0: The Show, 렌카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뉴스 커버리지 시작하겠습니다. Paul, what's the title?
1: Archaeologists find Maya monuments off the beaten path. Way
0: 그거...
1: off.
0: 아,
1: Wait
0: 그러세요?
1: for it, Sue.
0: Sorry, sorry. 한 단어가 더 있었네요. 자, 고고학자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진짜 한적한 곳에서 마야 유적을 발견하다라는 제목이고요. 영어 제목의 끝에 이제 way off라고 하는 게 진짜 먼 그런 거의 오지 같은 곳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아메리카 대륙의 중부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멕시코 남부와 과테말라 등지에는 고대 마야 문명의 흔적을 지금도 찾아볼 수가 있는 곳인데, 그중 유카탄 반도에서 이번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마야 문명 유적지가 새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찾아내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1: The ruins had lain waiting for centuries behind wetlands and hills, in woods where not even logging trails came close. Archaeologists first saw hints in aerial scans of Mexico's Yucatan Peninsula, but there was only one way to know for sure: go out there themselves. So they drove down an old forest road and cleaved a path for ATVs. Then the jungle grew too dense for even those all-terrain quads. That left walking. Machetes in hand and boots in the mud for 3 more miles to the site.
0: 그 유적들은 습지와 언덕의 뒤편, 벌목로가 닿지도 않는 숲속에서 수백 년 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처음에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항공 촬영 이미지에서 단서를 포착했지만 확실히 알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죠. 그건 바로 직접 현장에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륜구동 ATV, 오토바이를 타고 낡은 숲길을 따라가며 스스로 길을 뚫었는데, 어느 순간 정글이 너무 울창해져서 사륜구동 오토바이조차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결국 이들은 마체테를 손에 들고, 이 마체테라는 게 이게 칼 같은 건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손에 들고 진흙탕 속을 헤치면서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3마일을 더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이게 막대기 같은 거죠. 무기로도 쓰기도 하지만 또 이제 숲속을 걸어가는데 도움이 된 그런 걸 마시.
1: Machete is a big knife.
0: 그래요?
1: Yeah.
0: 막대기는 아니에요?
1: No. It's a big knife with quite a wide blade that
0: 그럼
1: you can
0: 그냥
1: use for
0: 칼이군요.
1: cutting through the
0: 이
1: forests.
0: 나무들을 이렇게
1: Yeah.
0: 베어내기 위해서 들고 간 거군요. 그래요, 그래요. 칼 하니까 제가 어느 모양의 칼일까 조금 궁금하긴 했는데,
1: If you've seen Indiana
0: 궁금증을
1: Jones, you've seen
0: 탁,
1: machetes.
0: 자,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더 이상 ATV가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울창한 숲을, 이런 마셰티라는 것을 들고 가서 겨우겨우 이제 숲속을 이제 잘 이제 들어가서 길을 찾았는데, 아니,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보람이 있을 정도로 그 안에 수백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유적지가 하나 딱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Alright, let's have a look at. First of all, off the beaten path. This was in the title.
1: Yes.
0: 고고학자들, archaeologists, 마야 유적지, they find Maya monuments. 어디에서? Off the beaten path.
1: Yes. So if something is on the beaten path, but we don't normally say it that way, it's mainstream, it's known, it's popular. If it's off the beaten path, it's unknown. And it can be physically off the beaten path, meaning it's off in the jungle somewhere. And if you're curious about beaten path, why it's beaten, well, in the old days, when we made a path through grass or through forest or jungle, we would literally beat the plants and grass down with sticks or our feet.

스펠링은 똑같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양각, 그러니까 이 돌에 새겨져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한 모니먼트, 한 기념물에는 이렇게 뭐 참수 장면이 이제 묘사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돌에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So it was

0: the date, meaning it had the date upon it. If something bears something, it bears a mark, it bears a date, meaning it is on that thing.
1: 네. 기재가 되어 있다라는 뜻인데요. 또 다른 이제 모뉴먼트에 보면은 AD 600 정도의 그런 날짜가 쓰여져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849년 요 날짜도 찾았고 또 600년대 날짜도 찾은 걸로 봐서는 최소 한 뭐 200년 이상은 여기서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죠. 자, 이번에 발견된 유적지에서 또 놀라웠던 점 중에 하나가 도굴이나 약탈의 흔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워낙 외진 곳에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연구팀의 리더 슈프라이츠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2: The trees had not been sought by loggers, he said, though at some point chicleros, workers who collect gum from zapote trees, did pass through. Their cuts to tap the trees can still be seen. But those marks appear to be 70 or 80 years old, he said, from a time when the black market for antiquities was nowhere near as developed as it is now. They must have seen the ruins, but they didn't loot them, he said. And then the chicleros presumably moved on, and whatever paths they had cut eventually disappeared in the undergrowth without a trace. The researchers named the site accordingly, Minanbe, from the Yucatec Mayan for there is no path.
1: 나무들의 벌목꾼들이 왔었다는 흔적은 없었지만 한때 사포테 나무에서 수지를 채취하는 일명 치클레로들이 이곳을 지나간 흔적은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무에서 수지를 채취하기 위해 낸 자국들이 여전히 남아있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이 자국들은 지금처럼 고대 유물 암시장이 발달하지 않았던 7, 80년 전의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덧붙이면서 그들도 아마 이 유적을 보기는 봤을 텐데 약탈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치클레로들은 아마도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거고 그들이 뚫어놓은 길들은 결국 세월이 지나면서 덤불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연구진은 이에 따라 이 유적지의 이름을 미남베이 이렇게 붙였는데요. 미남베이는 유카텍 마야어로 길이 없다. There is no path. 네. 라는 뜻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이제 길을 뚫고 가서 물론 이제 찾기는 했습니다만 그만큼 찾기 힘든 아주 외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미남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Alright, what's an antiquity?
2: An antiquity is an old thing. An antique you may have heard of. Yep. So an antique is an antiquity. It's an old thing. Something that was made, I don't know, hundreds or even thousands of years ago.
1: 유물입니다. 고대 유물. Antiquity. How do you spell it?
2: A-N-T-I-Q-U-I-T-Y.
1: 그리고 It was nowhere near as developed as it is now 70 to 80 years ago.
2: Yes, this black market was nowhere near developed as it is now, meaning not at all. So when we say something is nowhere near something else, it's completely unlike that. It's 100% different or 99% different. Completely different.
1: 네. 도저히 미치지 못한다. 뭐 전혀 가깝지도 않다. 이런 뜻인데요. 7,80년 전에 이런 이제 고대 유물에 대한 암시장이 오늘날처럼 전혀 발달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The black markets for antiquities was nowhere near as developed as it is now 70 to 80 years ago.
2: 네.
1: 자, 그 다음에는 아마도 이 치클레로스 이 사람들이 그 7,80년 전에 이 유적지를 발견을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들의 흔적이 그냥 살짝 지나간 흔적만 있거든요. 근데 발견은 했는데 그 다음에 그냥 지나갔나 봐요. 그래서 그 원래 만들었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근데 어떻게 사라졌냐면 without a trace.
2: Yes, and if something disappears without a trace or is gone without a trace, it means we have no evidence it was there. It's like it never existed in the first place.
1: Yeah, without a trace, 흔적도 없이. I think there's a movie called Without a Trace.
2: I'm sure there is. It's probably a TV series
1: right?
2: as well.
1: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흔적도 없이, 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의미겠죠?
2: Yeah.
1: All right. Let's take a break. Give us the quiz again, please.
2: Which of the following is an ancient Mayan site in Mexico? Number one, Stonehenge. Number two, Angkor Wat. Number three, Chichen Itza.
1: 네. 멕시코에 있는 고대 마야 문명 유적지는

어느 것일까요? 이번엔 우리말로 읽어드릴게요. 1번 스톤헨지, 2번 앙코르와트, 3번 치첸이트사. 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와 EBS 반디 앱, 또 유튜브 EBS 라디오 이용하시면 됩니다. It's Los Lobos with La Bamba.

0: Paul, I can almost picture you performing an instrument like that.
1: Okay.
0: Because you do play the ukulele, don't
1: I
0: you?
1: used to play the ukulele. It's been a
0: Yeah.
1: while.
0: I
1: I
0: don't know
1: don't know
0: what that
1: whether
0: was, but
1: I
0: yeah.
1: can't play to the skill of Los Lobos, though, I think.
0: No? All
1: No.
0: right. La Bamba 들으셨습니다. 이번 뉴스커버지 시간에는 중부 아메리카 유카탄 반도에서 새로 발견된 고대 마야 문명의 유적지 이야기를 뉴욕 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 유적지에는 돌 비석이나 피라미드처럼 기념물이 꽤나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 중에는 그 위로 누가 일부러 훼손한 흔적 같은 것들이 보였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지 들어보겠습니다.
1: The monuments that were changed, either broken or rearranged, all had inscriptions, Sprite said. We suppose there were some groups coming from elsewhere which were not in very friendly relations with the original inhabitants. That would fit with the age of the ruins, he said. It was this turbulent period, just the prelude to this famous or notorious collapse of the classic Maya civilization in the 9th and 10th centuries, he said. At the time, every city had its own ruler and its own dynasty. And there was a great deal of competition, Vega said. Defacing monuments in rival settlements, she said, was meant to erase and destroy the political and social memory of a territory.
0: 슈프라이츠 교수는 파손되거나 재배치되는 식으로 모습이 바뀐 유적들에는 모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라고 설명하면서 아마 다른 지역에서 온 일부 집단이 이곳 원주민들과 우호적이지 못한 관계를 그러니까 우호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을 것으로 예,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 관계가 안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점이 유적의 연대와도 부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0: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9세기와 10세기에 일어난 고전 마야 문명의 그 유명한 혹은 악명 높은 붕괴의 서막에 불과했던 격동의 시기가 바로 이때였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된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멕시코 역사학자이자 마야 상형문자 전문가인 엘레나 베가 빌라로보스에 따르면은 당시에는 모든 도시가 각자의 통치자와 왕조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는 적대적인 정착지의 기념물을 훼손하는 이런 행위는 해당 영토의 정치적 또 사회적 기억을 지우고 파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합니다. So, based on everything that we just read there, it looks like there were tribes that were against each other. So,
1: Yes.
0: no invasion like we said earlier on. It's not the same as that. It's not
1: No.
0: like a, you know, bigger civilization coming and invading the
1: No,
0: other,
1: it's
0: but
1: more like
0: it's
1: a
0: like
1: civil war.
0: exactly like a civil war. That's, I think that's the picture we have after reading that. Let's have a look at a prelude to something.
1: Yes, a prelude, if you're a classical music fan, you'll be very familiar with this term, because it's the piece of music that comes before the main piece of music. And that's exactly what a prelude is. It's the smaller thing that comes before the big thing. In this case, in this article, the big thing is the collapse of Maya civilization. And this turbulent period came before that. It was the prelude, it was the thing that happened before this main thing.
0: So the civilization that was recently discovered would have been, you know, representative of that period before the Mayan civilization collapsed.
1: 예스.
0: 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새로 발견된 유적지의 그 시기, 사람들이 여기서 언제 살았을지, 그것이 아마 그 마야 문명의 붕괴 뭐 시작쯤에 사람들이 여기 살았을 것으로 그 서막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였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막, 전주곡, a prelude to something. And what about the word deface?
1: Oh, deface is not a nice word. If something is defaced or if someone defaces something, it means they spoil it in some way. They spoil the surface, the appearance of it. For example, graffiti artists deface a wall. You see, sometimes you go to these famous monuments around the world, and some tourists have defaced them. They've carved their names in, or they've written their names in pen. Whatever it is, it's spoiling the original.
0: Exactly. To deface, DEFACE. 외관을 훼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face가 그런 외관이고요. 거기다 뭐 낙서를 한다든지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른 경쟁 집단이 와서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마킹을 이렇게 좀한것 같은데요. 이런 게다 defacing이 해당된다고 볼수 있겠고 또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기억을 또 지우고자 하는 또 이들의 노력이 아니었을까? So they really wanted to deface, I guess, whatever. This civilization stood for, deface the monuments, that is.
1: It's these competing cities, these competing dynasties who are trying to deface each other's monuments.
0: Right. 자, 이번 발견에 대한 학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Paul, let's continue reading the New York Times.
1: Other archaeologists not involved with the expedition praised the insights. Their discoveries were leading to about a long understudied part of Mexico. Sprite's team is doing the incredibly hard work of walking and recording these very remote areas in person, said Lisa Johnson, an archaeologist at the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The findings, she said, show the extent of urbanization among ancient Maya populations and the degree to which they built and modified the landscape in areas that could previously be described as an archaeological blind spot.
0: 이번 탐사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고고학자들은 이번 발견을 통해 오랫동안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던 멕시코의 한 지역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얻어지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한 예로 라스베이거스 네바다 대학교의 고고학자인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슈프라이츠 팀은 아주 외진 이 지역을 직접 걸어다니며 기록하는 믿기 힘들 정도로 힘든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고대 마야 인구의 도시화 정도와 이전에는 고고학적 사각지대라고 할수 있었던 지역에서 그들이 지형을 조성하고 개조한 정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줍니다.

0: Okay, let's look at the word understudied.
1: Yes, if something is understudied, it's not studied enough. It's not studied as much as it should be. Okay. Something can be overstudied, means people are studying it too much. But don't confuse something being understudied with the noun understudy, who is the actor who learns the lines of the main actor who can go on in case they get sick.
0: Yeah. Have you ever been an understudy?
1: Oh, sure. Yeah. I once had to be an understudy with half a day's notice.
0: Oh, no.
1: Yes.
0: Did you have enough time to learn the lines?
1: I did. Oh, okay. I carried it off, fortunately, my goodness, that was a big challenge.
0: 자, 명사 understudy부터 좀 언급을 하자면 폴 선생님이 또 연극 무대에 많이 서시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주인공 그 대역을 준비하고 있는 배우를 understudy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주인공 말고도 다른 배우들의 understudy도 있나요? 근데 보통 주인공의 understudy만 있죠.
1: It's the main 보통, characters.
0: 그렇죠.
1: What it gets complicated. You have understudies and then you have swings.
0: Oh, okay.
1: So swings are people who already have a role but can fill in a different role instead, whereas an understudy usually is not appearing on stage. They're just ready to go on if necessary.
0: 네. 다른 배우들은 혹시라도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좀 서로 이제 역할을 좀 스위치하는 게 네. 그나마 좀 수월한데 주인공의 역할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주인공의 모든 대사와 모든 연기를 똑같이 다 배우고 그 다음에 그냥 윙스에서 옆에서 대기하고 있는 대역을 준비하고 있는 배우 그거를 이제 understudy라고 하긴 하는데 선생님도 그런 understudy를 해보신 적이 있답니다.
1: Yes.
0: 하루 전에 갑자기 알려줬어요?
1: I was the director of the show and one actor broke their leg. They were in a car accident and of course they couldn't perform. So I went on instead.
0: 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연출을 맡았던 연극이었는데 거기서 주연 배우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네. 다리를 좀 다쳐가지고 그래서 좀 쩔뚝쩔뚝거려서 그럼 내가 하겠다. 그래서 언더스터디를 좀 자처하셨군요. 좋습니다. 자, 그런 의미의 understudy가 있는데 자, 다시 마야 문명으로 돌아올게요. 여기서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understudied는 연구가 덜 됐다 이런 뜻이에요. understudied 뒤에 이제 ied까지 붙어가지고 멕시코에서 좀 덜 연구가 됐던 지역의 그런 마야 문명을 발견한 것이니까 굉장히 의미하다. It was a blind spot.
1: Yes, a blind spot is an area we can't see. Mm-hmm. If you're a driver, you'll be familiar with the term blind spot because every car has a blind spot or multiple blind spot. It's when you're looking, there's usually one area where it's hard to see what's behind you. That is your blind spot. But we can use it for researchers. We can use it for ordinary people. It just means there's something that we're not aware of or that's hard for us to acknowledge or recognize.
0: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archaeological blind spot, 고고학적인 사각지대. 거기에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성과라고 다들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이게 지금 추정하건대 서기 600년대에서 800년대 사이에 이 이제 새로 이름 붙은 미남베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건물도 짓고 이러면서 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800년대에서 900년대 사이에는 이제 서로 경쟁하는 집단들끼리 여기에서 이제 충돌이 많이 일어났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900년대에서 1000년대 이때쯤에는 마야 문명의 붕괴와 함께 이곳도 사라진 거죠. 어떻게 보면
1: 네. 뭐
0: 사라지진 않았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사라진 거죠. Alright. Well, that's it for today's article. 이제 주요 표현 5개 뽑았는데요. 복습해 보겠습니다. Off the beaten path.
1: Yes, if something is off the beaten path, it is not well known. It's not in the mainstream, or it could literally be far away from all the paths and roads are.
0: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1: The cafe I'm taking you to is a little off the beaten path. But it's well worth a visit.
0: 내가 지금 널 데리고 가려고 하는 카페가 좀 인적이 드문 인적이 드문 그럼 좀 무섭네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아직은 좀 숨은 명소 같은 곳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 그런데 정말 가볼

0: 하셨지만 다른 거 있어요?
1: Oh, the cream of the crop. You know, a cut above the rest. Second to none. These days, it's not my favorite because I think it's for a person rather than a thing, is the goat.
0: Yeah.
1: The greatest of all time. But for me, I associate that with sports rather than a general term. Though people use it. But yeah, cream of the crop for me would be the perfect one.
0: Cream of the crop. Creme de la creme.
1: Oh, yes. Another good one.
0: 같은 말인데요. 하나는 그냥 불어를 영어에서 그대로 그냥 차용해서 쓰는 겁니다. A cut above the rest, second to none. 다 비슷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idiom은 The Cat's Pajamas였습니다. 자, 사연 좀 볼게요. 1863님이 오늘 마야 문명 유적지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네요. 매일 아침 영어 표현과 함께 다양한 뉴스를 접할 수 있어서 재밌고 유익해요. 최수진 쌤, 폴 쌤 오늘도 고맙습니다. 모닝 스페셜 애정합니다 하셨어요.
1: Oh, thank you. Glad you enjoy the show. We do our best to bring you the best show every day.
0: Yes. 자, 김숙정님은 저 오늘 면접 보러 가요. 응원해 주세요. 대체 교사 근무로 일한 후에 가을에 캐나다로 공부하러 갑니다. 상담 및 임상 심리 공부하러 떠나는데 조금 떨려요 하셨습니다.
1: Oh, you can do it. It's going to be a good day. I feel it. They say, you know, like if you move house on a rainy day, it's lucky. I think it's going to be a lucky day for whatever you're doing.
0: Yeah, this interview and your future studies.
1: Yeah, it's going to be great.
0: Psychology, yeah, everything. I think you're going to do absolutely fantastic. 자, 우지연님은 저희 어머니는 닭게장 달인이세요. 닭 한 마리로 온 가족 포식 하셨습니다. It's nice to have a chef in the family.
1: Absolutely. A chef who can cook delicious chicken is a blessing.
0: A chef or a cook, whatever. Anyone that can cook in the family is the best, I think. The goat. 자, 이태림님, 들깨 삼계탕도 좋지만 버섯 들깨탕도 추천합니다. 건강에도 좋고 목넘김도 부드러워서 중독되는 묘한 힘이 있어요.
1: Oh yeah, well, I'll go one step further.
0: Yeah.
1: 들깨 수제비.
0: Oh, I love
1: That's
0: 들깨
1: my favorite.
0: Yes.
1: Over the samgyetang, give me the 들깨 수제비every time.
0: 어, 너무 좋죠. 자, 그리고 유튜브로 아이디가 재밌네요. 모두 박수로 맞아 주세요. 예, 모두 박수로 맞아주세요, 님이. 물론 삼계탕 밖에서 나가서 사 먹는 것도 좋지만 저는 학생이라서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 요즘 레토르트 인스턴트 삼계탕이 정말 잘 나오는 거 아시나요? 하셨어요. 네, 이건 뭐 앞에 단어는 이건 뭔지 잘 모르겠네요. 브랜드 이름은 아니겠죠? 자, 그거 저는 많이 먹습니다. 요즘은 정말 맛도 좋고 가격도 시중의 절반 정도거든요. 가장 저렴하게 사 먹은 거는 4,900원이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하셨습니다.
1: Good for you. I think, yeah, just because something is cheap and just because something isn't in a restaurant, it doesn't mean it can't be good. Just watch out for your sodium levels.
0: Yeah, exactly.
1: That seems to be the big problem with these packaged foods. 네. Too much salt.
0: 송X님은요, 유튜브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치킨입니다.
1: Of course.
0: 한 달 내내 치킨만 먹고 살고 싶어요. 치킨! 수진 선생님과 폴 선생님은 무슨 음식을 제일 좋아하세요? 하셨습니다.
1: Oh, well, if we're talking chicken, my favorite has to be 닭갈비.
0: Oh,
1: That's the best use of chicken in Korean food.
0: The spicy version or the soy version?
1: Oh, no! 닭갈비 is always spicy.
0: No, it's not. Have you ever not the 간장?
1: Have you never been to 춘천?
0: 춘천 닭갈비 중에 간장 닭갈비 있어요.
1: I've never had it.
0: 아, 그러시구나.
1: No, I didn't. Give me the spicy one. Give me extra potatoes and rice cakes, and I'll always have rice at the end, not noodles, because I like the crispy bits.
0: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희는 뭐 까다롭지가 않아요, 먹는 거. All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Paul.
1: Thank you. I now want chicken. I'll see you next week.
0: 치킨을 생각하는 폴 선생님이었습니다.
2: 모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브릿츠에서 스피커, 국내산 서리태로 만든 고소한 단백질 쉐이크 클리닉, 편해지는 집밥 생활 D에이프런에서 반찬 세트, 뷰티 앤 아로마 브랜드 마이글담에서 담테라 시카 크림과 부스트 앰플, 알티스트에서 든든하고 건강한 아침을 위한 바리스타 퀸 곡물 라떼 파우더를 드립니다.
0: brings us to the end of the show today. Our final song is the lighting seeds with Lucky You. Have a great is it Tuesday today? Stay out of the rain, stay dry, stay safe. See you in 22 hours.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첫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평소 쓰는 이메일 계정과 다르게 설정해주세요.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주시고요. 둘째, 사무실이나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곳에선 인터넷 뱅킹 사용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은행 서비스를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빌렐름 요제프 폰 바젤렙스키는 19세기 독일의 바이올리니스트인데요. 그는 단순한 연주자는 아니었습니다. 음악사를 기록하는 데 평생을 바친 음악학자이기도 했거든요. 슈만의 마지막 몇 년을 곁에서 지켰던 그는 로베르트 슈만 전기를 썼고, 너무 이른 나이에 멘델스존이 세상을 떠났을 때 멘델스존이 남긴 편지며 자료들을 잔뜩 모아서 멘델스존의 전기를 쓴 것도 바로 바젤렙스키였습니다. 그가 남긴 저술들은 오늘날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 문화와 연주 관행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 그의 성실하고 꼼꼼한 증언이 없었다면 슈만과 멘델스존의 삶은 쉽게 오독되거나 지금보다는 무미건조한 이야기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이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 이름, 오늘 바젤렙스키의 이름을 다시 한번 떠올려봅니다.

7월 7일 화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멘데스존의 무언가 작품으로 19의 1 달콤한 추억 안드라스 시프의 피아노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바젤렙스키는 연주 현장 경험과 학문적 연구를 결합한 음악학자입니다. 그는 연주자로 활동하면서 쌓아온

지식들을 바탕으로 악기와 연주 문화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했다고 해요. 앞서 언급한 슈만이나 멘델슨을 포함해서 베토벤, 카를 라이네케 같은 음악가들의 생애를 정리해서 19세기 독일 음악 문화 연구의 기반도 마련했고요. 비록 바젤렙스키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진 못하지만 그 덕분에 클래식 음악사는 더 풍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의 사연을 기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2부 첫 곡으로 나갈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작곡가와 공명, 짧은 한 줄 사연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듣고 싶은 곡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김소연님 안녕하세요. 정클클 반갑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김소연님 반갑습니다. 장소연님 안녕하세요. 도서관에 왔는데 평소에는 혼자 이어폰 끼고 들었는데 오늘은 조용하던 열람실에 갑자기 안내 방송처럼 정경님의 오프닝 멘트가 나왔어요. 아마 도서관의 방송 실수인 것 같지만 잠깐이나마 크게 들으니까 신선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장소연님이 다니는 도서관 어느 도서관인지 궁금합니다. 아 지금 스토리를 들으니까 마치 그 영화 쇼생크 탈출에 이 스피커를 크게 틀었던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의 실수였겠지만 이렇게 기뻐해 주시는 장소연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생전에 파헬벨은 오르간 음악의 대가로 명성이 높았지만 정작 오늘날 그의 이름을 널리 알린 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오늘은 익숙한 현악 대신에 따뜻하고 화려한 금관 앙상블로 만나보겠습니다. 파헬벨의 캐논과 지그 디장조, 캐나디언 브라스 연주로 듣겠습니다.

파헬벨의 캐논과 지그 디장조, 캔에 대한 브라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4260 쓰시는 분, 정말 많이 듣고 너무나 좋아하는 곡입니다. 또 새로운 느낌의 음악을 접하니 색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작곡가가 작곡했지만 이 곡을 누가 연주하냐에 따라서 느낌은 정말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현악 앙상블 대신 오늘 브라스의 연주로 파헬벨의 캐논과 지그 디장조를 들으니 마치 다른 곡 같습니다. 정숙님, 볼레로와 캐논을 들으며 마음 진정시켰던 학력고사 세대예요. 차분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갖고 와갑니다. 와, 학력고사. 추억의 단어입니다. 정숙님 반갑습니다. 김민혜님, 도서관에도 진출한 청클클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네요. 최인경님, 장마가 시작된 주입니다. 습도와의 전쟁 중이지만 청클클로 기분 전환합니다. 박지영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집안일하면서 노동요로 들어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도서관도 좋고요. 또 장마로 시작된 습도와의 전쟁 중 듣는 것도 좋고요. 집안일 하시면서 노동요로 들어도 좋습니다. 클래식은 여러분 계신 그곳에 항상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그 곡, 퀴즈를 통해서 곡 제목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하나인데요. 짧은 곡이지만 그 안에는 바이올리니스트가 구사할 수 있는 모든 바이올린 기법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사라사테 스고이네르 바이젠, 2번 파가니니 카프리스 24번,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께 새싹고대가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실 때 처음이에요 라고 함께 적어주시면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영국의 영화 음악 작곡가 스탠리 마이어스의 곡인데요. 영화 디어 헌터의 메인 테마로 사용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곡이 되었습니다. 스탠리 마이어스의 까바티나, 섬세하고 뛰어난 표현력으로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박규희의 기타 연주로 듣겠습니다.

스탠리 마이어스의 까바티나, 박규희의 기태한지로 들었습니다. 김소연님, 전쟁에 참전했던 사슴 사냥꾼이 사슴을 쏘지 못하게 된 비극이 아름다운 선율에 잘 녹아들었던 곡이죠. 보내주셨습니다. 아, 김소연님 덕분에 우리가 또 새로운 사실,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에겐 또 새로운 정보를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483님, 기타 연주 들을 때, 손가락이 현을 따라 움직일 때, 관악기 연주 때, 연주자의 숨소리가 들릴 때, 뭔가 그도 음악의 한 부분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익숙한 것들이 다가오는 다정한 아침이네요. 그렇습니다. 아, 까바티나와 함께하는 또 다정한 아침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문경아님, 동료들이 도란도란 즐겁게 정클클을 듣고 있어요. 선곡이 참 좋다며 엄지척을 하는 동료도 있어요. 아, 엄지척을 해주신 문경아님의 동료님, 동료분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선곡에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901님, 전 오늘 아침부터 대학병원 다녀갑니다. 5년 전 간에 이상이 생겨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답니다. 다행히 나빠지지 않고 있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어찌나 안심이 되는지요. 모두가 아프지 않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클클 들으며 편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901님. 아, 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신 걸로 보여지는데요. 아마도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잘 듣고 901님이 아, 치료도 잘 받으시고 관리를 잘 하신 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완쾌하시길 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건강해서 아프지 않은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프랑스 작곡가 세시 샤미나드가 1902년 파리 음악원의 졸업시험을 위해 쓴 곡인데요. 음악성과 기교를 모두 평가할 수 있게 만들어져서 짧은 시간 안에 플루트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곡입니다. 세시 샤미나드의 플루트 콘체르티노 작품으로 107, 에마누엘 파이의 플루트, 프랑스와 를레가 지휘하는 파리 실내 관향했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석희님의 사연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짱구 엄마, 서울과 부산 지역의 지하철 안내방송 목소리였던 성우 강희사님께서 향년 65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20대 후반이 된 지금까지도 고인의 목소리를 열심히 들으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더욱 기억에 남는데요. 고 강희선님을 추모하는 의미로 루이지 보케리니의 미뉴에트 듣고 싶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도 뉴스로 접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아직 한창 활동하실 때인데 앞서 말씀하신 짱구 엄마 목소리부터 외화 더빙에서 정말 맹활약하셨던 분이잖아요. 또 지하철 안내방송으로 무척 친숙해진 목소리인데 이제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니 아 너무나 서운합니다. 저희도 강희선 성우님을 함께 추모하는 마음으로 이석희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함께 듣겠습니다. 보케리니의 미뉴에트 이무지치 연주로 듣겠습니다.

보케리니의 미뉴에트 이무지 천주로 감상하셨습니다. 5690님, 강희선 성우님 소식은 이제야 들었네요.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네요. 늘 익숙하게 오래도록 그 자리에 계실 듯 했는데 평안함에 이르시길 기도해봅니다. 김소연님, 아름다운 목소리 더는 들을 수 없네요. 애도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강희선 성우님의 소식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애도할 수 있도록 사연 보내주신 이석희님 고맙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디로 신청해 주세요.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첫 곡도 청취자 여러분의 실시간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거 알고 계시죠?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마른 체구의 창백한 얼굴, 믿기 어려운 연주 기교 때문에 악마랑 계약했다라는 헛소문까지 돌았던 바이올리니스트의 곡인데요. 바이올린으로 표현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교가 모두 녹아있는 곡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사라사테, 스고이네르 바이젠, 2번 파가니니 카프리스, 24번.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피아니스트 빌렐름 캠프는 바흐의 여러 작품을 현대 피아노를 위해 편곡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캠프가 편곡한 바흐의 시칠리아노, 바흐 작품으로 1031, 예브게니 키신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캠프가 편곡한 바흐의 시칠리아노 바자흐모노 1031 예브게니 키신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백경아님, 2번 파가니니 카프리스. 오늘같이 불쾌지수가 높은 날에는 정경쌤의 클래식 방송이 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볼륨을 평소보다 더 높여봤네요. 보내주셨습니다. 백경아님, 오늘 불쾌지수가 좀 높으시군요. 네, 저는 뭐든지 좋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환경에서도 클래식과 친구가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14님, 2번이요. 처음이에요. 매일 출근길에 라디오 들으면서 갑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와우, 4014님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출근길에 정클클

함께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정답은 2번 파가니니 카프리스 24번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세요. 오늘의 퀴즈 정답곡 들어보겠습니다. 파가니니의 카프리스 24번 양인모의 바이올린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감상하셨습니다. 강명숙님, 아침에 비혼 후 쾌청한 하늘이나 습기 머금은 공기에 태양 으글거리나 시원한 바람에 청크클 들으며 책 회수 나갔다 돌아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니 발걸음도 사뿐사뿐 보내주셨습니다. 강명숙님의 메시지는 항상 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클래식 퀴즈의 주인공이 됐던 파가니니는 지금 뮤지컬 무대에서도 만나볼 수 있더라고요. 주인공이 파가니니라서 배우의 바이올린 연주는 필수일 텐데요. 연주가 조금만 미흡해도 몰입이 쉽게 깨지겠죠. 유명 클래식 곡을 뮤지컬 넘버로 만들어서 부르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배우가 오로지 바이올린 연주로 그걸 이끄는 장면은 사실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닌 게 아니라 바이올린을 전공한 배우들이 파가니니 역할을 맡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노래와 연기, 연주의 3박자가 어떻게 균형을 이뤘을지 궁금해집니다. 1부 끝곡은 쇼팽의 피아노 협치곡 1번 2단조 적모노 11종 2악장 로망스 라르게토, 마리아 정 피레스의 피아노, 앙드레 프레베린 주시하는 로얄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고요. 잠시 후 11시 2부 오페라 인사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 손님은 전이마을 도서관 장인순 관장님입니다. 평소 우리 아이 독서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을 질문으로 받아봤어요. 아이가 정말 책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해야 책을 좋아하게 될까요?
1: 달에 4개짜리 탁자보다 3개짜리 탁자가 비틀어서 더 안정적으로 잘 쓰는 이유를 아시나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모른다예요. 모르면 질문을 하게 되죠. 왜라는 질문이 인류 역사를 끌어왔고 그 역사를 적은 것이 바로 책입니다. 아이한테 왜를 먼저 선물해 보세요.

0: 어서 오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입니다. 원하시는 차가, 아니 책이 있나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밖에 날씨는 어때요? 소설, 시, 에세이, 과학, 역사, 인문학 종류별로 다 있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이 책이 딱 좋아요. 음악은 이게 좋겠네요. 화창한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기분 좋은 날에도, 울적한 날에도 문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문을 엽니다. 놀러오세요.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EBT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EBT는 영어.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7500님의 신청곡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레베레 탕고. 오늘은 헝가리 바이올리니스트 요제프 랜드바이의 집시 바이올린 스타일의 색다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7500님, 오늘 복지관에서 첼로 수업이 있어서 나가는 길에 라디오 듣다가 보냅니다. 12월에 연주회가 있어요. 오늘 레베레 탕고 연습 중인데 신청해도 될까요? 보내주셨습니다. 와, 12월에 연주회가 있군요. 지금 7월이니까 한 4개월,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연주의 디데이가 잡히고 나면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을 텐데 연습 잘하시고요. 오늘 7500님의 연주곡 덕분에 레베레 탕고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8275님, 지금 강릉에서 일산 EBS로 향하는 길에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덕분에 길이 훨씬 여유롭고 특별하게 느껴지네요. 오늘은 음악 덕분에 가는 길 자체가 하나의 여행이 된 것 같습니다. 늘 좋은 음악과 따뜻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며 잘 듣겠습니다. 와, 강릉에서 EBS로 오시는군요. 어떤 일 때문에 오시는 걸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운전해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비가 올 텐데 운전 조심하시고요. 항상 정클클과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윤정님,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잘 듣고 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임혜영님, 전기 기능사 실기 준비하며 듣고 있습니다. 정경님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저를 절로 웃게 해 종종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웃음소리가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가끔은 너무 크지 않나 걱정도 하는데요.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 다행입니다. 화요일 2부 코너입니다. 오페라 인사이드 시작해 볼까요?

0: 그동안 몰랐던 오페라의 진짜 속 이야기.
1: 정태양의 오페라 인사이드.
0: 흥미로운 오페라의 세계로 안내해 주시는 분이죠.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출연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0: 우리 정태양 선생님은 피아니스트이자 오페라 코치 아닙니까?
1: 네.
0: 예. 오페라 코치란 직업은 어떤 직업이죠?
1: 이제 오페라 하우스에 있는 하나의 직무 중에 하나인데요.
0: 네.
1: 그리고 또 피아니스트가 가질 수 있는 직업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0: 네.
1: 어떤 역할이냐면요, 지휘자님 옆에서 부지휘자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휘하실 때 제가 피아노를 치기도 하고, 또 그 오페라 프로덕션에서 성악가들을 지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0: 우리나라 대학의 음악대학 성악과 커리큘럼을 보면 네. 이 성악과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예.
0: 하지만 이탈리아는 조금 다르죠?
1: 다릅니다. 그 성악가 선생님에게 보통은 이제 보이스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레슨을 받고 또 저 같은 오페라 코치 선생님한테 또 일주일에 한 번 받는 시스템을 유럽이나 미국 거의 모든 학교가 갖추고 있죠.
0: 네. 이 성악가가 아닌 한마디로 보컬 코치를 이 오페라 코치에게 받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색할 수도 있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1: 네, 맞아요.
0: 하지만 이 오페라 코치는 이 보컬을 넘어서서 좀 더 객관적으로 네. 노래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요. 너 피아노 치는데 왜 성악가들을 가르치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런데 이제 악보라는 것을 다룸에 있어서는 사실은 모든 전공에게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직무에 있는 사람들은 성악가와 그리고 오페라 프로덕션 안에서 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악가를 지도하게 됩니다.
0: 아, 네 오늘 또 덕분에 새로운 직무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오늘은 어떤 오페라 속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코치님?
1: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희극 오페라입니다. 네. 오페라 부파라는 장르의 대표격인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오페라에는 이탈리아의 익살과 유머로 가득 차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오페라 부파가 희극 오페라를 가리킨다는 걸 정크클 청취자분들이라면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네, 사실 이 오페라 안에도 세부적 장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그것을 장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카테고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갈래 흐름이 있거든요. 오페라 부파는 희극 그리고 풍자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재 자체가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주변 인물들의 직업들을 보통 다루고 있어요.
0: 네.
1: 그리고 대척점에 서 있는 카테고리로는요. 오페라 세리아라고 있습니다. 이 세리아라는 말은 어떤 해석에서는 이제 비극 오페라다. 그러니까 희극의 반대니까 비극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비극이라는 말보다는 정극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세리아가 진지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페라 세리아에서는 신화 속 이야기라든지 또 성경 그리고 역사의 인물들 이런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보통 규모가 크고 화려한 경우가 많습니다.
0: 그러면 선생님 오페라 부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1: 네.
0: 지금 어떻게 보면 수평적이고
1: 네.
0: 오페라 세리아는 신화 이런 분들이 수직적이다. 이렇게 그렇게. 정리를 해도 괜찮을 것
1: 같아요. 네, 너무 좋은데요.
0: 네. 네. 그 외에도 있죠.
1: 그 외에도 있어요. 오페라 멜로드라마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0: 네.
1: 멜로드라마 딱 듣기만 하셔도 어떤 장르인지 아시겠죠?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오페라 세리아나 부파 모두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작곡가들이 자기가 오페라를 쓸 때 이 오페라에 항상 이런 카테고리를 쓱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멜로드라마라는 이제 장르도 있고 또 베리즈모라는 어떤 시대 사조도 있었어요. 정말로 현실의 어떤 치정과 음모 이런 것을 담은 이야기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징슈필이라는 독특한 장르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좀 민족적인 정서 그리고 서민적인 그리고 독일어 대사로 된 오페라가 발달하게 됐고요. 그래서 국가마다 또 시대마다 작곡가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여러 장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0: 네. 오페라 부파를 쓰기에 이 로시니는 그야말로 제격이었을 것 같은데요. 로시니의 인생이나 또 이 성격 자체, 철학관이 굉장히 유쾌하지 않습니까?
1: 네. 여러분 검색 사이트에 로시니의 초상화 찾아보시면 행복해 보이세요. 항상 거의 웃는 모습이고요. 또 풍채가 네. 굉장히 좋으셔서 예. 여유가 넘치는 모습이거든요. 이 로시니의 성격은 요즘 말로 굉장히 인싸였다고 합니다. 18살에 첫 오페라를 발표했거든요.
0: 와.
1: 그리고 약 20년 동안 39편을 작곡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작품을 했어요.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이탈리아를 넘어서 프랑스까지 진출해서 프랑스에서 이제 극장의 담당자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절반 가량은 진지한 오페라를 남기기도 했고 마지막 작품은 이제 윌리엄 텔이라는 굉장히 위대한 작품을 써냈는데 이 로시니가 먹는 걸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탈리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식가 중 한 명으로 꼽히고요. 여러분 트러플 아시죠? 이 트러플 버섯을 로시니가 굉장히 사랑했고 그리고 파스타나 피자의 메뉴도 직접 개발해서 지금도 이탈리아 식당 가면 로시니의 피자 이런 메뉐가 있습니다.
0: 그런 일화도 들었어요. 그 로시니가 이 작곡을 할 때 네. 침대 위에서 네. 먹을 걸 먹으면서 악보에서 작곡을 하는데 이제 종이가 떨어진 거예요.
1: 네.
0: 그럼 종이를 주워야 되잖아요.
1: 네.
0: 악보를. 네. 근데 악보를 주는 게 귀찮아서
1: 네.
0: 다시 새 악보에다가 네. 작곡을 한다.
1: 게을르셨나 봐요.
0: 예. 하지만 작곡 속도는 빠른데 네. 뭔가에 내가 음식에 이 몸이 들어가서
1: 네.
0: 이 풍만감을 느끼는데 뭔가 방해가 되는 걸 싫어했다.
1: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 것
0: 아,
1: 같습니다.
0: 그렇습니까?
1: 네. 그래서 이 로시니 자체가 이 네. 은퇴를 사실 결심한 게 아, 나 진짜 맛있는 거 먹고 마음껏 놀고 싶어서 은퇴한다는 재산은 이미 다 축적했고 이렇게 굉장히 걱정 없이 사는 분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0: 참 이 로시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신기합니다. 그렇게 작곡가로 커리어가 절정일 때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사실상 오페라 작곡을 중단을 합니다.
1: 네, 맞아요. 이제 37살 이후에 종교음악이나 가곡 그리고 피아노 소품들을 작곡했어요.
0: 네.
1: 그래서 저도 이 로시니 피아노 소품을 올 가을에 연주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생에 37살에 은퇴를 하셨으면 저보다 어린 나이에 은퇴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파리에서 셀럽으로 살아가시고 아까 말씀드린 식도락가로 살아가시게 된 거죠. 그런데 가장 이 로시니 후기에 중요한 업적은 파리에서 극장장을 역임하고 있으면서 이탈리아의 작곡가 후배들을 굉장히 많이 등단을 시켜준 일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후배였던 도니제티나 벨리니를 적극 추천해서 파리에서 그들의 작품이 공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줬어요.
0: 아, 이거는 뭐 결론적으로는 예술 경영을 하셨네요.
1: 경영을 하셨죠.
0: 제가 그 지지난주에
1: 네.
0: 우리나라 메조소프라노의 대가죠.
1: 네.
0: 이하경 교수님과 네. 뭐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비르투오조와 마이스트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1: 네.
0: 나누다가 비르투오조는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1: 예.
0: 근데 비르투오조에서 마이스트로 갈 때 저는 제 생각에 네. 가장 중요한 점 하나는 과연 그 세대 때
1: 네.
0: 다음 세대를 이끌어주고 있는가. 저는 그래서 로시니는 마이스트로로 생각합니다.
1: 아 맞습니다. 실제로 로시니는 진짜 마이스트로였다 이런 기록이 많거든요. 감사합니다.
0: 자, 오페라 세비야 이발사는 흔히 피가로 3부작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 네, 여러분 이 피가로라는 이름 익숙하시죠? 이 오페라 속에 정말 많이 나오는 이름이거든요. 프랑스의 18세기 작가 피에르 보마르쉐의 희곡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0: 예.
1: 이 작품 자체가 계몽주의 시대상을 담은 희극 3부작인데요. 바로 세비야 이발사, 피가로의 결혼, 죄지은 어머니 이 세 작품입니다. 연극이 인기를 끄니까 오페라화가 되었고요. 세비야 이발사는 이제 로시니가 작곡을 했고 사실상 희곡의 내용으로는 속편인 피가로의 결혼은 사실 전 시대의 모차르트가 작곡을 했었습니다. 이 두 작품 모두 다 큰 성공을 거뒀죠.
0: 네. 피가로의 결혼은 모차르트가 1786년에 만들었고요. 로시니의 세비야 이발사는 30년 후인 1816년에 썼습니다. 속편이 먼저 만들어진 것도 참 궁금하고요. 왜 이렇게 시간적 차이가 생겼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사실은 모차르트 입장에서는 더 전에 세비야 이발사가 존재했었습니다. 바로 파이지엘로라는 당대 최고의 작곡가가 세비야 이발사를 만들었는데요.
0: 네.
1: 이 로시니가 훗날 다시 한번 이 오페라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로시니의 작품이 너무 인기를 끄는 바람에 이 파이지엘로의 세비야 이발사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0: 네. 자, 그럼 세비야 이발사 오페라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 이 당시의 오페라는 일단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간략하게 이제 네. 몇 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알마비바 백작이 있는데요.
0: 네.
1: 젊고 권세가 있는 부유한 귀족입니다. 그리고 피가로가

있습니다. 피가로는 이 알마비바 백작을 돕는 인물이고요. 이발사이면서 온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참견도 하고 해결을 해주는 그런 제주꾼입니다. 그리고 여주인공 로지나인데요. 알마비바 백작

0: 시각인데요. 알마비바 백작이 악사들을 이끌고 로지나의 집 앞에 도착합니다. 동이 트기 전에 남자가 이제 여성의 집 앞에 간다는 것은 바로 세레나데를 부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귀족 신분을 숨기고 알마비바 백작이 로지나의 창문 아래에서 세레나데를 부르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부르는 노래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1: 예, 어떤 노래인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에 빠진 귀족 청년 알마비바의 아리아입니다. 러스니 오페라 세베이발사 1막 중 에코르덴테 인 첼로 아름다운 새벽이 밝아오네 테너 윌리엄 마테우치 주세페 파타네가 지휘하는 볼로냐 시립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만나보시죠.

0: 로스뉴페라 세비의 이발사 1막 중 에코리덴트 인 첼로 아름다운 새벽이 밝아오네 테너 일리안 마테우치 주세페 파타네가 지휘하는 볼로냐 시립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페라 인사이드 오늘은 로스뉴페라 세비의 이발사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로지나에게 한눈에 반한 알마비바 백작은 고향도 가족도 버리고 로지나가 있는 세비야까지 따라온 거 아닙니까?
1: 네, 이 로지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악사들까지 동원해서 몇 날 며칠 그녀의 집 앞에서 세레나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0: 알마비바는 젊고 부유한 귀족이잖아요. 이 정도 정성을 들였으면 좀 반응이 오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1: 아유, 로지나는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여성이 아닙니다. 그림자도 볼 수 없었고요. 네. 괜히 이제 악사들, 반주자들만 이제 급여를 받고 돌아간 거죠, 뭐.
0: 아, 그렇군요. 왜 로지나는 반응이 없었던 걸까요? 또 알마비바 백작이 신분을 갖추고 가난한 학생 린도르라고 이 속이고 고백을 하는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게 지금 악영향이었을까요?
1: 사실은 알마비바 백작의 배려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귀족이 구애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범한 청년이라고 속였습니다.
0: 아,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보수적인 의사 아버지가 뭔가 엄격하게 딸의 출입을 통제하기 때문일까요?
1: 로지나에게도 사실 사연은 있는데요. 네. 부모님이 막대한 유산을 넘기고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바르톨로 박사가 후견인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바르톨로 박사는 음흉한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게 됩니다. 이 바르톨로는 후견인이니까 아버지 뻘이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빨리 로지나와 결혼해서 이 재산들을 차지해야지라는 음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아무리 세레나데를 불러도 답을 듣지 못한 알마비바. 낙심한 그에게 피가로가 다가옵니다. 피가로 어떤 인물입니까?
1: 네, 말 그대로 이 세비야의 이발사입니다. 직업이 이발사고요. 직업 특성상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집이든 다 드나들면서 머리를 잘라주기 때문에요. 이 마을의 모든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내가 없으면 이 마을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오지랖이 넓은 캐릭터고요. 알마비바 백작이 로지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리저리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0% 뭐 선의는 아니겠죠.
0: 그때 그 유명한 아리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1: 네, 바로 피가로의 아리아이자 이 바리톤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곡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 도시의 해결사라는 피가로의 자신감과 유쾌한 성격을 표현하는 곡인데요. 발음이 엄청 빠릅니다. 당시 이탈리아에서도 랩을 했구나라고 느끼실 만큼 가사가 많고요. 이 젊은 청년 이발사의 이 폭발적인 에너지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0: 네, 여러분 너무나도 익숙한 곡이죠.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는 피가로의 아리아입니다. 로스뉴페라 세비야 이발사 1막 중 라르고 알파토툼 나는 이 거리의 만무의 박사 바리톤 레오누치 주세페 파나테가 지휘하는 볼로냐 시립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러스니 오페라 세비야 이발사 1막 중 라르고 알파 토툼. 나는 이 거리의 만무의 박사. 바리톤 레오노치, 주세페 파타네가 지휘하는 볼로냐 시립극장 오케스트라 뉴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미셀님, 너무 유명한 곡들이지만 역시 두 분의 대화를 보면 또 느낌이 새롭습니다. 아주 즐겁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로시니도 바로 이 즐거움을 원했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페라 인사이드, 오늘은 로시니의 세비야 이발사 만나고 있는데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알마 비바는 집 밖에서 세레나데만 몇 날 며칠 부르는 것만으로는 로지나의 마음을 얻기 힘들다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발사 피가로가요, 알마비바 백작을 도우면 적잖은 사례비를 받아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묘안을 하나 냅니다. 바로 변장을 해서 로지나의 집에 들어가 보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인물로 변장할지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알마비바 백작은 너무나도 간절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피가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1: 이 피가로가 바르톨로 집안 상황을 훤히 일단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안마사, 이발사, 약장수, 정원사, 수의사 업무까지 다 해봤다면서 알마비바 백작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발사가 가위와 칼을 다루는 직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을 조금 담당했다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알마비바를 안심시키고 이 피가로는 한몫 두둑하게 챙길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납니다.
0: 로지나는 알마비바의 이런 눈물겨운 노력을 알고 있을까요?
1: 네, 알고 있어요. 어허. 그래서 이 로지나의 마음도 사실 알마비바 백작에게 가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아리아를 이제 부를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방금 전에 들린 그 음성이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아, 그리고 너무 그립다. 그 린도로의 음성이. 그런데 아무리 늙어 빠진 영감이 나를 반대해도 우리들의 사랑을 방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주 여성성이 강한 또는 굉장히 순종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사랑을 내가 결정하고 차지하고 말 거라는 그런 의지를 또 보여주는 로지나의 그 대비되는 두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는 아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로지나의 아리아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로스니 오페라 세비야 이발사 1막 중 우나버체 포코파, 방금 들린 그대 음성. 메조 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라톨리, 주세페 파타네가 지휘하는 볼로냐 시립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로스니 오페라 세비야 이발사 1막주 우라버체 포코파. 방금 들린 그대 음성.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 주세페 파타네가 지시하는 볼로냐 시립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민혜님, 로스니 세비야 이발사 역시 명곡이 쏟아지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명곡 많아요.
1: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0: 여러분 계속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오페라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인물 로시나의 음악 교사인 돈 바질리오가 등장하죠.
1: 네, 음악 교사 그러니까 우리 정경 교수님과 저와 비슷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런데 온갖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협잡꾼 캐릭터입니다. 저희는 아닙니다만 이 알마비바 백작이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을에서 네. 쫓겨나게 만들겠다며 바르톨로에게 호언장담을 하는데요.
0: 네.
1: 여기서 부르는 아리아가 또 굉장히 재밌는 면을 담고 있습니다.
0: 가사 좀 들려주시죠.
1: 네, 이 비방, 그러니까 비방 나쁜 소문이란 산들 발음처럼 조용하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살며시 약삭빠르게 은근히 퍼져나가는 것이다. 조용조용 걸으면서 귓속말로 소근되며 나쁜 소문이 퍼져가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귀를 거쳐 모든 마을 사람들이 알

0: 하게 되고 방정맞은 사람으로 그를 손짓하게 되며 멸시하는 눈초리로 의심하게 된다라는 가사를 노래합니다.
1: 아, 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 소문이라는 게 무섭긴 무섭잖아요. 이게 점점 커져서 결국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화정을 바로 음악으로 묘사한 장면 아닙니까?
0: 네, 맞습니다. 바로 로시니 특유의 로시니 크레셴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네. 크레셴도는 이제 점점 커지다라는 의미인데요. 굉장히 작은 것부터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아주 큰 음량까지 긴 호흡으로 점점 커지는 그런 기법을 로시니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1: 그 선생님, 그 로시니 음악을 이제 연주하실 때
0: 네.
1: 이 크레셴도 하는 부분이 로시니는 워낙 또 음표가 많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떠세요? 네.
0: 저는 그것을 피아노로 구현할 때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진짜 많이 노력했거든요.
1: 네.
0: 진짜 도대체 어떤 손가락 번호 사용해야지 그게 되는가, 손목이 어떤 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런데 사실은 구현하기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로시니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런 효과구나. 정말 눈으로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어떤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1: 아, 음표가 많아서 어렵지만 막상 이뤄냈을 때 효과가 크다.
0: 네, 사실은 그 메커니즘을 알면 그게 예. 자동적으로 이제 손가락에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로시니 크레셴도는 로시니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는군요.
0: 아, 네, 맞아요. 그 로시니에 특화된 어떤 테크닉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피아니스트도 오케스트라도요.
1: 그 모차르트하고 비교해보면 어때요?
0: 훨씬 더 노래에 많이 맞춰주는 게 로시니라고 생각합니다.
1: 모차르트에 비해서요?
0: 네네.
1: 아,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 로시니 크레셴도 이야기가 나오다 좀 길어졌는데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베이스의 명 아리아죠. 아, 저 정말 좋아하는 곡입니다. 로시니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1막 중 라칼루니아 엠 벤디첼로 소문은 미풍처럼 베이스 파타 브루출라제 주세페 파타네가 지휘하는 볼로냐 시립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로스뇨 오페라 세비야 이발사 1막 중 라칼로냐 헤언 벤디첼로 소문은 미풍처럼 베이스 파타 브루촐라세 주세페 파타네가 지휘하는 볼로냐 시리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에 이 부분은 올리는 가수가 많지 않은데 소리인가요?
1: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0: 와,
1: 네, 이렇게 높은 음을 이 무거운 목소리로 내시는
0: 절대 거. 가벼운 베이스가 아닌데.
1: 네네, 너무 좋았습니다.
0: 대단합니다. 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페라 인사이드 오늘은 로스니의 세비야 발사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아리아들이 넘쳐나는데 이 오페라를 로스니가 3주 만에 썼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사실입니까?
1: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자기 복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쓰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었어요.
0: 자, 다시 오페라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피가로의 아이디어로 알마 비바 백작은 술에 취한 군인으로 바르톨로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왜 하필 군인이었을까요?
1: 네, 당시 군인들은 민가에서 묵을 수 있는 숙박 허가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군인 특혜였던 거죠. 술 취한 군인으로 변장해서 로지나 집에 묵으려고 하지만 이 바르톨로 후견인이 순순히 그를 받아들이지 않죠. 로지나는 변장해서 들어온 군인이 알마비바라는 것을 눈치를 채고 편지까지는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때 진짜 군인들이 들이닥치면서 대혼란의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백작, 로지나, 바르톨로, 피가로, 바질료 등등 모든 등장인물이 무대에 잔뜩 모이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로스니 양상불 작곡의 진수를 보여주는 명장면 아닙니까?
1: 네, 여러 인물들이 각자의 감정을 동시에 노래합니다. 그 각자의 대사를 동시에 얘기하면 사실 그게 얼마나 소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네. 아름다운 음악으로 묶어내는 것이 바로 오페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완벽한 음악적 질서를 유지하고 그 교통 정리를 로스니가 정말 철저히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정말 연극이나 드라마나 그 어떤 극 장르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 음악이 주는 힘이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로스니 특유의 그 정교한 그리고 세련된 요즘 들어도 너무 좋은 그런 앙상블 감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1막이 마무리됩니다. 아, 벌써 다음 주가 기다려지는데요. 로스니 오페라 세비야의 발사 2막은 다음 시간에 함께하기로 하고요. 지금 소개해 주신 1막 피날레 곡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 로스니

0: 세비야 이발사를 더욱더 특별하고 재미있게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1: 아, 특별하게라고 하니까 뭔가 더 기대가 되는데 다음 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 오브 솔러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서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K-오페라 갈라 한국이 빚어낸 세계의 목소리 공연에 초대합니다. 7월 19일 일요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있습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끝곡입니다. 러스니 오페라 세베의 발사 1막 피날레인데요. 미파르데스레 꼰라데스타 정신을 차릴 수가 없군. 메저 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와 글로리아 반디텔리, 테너 윌리엄 마테우치, 베이스 엘리코 피소르, 파타 브루줄라제, 주세페 파타네가 지휘하는 볼로냐 시립극장 오케스트로 합창단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서울 서초구에는 조금 특별한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서초 프렌데디 스쿨. 프렌드에 데디를 더한 이름으로 친구 같은 아버지를 지향하는 초보 아빠들이 다니는 곳인데요. 매주 토요일 다양한 주제로 수업이 열립니다. 갓난아기 아빠는 베이비 마사지 하는 걸 배우고 꼬마아이 아빠는 아이와 함께 과학 실험 놀이를 하거나 템플스테이를 떠나는 시기죠. 수업 만족도는 당연히 최상. 새로 신청을 받을 때마다 금세 인원이 찬다고 합니다. 더 많은 부모가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태양은 불덩어리 같았다. 장렬하는 남극의 여름이 찾아온 것처럼 느껴졌다. 항구가 보였다. 사람들은 높다란 항구의 방벽 아래에서 어슬렁거린다. 가게들은 모두 활짝 문을 열어 젖혔다. 열대의 과일 향기가 공기를 가득 메운다. 복숭아, 오렌지, 살구, 건포도, 정향, 후추가 매혹적인 향기를 풍긴다. 뜨거운 도로 위에 열을 식히려고 물을 뿌려 수증기가 피어오른다. 페르시아 상인들이 쉰 목소리로 손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아, 그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열대지방의 공기는 정말 상쾌하구나. 그 순간 발이 스키폴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나는 바로 몸을 곧추 세우고 눈을 크게 떴다.

눈이 부셨다. 한동안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없었다. 발레리안 알바노프의 책 위대한 생존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식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비치보이스의 코코모 띄워드렸습니다. 이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네요. 박연경님도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하면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딴 세상으로 보내주는 주문 가득한 노래 룰루랄라 하셨습니다. 좋죠? 그리고 장영은님도 저 곡부터 비치보이스의 노래라니요. 스무 살 무렵 영화 칵테일을 보고 영화 음악에 흠뻑 빠져버렸지 뭐예요? 30년도 넘었어요. 30년도 넘었는데 그런데도 이 곡을 들으면 뭔가 너무너무 풋풋하고 지금이 처음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7906 쓰시는 카페이님도 와, 참 신기하게도 코코모는 여름에 항상 듣는 노래인데도 질리지 않고 언제나 흥겹죠? 마치 윤고은의 북카페처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북카페도 거기에 같이 섞여 들어가는 거네요. 그리고 진수정님은 지금 제주도에 막 도착이요. 오자마자 렌트카에서 북카페 틀었어요. 신나요? 하셨습니다. 와, 제주도 이렇게 가셔서 렌트카 딱 이렇게 바로 시동 걸고 했을 때이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얼마나 타이밍이 잘 맞나 싶으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첫 곡이 아주 상큼했죠? 문장 카펫. 갈라파고스에서 펴는 발레리안 알바노프가 쓰고 홍한별 번역가가 우리말로 옮긴 책 위대한 생존의 일부로 깔아드렸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의 첫 곡인데 위대한 생존? 문장카페의 출처의 제목이 약간 수상하다 싶으시죠? 네, 문장카펫에 보면 뭐 열대 과일 향기, 뭐 복숭아, 오렌지, 살구, 건포도 그리고 열대 지방의 공기 너무 상쾌하다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러고서 끝에 발이 스키폴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다라는 구절이 나오고 바로 눈을 뜨니까 눈이 너무 부시고 여기가 어딘지 알수 없는 상황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북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까 완전 정반대 그 따뜻하고 풍요로운 과일들과 꽃들이 막 피어있는 햇살이 막 폭발할 정도로 많이 흥건하게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것 같은 그 열대 남극의 이미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레리안 알바노프의 생존담인데 그가 직접 겪은 어떤 망상이었던 환각 상태였던 거죠. 몸이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서 봤던 진짜 꿈 같은 그런 순간이었는데 이책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위대한 생존.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기록이고요. 이 발레리안 알바노프를 포함한 23명의 러시아 사람들이 선원들이 그러니까 북극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1912년에 러시아 탐험선이 이제 자원을 얻으려고 출발하기 시작했는데 배가 유빙에 얼어붙어 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1년 반을 그배 안에 있어야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사람들의 이제 선택이 갈리죠. 이쓴 작가 발레리안 알바노프는 거기서 배를 버리고 나가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모험인데 그 결과 이 사람은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다른 한 명의 생존자 두 명을 빼고 나머지는 결국 거기서 그냥 갇혀 죽게 됐고 그러니까 23명이 출발해서 21명이 희생당했고 이제 두 명만 살아남은 사고일 수도 있죠. 이그 위대한 생존이라고 하는 그 기록의 일부. 거기서 너무나 비현실적인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 여름날의 풍경이 있어서 이책 소개도 좀 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렸습니다. 꿈을 꾼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많은 카페인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출석 암호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 암호는 여름날 하면 떠오르는 음악들 너무너무 많지만 초여름 무렵부터 이 음악 저는 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장마철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닐 것 같고요. 들으면 뭔가 눈부신 그 햇살, 그리고 그 일렁일렁이는 어떤 파도든 아니면 강의 그 윤슬 같은 것들이든 이런 게막 떠오르기도 하고, 내 앞에 있는
알코올이 있든 없든 칵테일 한 잔과 막 이런 미풍 이런 느낌이 막 드는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름과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바로 보사노바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출석 안무는 보사노바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사노바, 보사노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인님들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셔도 되고요. 그리고 반디 앱도 괜찮습니다. 보사노바, 보사노바 다 이렇게 둘 다 인정할게요. 그래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석 암호를 지금 입력하기 시작하신 지가 지금 며칠째죠? 우리가 지난주에 4일 했고 이번 주 오늘까지 이틀 해서 6일째 지금 개근 도전하고 계신 거죠. 3주간의 개근 이벤트 모두 다 완성하신 분들께는 3주 후에 우리 개근상 선물 드릴 예정이고요. 한 번 놓쳤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시는 분들께는 아차상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아차차 아차차차는 없습니다.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카페인분들 혹시 전화 받으시면 02-1호 시작되는 전화 받으시면 윤고은의 EBS 북카페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일상 꼭 잘 들려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방송 시간도 알고 계시죠? 12시부터 2시, 제 방은 저녁 8시부터 10시입니다. 우리 미술관 이벤트도 있는데 음악 듣고 와서 띄워드릴게요. 지금 음악

음악은 두 곡 모두 보사노바 음악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장마철이 약간 꿉꿉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느낌 상큼하게 날려보내시죠. 클레멘타인의 시즌 인 더 선 그리고 베벨 질베르토의 빈봄까지 두 곡입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사노바 장르를 사랑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네요. 3308 쓰시는 카페님도 가장 좋아하는 음악 장르라고 하셨고요. 음악 들으시면서 9339 쓰시는 카페님도 이 뜨거운 태양 아래 브라질이 떠오른다라고 하시면서 강목상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강목상체라도 흔들흔들 움직여본다라고 하셔서 웃었습니다. 네, 음악이 우리를 좀 더 말랑말랑해지게 만들어주는 것 같죠? 연체동물처럼. 5452 쓰시는 카페이님. 오늘도 출첵합니다. 보사노바. 여기는 용인입니다. 비 온 뒤 햇살이 너무 뜨겁고 습도 죽이네요. 무섭습니다. 북카페와 함께여서 버티네요. 오늘도 화이팅! 이라고 하셨어요. 비가 잠시 멈춘 것 같아요. 저도 오늘도 우산을 들고 왔는데 해가 쨍쨍하더라고요. 좀 변덕스러운 그런 날들이니까 날씨가 오늘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햇살 아래 북카페로 왔습니다. 최현선님, 보사노바 취향 저격이에요. 여름 내내 함께 한답니다. 하셨습니다. 네, 좋죠. 마음이 막 살랑살랑 흔들리는 느낌입니다. 조금주님, 들려주시는 음악이 진짜 여름 해변에 있는 느낌이에요. 칵테일 한 잔, 캬, 좋습니다. 우리 지금 허공에 너무 예쁜 빛깔의 칵테일 그 한 잔을 앞에 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든. 3323 쓰신 카페님도 여름엔 뭐니뭐니 해도 보사노바죠. 듣고 있으면 가슴에 사랑이 넘실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사랑이 넘실대면 나눠줘야죠. 흘러나갈 수 있도록. 최유하님도 보사노바 삼바 반짝 출첵 하셨고요. 이근영님 보사노바 하시면서 딸아이와 통화하느라 지각 입장했어요. 입사 면접 결과가 나왔는데 합격했다고 하네요. 쫑알쫑알 얘기거리가 많아서 제가 붙여준 별명이 종달새인데 우리 종달새 사회에 내딛는 첫 발걸음을 축하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와, 너무 기쁘실 것 같아요. 이 종달새님 합격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첫 이 사회로 첫 사회인으로서 이렇게 발걸음을 이제 출석이 아니죠? 출석 암호에 너무 제가 이렇게 사로잡힌 나머지 출근을 하실 텐데, 출근길, 나가는 또 퇴근길, 이런 것들 모두 다 너무너무 좋은 일들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벤트 하나 더 있죠?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티켓입니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파주에 있고요. 이 건물 자체가 너무 유명해서 이거 보러 또 가시는, 일부러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죠.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에서 준비한 기획전 미메시스 오버필드 7월 26일까지 매일 전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네 분께 모바일 티켓 며칠 후에 전송해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의 미션은 이겁니다. 샵 1045로만 티켓 신청 가능합니다.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 미술관 이름이죠. 미메시스 들어가게 하셔서 미메시스 넣고, 그리고 신청하시는 분 성함, 이름 넣고요. 그리고 오늘의 질문은

잊지 못할 미술관이 어디였는지, 혹은 미술 전시,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미술 전시의 기억이 있는지 그 추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없어요 하면 소망하는 말을 적어주셔도 되겠죠. 오늘도 방송 말미에 추첨해서 네 분께 티켓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일간카페인 이번 주 주제는 틈새와 그늘입니다. 틈새와 그늘. 오늘은 뭐 에어컨 바람, 선풍기 바람, 부채질로 일어나는 바람 다 좋지만 가장 최고봉은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맞바람. 맞바람의 맛은 정말 너무너무 시원하죠. 그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날 뙤약볕이 내리쬐는 오후. 환기가 되지 않은 닫힌 공간에 들어서면 숨이 턱 막히는 뜨거운 공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밀폐된 방 안에 갇혀 갈 곳을 잃은 공기는 묵직하게 가라앉아 불쾌지수를 높이죠. 이때 이 답답한 열기를 단숨에 식히는 방법은 선풍기를 강하게 트는 것도 에어컨의 온도를 끝까지 낮추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공간의 양끝, 마주보는 두 개의 창문을 동시에 열어두는 것입니다. 한쪽 창문만 열어서는 공기가 맴돌 뿐 빠져나가지 못하지만 반대편 창문을 마저 열어 기압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순간 묵묵히 멈춰있던 공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깥에 서늘한 기운이 들이닥침과 동시에 실내에 고여있던 탁한 열기가 반대편으로 밀려나가는 이 맞바람의 원리는 복잡한 장치 없이도 공간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건축의 속깊고 투명한 지혜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내면도 이 밀폐된 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팍팍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속에도 뜨겁고 탁한 감정들이 차곡차곡 고이게 마련입니다. 타인을 향한 뾰족한 분노, 억울함 혹은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에 대한 애틋하고도 답답한 미련 같은 것들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불쾌한 감정들을 밖으로 들키지 않기 위해 마음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곤 합니다. 하지만 배출구를 찾지 못한 감정들은 내면에서 맴돌며 마음의 온도를 숨막히는 수위까지 끌어올립니다. 뒤늦게 답답함을 느끼고 마음의 창 하나를 열어보지만 고집스럽게 쥐고 있는 나머지 창문들을 닫아둔 채로는 결코 그 뜨거운 열기를 밀어낼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고인 감정만을 억울하게 들여다보는 외골수 같은 태도는 결국 스스로를 더 깊은 피로의 굴레에 가두고 맙니다. 마음의 온도를 서늘하게 낮추기 위해서는 기어코 반대편 창문을 열어젖히는 너그러운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옳다는 팽팽한 고집 혹은 상처받지 않겠다는 낡은 방어기제를 헐렁하게 풀고 바깥의 낯선 시선이나 다른 관점이 내 안으로 훅 불어오도록 기꺼이 허락하는 일입니다. 시원한 맞바람이 통하는 순간 내 안을 꽉 채우고 있던 무겁고 뜨거운 감정들은 집착할 새도 없이 저 멀리 쓸려 내려가게 됩니다. 한여름 정오의 끈적한 더위 속에서 불쾌한 감정에 휩싸여 있다면 스스로를 가두고 있던 마음의 빗장을 풀고 마주보는 두 창문을 활짝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내 안을 묵묵히 관통하며 지나가는 그 투명한 바람결에 뜨겁게 달아올랐던 우리의 마음도 마침내 평온하고 서늘한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수지서의 Feather in the Wind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일간 카페인 통해서 마음에 맞바람이 칠수 있도록 다른 한쪽 창문도 열어두는 그 지혜 배우셨죠? 김지현님이 아, 두 창문을 여는 게 그렇게 어렵네요. 요즘 저에게 필요한 글 내용이라 북카페가 저에게 글을 점지해 준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좋죠. 우리 북카페 수뇌부 작가님 두 분이 이렇게 또 글을 써주시는데 요일별로 써주시는데요. 이 글에 정말 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아, 또 들으실 수 있어요. 제방도 있으니까요. 권성경님, 저도 맞바람 정말 사랑해요. 2층 살다가 24층으로 이사 오고 나서 제일 좋은 것이 시원한 뷰와 맞바람이에요. 남편은 방충망 틈새로 벌레 들어올까봐 창문 다 닫고 에어컨 리모컨을 찾지만 저는 맞바람이 참 좋네요. 제 마음의 창도 거실 창문 열듯 팍팍 열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그러운 용기를 내어 불편한 감정을 내보내고 마음의 온도를 식혀봐야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정말 창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이렇게 종이 창문 같아서 손으로 콕 찌르면 구멍이 퐁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창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내 마음, 내 손으로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싶고요. 0515 쓰시는 카페인님, 첫 방문이신 것 같습니다. 군인이, 군인이.

이에요. 같이 근무하는 병사 염증 수치가 높다고 해서 군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부대에 복귀하는 중입니다. 마음이 꿀꿀했는데 처음 듣는 라디오에서 좋은 음악, 좋은 분위기 너무 좋네요. 매일매일 청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와, 이렇게 우연히 첫 만남 갖게 되는 거죠. 아, 이 기분이 좋다, 분위기가 좋아요 하셨는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찾아오셔서 우리 북카페 애청자는 카페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카페인으로서 열심히 출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간직해도 좋지만, 부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겠어요. 부대원들 많잖아요. 함께 들으셔도 우리 단체석이 넓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셔도 좋습니다. 오셔도 좋은 게 아니라 와주세요. 네. 그리고 미메시스 아트뮤지엄 오늘 이벤트 이렇게 정말 많은 카페인들이 사연을 주고 계셔서 재밌어요. 이 내생에 잊지 못할 미술관 혹은 전시의 기억을 쭉 담아주고 계신데 뭐 제주 현대미술관의 김창렬 물방울 전시부터 시작해서 최근 본 특정 전시들 그리고 전 세계 지금 모든 미술관이 다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뭐 프라도 미술관부터 시작해서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 막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미메시스 말머리도 있어야 되고요. 나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벤트 신청이 유효합니다. 나의 이름도 넣어서 꼭샵 1045 50원 변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죠. 클래식 콰이 프로젝트에서 캣포사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예고 드린 것처럼 우리 카페님들 오늘 무리하는 시인들이 준비한 무리하는 여름방학 1탄부터 만나게 되실 겁니다.

0: 상혁씨님 때문인가 보다.
1: 맞아요.
2: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네.
1: 계속 무리하려고요.
0: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1: 네.
0: 무리하는 시인들 나오셨습니다. 김소연 시인, 김상혁 시인,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잘 지내셨죠?
1: 네.
0: 이번 주 또 이렇게 특집 준비 1탄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네. 좋은 작품들 찾으셨나요? 어떠셨어요?
1: 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네. 우선은 그래도 기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 시기가 우리가 찾아야 될 시기가 1930년대와 40년대다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0: 이번 주는 그쵸?
1: 그건 좀 편했습니다.
0: 오히려 네. 1930년대, 40년대 약간 시간 여행하는 기분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그 당시 기간지를 보는 것 같은 느낌?
3: 네. 그 당시에 작품들을 좀 많이 살펴보게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시간이 이건 너무 유명해. 뭐 이건 내가 별로 소개하고 싶지 않아. 막 이렇게 저 혼자 생각하면서 읽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0: 네.
3: 오랜만에 그 옛날 작품 읽는 게 되게 저한테 너무 그윽한 시간이었어요.
0: 그윽한 시간도 우리 북카페에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골라오신 작품들이 무엇인지 궁금한데 먼저 상혁 시인님이 고르신 것부터 볼까요?
1: 네, 저는 30년대와 40년대에서 시를 골라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네. 이 책부터 떠올렸어요. 유정호 교수가 한국 근대 시사라는 책을 썼고 그게 아예 부제가 1920에서 35년 이라 45년까지 그 기간을 딱 정해놓고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20, 30년, 40년 이때 나온 시를 한번 분석해보겠다. 문학사별로 네. 이런 책이었기 때문에 아 여기에서 한번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보통 이제 근데 이제 문학사 같은 경우는 좀 유명한 시인들 위주로 들어가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근데 다행히도 여기에 유종호 그 평론가의 어떤 기조는 그 사람의 이름이 있든 말든 좋은 작품을 소개한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쓰인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딱 한 편이 들어가 있는 시가 있었습니다.
0: 네.
1: 이시우 시인의 여구가라는 작품을 읽어드릴 건데
0: 네.
1: 그 앞에 평론가의 약간의 해설 같은 것이 붙어 있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러면 해설 포함해서 읽어주실 거죠?
1: 네. 네.
0: 네 낭독 듣고 갈게요.
1: 별 매력 없는 작품을 정기적으로 찍어내는 시인보다 한두 편이라도 기억할 만한 시편을 보인 시인이 한결 매력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시우의 한 편은 읽어둘 보람이 있다. 공연한 나내의 포즈가 가시지 않는 풍토에서 그의 산문시는 모더니즘의 한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이다. 소멸한 가능성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이 작품이 1935년에 발표된 것임을 유의해둘 필요가 있다. 여구란 털이 검은 말을 가리킨다. 기차를 한때 철마라 불렀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여구가 이시우 행복에 대한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서 불행의 전부를 뺀댔자 남은 것은 결코 행복이 아니다. 그 여자를 태운 행복의 기차는 10년 같은 산 너머로 떠나는 날이다. 행복은 다른 이에게도 없는 것이니까 필연코 나에게도 없는 것이겠지. 나는 그 여자의 생일날을 외이고 솔밭에는 바람이 부는 날이다. 행복과 같은, 불행과 같은.

0: 유종호 교수의 책 한국 근대 시사에서 발췌한 이시우 시인의 시 여구가 들려드렸습니다. 민음사에서 펴낸 책이고요. 이어서 1936년 노래입니다. 유종섭의 광야의 달밤 띄워드렸는데 음악 나가니까 지금 정경희님이 전주가 나오자 제 주위의 모든 분들이 노래에 집중해서 들어요라고 하셨거든요. 소현 시인님도 이 음악 나오자마자
1: 네,
0: 빠져드신 듯.
1: 유성기 시대 음악 이저이 전집을 갖고 있었거든요.
0: 아, 네.
1: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소장만 하고 안 듣거든요, 전 요새.
0: 그쵸. 근데 또 이런 계기로 또
1: 네,
0: 우리가 함께
1: 너무
0: 이렇게
1: 예.
0: 나누게 됐습니다. 진짜 음악이 우리를 정말 한 100여 년 전으로, 한 90여 년 전이라고 해야
1: 네,
0: 될까요? 1903,
1: 구한말로.
0: 맞아요. 1936년으로 우리를 지금, 움직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읽어주신 그 해설, 그 평론과 그리고 시에 대해서는 함희경 님이 어머나, 100년 전에도 감성은 지금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네요 하셨어요.
2: 그러니까요. 노래도 너무 잘 어울리고 비슷한 감수성을 읽는 이 기분도 너무 좋은데요.
0: 네.
2: 저도 이 노래 들으면서 좀 놀랐는데 그 이시우 작가, 이시우 시인이 시를 많이 쓰지 않고 정말 몇 편의 시만을 남기고 사라진 이유가 작곡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고 많이 아시는 그 곡을 작곡한 작가이고
0: 네.
2: 그래서 결국은 그냥 연예계 쪽 아니면 작곡 쪽, 음악계 쪽에서 계속 있었던 거기서 활동했던 작가입니다.
0: 네.
2: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왜 어쩐지 좀 연관성이 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고요. 그리고 이책그 한국 근대 시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2, 3년 전에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다른 곳이긴 했지만 이 기조나 태도가 일관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책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 저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작품이 좋지 않은데 문학사적으로 가치 있다. 이런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품이 좋지 않은데 문학사적으로 어떻게

0: 가치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1: 네.
0: 태도 안에서 쓰인 어떤 근대 시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 근대 시사나 이런 문학사를 읽으면 보통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 책은 가장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중간중간에 독설이
1: 아,
0: 나오거든요.
1: 그런 느껴져요, 지금.
0: 네.
1: 뭔가 이 강한 어조가.
0: 그래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이 상찬을 받은 이 글은 대체 뭘까라는
1: 네.
0: 생각으로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읽었어요. 뒤쪽으로 그랬더니 이제 이 시후에 여우가가 나왔고 딱한 편이 실렸고 이걸 읽으면서 지금 하미경 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감수성이 너무 현대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1: 네,
0: 그래서
1: 맞아요.
0: 짧지만 이런 산문시를 소개한 어떤 학자의 어떤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 이 상혁시인님도 동의하세요? 그 의견에? 그러니까 문학사적으로 가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좋은 작품이 아니다. 이게 동시에 있을 수가 있느냐? 궁금해요. 이 유종호 이 교수의 의견에.
0: 그게 옳은 건진 모르겠지만 그게 다100% 옳다 이렇게 말하기는
1: 네.
0: 어려워도 문학사를 적을 때 되게 좋은 태도, 가질 수 있는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고 어차피 그렇다면 그런 기준에 따라서 문학사를 적으면 이렇게 재밌는 문학사를 우리가 읽을 수
1: 그렇죠.
0: 있으니까요. 네.
1: 네. 어떠셨어요, 소연 시인님?
2: 저는 일단 유종헌 선생님의 이렇게 좀 날카로운 이런, 그리고 뭔가 자신의 세계 안에서 뭔가 타협하지 않는 듯한 그런 식의
1: 네.
2: 태도가 옛날부터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면서 늘 따라 읽은 사람으로서 오랜만에 또 요런 이야기를 듣는구나. 뭐보다는 뭐가 한결 매력 있고, 그리고 무엇은 좀더 재고할 가치가 있고, 뭐
1: 네.
2: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자체도 너무 좋았고, 이시우 시인의 여우가라는 이 시가 너무 저의 취향 저격이었어요.
1: 지금 카페인님들은 이렇게 들으시니까 이게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텍스트가 이게 산문시잖아요.
2: 네.
1: 근데 이게 지금 1935년에 발표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형식적인 것도 참.
2: 그죠. 산문시가 아마 뭐 주요한의 불놀이 그 정도서부터 꽤 실험은 되어 있었고,
1: 네.
2: 그런데 이 산문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는 작사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제서야 아하 했는데 리듬이 너무 좋은 거예요.
1: 그게 또
2: 예,
1: 느껴지는군요.
2: 이게 또 철학적이고 리듬을 생각해서 쓴 문장이라기보다 자기 생각을 열심히 전하는 데 더
1: 네.
2: 기울였던, 정성을 기울였던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산문이 아닌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마지막도 행복과 같은, 불행과 같은
1: 그쵸.
2: 이런 방식으로 산문이라면 이렇게 못 끝내잖아요.
1: 그렇죠.
2: 예, 이런 특징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1: 그러니까 행복이라든지 불행이라든지 이런 시어들이 어찌 보면 이 쓰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너무
2: 맞아요.
1: 관념적이어서. 근데 여기서는 그것을 활용하면서도 우리에게 좀 새로운 느낌으로 이렇게 좀 제안을 해주는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일단 행복에 대한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서 불행의 전부를 뺀댔자 남은 것은 결코 행복이 아니다. 정반대 개념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0: 네, 그러니까 요런 너무 재밌었어요. 행복에 대해서 행복에서 불행을 다 뺀다고 해도 거기에 행복만 남는 게 아니야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1: 네.
0: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여자라는 어떤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읽을 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이 여자가 되게 신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자가 떠나서 내가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저렇게 그냥 어떤 여자가
1: 네.
0: 어떤 행복으로 향하는 것 같지만 그 여자도 결국은 인간인 한에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지 읽을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는데 딱히 설명이 붙어 있진 않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나에게도 없다.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은 없다라고 그냥 규정하고 끝나버리거든요.
1: 네.
0: 요런 단호한 면이 너무 멋지고 좀 서늘한 느낌도 있습니다.
1: 그러네요. 그 부분에 밑줄 그었어요. 그러니까 행복은 다른 이에게도 없는 것이니까 필연코까지 붙이면서 나에게도 없는 것이겠지라고 써둔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배경을 또 솔밭으로 이렇게 잡아둔 것도 막 상상하게 돼요. 솔밭에는 바람이 부는 날이다.
0: 그리고 약간의 힌트를 준게 나는 그 여자의 생일날을 외우고 그
1: 그쵸.
0: 여자가 태어난 날을 외우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붙은 게 아, 그래서 내가 구구절절 그 여자랑 사실은 어떤 사이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솔밭에는 바람이 부는 날이다 라고 네. 간결하게 마무리하고 있어서 진짜 현대적인 느낌이 많이 납니다.
2: 저는 이 시에서 가장 좋은 문장을 꼽으라면 이 문장이에요. 지금 상혁 시인님 말씀해 주신. 그러니까 뭐뭐하고 뭐뭐다라고 했을 때 이 네. 뒤에 대꾸가 너무 기묘해서
1: 그렇죠. 네. 구구절절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2: 그렇죠. 네.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0: 그리고 이걸 더 아름답게 지금 평론가가 보는 이유가 35년이라는 시대를 생각해 봐라라고 지정하고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공연이 난해한 포즈가 가시지 않은 풍토였다.
1: 밑줄 그었어요.
0: 그러니까 이런 거죠.
1: 요철이 느껴지는 네. 그런 문장들.
0: 아, 모더니즘 한답시고 니네들 일부러 어렵게 쓰고 있지. 근데 봐라 이렇게 솔직한 문장과 정서로도 모더니즘은 충분히 이룩할 수 있는 어떤 것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 진짜 담백한데 그쵸? 엄청 세련되다는 거.
2: 그렇죠. 그렇죠. 세련되기 위해서 공연한 아내의 포즈라는 게 네. 사실 어느 시대에든 늘 있어 왔잖아요.
1: 그렇죠.
2: 예, 그거를 우리가 꼭 집어서 말하지는 않는데 이게 유종호 선생님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2: 요철.
1: 요철 같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0: 그리고 이런 게 별로 사실은 문학사에서 흔치 않은 기술이거든요. 판단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어떤 개별 작품에 대해서. 근데 보면은 네. 거의 한 문단에 한 문장씩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1: 그렇죠. 네, 이것도 참 쉽지 않은 건데.
0: 재밌게 읽을 수 있고 그 판단을 꼭 따라한다기보다는 그 판단을 읽고 자기 판단과 좀 견주어 볼 수 있는 책이어서 훨씬 재밌었습니다.
1: 좋습니다. 이 지금 들려주신 책 이야기에 많은 카페인이 사연 주셨는데 우리 2부로 건너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시님이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합니다. 오늘 아까 그 유종섭의 광야의 달밤 들으시면서도 경성으로라고 하셨고 정말 많은 김재희님이 와 오늘 선곡 너무 좋아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보사노바와 시간여행을 막 아우르면서 가고 있습니다. 아마 1부 끝곡도 좋으실 거예요. 스탄게츠 주앙 질베르토의 The Girl from Ipanema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시죠.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무리하는 시인들 김상혁 시인, 김소연 시인과 함께 오늘부터 이제 8주간 이어지는 우리 시간여행 같은 193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지만 주목하면 좋을 그런 작품들 열어보고 있는데요. 그 1탄을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오수미 님이 저는 북카페에서 진짜 처음 듣는 것들 진짜 많이 배웁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얘기에서도 지금 벌써 홀리신 것 같습니다.
1: 저도 처음 본 작품이었습니다.
0: 그렇죠. 두 분도 거의
2: 그렇죠. 처음이죠.
0: 첫 발굴을 네. 해서 오신 거죠. 그리고 또 사연을 보겠습니다.
1: 네. 9908님이 얼마 전 뮤지컬 사회찬미를 관람했어요. 부르의 명곡 사회찬미를 배우의 라이브로 들으며 저 또한 그 시절을 함께한 듯 했어요. 오늘 방송도 참 좋습니다.
0: 아, 진짜 이 어떤 음악, 어떤 시, 어떤 작품, 어떤 뭐 영화, 뮤지컬 이런 것들은 그냥 잠깐만 접해도 우리를 훅 진짜 그쪽으로 옮겨놓죠.
1: 네네,
0: 타임머신이
1: 맞아요.
0: 있다면 이런 거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연도 보겠습니다.
2: 네, 송채원님, 며칠 전 잘 나온 사진 한 장을 보며 나 자신을 안아주고 싶어 인별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뻐지고 싶지만 그 순간이 오기 전에 김이 주름이 생겨버린 상태지만 고민도 흔들림도 있지만 그 시간을 지나 여기 이렇게 그래도 웃고 있는 내가 이쁘다 싶더라고요. 이 시를 자꾸 읽다 보니 행복은 불행도 조용히 안아주는 그런 마음인 것 같은 것 같은 시 같아서 자꾸 읽어보고 또 읽어보게 되네요.
0: 우리 앞서 소개해 주셨던 네. 그 이시우 시인의 시 여구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신 거죠?
2: 네. 행복은 불행도 조용히 안아주는 그런 마음. 이 말씀이 시네요.
1: 진짜. 그러네요.
0: 행복은 행복과 불행이 있으면 왠지 행복이 조금 더 자그마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행복이 불행을 안아줄 수 있는 너른 품을 가진 그런 존재인 거예요?
1: 네, 그렇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애초 약간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0: 구분이 안 된다?
1: 네, 네.
0: 맞네요. 자, 그러면 이 기대치가 좀 더 높아졌는데 네, 소연 시인님이 처음 이 특집을 제안해 주셨던

0: 시인님이 네. 네. 아마 준비하신 작품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중에 일부는 또 지난주에 그냥 털어버리셨잖아요. 그냥 아껴두려고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먼저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작품들을 또 고르셨을지가 더 궁금합니다.
1: 저는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아시고 사랑하고 있는 나혜석 작가의 오, 네. 몇 편 안 되는 그 전해지고 있는 시 중에서 최초의 시 한 편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0: 와 좋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또 나혜석 작가의 소설을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더 궁금해서 막 찾아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1: 아, 네.
0: 오늘도 시를 만나는 시간 기대하면서 낭독 부탁드릴게요.

광, 나혜석. 그는 벌써 와서 내 옆에 앉았었으나 나는 눈을 뜨지 못하였다. 아, 어쩌면 그렇게 잠이 깊이 들었었는지. 그가 왔을 때에는 나는 숙수 중이었다. 그는 좋은 음악을 내 머리 맡에서 불렀었으나 나는 조금도 몰랐었다. 이렇게 귀중한 밤을 수없이 그냥 보내었구나. 아아, 왜 진작 그를 보지 못하였는가. 아아, 빛이여, 빛이여, 정화를 키워라. 언제 꺼지든지 내 옆에 있어다오. 아, 빛이여, 빛이여, 마찰을 식혀라. 아무것도 모르고 자는 나를 깨운 이상에는 내게서 불이 일어나도록 뜨겁게 만들어라. 이것이 깨워준 너의 사명이요, 깨인 나의 직분이다. 아, 빛이여, 내 옆에 있는 빛이여.

0: 1918년 3월에 나온 여자계에 실린 나혜석 시인의 시, 광, 낭독으로 만나셨고요. 이어서 베빈다가 부른 내 몸, 띄워드렸습니다. 와, 이 시의 그 느낌과 음악하고도 너무 잘
1: 그러게요.
0: 어울리고요. 그리고 이게 1918년 3월에 쓰인 시라는 것도 또
1: 네.
0: 새삼 놀랍고요.
1: 그쵸. 1918년이면은, 진짜 이 정도 각성 상태의 여성이 한국 땅에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0: 그렇죠.
1: 나혜석이 이 시를 안 써놨으면 전혀 몰랐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예. 그리고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나혜석이 1896년생이니까 22살 정도에
0: 네.
1: 쓴 시고 아마 일본 유학을 끝마치고 그 즈음에 썼던 시기 때문에 그 일본 유학을 통해서 얻었던 많은 배움과 각성이 이 시
0: 네.
1: 속에 좀 담겨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뭐 시가 대단히 저는 뭐 훌륭한 시적으로 훌륭하다 이런 것보다 이때 이런 여성이 있었구나라는 걸
0: 그쵸.
1: 발견한 것만 해도 너무 좋고 사실 나혜석이 그런 여성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0: 네.
1: 다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찍 하고 좀 느껴지는 대목이 있어서 그리고 또 나혜석의 시가 너무 안 알려져 있으니까 좀
0: 그러네요,
1: 예,
0: 정말.
1: 한편이라도 소개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0: 네.
1: 제가 읽어드릴 때 누락한 게 하나 있는데 원고에 없어서 제가 못 읽었는데요.
0: 네.
1: 부제가 하나 있었어요. H.S.생이라는 부제가 있었어요.
0: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H.S.
1: 이니셜이라고
0: 생.
1: 추정들을 연구자들은
0: 아,
1: 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누군가에 대한 헌시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0: 부제가 붙음으로써 더 매력적으로
1: 그쵸?
0: 느껴집니다.
1: 네.
0: 네, 누군가에 대한 헌시라고 하니까 더. 어떠셨어요, 상혁 씨님은?
2: 아, 저는 우선은 우리 요즘 시에서는 뭐 영탄 같은 걸안 쓰니까요. 아, 이런 걸
0: 네.
2: 안 쓰고 그리고 저 어떻게 보면은 시대를 생각하지 않고 보면은 낡았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너무 멋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그쵸, 이 아가.
2: 네, 멋스러워요. 그래서
0: 요즘 아는 이하가
2: 네, 이게
0: 아니잖아요.
2: 아니잖아요.
0: 요즘은.
2: 뭔가 정말로 어느 거리에서 혹은 정말로 말하듯이 읽을 수 있는 시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 이때의 감정을 정말로 옮겨 적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아라는 생각이
0: 그쵸.
2: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멋스럽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HS생은 누군가 이니셜이겠지 하고 저도 생각했는데 해석이네 이런 생각도 HS
1: 자기 자신.
2: 네, 생 약간 생
0: 생에 대한
2: 삶에 대한 그런 얘기인가 이런
0: 해석이다.
2: 생각도 좀 들었고요.
0: 언어 유희를 그렇게 또 담으셨을 수도, 이
2: 네.
0: 가능성도 재밌네요.
2: 네. 그래서 재밌게 좀 봤고 전체적으로 이 상황이 되게 멋있었는데 뭐냐면은 그냥 보통은 그는 벌써 내 옆에 와서 앉아 있었는데 내가 눈을 떠지 못하였다라는 이 구절을 해서 느껴지는 건 처음에는 아, 연애에 대한 시인가? 이렇게 생각할
0: 네.
2: 가능성이 좀 있는데
0: 그쵸.
2: 뒤로 갈수록 그거보다 훨씬 더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나를 깨닫게 해준 어떤 순간 혹은 사랑 아니면은 뭐 지식 이런 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뒤에 멋진 부분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고 있는 나를 깨운 이상에는 내게서 불이 일어나도록 뜨겁게 만들어 다오. 그리고 그게 네 사명이고 내 직분이야. 깬 이후에는 그럴 수밖에
0: 네.
2: 없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대입해 볼수 있는 너가 정말 많거든요. 정말로 빛과 같은 어떤 존재, 어떤 깨달음, 여러 가지를 대입해 볼수 있는데 요런 구도로 시를 썼다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큰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있구나.

0: 감정을 많이 담아서
1: 네.
0: 그래서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1: 그러네요. 여기선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이 그좀 아쉽고 약간 무지한 상태? 어떻게
0: 그렇죠.
1: 보면 이제
0: 네.
1: 그 인식 이전의 상태처럼 느껴지는데 그걸 또 숙수, 아주 깊은 잠에 이렇게 빗대니까 누구나 읽다 보면 혹시 내가 그 상태는 아닐까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고 좀 즉각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시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0: 그쵸. 나혜석이 본인 자신도 이미 각성한 여성이면서
1: 네.
0: 자기가 미처 다 하지 못한 각성을 또 아쉬워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걸 또 다른 여성 동지들에게 좀 각성을 요청하는
1: 네.
0: 그런 마음으로 또쓴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손을 내밀듯이.
1: 그러네요, 진짜.
0: 그리고 아, 이 시기에 어떤 마음으로 시를 썼을까? 이런 생각도 계속 드는 거예요. 이 시대를 자꾸 떠올려 보게 되니까. 왜냐하면 1918년이면 이제 3.1운동 1년 전이거든요. 1918년 3월.
1: 맞아요. 아.
0: 그러면 국가적으로는 대단히 어쨌든 안 좋은 상황이었고, 개인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뭐 행복하게 지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1: 네.
0: 계속 이렇게 우울함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있었고, 그 안에서 또 자기 나름대로 차별도 받은 시기도 있었을 거고, 인정을 받을 때도 있었을 텐데, 이런 걸다 생각하면서 시대상을 생각하면 아, 어떤 마음일까라고 자꾸 되돌아보게
1: 그쵸.
0: 됩니다.
1: 그리고 처음에는 그라고 이제 지칭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빛이라고 몇 번이나 반복을 하고 제목도 광이잖아요.
0: 네.
1: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약간 이렇게 강조하는 방식, 약간 점층법을 쓴것 같은 이런 구조 이런 것도 참 많이 고민하셨겠다 싶어요.
0: 그죠.
1: 첫 시니까
0: 네.
1: 더욱더.
0: 그렇네요. 첫 시인데, 근데 첫 시고 1918년이라는 거 생각해보면 너무 놀라운 완성도인 것 같아요.
1: 네,
0: 네.
1: 저는 어쩐지, 아, 뭔가 자기 자신을 깨우는 것과 키우는 것이 빛이다라고 한번 얼핏 태양을 한번 착 노려본 다음, 그냥 일필이지.
0: 그렇게?
1: 네, 이 나혜석 정도의 재능이라면
0: 네.
1: 그랬을 것 같아요.
0: 아, 진짜
1: 네.
0: 나혜석 작가가 쓴 글을 시간 순서대로 장르 상관없이 한번 이게 쭉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1: 어떤 마음들이 이렇게 또 움직였을까? 이 경로를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나윤선이 부른 아름다운 사람 듣고 그 다음 작품도 열어볼게요.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작품도 열어볼게요.
1: 네, 그 잘 알려진 시인 이용학 시인의 시집 오랑캐꽃 1947년에 나온 시집인데요.
0: 네.
1: 거기서 좀 덜 알려진 작품 다시 항구에 와서라는 작품을 가져와 봤어요. 이 작품은 그러니까 다른 그 항구 작품들이 이용학 시인의 항구 작품이 많이 실려 있는데 교과서에도 요거는 유독 한 번도 실린 적이 없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항구 작품보다 저는 이게 더 좋아요.
0: 네.
1: 그건 좀 길기도 하고 괜히 길고 감상적인 면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게 더 좋아서 이걸 좀 소개해 보고 싶었는데요. 이 처음에 좀 상황을 설명드리면은 일본 항구 공업 도시에 와 있는 조선인 노동자 억압받고 외로운 조선인 노동자가 기폭이 잠잠히 내려앉은 그러니까 깃발들도 펄럭이지 않게
0: 네.
1: 바람 한 점 없는 항구를 쓸쓸하게 걷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0: 47년 작품이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우리 아까는 1935년의 그 나혜석의 시를 만났고 이제는 조금 더 흘러서 네. 47년으로 건너
2: 아까 나혜석 시는
0: 1918년. 맞아요. 그 전이 1935년.
2: 네.
0: 죄송합니다. 제가 뒤엉켜놓고 있어요. 모든 것을. 너무 빠른 시간에 지금 시간 여행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1: 근데 이 시는 네. 또 47년에 출간되긴 했지만 작가가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39년에서 42년까지의 작품을 모은 거예요.
0: 아, 그때
1: 그러니까
0: 쓴.
1: 어쨌든 가장 시기로는 가장 뒤쪽에 있는 시이긴
0: 네,
1: 합니다.
0: 그럼 낭독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다시 항구에 와서 이용학. 모든 기폭이 잠잠히 내려앉은 이 항구에 그래도 남은 것은 사람이올시다. 한마디의 말도 배운 적 없는 듯한 많은 사람 속으로 어질게 생긴 이마며 수수한 입술이며 그저 좋아서 나도 한마디의 말 없이 우줄우줄 걸어나가면 저리 산 밑에서 들려오는 돌 깨는 소리. 시바우라 같은 데서 혹은 메구로 같은 데서 함께 일하고 함께 잠자며 퍽도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로만 여겨집니다. 서로 모르게 어둠을 타 구름처럼 흩어졌다가 똑같이 고향이 그리워서 돌아온 이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너무 푸르러 갈매기는 죽지에 흰 목을 묻고 어느 음습한 바위 틈 같은 데 숨어버렸나 본데 차라리 누구의 아들도 아닌 나는 어찌하여 검붉은 흙이 자꾸만 씹고 싶습니까?

0: 열린 책들에서 펴낸 이용학 시인의 시집 오랑캐꽃에 담긴 시 다시 항구에 와서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1953년 노래입니다. 남인수의 고향의 그림자 띄워드렸어요. 아, 참, 이 1947년에 발표되었고, 네. 그보다 훨씬 전에 이제 쓰인 시이긴 한데요. 이렇게도 1953년에 발표된 노래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1: 처음에 여기 시바우라랑 메구로 같은 이런 항구를 설명드리느라고 제가 약간 헷갈리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의 장면은 항구가 맞긴 하지만 고향의 항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의 항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뭔가 정겹게 느껴지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어떻게 정겹게 느껴지냐면, 아, 공업 항구였던, 거기서 일하던 시바우라, 일본의 시바우라나 메구로 같은 데서 함께 일하고 함께 잠자며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처럼 보이는, 오랜만에 그 조선의 항구를 걸어봤더니 아, 그런 느낌이 드는구나. 이 사람들 다 고향 사람 같고 고향 그리워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어질게 생긴 이마, 수수한 입술, 이런 것이 그냥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게 그냥 아 감상적이야, 고향 사람 다 좋게 봐, 이런 느낌이 아니라
0: 네.
1: 타향살이에서 너무 지친, 거기서 너무 고생한 사람이라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라고 이해를 해보면 훨씬 더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0: 맞아요. 지나가는 행인 한 명 한 명이 다 뭔가 나에게 강렬한 동질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느껴진다는 거, 연민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냥 타인에게, 그렇죠? 네. 어떠셨나요? 소연 시인님?
2: 예, 이게 40년대 후반에 쓰여졌다는 생각을 하면은 해방 직후 그리고 한국 전쟁 전 그 사이 시간일 텐데 나라를 겨우 되찾고 그 기쁨과 그 다음에 돌아보니 이제 많은 것을 복구해야 되고 너무 많은 숙제들이 남아 있는, 그리고 고향에 왔지만 이게 고향의 좀 두 겹처럼 보이는
0: 네.
2: 그런 순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정서가 좀 시대적으로 그렇게 읽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얼마나 표현하고 싶었을까, 이렇게 계속 이용학 시인은, 그 생각이 드네요.
0: 정경희님은 지금 올해 수능 교재에 이용학 시인의 하나씩의 별이 실렸어요. 알려지지 않은 시, 다시 항구에 와서, 이 시가 올해 수능에 나올 것 같은 예감이 살짝 들어요.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뭔가 여기서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수험생분들은? 이라고 지금 밑줄을 그어주셨습니다.
1: 아, 너무 재밌는 얘기. 저도 이거 보면서 웃었는데, 요게,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독자에게 다가갈 때는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가가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에게는 이제 수능하고 연관돼서 다가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정말로 소연 시인님 말대로 47년에 묶여서 발표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미 45년에 해방이었으니까 그들에게는 정말 그렇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이 시가 아 그런 고향을 되찾은 나의 어떤 처지와 같이 겹쳐져서 느껴졌을 것 같고, 또 이게 쓰였던 때를 시작해보면 또 그게 또 맞기도 하고요. 여기에 있는 그 상황은
0: 네.
1: 아마 광복 직전이었기 때문에 더 억압도 심해지고 힘들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 좀 두 가지, 그러니까 어느 시절에 읽어도 그게 독자에게 잘 다가갔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게 39년, 42년에 나온 시인데
0: 네.
1: 요 슬픔이 되게 단단하고 외로움이 단단하게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냥 아 너무 슬퍼 힘들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돌 깨는 소리 같은 느낌하고 같이 오잖아요, 시가.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아 매우 단단하고 좀 다른 느낌의 어떤 되게 고통을 통과해온 사람, 그걸 잘
0: 그렇죠.
1: 견뎌온 사람의 슬픔, 이런 것도 느껴집니다.
0: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 마지막 연에 등장하는 그 뒷부분 보면 차라리 어찌하여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1: 네네.
0: 더 마음을 이렇게 심정을 토로하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하나도 참 다 생각해서 썼다고 생각하면 그쵸? 재밌기도 하고, 저는 자꾸
0: 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1: 이 시기를 생각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너무 어려웠을 때도 사람들이 계속 시를 쓰고 있었다. 그리고 이때가 또 이용학하고 서정주랑 이용학이랑 오장환 시인을 묶어서
0: 네.
1: 뭐 시단의 3대 천재라고 막 그렇게 호칭하고 있었던 그 시기인데 주목도 많이 받았고
0: 네.
1: 사람들에게 관심도 많이 받았던 시였을 텐데 이런 작품 활동을 계속 해오는 어떤 분들, 공업에 대한 어떤 존경심도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지금 박진경님이 밤빵 때 아빠랑 같이 들어야겠어요. 음악으로만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음악이 좋아요. 라고 하셨는데 아까 장홍주님은 1부에서 유종섭의 광야의 달밤 들으시면서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떠올랐는데 하셨거든요. 이게 음악만 들어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는데 오늘은 또 시와 거기에 맞는 음악을 또 느낌이 맞는 음악을 같이 이렇게 엮어서 들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특집 너무 좋다고 지금 하시는 분들 사연이 많이 보입니다.
1: 그 너무 재밌게 시기를 뛰어넘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게 39년부터 42년에 쓰인 시들이잖아요.
0: 네.
1: 출간은 또 5년 후쯤인 47년에 됐는데 또 노래는 50년대 중반 또 5년 후에 노래를 듣게 되니까
0: 그러네요.
1: 너무 잘 걸쳐 있는 것 같습니다.
0: 약간의 이렇게 시차를 그러니까요. 더하면서 그렇죠. 뭔가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까 장홍주님이 요 사연도 주셨습니다. 점심 식사 후 남인수님의 곡을 다시 듣게 되니 월요일 밤만 되면 가요무대 고정팬이셨던 아버님이 늘 애청하셨던지라 TV 채널권이 없는 월요일 밤이 깝깝하고 힘들었던 그런데 이게 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추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친정아버님이 그래서 더 그립습니다. 하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완식님은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1: 시를 들으면 눈이 떠지고 노래를 들으니 눈을 감습니다.
0: 이 또한 재미납니다. 이렇게 시를 들으면 눈이 떠지고 노래를 들으니 눈을 감습니다. 그럼 이제 눈을 감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음악을 또 들려드릴게요. 니나 시몬의 절박한 자들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1930년대, 1940년대에 쓰인 우리가 잘 아는 작가들의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 혹은 생소한 작가들 작품 이렇게 다시 재발견하는 시간 누리고 있는데요. 1263 쓰시는 카페인님이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1: 한국 시집 초간본 100주년 기념판 시집들을 앞에 두고 잘 따라갑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너무 가벼워서 가방에 항상 시집을 넣고 다니는 저에게 너무 좋습니다. 김은주?
0: 네.

0: 김은주님이 지금 이렇게 네. 주셨는데
1: 맞아요. 오랑캐꽃 아. 그 이용학 시인의 시집이 열린 책들에서 나왔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열린 책들이 한국 시집 초간본 100주년 기념판을 내서 그게 정말 예쁘고 가볍고 읽기 좋거든요.
0: 정말 늘 함께 산책할 수 있겠네요. 네. 가방에 넣고.
2: 저도 갖고 있습니다. 오. 너무 예쁘고 선물도 자주 합니다. 한 박스씩.
1: 알록달록해요.
0: 그렇군요. 자, 최유하님은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네.
2: 혼자는 찾아지지도 읽혀지지도 않을 것 같은 시들 읽고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을 지불하고 들어야 하는 수업 같아요.
0: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들어야 되는 수업 같다라고 하셨는데 유하님의 단골 카페 북카페입니다. 이렇게 지금 특집 우리 8주간 이어지니까요. 오늘부터 기대해 주시고요. 1863 쓰신 카페이님, 매주 좋은 시와 작품들 만나지만 오늘 특집도 정말 좋습니다. 뛰어나고 훌륭하고 멋진 작품들이 진짜 많네요. 훌륭한 한국 문학을 더 자주 더 많이 향유해야겠어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지금 같은 마음으로 사연 주시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수미님은 선곡하는 수뇌부 극한 직업 얼마나 듣고 읽고 알아야 하실까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너무 딱딱 흐름이 잘 맞거나 아니면 우리를 조금 더 깊이 이동시켜 주거나 지금 선곡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카페님들이 이제 또 이 뒤에 있는 그 노동의 그 면면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시면서 극한 직업이다라고 네. 하셨는데 언젠가 한번 우리 바게트 PD님이 어떻게 이 선곡하는지를 들려 주신 적이 있죠. 이 시를 접하고 그러니까 텍스트가 있으면 그날 그걸 보고 이미지로 먼저 이렇게 머릿속에 나의 해석을 하는 거죠. 이미지를 띄운다면 그 이미지에 맞는 이제 곡을 고른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러 사람의 머릿속에서 이게 조금씩 다른 이미지로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2: 그쵸.
0: 독자들도 그렇고 지금 청취자분들 마찬가지인 거고요.
1: 근데 이미지를 음악으로 바꾸려면 오수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노래를 많이 알아야 그걸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2: 네. 그렇죠. 예.
1: 저에겐 불가능한 작업이기에.
0: 그렇죠. 저도 그쪽이 그 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네. 시를 읽고 어떤 시를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보다.
1: 네.
0: 네. 박희특님 어떤 구간이 제일 어려우신지 알려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제일 어려우신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마지막 작품입니다. 골라오신 거 어떤 작품인가요?
2: 네, 김구영 시인을 꼭 소개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걸 해보자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는 시인이고 언제든 꺼내 읽어도 좀 놀라운 면이 있는데 하필이면 너무 안 알려져 있는 시인이죠. 네. 이 시인의 시에 그 어떤 시가 한국 시에 이뤄놓은 성과라고 해야 할까요? 그거에 비하면 진짜 안 알려져 있어요. 김구영 시인은 40년대생으로 알고 있고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돌아가신 걸로 알고 네. 있고요. 작품 활동은 꾸준히 그렇게 해왔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문학상 얼마 전에 김상혁 시인이 수상하셨던 네. 그 현대문학상 1회 수상자입니다.
0: 와.
2: 약간 우리의 정말 직 선배 같은 그러네요. 그런 분이시죠. 모던이즘을 그러니까 한층 차원이 다르게 이렇게 끌어올린 시인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읽어도 아마 다른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오규원 시인이라든가 네. 그런 식의 보는 것이 중요하게 이렇게 영향을 끼친 그 범주에 있는 시인들 있잖아요. 이수명 시인이라든가 그쵸. 그런 시인들에게 많은 영감을 줬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실 겁니다.
0: 보물 같은 작품을 오늘 골라오셨습니다.
2: 네, 우리 40년대 작품 골라와봤습니다.
0: 네,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2: 산속의 오후 2시 김구용 하늘은 나무들 사이로 열렸다. 숲을 비스듬히 막은 생철 지붕 방부제 빛깔이 눈에 맵다. 엉성한 담에는 잠자리가 석화되어 있었다. 꿀벌 날개의 진폭이

추녀 끝 정막과 겨룬다. 삼나 만상은 일제히 눈을 껌뻑인다. 하늘은 나무들 사이로 바다였다. 영원이었다. 바다에 일어나 앉으며 부서지는 구름들과 나르는 파도는 어디서 생긴 것일까? 우스운 일이다. 가슴이 삼킨 부르짖음은 오장표 굽이굽이마다 흘러내린다. 현기증은 눈을 감았다. 돛단배는 태양을 떠나 숲과 지붕과 돌담을 지나 시장과 도해지의 집들로 드나든다. 방마다 부엌마다 광속마다 먼지로 떠다니면서 논다. 매미들은 시끄럽게 운다. 송진이 흐르는 오후 2시 산들은 일제히 낮잠을 잔다.

0: 퓨전 국악 소리예의 꽃잎 날다 띄워드렸습니다. 소울에서 펴낸 김구용 시인의 시집 풍미에 담긴 산속의 오후 2시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아, 한미경님이 오후 2시로 달려가는 이때 딱 맞는 시네요. 일제히 잠을 잘순 없겠지만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우리 지금 오후 2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 시를 지금 인생 처음으로 지금 만났네 라고 하면서 놀라고 있었습니다. 한 80여 년 전에 쓰인 시인데요. 네.
1: 1947년 작품이고요. 이 김구용 시인에게는 초기작에 속하죠.
0: 네.
1: 김구용 시인의 시를 저는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무엇을 노래할 거냐가 아니라 어떻게 노래할 거냐를 본격적으로 첫 번째로 연구한 시인 같다? 그런 생각도 한편으론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 시에 가득 담겨 있고 짧은 몇 줄에도 그리고 표현도 표현이지만 이 사물을 대하는 그 시인의 태도, 거리 이런 것들도 무척 새롭고요.
0: 그쵸.
1: 그리고 이걸 찍는다고 생각해 보면 영상물 같은 걸로 찍는다고 생각해 보면 너무 운동성이 있는 거예요.
0: 맞아요.
1: 그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아주 한바탕 휘돌아서 이제 뭔가 송진이 흐르는 오후를 딱 감지하고 끝내는
0: 네.
1: 이 휘도름이 이 정적인 기조 속에서도 있다는 게 좀, 이런 걸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걸 발견하고 구사했지 싶어요.
0: 맞아요. 지금 삼라만상이 눈을 껌뻑이고 꿀벌 날개에 진폭이 적막과 겨루고 이런
1: 맞아요.
0: 표현들 지금 멈춰 있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2: 네. 너무 놀라운 게 이게 어쨌든 너무 이 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건조하고 담담한 어조로
1: 맞아요.
2: 시가 쓰였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지금 이거 김구영 아니고 그냥 현대시인 아무나
0: 네.
2: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시인 이름 붙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현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김구영 하면 항상 떠올리는 키워드들이 난해함, 그리고 뭐 불교적인 것 이런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런 특징도 다 이미 초창기부터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
1: 네.
2: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왜이 시가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건조하고 담담한 어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어떤 감정에 약간은 아부하듯이 그렇게 언어를 꾸며나가는 게 아니라
0: 네.
2: 정말 자신의 광활한 상상력을 문장에 정확하게 담담하게 담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많이 연구되진 않았어도 당시 그리고 후배 시인들에게 영향은 훨씬 더 많이 줬던 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그러니까 이게 큰 소리로 막 같이 논의하고 연구하고 이랬던 시는 아니지만 몰래 혼자서들 즐겼던
2: 그러니까요.
0: 그런 시인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예, 그리고 문학사라는 게그 시대에 뭐한 10년 단위로든 그
0: 네.
1: 시대에 주류로 형성되어 있던 기조를 가지고 그걸 먼저 건진 다음에 거기에 부합한 시인들을 묶으면서 이렇게 아무래도 분류를 하다
0: 그렇죠.
1: 보면 사실 누락되는 이렇게 약간 단독자 같은 시인들은
0: 네.
1: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좀더 귀한 시인으로 남게 된것 같아요.
0: 여기도 지금 이 소음, 이 정말 많은 이 소음 속에서 또 수면 상태, 잠이 나오잖아요.
1: 네.
0: 사람들의 낮잠. 네. 이 낮잠이 나오는데, 신수아님이 어린이집에서 2시에 일제히 자고 있는 평온한 모습이 떠올라요. 라고 하셨어요.
1: 네.
0: 이 각각의 마음에 또 어떻게 이 시가 다가갔는지를 사연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 저는 오후 2시에 잠을 자는 산이라는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요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오후 2시쯤 되면 특히 어떤 생태를 딱히 따지지 않는다면은
0: 네.
2: 모든 것이 다 피어나고 새롭게 뭐 움직이고 활력 있고 이렇게 끝낼 것 같은데, 아, 오히려 송진이 흐르는 오후 2시에 산들은 일제히 낮잠을 잔다라는 이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0: 그래서 방향숙님은 2시에 산에 가면 잠을 깨울까 봐못갈것 같다고. 이제 그 2시에 산이라고 산의 낮잠이라는 게딱 머릿속에 박힌 거예요.
2: 네,
0: 이렇게.
2: 그러니까요. 조용히 걸으시면 될것 같아요.
0: 서명희님은 너무 좋네요. 평화롭고 청명한 여름 산골을 바람 타고 한 바퀴 돈
1: 아,
0: 듯한 느낌이에요.
1: 그죠, 그죠.
0: 맞아요.
2: 네. 예전에는 근데 2000년대 바로 지나서는 연구가 정말 부족했지만 이제는 그래도 뭐 비교 연구도 많이 나오고 현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연구가 예전에 비하면 네. 많이 되고 있는 편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긴 합니다. 네.
0: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막 외우고 싶을 정도로 돛담배는 태양을 떠나 숲과 지붕과 돌담을 지나 시장과 도회지의 집들로 드나든다 하고서 지금 광 속마다 먼지로 떠다니면서 논다. 네. 이 광활한 이동, 이 대이동 네. 너무 놀랍습니다.
1: 네, 이 돛담배라는 게 사실 뭘까 생각해 보면은 현기증은 눈을 감았다라고 하면서
0: 네.
1: 그 앞에 뭔가 빛의 어른거림 같은 것들도 표현해주고 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돛담배라고 표현한 걸까? 어떻게 돛담배라는 말이 갑자기 나왔지?
0: 그렇죠.
1: 하면서 이게 하나의 난해를 만들면서 오히려 이 시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시인의 신바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정적을 묘사하는 신바람
0: 네.
1: 그런 거를 딱 한 큐에 그 요약하는 그런 한 단어 같기도 하고 그래요.
0: 좀 아이다움처럼 느껴지기도
1: 그쵸,
0: 해요.
1: 그쵸.
0: 어떤 네. 경계가 없잖아요.
1: 네.
0: 꼭 이 카테고리 안에서 시어를 골라야 되고
1: 그쵸.
0: 통일성이 있고 이런 네. 거 없이
1: 네.
0: 그냥 흐르는 대로.
2: 아이 갖고 정확한 느낌이 현기증에 눈을 감는 게 아니라 현기증은 눈을 감잖아요.
0: 그러니까.
2: 이런 솔직한 표현이 오히려 아, 더 그때 상황을 더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맞아요. 여기서 현기증이 눈이 있구나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이제 너무 한 발 느린 거고 아무튼 놀랍게 우리를 휘가는 그런 시입니다. 최현서님이 송진이 흐르는 오후 2시 너무나 평온하고 안온한 시간입니다. 저도 산과 함께 낮잠을 청해볼까 싶네요. 하하 하셨는데요. 오늘 이 시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렇게 1탄 특집 1탄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어떠셨어요?
2: 저는 벌써 아 1950년대 누가 있지?
0: 다음
2: 네,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1: 그래도 50년대부터는 조금
2: 네.
1: 이, 그래도 많이 왕성하게
0: 네.
1: 시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0: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미메시스 아트뮤지엄 티켓 당첨자 발표할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불러드릴게요. 8964-1031-7950-9718 이렇게 네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한 특집 1탄 좋았습니다. 다음 주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두 번째 달에 바다를 꿈꾸다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무덤, 고인돌. 그런데 아시나요?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인정한 건 우리나라 고인돌이 유일합니다. 전 세계 고인돌의 70% 이상이 한반도에 모여있는 데다 크기와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저와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볼 곳은 전북 고창입니다. 고창의 고인돌은 매산 기슭을 따라 사방 1.5km에 걸쳐 곳곳에 놓여 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바위에 남아있는 이 희미한 구멍 자국들. 에이, 그냥 어쩌다 생긴 게 아니에요. 구멍들을 선으로 연결하면 놀랍게도 궁수자리가 나타납니다. 뿐인가요? 밝은 별은 구멍을 크게, 희미한 별은 구멍을 작게 뚫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는데요.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고인돌들을 선으로 이어보면 북두칠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고인돌 하나하나가 북두칠성을 이루는 별들인 거죠. 고대 천문학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고창의 고인돌. 저랑 같이 고인돌의 별 보러 가실래요?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중국은 지금이 졸업 시즌입니다. 중국 광둥성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학생 슝 씨도 며칠 전 졸업식을 했는데요. 이 특별한 손님을 초대하면서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가 초대장을 보낸 사람은 7년 동안 단골로 다닌 식당 주인 부부였습니다. 특이한 건 통상적인 초대장 대신 음식 배달 주문서에 요청사항을 기입하는 메모 기능을 이용했다는 점인데요. 학부생 때부터 박사과정을 마칠 때까지 7년 동안 저를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졸업과 함께 이곳을 떠나려니 많이 아쉽네요. 혹시 저와 함께 졸업사진을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주문서 요청사항에서 이 메시지를 읽은 식당 주인 러나 씨는 깜짝 놀랐고요. 만사 제치고 슝 씨의 졸업식에 달려갔답니다. 남편과 함께 두 자녀까지 데리고 갔고요. 꽃다발도 준비해서 축의금이 담긴 빨간 봉투 홍바오까지 챙겨서 말입니다. 학교 앞 식당 덕분에 이 몸도 마음도 든든했던 시절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혹시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7월 7일 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첫 곡은요, 1990년대 중국의 대학가에서 이른바 캠퍼스 포크송으로 유행한 노래였습니다. 지금도 졸업식 시즌이면 많이 불린다는데요. 중국의 싱어송라이터 라오랑의 노래로 통수어드니, 나의 짝꿍. 예, 이었습니다. 의대를 다니셨네요. 이 오늘 스토리의 주인공 슝, 닥터 슝이 되겠죠, 이제. 10년이 넘는 의과대학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니 가장 큰 은혜는 아무래도 예, 밥을 해서 자기를 예, 서포트한 이 식당의 주인이었나 봅니다. 이 식당의 대표 메뉴는 돼지 내장 채소볶음. 이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주변에서 의사 선생이 보증하는 돼지 내장 볶음은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들 우스개를 한다고 하네요. 대학에서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동시에 전공을 해서 이제 의사 생활을 할 텐데요. 이 사장 로나 씨께서는 10대 때 학업을 그만두어서 이번에 이렇게 졸업식에 초대받는 게 좀 생소하긴 했다라면서 졸업하는 닥터 슝에게 덕담을 했답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열심히 돌볼 테지만 스스로를 돌보는 것도 절대 잊지 말고 식사를 제때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네요. 20년째 성업하는데 이렇게 인맥, 사람 관계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 돈 버는 것보다도 그게 뭐 재산이겠죠. 이렇게 7, 8년 동안 같은 데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그러면 뭐 포인트 적립했으면 이게 상당하겠다는 생각도 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예, 포인트 적립 같은 것도 해주셨어요.

있을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인생이 밥인데 7년이라니 감사할 만합니다. 오수미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사회 초년 시절에 사무실 앞에 작은 식당 거기 그 할머니 사장님 할머니가 생각나신다면서 외할머니 집밥처럼 맛있었고 계란말이를 잘 먹는다니까 뚝딱 만들어주시고 술이라도 마시는 날에는 김치도 볶아주시고 지금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5775님께서 그러고 보니까 저도 30대 초반에 그 제가 살던 동네에 한 6년 살았는데 한 분 생각나네요. 식당 상호도 기억이 나면서 말이죠. 오징어찌개를 그렇게 맛있게 끓이셨던 기억이 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고요.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셔도 됩니다. 생방송 실시간 시청은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음악 두 곡 듣고 오죠. 작년 발표 스페인 팝 두 곡입니다. La La Love You의 La Mitad de la Mitad 절반의 절반 역시 스페인의 그룹 아마랄의 Dolce Vita 달콤한 인생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스페인 그룹 아마랄의 돌체 비타, 달콤한 인생 방금 들었고요. 먼저 역시 스페인 아티스트 랄라 러브 유의 라 미다드 데 라 미다드, 절반의 절반이었습니다. 7월 7일 화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1970년 5월의 어느 날 서독 뮌헨의 카페 유로파 앞에서 통기타를 맨 일본인 청년이 거리 공연을 펼쳤습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번쩍거리는 장식물을 걸친 그는 중얼거리다가 괴이한 비명을 질렀대기 시작했죠. 그게 그의 노래였답니다. 통기타.

그것은 무용지물처럼 보였죠. 이 카페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독일 청년 두 명이 이 일본 히피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 보컬리스트를 열심히 찾던 중이었습니다. 청년 중 한 명이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우린 실험적인 록음악을 하는 밴드예요. 당장 오늘 밤에 공연을 해야 하는데 보컬이 필요하죠. 혹시 우리 무대에 서줄 수 있나요? 일본인 청년은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리허설도 하지 않은 채 클럽 무대에 올랐답니다. 이 일본 청년의 무대는 낮에 거리 공연과 다르지 않았죠. 매진이었던 공연은 파국을 맞았습니다. 관객 대부분이 그들의 해괴한 무대와 음악을 듣다 질려서는 속속 자리를 떴습니다. 1960년대 말 현대 전위 음악의 실험 정신으로 록의 관습을 파괴한 크라우트 록 밴드 캔, 그리고 밴드의 황금기를 견인한 아이콘 나모 스즈키는 그렇게 처음 만났습니다. 캔을 결성한 키보디스트 일린 슈미트, 베이스 기타 사운드 엔지니어링 담당의 홀거 추케이, 기타 담당의 마이클 카롤리, 퍼커션 담당의 야키 리베차이트는 나무 수수기를 영입하면서 그간 꿈꿔왔던 즉흥 음악을 제대로 구현하게 됩니다. 나무 수수기의 정형화되지 않은 가창은 그들에게 새로운 악기, 나아가 기존 록 음악의 구조를 벗어날 수 있는 해방구로 다가갔습니다. 나모 스즈키의 노래는 의미 전달 기능을 가차 없이 폐기했죠. 그는 영어와 일본어 가사를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교차했고, 여기에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방언처럼 쏟아냈습니다. 켄에게 언어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런 우연성의 개입은 켄의 연주 방식을 직관적 상호작용과 집단 즉흥 작곡의 단계로 끌어올렸죠. 곡을 먼저 쓰고 연주하는 일반적인 록밴드와 달리 켄은 스튜디오에서 몇 시간 동안 중단 없이 즉흥으로 연주하면서 동시에 녹음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홀고 추케이가 가장 밀도 높은 순간들을 잘라내고 이어붙여 하나의 트랙으로 완성하는 이 독창적인 제작 방식을 취했습니다. 특정 멤버의 주도권을 배제하고 멤버 모두가 작곡가, 연주자, 보컬리스트가 되어 함께 소리의 풍경을 빚어나가는 이런 과정은 켄이 처음부터 꿈꾼 무정부주의 음악 이상향이었고요. 나모 수즈키 시대에 이르러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캔은 유럽 전역에 학생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1968년에 결성되었습니다. 밴드의 공동 창립자 일민 슈미트는 밴드의 기원이 68혁명의 정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그들의 창작 방식은 분명히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암묵적 슬로건은 그 순간 함께하는 것이 옳다였습니다. 함께하는 순간 이 완전히 새롭게 탄생하는 사운드를 위해서 캔은 공연에서 정해진 세트리스트를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앨범 수록곡을 무대에서 온전히 재현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의 집단이 동시에 우연히 발생하는 소리를 무한히

이 반복하는 구조는 지상의 모든 음악을 파편적으로 섞어 융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켄의 음악이 펑크, 재즈, 나아가 서구 중심주의를 벗어난 세계 음악에 처음부터 열려 있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 비결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미국과 영국의 록 음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던 서독 청년들에게 그들 고유의 자생적 음악을 정립해 주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의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전쟁 이후 이 서독에서 탄생한 크라우트록, 그 밴드의 황금기를 이끈, 네, 그리고 크라우트록 그 사조의 대표 밴드 캔을 만나봤습니다. 그 실험 정신으로 가장 충만했던 시절을 견인한 2대 보컬 다모 스즈키를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사실 캔 하면 주변 사람들도 이 시절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편이었던 것 같은데요. 게라지 록을 하는 밴드로 출발을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크라우트록의 정점 71년부터 73년, 그리고는 보컬리스트 탈퇴 이후, 다모 스즈키 탈퇴 이후 앰비언트 시절이 있었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70년대 중후반으로 갈수록 디스코나 펑크 쪽으로 움직였다, 변해갔다, 뭐 이런 밴드 역사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정점인 크라우트록 시절의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평가지만 좀 파퓰러한 사운드 같은데 라고, 예, 평단에서도 평가하는 두 곡이었습니다. 뭐 사람들, 일반 청자들도 그렇게 느꼈을 만한 두 곡이었고요. 72년 발표한 음반에서 비타민 C였습니다.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여보게, 당신은 지금 활력징후가 안 좋아. 비타민 C 부족으로 생기를 잃어가는 중이야. 예, 지인에게 건강을 좀 챙기라. 좋은지요. 그 멤버들 중에서 배경이 다양한데 재즈 배경, 특히나 프리 재즈 씬에서 드러머로 활동했던 야키 리베차이트 관련해서 그의 드러밍에 대한 평가.

효과가 상당하죠. 거의 인간 드럼 머신이라는 평을 들었고요. 이렇게 편집으로 또 나중에 이어붙이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을 겁니다. 그리고 프리재즈인데 이렇게 드럼 머신적이라고 이 괴리가 있죠. 근데 프리재즈 씬에서 활동하면서 그에 반하는 연주를 발견하게 됐다고 하네요. 주변에 지적이 있었다죠. 너무 프리하다, 너는 지금.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집단 연주를 통한 작곡 과정도 그 재즈, 특히 프리 재즈 씬에서 시도한 집단적 컬렉티브 임프로비제이션 즉흥 이런 것과도 상당히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재즈는 그래도 즉흥을 들어가기 전에 뼈대는 만들어 놓고 접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후에 프리 재즈 씬에서도 이들처럼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저돌적인 자유의지가 있었죠. 그리고 편집으로 나중에 그 채집된 그런 스케치들을 이어붙인다라는 접근도 이 멤버 중에서 또 키보드를 담당했던 이르민 슈미트 같은 경우는 초기 프로토 전자음악이나 그 현대음악 씬에서 가장 뭐 거성으로 알려진 슈토카우젠의 제자였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은 채집한 이 음원을 이어붙이는 이런 작업도 그런 쪽의 영향이겠거니라는 생각도 들죠. 아무튼 오늘은 그나마 파퓰러한 사운드의 켄의 두 레퍼토리 들어봤고요. 뭐 시간 되시면 좀더 자유로운 그런 실험 정신이 빛나는 그들의 나머지 레퍼토리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세아라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새로운 아티스트 만나보겠습니다. 음악 두 곡, 이번에는 프랑스어권 음악 두 곡입니다. 퀘벡 캐나다 출신의 셀링 디옹의 올해 최신곡이죠. 넝송 함께 춤을 추어요. 먼저 듣고요. 프랑스의 이서의 꼬 육체라는 곡까지 두곡 듣고요. 세 음행이 전한 노래 이어갑니다.

노래를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 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조지 뱅이 부르는 바이스 트로피카오 열대 나라입니다. 독창적인 기타리스트이자 가수 싱어송라이터의 1969년 발표곡입니다. 당시 브라질에서 한창 기세를 떨쳤던 음악운동 트로피칼리아 스타일을 잘 살린 곡입니다. 열대의 나라, 이것은 당연히 그의 조국 브라질을 뜻하는데요. 노랫말 틈틈이 등장하는 추임새에서 브라질을 상징하는 키워드가 조르지 뱅이 만든 재미난 줄임말의 형태로 속속 등장하죠. 먼저 쌈베이비라고 외치는 대목, 쌈바와 베이비를 합쳐 줄인 거라죠. 또 비비라고 외치는데요. 이게 미캄페아옹 문지아옹, 2회 우승을 줄인 말이래요. 그 뜻은 월드컵 2회 우승이랍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브라질 월드컵 5번을 우승했는데요. 1969년 기준으로 2회 우승이 맞죠. 마지막으로 아 꾸이킹냐라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삼바를 대표하는 타악기 꾸이카를 울려라 라는 뜻이랍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난 열대의 나라에 살고 있지. 신의 축복을 듬뿍 받은 나라, 아름다운 자연을 타고난 나라지. 2월이 되면 카니발이 열리지. 나에게는 폭스바겐과 기타가 한 대씩 있지. 나는 플라멩고 축구팀 팬이야. 나에게는 테레사라는 이름의 흑인 여자친구가 있어. 쌈베이비 쌈베이비. 난 신의 축복을 받은 열대의 나라에 살고 있지. 비비, 아름다운 자연을 타고난 나라야. 비비, 비비, 월드컵에서 두 번이나 우승한 나라란 뜻이지. 꾸이카를 울려라.

앞선 세아라의 주인공 켄, 그리고 나무 수즈키 못지않은 독창적 작사가네요. 오늘 세 음행이 전한 노래 주인공 브라질의 조르지 뱅크의 69년 발표곡 바이스 트로피카오, 열대 나라였습니다. 그가 또 피우 마라빌리아라는 곡에서 축구팀, 축구클럽 플라밍고팀에 대한 그 사랑을 또 설파했었죠. 저는 이 곡을 이베치 쌍갈루 버전, 아시아 버전으로 새 음행 DJ 시작하면서 처음 들었었는데 이 원곡의 모습은 이런 거였군요. 자,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 월간 재즈 피플의 김광현 편집장과 함께하는 재즈 노트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살사입니다. 구바의 여왕님 세리아 크루즈가 부르는 구임바라.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이어갑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조선의 4대 왕으로 한글 창제라는 큰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 어릴 때부터 엄청난 독서광이었던 세종은 눈병이 났는데도 책 읽기를 멈추지 않아서 아버지 태종이 책을 모두 압수할 정도였다는데요. 그런데도 병풍 뒤에 숨어 몰래 책을 읽었다고 하죠. 그런 세종이 실천했던 독서법은 백독백습. 100번 읽고 100번 쓰는 거였습니다. 백독백습의 유래는 삼국지 위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 후한 말기 동우라는 유명한 학자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동우는 이렇게 말하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책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알았다고 해서 쉽게 넘기지 않고 모르는 건 깨칠 때까지 거듭거듭 곱씹어보는 백독백습.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멈추지 않았던 세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회 오늘 2부 첫 곡은요. 미국의 재즈 보컬리스트의 노래로 버전으로 미셸 르그랑의 원곡 La Valse de Lila 라일락의 왈츠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의 2부 순서 월간 재즈 피플의 김광현 편집장과 함께하는 김광현의 재즈노트 바로 시작합니다.

0: 우리가 사랑을 바치는 대상은 재즈입니다. 고고하게 살아남을 재즈의 미래를 확신하는 월간 재즈 피플 편집장 김광현의 재즈 노트 시작합니다. 편집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김광현입니다.
0: 반갑습니다. 헝가리 네. 출장 어떠셨나요? 이 무사히 돌아오신 거를 축하드려야 네. 할 정도로 이 살인적인 더위로 유럽이 지금 고생 중인데 네네. 어떠셨어요?
1: 제가 가 있을 때가 이제 외신 뭐 특보 같은 걸로 네. 뉴스로 나올 정도로 폭염이 아주 기성을 부릴 때였는데요. 한 제가 8일 정도 있었는데요. 한 5일, 6일 정도는 그야말로 찜통 더위
0: 정점에 계셨어요.
1: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비가 한번 내리고 난 다음에 날씨가 좀 풀렸는데요. 네. 뭐 원래는 그렇게 이제 더운 나라는 아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뭐 프랑스부터 해가지고요. 다 이제 뭐 40도, 네. 42도 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도 헝거리가 이제 40도여가지고요. 네. 이제 한국은 보통 이제 막 덥다 그러면 이제 35도 정도 되잖아요. 이제 대신 이제 습한 거는 좀 덜해서
0: 습긴 좀 덜하고요.
1: 예, 덜했지만 네. 거의 뭐 머리 위에 태양이 뜬 것처럼. 이제 그늘이 없거나 아니면 양산이 없거나 그러면 좀 다니기 어려웠는데요. 예. 그러더라도 또 뭐 그 자국민들은 양산 없이 잘 다니시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1: 예, 이렇게 길에서 보면은 양산 쓰고 계신 분 보면 한국 관광객이신 것 같더라고요.
0: 그렇구나. 네. 그 취재 과정은 어렵지 네. 않게 괜찮게 그러면 뭐 지장 없이 하신 거예요?
1: 네, 그 부다페스트 재즈 페스티벌로 이제 예. 갔었는데 그것도 이제 약간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돼서 없어진 네. 공연도 있고 아, 네. 그래서 다시 다른 공간에서 대체돼서 열리기도 했는데요. 네, 네. 어쨌든 초대받아서 공연을 한 한국 연주자들은 무대가 좀 바뀌긴 했지만 공연은 다 네. 했습니다. 그래서 네. 큰 역 앞에 상설 무대에서도 하고요. 조금 이동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그리고 문화원 안에 있는 극장에서도 하고
0: 실내 공연도 하시고
1: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낮에 한 4시 정도의 공연을 한번 했는데요. 뭐
0: 열기 때문에
1: 예, 더워서 너무 뜨거워서요. 대신 이제 관객분들도 보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늦은 시간에 이렇게 하는데요. 뭐 음악 공연이 뭐 재즈뿐 아니라 다양한 공연이 헝거리에서 많이 열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동유럽의 약간

0: 가운데에 있는 내륙 국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유명한 밴드나 락 밴드, 재즈 밴드, 뭐 클래식 연주자들도 그렇고요. 이렇게 다니면서 한 번씩 그 헝가리에 내려서 공연을 하는데요. 제가 갔을 때도 재즈 공연뿐 아니라 뭐 이 듀란 공연도 있고요. 뭐 주다스 그랬어요? 프리스트, 뭐 프로디지, 뭐 이게 다양한 공연들이 헝가리에서 열리더라고요.
1: 네. 예. 마지막 질문은 그 헝가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뭐가 있을까 궁금한데 거기 찬 음식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은 냉면이라도 있어서
0: 네, 네.
1: 헝가리 음식 중에서 좀 찬 음식이 있었다면 뭐
0: 콜라
1: 헝가리 콜라 많이 드셨어요?
0: 네, 뭐 마실 뭐 음식을 먹을 때마다 예. 다닐 때마다 물 뭐 탄산 음료 많이 먹게 되고요. 우리처럼 뭐 아무래도 이제 먹던 음식이 아니니까 예. 입에 잘 맞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그 따뜻한 국물 있는 음식이 있고, 예. 그리고 그 터키 지배를 또 올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케밥
1: 케밥류가 많아요.
0: 예, 이제 케밥인데 이제 헝가리에서는 다른 말로 부르는. 예. 그리고 이제 타코와 비슷한 그런 것들이죠. 이제 고기를 예. 이런 이제 면 밀가루 같은 데다가 이렇게 싸서 먹는 것들. 예. 그리고 그 따뜻한 탕 같은 게 이제 굴라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 예, 갈비찜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0: 갈비찜과 된장찌개 뭐 그 어느 중간
1: 듯한
0: 예, 고기도 있고 국물도 예. 있고요. 뭐 충분히 먹을 예. 수 있는. 그리고 한국 식당도 잘 돼 있더라고요. 예, 의외로 분식점도 있고 뭐 김밥.
1: 그럼 냉면도 팔았을 텐데.
0: 쫄면이 있더라고요.
1: 아, 쫄면이요? 예, 쫄면이 그나마 찬 음식이네요. 뭐
0: 삼겹살. 이제 한국 식당에서는 한국 음식도 많이 팔고 당연히 이제 한국 음식 K푸드도 인기가 있어서
1: 그렇군요.
0: 예, 주요 번화가에 아주 큰 예. 한국 식당이 있어서 한국식 중국 그래서 이제 자장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떡볶이도 팔고
1: 다 뭐 대단하네요. 예. 네. 아무튼 뉴스에서 보니까 신호등도 이렇게 녹아내리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봤는데
0: 네.
1: 상당히 고생 많으셨네요. 잘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오늘 또 선곡 어떤 테마로 해주셨을지 궁금한데요. 소개해 네. 주시죠.
0: 더운 여름을 좀 저부터 잊고 싶어서 네. 아직 우리는 여름이 두 달 남았잖아요. 네. 이제 시작인데
1: 네.
0: 장마가 왔 다가 간 건 아니죠 아직.
1: 6월이 통상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좀 밀려가지고 7월에 뭐 시작된다 뭐 이제 예. 시작이다 뭐 이런 예, 보도가 있더라고요. 예,
0: 한두 번
1: 예.
0: 아마 비가 또 올 것 예. 같긴 한데요. 우리에게는 아마 9월까지 예, 여름이 좀 남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좀 여름을 잊고자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는
1: 예.
0: 뭐 바람과 함께 여름을 좀 잊고 싶은 마음으로 경쾌한 재즈곡을 골라봤습니다.
1: 더위를 좀 많이 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특별히 하게 된 게 오늘 카메라에는 안 나오지만 네네. 반바지를 입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시원한 차림으로 오셔서 시원한 바람 같은 재즈 골라오셨는데요. 첫 번째 곡부터 만나볼까요?
0: 네. 브리즌이라는 곡을 골랐는데요. 이 네. 곡은 이제 조지 벤슨 곡으로 유명하죠.
1: 맞아요.
0: 이제 산들 바람, 경쾌한 바람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또 제가 헝가리를 갔다 온 것도 있고 해서요. 이 곡에 처음 연주한 어떻게 보면 원작자라고 볼 수 있겠죠.
1: 네.
0: 물론 작곡자는 바비 어맥이라는 이제 흑인 기타리스트가 곡을 만들었지만 이 곡을 처음 발표한 아티스트는 바로 헝가리 출신의 기타리스트 이 가보르스 사보라는 네. 아티스트입니다. 이 헝가리 재즈도 분명히 있죠. 거기에도 유명한 자국 연주가 있는데 미국이나 전 세계로 알려진 아티스트 극히 드문 편이긴 합니다. 물론 뭐 클래식에서는
1: 많이 있죠.
0: 있죠. 예. 뭐 일단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요 동상이 많은데요. 네. 그 동상의 대부분이 리스트 동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리스트가 그렇구나. 어쨌든 헝가리를 가장 대표하는 클래식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이죠. 뭐 현대 음악에서도 굉장히 강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재즈는 그거보다 좀 덜하지만 그래도 헝가리를 가장 대표하는 재즈 연주자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가보르스 사보를 얘기를 할 듯합니다.
1: 네네.
0: 우리나라에서 예전에는 이제 그 헝가리 그 철자가 영어식으로 이렇게 발음이 돼서 보통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1: 네.
0: 이제 가보르스 사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요번에 한번 갔을 때 물어봤습니다. 그 음반샵 주인한테
1: 네이티브한테
0: 예, 이 발음을 어떻게 하냐 그러고 보니까 예. 가보르 스자보

0: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1: 스자보가 맞군요.
0: 예, 네, 네, 네. 예. 그 사보, 아 스자보는 우리식 발음이고요. 아, 예, 예. 그 가보, 사보, 가보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 이제 가보로 사보가 맞는 거죠.
1: 네. 네. 그러니까 Z가 무음이군요. 여기서.
0: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Z 발음을 해서 예. 자보라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예. 이제 가보로 사보가
1: 사보가 맞는 거예요.
0: 예, 사보가 이제 그쪽에서 발음하니까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예. 한다서 가보 사보로의 곡을 골랐는데요. 뭐 조지 벤슨 연주에서 큰 히트를 했지만. 예. 예, 가보사보의 연주에는 좀 덜 알려졌지만 오늘 원곡을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71년에 하이 컨트라스트라는 음반에 실려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듣고 오죠. 일단 듣고 와서 또 저도 지금 여쭤볼 게 생각났는데 듣고 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르 사보의 Breezen 첫 곡입니다.

0: 헝가리 태생의 기타리스트 가보르 사보의 1971년 음반에서 브리즌 함께 들어봤고요. 바비 워맥과 함께 만든 곡이고 원곡자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원곡자의 연주였습니다. 우리는 뭐 조지 벤슨의 오리지널 같은 커버로 훨씬 더 예,
1: 네.
0: 잘 알고 있는 그게 더 히트를 쳐가지고
1: 엄청나게
0: 예, 또
1: 됐죠. 예.
0: 많이 팔렸을 텐데
1: 네. 뭐 임자가 또 있는 거죠.
0: 네.
1: 곡이라는 게 이제 처음 연주했더라도

조지 벤슨이 아마 77년에 발표했으니까요. 6년이 네. 지나고 난 다음에 네. 이 곡이 한번 다시 히트를 했습니다. 그 뭐 바비 오맥은 이제 아니죠. 이제 이 곡을 연주한 가보르 사보는 이제 부다페스트 출신인데요. 네.

0: 취재 가셔가지고 네. 또 LP샵을 또 탐방을 안 하셨을 네네네. 리 없잖아요. 네. 그래서 또 뭐 헝가리 출신의 프로그록 네네. 밴드의 음반을 또 어렵게 구매하셨다고.
1: 네. 국내에서는 조금 구하기 어렵지만 또 그 네. 자국에서는 또 발매가 됐었으니까요. 예, 오메가라는 팀이 네. 있습니다. 뭐 흔히들 이제 헝거리의 산울림이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오랜 세월 활동하고 음반도 많이 냈는데요. 예, 그들의 이제 주요작 몇 장을 네. 예, 국내에서는 좀 고가에 사야 되지만 거기서는 좀 잘 저렴하게 네. 샀습니다.
0: 국내 뭐 심야 이 방송에서도
1: 맞아, 많이 나왔었죠.
0: 소개가 됐다 그러는데. 예. 이런 음반을 참 어떻게 구하셨을까? 참 대단하시다.
1: 예, 예전에 DJ 아니면 이제 프로듀서 하셨던 네. 분들은 이제 그 나라에 가서 구하기도 하고요. 이제 가기 좀 힘들면은 네. 뭐 미국이나 일본 가서 이렇게 전에 온 것들 네. 갖고 와서 한국에 네. 소개해 주셔서요. 우리 이제 저희가 학생 때는 그 라디오에서만 들을 수 있었으니까 네. 아주 귀하게 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0: 오늘 첫 곡 다녀오신 헝가리 출신의 또 대표적인 재즈 기타리스트 가브르 사보의 연주로 시작해봤습니다. 자, 시원한 바람 같은 재즈 이제 선곡하신 두 번째 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마이클 부블레의 노래를 골랐는데요. 캐나다 출신의 스탠다드 팝, 스탠다드 재즈를 구사하는 아주 기분 좋은 보컬리스트죠. 목소리도 그렇고요. 외모도 아주 말끔한 청년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Summer Wind라는 노래인데요. 아주 오래된 스탠다드로 뭐 이런 스탠다드 팝의 거장이죠. 프랭크 시나트라도 아주 즐겨 불렀던 곡 중에 하나입니다. 떠난 연인을 여름바람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아주 멋진 스윙 곡이 되겠습니다. 뒤에 밴드도 소규모 캄보 밴드가 아니고 프랭크 시나트라가 구사했었던 스윙 빅밴드 예. 아주 대규모 편성으로에 맞춰서 여유롭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0: 제가 마이클 부블레의 목소리도 좋아합니다만 서머 윈드의 시나트라 버전도 오늘 참고하려고 들어봤는데 네.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시나트라 버전 대신 마이클 부블레 버전으로? 왜냐하면 느낌이 상당히 다르던데요.
1: 네네.
0: 네, 템포도 상당히 시나트라 버전이 좀 느긋하면 네. 그런 느낌인데 마이클 부블레는 뭐 이게 데이비드 포스터 뭐 프로덕션이라고 하던데 네. 좀 더 경쾌하긴 한데 좀 너무 급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감히 해봤는데 왜 이게 더 취향이세요?
1: 아니 저도 네. 이제 누구를 네. 더 좋아하냐고 네. 그런다면 당연히 이제 프랭크 시나트라가 아, 되긴 할 텐데요. 근데 대중분들이 이제 마이클 부블레의 몇 곡들은 약간 네. 팝 넘버로 알고 계시고 또 뭐 그야말로 이제 팝 싱글 차트로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가수들도 처음에는 약간 재즈한 스타일을 불렀다라는 것도 좀 소개해드릴 겸 또 이 앨범이 1집입니다. 데이 포스터의 데뷔작이니까요. 2003년. 아.
0: 데뷔작이군요.
1: 예, 데뷔작에.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 신인의 그것도 미국 출신이 아닌 캐나다 출신의 네. 가수가 아, 스탠다드 팝을 부르는 것도 쉽지 않죠. 네. 뭐 2000년대, 2003년이면 2000년대 초반에는 아직까지 힙합이 맹위를 떨칠 때이잖아요. 네.
0: 근데 이 사람 등장할 때 약간 해성처럼 데뷔한 것 같아요.
1: 굉장한 네. 핫 이슈였습니다. 네, 네, 네. 아, 그래서 아, 이런 아티스트가 그 이후에는 또
0: 별로
1: 없더라고요.
0: 없었죠.
1: 예. 예, 마이클 부블레 예. 같은 이런 스타일을 구사하는 백인 남자 가수가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조금 그 한 보통 이제 30년 주기로 예. 이 음악신이 좀 바뀐다고 하니까 예. 조금 지나서 20년대 후반 30년대 되면은 예. 또 뭐 마이클 부블레 아들뻘이 아티스트가 하나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예. 선곡을 했습니다.
0: 빅밴드 음악 같은 거는 연주 그냥 위주의 뭐 이런 지휘자도 뭐 각광받는 그런 음반도 몇 개 근자에 뭐 이렇게 네. 잡지를 통해서 소개받은 것 같기도 네. 한데 이렇게 보컬리스트가 빅밴드 반주에 맞춰서 이렇게 부르는 거는 약간 좀 특히나 재즈 영역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음악처럼 들리거든요.
1: 그렇죠. 아주 네. 예전 스타일인 네. 거죠. 네. 뭐 그 스타일도 예전이지만 네. 실은 음반 제작자 입장에서는 제작비도 많이 들게 되죠. 네. 오케스트라 이렇게 만약에 녹음이 된다면 현악기도 이제 등장하잖아요.
0: 네. 인원이 많이
1: 30인조 뭐 40인조가 되니까요. 네. 비용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그들 이제 북미 지역에서는 자신들의 고전 팝이잖아요. 네. 우리의 전통 음악처럼. 네. 그러니까 이제 연장자분들은 자신들이 어릴 때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화요일 2부 코너죠. 김광현의 재즈노트 월간 재즈피플의 김광현 편집장의 선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원한 바람 같은 재즈의 선곡 테마로 골라오신 곡들 들어보고 있고요. 방금은 마이클 부블레 캐나다의 재즈 보컬리스트의 데뷔 음반에서 Summer Wind 전해주셨습니다. 이 가사 그러니까 그 fickle friend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시나트라 버전에서도 이 fickle이라는 단어에 한동안 꽂혀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이 단어 하나에서 오는 쾌감도 노래 네. 그 어떤 재미인 것 같아가지고 오늘 또 잘 들었습니다. 마이클 부블레, 데이비드 포스터 사단의 대표적인 아티스트 맞죠? 71008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뭐 조시 그로번이 저는 일단 떠올랐는데 그 외에도 셀린 디옹, 안드레아 버첼리 등등이 있다고 하네요.
1: 네, 그 마이클 부블레 픽업 과정이 조금 특별한데요.
0: 아, 에피소드가 있나요?
1: 네, 특별한? 그 결혼식장에 연애에 갔다가 거기서 노래하는 아직 프로로 데뷔하기 전에 마이클 부블레를 보고
0: 웨딩 싱어로 노래하는
1: 거기에 이제 데이 포스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0: 보석이다.
1: 예, 그래서. 그리고 데이 포스터도 캐나다 사람이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이제 자기 나라의 하여튼 이제 델성부를 떡잎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냥 팝 가수로도 키울 수 있었지만
0: 그러게요.
1: 이제 데뷔 음반을 약간 재즈 색채를 확 풀어서 재즈 가수로 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또 팝 완전 또 팝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요. 근데 지금은 조금 예전 초기 활동만큼은 덜한 것 같습니다.
0: 자, 오늘 세 번째 아티스트 시원한 바람 같은 재즈의 주인공

0: 또 소개해 주시죠.
1: 네, Summer Samba라는 곡입니다. 아, 그 So Nice로 많이 알려졌는데요.
0: 네네.
1: 예, 보통 이제 브라질 곡 같은 경우는 원제로도 워낙 많이 알려져 있고요.
0: Samba de Verão.
1: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영어로 거의 다 개사하고 번안해서 소개돼서 네. 영어 제목으로도 네.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 월터 완더레이라는 브라질의 오르간 연주자입니다. B3 하몬드 오르간 연주자인데요.
0: 네.
1: 그 하몬드 오르간은 60년대 이제 소울 재즈에서 많이 연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브라질의 음악인 보사노바가 재즈에 소개될 때는 이제 기타가 중심인 연주였는데요.
0: 네.
1: 이 월터 완더레이는 하몬드 오르간으로 아주 경쾌한 또 다른 보사노바를 네. 미국에 소개한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 그가 1966년에 발표한 레인 프레스트라는 음반인데요. 여기에 이 서머 삼바가 실려 있습니다. 뭐 보사노바 하면은 원픽 하면 아무래도 이제 걸프롬 이파네마가 되겠죠. 이 네. 이 곡도 여기에 연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조빔과 그다음에 주앙 질베르 또 스탄게츠가 연주했던 그 걸프롬 이파네마하고는 조금 다른 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는 좀 빠져 있죠. 오르간 네. 연주
0: 연주 버전으로만
1: 예, 예. 연주곡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약간 정통 보사노바 그렇다고 또 50년대 쿨 재즈 그것도 아닌 예, 브라질의 색채가 있으면서도 재즈한 느낌이 잘 살아있는 아티스트가 아닐까 합니다.
0: 알겠습니다. 브라질의 오르가니스트 재즈 아티스트 월터 완더레이의 Summer Samba, So Nice 듣고 오겠습니다.

0: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 같은 재즈, 오늘 세 번째 선곡 브라질의 재즈 아티스트 오르간, B3 하먼드 오르간 연주자 월터 반들레이의 서머 삼바, So Nice, 삼바 지 베라옹의 연주 버전 잘 들어봤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한국 가요사에도 좀 저희가 깊으시니까 그 비스리 연주가 한국 가요사에서 처음 탁 대중한테 소개된 사례가 혹시 있어요?
1: 그 이제 미국에서도 60년대 초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사용됐거든요.
0: 네네.
1: 이제 그 전에도 뭐 오르간의 역사를 본다면 뭐 당연히 이제 교회나 성당에서
0: 그렇죠.
1: 파이프 오르간 큰 게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축소되고 소형화되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B3라는 오르간 전에 B2, B1 이런 모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필드에서 자주 사용되고 용이했던 악기는 이제 B3 하먼드 오르간입니다. 그래서 그게 60년대이니까요. 아마 대중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진 락 밴드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팀은 이제 디퍼플이 있죠.
0: 네.
1: 디퍼플의 이제 존 로드가 비스리 하모니 오르간을 썼거든요. 네. 근데 그때쯤 국내에서도 60년대는 락 밴드에서
0: 도입을 하기 시작한
1: 도입을 해서 연주를 하고 그 당시 음악을 들어보면은 몇몇 비스리 하모니 오르간 소리가 등장하는데요. 그게 이제 정확한 비스리 하모니 오르간일지 아니면 이제 뭐 그 전자 오르간 아니면 신세사이저의 소리를 조금
0: 변형한 건지
1: 변형한 건지는 확실치 않은데요.
0: 확인할 길은 없네요.
1: 네. 근데 뭐 80년대 후반인가요? 그때 이제 비스리 하모니 오르간 연주하는 아티스트로 딱 앨범에 표기돼서 나온 아티스트가 있는데 이제 김효국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0: 예, 가요, 예, 가요 세션계의 또 전설적인 예,
1: 11월이라는 밴드가 있거든요. 네.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음반은 한 정규장은 두 장 정도 라이브 한 장 내는데 이제 거기에 멤버 중에 한 분이 김효국 씨가 이제 오르간 연주자로 많이 알려져서
0: 그렇군요.
1: 그 당시 음악 신에서는 이제 오르간 연주가 몇 개 등장했죠.
0: 비스리 해먼드 오르간
1: 맞습니다.
0: 연주를요.
1: 예. 비스리 해먼드 오르간은 이제 오르간뿐 아니라 그 옆에 이제 웨슬리 앰프가 있어야 한 세트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완벽하게 구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0: 소위 말하는 포터블한 악기는 아니니까.
1: 맞습니다.
0: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원한 바람 같은 재즈 이제 다음 아티스트 만나보겠습니다.
1: 네, 네 번째 아티스트의 연주는 피아노 트리오 곡을 골랐는데요. 앞에 연주들이 다 좀 다양한 컨셉 편성의 연주였는데요. 또 재즈하면 피아노 트리오 빠질 수 없어서요.
0: 네네.
1: 피아노 트리오의 경쾌한 연주 골랐습니다. 그 보사노바 처음에는 리듬을 좀 감췄다가 도입부가 지나면은 보사노바 리듬이 이렇게 등장하는 케니 베론 트리오의 연주 매직 댄스라는 곡입니다. 2016년 케니 베론의 거의 이제 최근작 중에 하나인데요. Book of Intuition이라는 음반에 실려 있고요. 여기 베이스 주자가 키요시 키타가와라는 일본 베이스 연주자입니다.
0: 네네.
1: 그 아마 지난주 때 이제 세상 떠난 아티스트 소개하면서 제가 아마 언급만 하고 이 연주는 안 들었는데요.
0: 네.
1: 이 키요시 키타가와가 올 5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0: 그렇군요.
1: 이제 케니 베론이 한국에 올 때 키요시가 못 오고 다른 연주자가 와서 연주를 했는데요. 일본을 넘어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했었던 연주자인데 그의 어떻게 보면 거의 마지막 참여작이 아닐까 합니다.
0: 알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케니 베론 트리오의 2016년 음반에서 고르신 매직 댄스 오늘 네 번째 선곡 함께 들어보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화요일 2부 코너 월간 재즈 피플의 김광현 편집장과 함께하는 재즈노트. 오늘의 선곡 테마는 시원한 바람 같은 재즈, 그렇게 고르신 네 번째 곡 방금 듣고 왔습니다. 케니 바론 트리오의 매직 댄스 함께 들어봤습니다. 편집장님 덕분에 이번 여름을 함께 이겨낼 플레이리스트 만들고 계시다. 최영경님도 글 올려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곡이네요. 선곡해 주신 아티스트 그리고 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미국의 컨템포러리 재즈 퓨전 밴드고요. 네. 캐리비안 재즈 프로젝트라는 밴드입니다. 아, 코모 우노 볼레로라는 곡인데요. 예. 예, 캐리비안 재즈 프로젝트면은 이제 우리는 캐리비안 하면 느껴지는 연상이 있잖아요.
0: 네. 예, 이게 놀이 케일
1: 놀이동산 때문에.
0: 네. 예. 아, 무슨 베이.
1: 예,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캐리비안이 약간 바다 아니면 휴양지 뭐 놀이 뭐 그런 것들이 아주 경쾌한 느낌이 있죠.
0: 네, 네, 네.
1: 근데 이 캐리비안 재즈 프로젝트는 딱 거기에 맞는 음악을 구사합니다. 네. 아, 우리의 이런 상황을 알고 곡을 만든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스틸펜 연주자인 앤디 나렐과 비브라폰 연주자인 데뷔 사무엘 그리고 클라리넷 연주자인 파키토 드비에라 이렇게 세 명이 주축이 돼서 네. 연주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하고 좀 독특하죠. 뭐 피아노 베이스 드럼 물론 베이스와 드럼 연주자가 있지만 여기 이제 주축은 스틸펜이 되겠습니다. 스틸펜은 그 서아프리카의 전통 악기로요. 이렇게 그 드럼통에 세부치를 놓고 예. 그 쇠로 연주하는 거에서 아주 예. 맑은 소리가 나죠. 실로폰 예. 소리 같은.
0: 실제로 그 40년대 뭐 이쯤에는 그 석유 담는 드럼통을 그렇죠. 잘라서 맞습니다. 만들었다. 예.
1: 그걸 반으로 예. 잘라서 예. 그거를 이제 치기 시작했는데 예. 그거를 이제 개명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 여러 가지 쇠 조각을 붙여서
0: 마치 축구공을 이렇게 까놓은 듯한
1: 축구공이 네. 그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네. 듯이 그래서 드럼통을 안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 스틸펜만 연주하는 앤디 나렐이 여기서 그 스틸펜 소리로 경쾌한 느낌을 만들고요. 또 비브라폰도 실로폰 이제 쇠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제 스틸펜과 비브라폰이 잘 조화를 이루는 네. 팀이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관악기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들의 데뷔 음반 1995년 동명 타이틀 앨범에서 한 곡을 골랐습니다. 타악기들이 뭐 스틸펜도 그렇고요. 비브라폰도 그렇고 타악기들이 있지만 아, 뭐 라틴 재즈의 정통도 구사하지만 여기서는 약간 우수 가득한 볼레로를 멋지게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0: 클라리넷 연주자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이렇게 리드에 나가는 뭐 솔로라든가 이런 선율은 클라리넷 중심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 비브라폰 소리랑 스틸팬 소리랑 살짝 헷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1: 조금 더 윗소리, 네. 조금 더 높은 소리가 이제 스틸벤 소리일 그렇군요. 것 같고요. 네. 이 특히 이 클라리넷 연주하는 파키토 드 비에라는 쿠바 출신의 연주자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다양한 국적과 악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섞여서 네. 이 캐리비안 그 지역의 음악적인 요소들, 인종들이 섞였다라고 볼 수 있죠. 아마 파키토 드 비에라를 여러분들이 영화상에서 보셨다면요, 그 리빙 하바나, 네. 아르톨 산도발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아르톨 산도발의 절친으로 나오죠. 쿠바 안에서도 절친이었고 나중에 이제 아스트로 산도발이 미국으로 망명하고 난 다음에 또 파키토 드 비에라도 결국에 미국으로 망명해서 지금 다 두 명 다 쿠바 출신의 미국인으로 재즈를 휘어잡는 예. 한 사람은 트럼펫터, 한 사람은 클라리넷 이렇게 연주가 되고요. 특히 이 파키토 드 비에라는 알토 색스폰도 연주하지만 이 클라리넷을 주력으로 네네네. 연주하고 클래식까지 섭렵하는 아티스트입니다.
0: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마지막 질문은 네. 함께 유럽으로 떠났던 우리 이미훈 네. 뮤직 저널리스트는 지금 행방불명인가요? 어떻게 또 잘 같이 돌아오신 건가요?
1: 네, 헝거리에 같이 쭉 있다가요. 네. 네, 마지막에는 헝거리 위에 있는 나라인 오스트리아로 가서 거기서 또 음악 축제가 있고요. 네. 또 K-팝 아티스트들도 공연을 해서 거기에 이제 합류해서 네. 거기서 오스트리아의 와인과 음식을 먹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0: 예, 웜 와인, 따뜻한 와인을 많이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건강하게 무사히 또 귀국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잘 들었고요. 예, 더위 드신 건 아니죠?
1: 네, 괜찮습니다. 예, 예.
0: 또 두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커리비안 재즈 프로젝트의 연주로 꼬모 온 볼레로, 볼레로처럼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이 음악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점심을 먹다가도 툭, 자려고 누웠다가도 툭 떠오르는 일생각. 보고서는 어떻게 수정할지, 상사에게 메일은 왔을지 걱정하다 보면 식사하란 가족의 말도 들리지 않고 방 정리도 깜빡하게 되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일에 몰두해 일상을 챙기지 못하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최근엔 재택근무 인구가 늘어서 더 그럴까요? 우선 일 생각을 멈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이나 청소도 괜찮고 컬러링북 칠하기처럼 단순한 활동도 괜찮으니 몸을 움직여 신경을 분산해 보세요. 평소 해보지 않은 것,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걸 시도해보면 일에 얽매이는 시간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해소될 겁니다. 만일 재택근무를 하신다면 일은 여기서 한다, 이 시간에 쉰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최대한 분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는 게 나를 위한 최선임을 잊지 마세요.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3: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4: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중급 중국어의 홍상욱
5: 왕르입니다.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0: 아, 큰일 났네. 큰일 났어.
1: 박아씨, 큰일이라니. 무슨 일 생겼어요?
0: 아니, 제가 요즘 운동을 좀 했더니 좀 많이 멋있어졌잖아요. 아, 그랬더니 승모씨가 갑자기 저 따라서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1: 왜죠?
0: 네. 아니, 승모씨가 운동을 많이 해서 너무너무 멋있어지면 네. 아니 저희 파리 초하다가 길거리에서 모델로 캐스팅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 우리 엠프샌더는 어떡해요?
1: 아이고, 별걸 다 걱정합니다, 마카야씨.
2: 맞긴 해.
1: 잠깐,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어딘가에서 일어난 작은 행동 하나가 나중에는 예상치 못한 거대한 결과를 몰고 오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0: 정답! 마카의 미소로 전 세계 항공이들의 피로가 풀린다! 바로바로 멋진 남자의 영향력, 이런 거 아닌가요?
1: 띵! 정답은 바로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우연히 듣게 된 노래에 가수의 꿈을 가지게 되는 것도, 칭찬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것도 다 나비 효과라고 볼 수 있죠.
0: 그럼 제가 치명적인 미소를 지으며 날갯짓을 파닥파닥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3빈이, 4빈이도 아이돌 한국어의 매력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1: 그분이 저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면 가능할지도요. Hello, this is DJ Camden, hoping to have positive influence on 항공이들.
3: Hello, I'm DJ Makaya, hoping to flap the wings of happiness together with our 항공이들.

0: 둘, 셋, we go on and on!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 한국의 DJ 나킴든
1: DJ 마카야입니다.
0: 네, 오늘 아이돌 한국의 문을 연 곡은 엑소의 나비 효과였습니다.
1: 나비야, 나비야.
0: 마카야 씨, 오늘 또 오프닝에서 저희 나비 효과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요.
1: 맞습니다.
0: 나비 평소에 좀 무서워하시죠?
1: 저 나비를 네.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나비가 요즘 좀 레어템이 된 것 같아요. 요즘 나비를 많이 볼 네. 그게 많이 없더라고요.
0: 뭐 그쵸,
1: 어렸을 때보다 많이 없어졌어.
0: 예, 네, 약간 요즘
1: 어디 갔지?
0: 그러게.
1: 캠디가 잡은 거 아니에요?
0: 전 못 잡습니다.
1: 나비 안 좋아해요?
0: 네.
1: 오 마이 갓. 나비 or 나방?
0: 아 그래도 나비.
1: 나비, 나비가 낫죠. 네. 나방은 옷을 먹잖아요.
0: 그렇죠?
1: 응. 옷장에 나방 있으면 옷에 구멍 생겨요.
0: 진짜로?
1: 네, 왜냐면 그걸 먹어요. 맞죠? 나방들이. 네. 위험한 친구들이야.
0: 진짜 위험하구나.
1: 네.
0: 옷을 또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아, 이러면 안 되죠. 어?
1: 그럼 나방 효과는 얘기도 하기 싫으니까 나비 효과 얘기 한번 해봅시다.
0: 좋아요. 자, 나비 효과가 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 오.
0: 작은 행동 하나가 예상치 못한 거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나비 효과.
1: 와우! 네. 아니, 뭐 거의 사전이에요.
0: 네, 맞아요. 요즘, 요즘 공부도 많이 하고 있어요.
1: 아,
0: 네.
1: 역시. 멋있다.
0: 자, 그래서 나비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나의 작은 선택으로 뭐가 달라졌다. 이런 순간이 좀, 있으신가요?
1: 저는 뭐, 솔직히 말하면 좀 뻔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네. 이 아이돌을 하게 된 계기가 제일 큰 나비 효과라고 생각하죠.
0: 아, 너무 뻔한데?
1: 뻔한 거 제가 또 좋아해가지고요. 네.
0: 하지만 들려주시죠.
1: 네, 네, 사실 이 스토리가 뭐 사실 저희 엄마한테 시작된 거니까 뭐 엄마가 오디션을 봐라 했는데 네. 제가 계속 싫다 했어요.
0: 네.
1: 계속 싫다 하다가 그래도 또 이 돈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 5만 원 정도의 금액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네. 5만 원 주면 내가 오디션을 보겠다.
0: 네.
1: 그래서 그때 제가 5만 원이 또 필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다음 날에 친구랑 놀러 가야 됐기 때문에 이미 약속이 잡혀 있었죠. 그래서 그 약속을 안 잡았었더라면 제가 그 5만 원이 필요 없었을 거고 그러면 5만 원이 필요 없었으면 오디션을 안 봤을 거고
0: 네.
1: 오디션을 안 봤었으면 연습생을 안 했었을 거고
0: 네.
1: 연습생을 안 했었으면 데뷔주에 안 들어갔었을 거고 데뷔주에 안 들어갔으면 제가 이렇게 데뷔를 안 했겠죠? 이게 나비 효과 아닙니까?
0: 그죠.
1: 네, shout out my friend. 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왔다.
0: You're welcome.
1: Thank you.
0: 저도 있어요, 사실.
1: Come on.
0: 네, 저는요 일단 채소를 잘 못 먹어요. 야채를 잘 안 먹는 편인데요. 제가 특히 그 중에서도 파를 되게 싫어했어요. 파.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설렁탕에 들어가 있는 파로
1: 네.
0: 시작을 했죠.
1: 오.
0: 이 조그만한 설렁탕에 있는
1: 좀
0: 조그만한 파로.
1: 감칠맛으로 시작했네요.
0: 네, 그 파로 시작을 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면요.
1: 생파.
0: 바로 이 고기랑 같이 먹는 파 무침 아세요?
1: 알죠 알죠.
0: 파 무침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레벨로 왔습니다.
1: 와, 파 무침만 먹을 수 있어요?
0: 네네.
1: 저는 사실 그거만 못 먹어요.
0: 그쵸.
1: 저 쌈 싸 먹어야 돼요.
0: 그쵸.
1: 네.
0: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달라졌다.
1: 어른이네.
0: 굉장히 큰 나비 효과죠.
1: 이야, 파의 나비 효과.
0: 사실 이게 나비 효과.
1: 그 소문으로는 네. 이제 곧 생파까지 준비한다는 생일
0: 생파?
1: 파티. 네, 그쵸. 엄청난 나비 효과.
0: 장난이신 거죠?
1: 생일 지났는데 뭐 사실 이걸 나비 효과라 하기 좀 애매하지만
0: 네.
1: 그래도 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존중해요.
0: 네. 그렇죠.
1: 저도 채소를
0: 주시죠.
1: 못 먹는 사람으로서 네. 존중합니다.
0: 네.
1: 근데 이 나비 효과를 인간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뭐 예를 들면 내가 건넨 사소한 말 한마디로 뭐 친해졌거나 아니면 베프가 된 그런 계기가 있으신가요?
0: 저는요.
1: 네.
0: 사소한 말 한마디. 연습생 때죠. 연습생 때 저는 실력이 어쨌든 진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로 들어갔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단 평소에도 굉장히 말이 없고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자신감이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뭔가 누군가한테 말 걸기도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눈치 보였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0: 이제 저희 지금 또 피오 하모니 선배님 기호죠.
1: 그렇죠.
0: 예, 기호가 이제 어쨌든 캐나다에서 왔다고 들었어요.
1: 맞아, 맞아.
0: 그래서 이제 걔랑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같이 한번 연습을 하자라는 말을 자신감 있게 꺼냈어요. 처음으로.
1: 이야.
0: 왜냐하면 기호가 굉장히 친절해 보이는 거예요. 되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친구한테는 말을 하면 잘 받아줄 수 있겠다라는 도전할 생각을 수 있겠다. 해서 말을 해봤더니 되게 잘 받아주고 심지어 자기가 이제 연습하고 있는 곡을 같이 연습해서 제가 그때 당시 연습했던 곡이 보스였거든요.
1: 보스. 내가 노래하는 보스.
0: 네, 맞아요. 그 곡을 이제 같이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그 말을 한마디를 안 했더라면 사실 지금이 어쨌든 되게 동갑이잖아요.
1: 그 친하죠.
0: 지금 되게 친하게 지형인데 그때 그 말 한마디가 아니었다면 사실 지금으로 친구가 아닐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1: 그쵸,
0: 왜냐하면
1: 그쵸.
0: 그때 제가 예를 들어서 하고 그냥 말을 툭 끊어버릴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1: 그쵸,
0: 왜냐면 저는 어쨌든 굉장히 소심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기호 입장에서도 얘가 나랑 별로 안 친해지고 싶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0: 제가 되게 조용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어쨌든 저도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친구가 된 거죠. 그래서
1: 축하드려요.
0: 네.
1: 와 친구, 와 박수. 와 친구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0: 마카이 씨 따로 있으세요?
1: 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딱히 기억나는 건 없는데 그래도 뭐
0: 힘든 형한테 뭐 말 한마디 안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친해질 수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
1: 네, 뭐 저는 일단 넘어갈게요. 네, 저 딱히 막 인트레스팅 한 개는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다음 질문은 또 내가 무심코 베푼 작은 다정함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었거나 반대로 누군가의 사소한 친절 덕분에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이 있는지.
0: 네, 얘기해 주시죠.
1: 질문인데요. 네, 이거 제가 연습생 할 때 그래도 연습생 할 때 좀 고민이 많았죠. 제가
0: 왜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았어?
1: 사실 뭐 연습 왜
0: 때 형한테 안 털어놨어요 그때?
1: 그때 형 그 TV쇼에 나가가지고 말을 못 하고 상황이었는데 그때 연습생 때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나한테 적합한 직업인가? 내가 이거를 할 자격이 있는가?
0: 네.
1: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사실 호주에서 K-POP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별로 K-POP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저희는 호주는 되게 그냥 뭔가 자유롭고 그냥 뭐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지내는 그런 생활이라서 막 연습해서 춤추고 막 노래 부르고 이런 게 막 생활화돼 있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하러 가니까 친구들이 처음에 좀 많이 당황했어요. 너가 그런 걸 한다고? 그래 뭐 일단 처음에는 뭐 장난치고 막 그렇죠. 웃겼죠.
0: 막 안 올린다고 하고 막.
1: 막 제가 오랫동안 안 보이니까 애들도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 연락이 왔어요. 너 살아있냐? 요즘은 뭐 어떠냐 막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는 뭐 장난쳤지만 너가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얘들이 뭔가 진심을 담아서 보내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또 연습생을 이겨내고 또 데뷔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데뷔를 했잖아요.
0: 네.
1: 아유 달라요 이건 달라요. 이게 또 나비 효과 아닙니까?
0: 아, 나비 효과.
1: 네, 이래서 제가 나비를 좋아해요. 네.
0: 좋아하세요.
1: 네, 또. 나비 좋아합니다.
0: 네, 이렇게 또 한국이들과 음영처럼 연결된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 앱으로 메시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Need help translating K-pop lyrics or need someone to listen to higher day when? Your friend is right here.
1: Visit the Idol 한국어 social media and leave a message. Any story is welcome. 네,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라디오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K No. 2 함께 하겠습니다.
0: 네, 레드벨벳 코스믹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라디오 극장 미스터리 K 넘버2의 가족을 모실 시간이죠.
1: 맞습니다. 성우 강영호 박지음님 어서오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3: 유명 할 성우 강영호입니다.
4: 음악할 때 박지음입니다.
0: 예. 안녕하세요. 카메라 캠.
1: 네, 안녕하세요. 막하는 막디입니다.
3: 아니, 자신 있게 하세요.
0: 카메라 캠.
1: 든든한 듬.
0: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3: 아, 네, 그럼요.
4: 아, 네, 그럼요. 잘 지냈습니다.
3: 잘 지냈습니다.
0: 그러니까 뭐 TMI 있나요?
3: TMI?
0: 네, TMI.
4: 오! 드디어 샌드베이글 성공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원하는 맛을 드디어 먹었어요.
1: 빅뉴스.
0: 그 네. 망고인가요? 망고?
4: 망고.
0: 맞죠. 기억력 대박이죠.
4: 오, 진짜 기억력 좋으시네요.
1: 오픈런 하셨어요, 또?
4: 아니요. 이번에 오픈런 안 했는데 성공했어요. 네.
1: 오, 진짜 운이구나.
4: 그래요, 진짜 운인 것 같아요.
0: 대박이다. 그래. 처음에 근데 샌드백이라고 들었어요, 사실. 샌드백을 구현했습니다.
3: 복싱.
0: 제가 스트레스가 좀 많았어요.
3: 샌드백 오픈런. 좋아요.
0: 오늘 먹고 싶다, 샌드베이글.
1: 좋죠, 좋죠.
3: 맛있었어요?
4: 오, 맛있었어요. 그치만 약간 뭔가 그 기대에 네. 부풀었던 그 느낌은 아니긴 했지만 네.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1: 맞아, 삶은 너무 기대하면 안 돼요.
0: 맞아요.
1: 네, 넘어가겠습니다.
4: 네.
1: 저희가 또 앞에서 나비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3: 네.
1: 내가 한 어떤 선택으로 의외의 결과를 가져왔구나 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3: 제 이야기가 아주 드라마틱할 것 같아요.
0: 좋아요. 드라마틱하고 좋죠.
3: 20살 때 네. 동호회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1: 네.
3: 그 친구가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제가 거절했어요. 그 고백으로부터 15년이라는 세월을 건너뛰어서 네. 지금 같이 삽니다.
0: 근데 진짜 궁금한 게 15년 동안 네. 그러면 단 한 번

0: 10년이네.
1: 근데 지금도 저희끼리 얘기를 하는 게 그때 사귀었으면 네. 무조건 헤어졌을 거고 아~ 절대 결혼 못했다. 아~
2: 네, 네. 그쵸, 그런 말이 있어요. Right person, wrong time. 이게 맞는 사람인데 시간대가 틀렸다.
3: 아, 타이밍, 아~ 타이밍,
4: 타이밍,
3: 타이밍.
2: 맞아요. 네.
3: 아 근데 그런 거
2: 맞아.
3: 같아요.
2: 왜냐면 이게 어렸을 타이밍. 때는 뭐 바쁘고 이제 뭐 공부해야 되고 대학 가야 되고 일 찾아야 되고 이게 너무 많잖아요.
0: 그렇죠. 네.
2: 근데 그거를 다 이게 안정화되고 만나는 거랑 그 초반에 만나는 거랑 너무 다르다 하더라고요.
1: 네, 네. 맞아요.
3: 이게 진짜
1: 저희 연애하는 거 보셨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네.
2: 아, 제가 대단합니다. 이런 스토리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네. 심장이 콩닥콩닥 뛰어요, 이런 거 들으면.
3: 재밌죠, 이런 거.
2: 아, 이런 거 너무 좋죠. 아, 근데 아, 축하드립니다.
3: 아, 그러니까요. 대박. 아,
1: 감사합니다.
2: 아, 네. 대박이다. 네.
4: 아, 앞에서 너무 드라마틱한 얘기를 하셔서.
1: 아, 나중에 할 걸 그랬다?
4: 아, 저는 그냥 네네. 단순해요.
3: 괜찮아요. 저는 단순한 것도. 아, 네.
4: 성우를 엄청 좋아하다가 네. 성우가 되었습니다.
3: 야! 그럼 막 이런 팬사인회도 가시고 하셨나요?
4: 네, 사인회도 갔었고요. 우와, 그래서 대박. 그때 받은 사인에 뭐 꼭 성우가 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메시지 적어주신 것도 있어요.
3: 이야. 그러면 딱 성우가 돼서 이렇게 네. 우연히 만나본 적이 있나요?
4: 어? 작품이 딱 소희 네. 그 회사 직속 선배님을 네네 직속 선배님 중에서 제가 정말 팬이었던 선배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선배님께 네. 제가 정말 네. 어릴 때 선배님 너무 좋아해서 팬미팅도 갔었다
3: 기억하세요
4: 혹시? 아, 기억은 못하시지만 되게 놀라셨어요. 아, 그렇구나. 와. 뭔가 약간 그 세월을 신기하죠. 느낀다고 하셨어요.
3: 신기하죠. 와. 저도 사실 CN블루 선배님이랑 막 다 TV에서 많이 봤잖아요.
4: 아, 그렇죠.
3: 근데 막 이제 저희끼리 항상 하는 패밀리 콘서트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패밀리 콘서트 때마다 항상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그냥 어떻게 같은 회사의 한 식구가 됐지?
4: 맞아.
3: 내가 이런
2: 맞아 맞아.
3: 이용기 선배님이랑 막 너무 신기해요. 그냥
2: 완전 레전드지다. 레전드.
3: 그러면 막 지금도 계세요 EBS에?
4: 어, 네, 저희 이제 그러니까 네. 회사에 계시는 건 아니고 네. 저희 극회에 계시거든요. 와, 그래서 멋있네요. 이제 가끔 네. 뭐 야유회나 송년회 이런 행사를 할 때 네. 뵙기도 하고.
2: 신기하다. 나의 우상을 이렇게 만나서 같은 직업을 하게 되는 게
1: 맞아요.
2: 참
1: 맞아요.
2: 신기하네요. 네.
4: 기분이 그쵸? 진짜 이상해요.
2: 어린 내가 알면 진짜 놀라서 넘어질
4: 안 믿을 것 같아요. 너 진짜. 나중에 네가 성우 돼서 그 선배님이랑 같이 녹음할 거야 라고 야. 얘기하면
3: 이야 그쵸
2: 대박입니다. 이게 나비 효과예요. 이게
3: 진정한
2: 아, 나비 네. 너무 좋다.
3: 네 좋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흥미진진한 미스터리 K 넘버 2 시작하겠습니다.
5: 지난 시간 좀비들 세계를 탈출해 차원의 문을 통과한 K. 눈을 떠보니 이번에는 시끄러운 사무실.
6: 뭐? 어제는 연차를 내고 오늘은 조퇴를 해요? 나는 아파도 퇴근하고 아프고 주말에 아픕니다. 어? 자기관리도 능력이라는 거 몰라요?
7: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근데 저 사람은 말이 좀 심한데? 저쪽 사람은 많이 아파 보이고.
6: 어이 거기 차지훈 선임. 거기 멍하니 서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어제 말한 보고서는 다 됐어요?
7: 내가 차 선임? 아이고 또 보고서를 쓰라고? 에휴 오늘도 출근 내일도 출근 아 언제 퇴근하지?
5: 그렇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7년차 직장인 차지훈이 까칠한 직장 상사 강시우를 만나 펼치는 오피스 로맨스 드라마 내일도 출근에 소환된 것.
6: 윤노아 사원! 그대는 장점이 도대체 뭡니까? 차 선임처럼 일이 빠르던가 아니면 아이디어가 좋던가 일도 못해 체력도 나빠
7: 아 진짜 못 들어주겠네. 아 저 못된 상사를 혼내주면 차원의 문이 열릴까?
5: 반복되는 세계관 이동에 지친 우리의 K 이번엔 빠른 퇴근을 꿈꾸며 못된 상사에게 한마디 하기 시작한다.
7: 아이 고책임님 그만 좀 하시라고요. 아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성과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는 경우, 휴가나 병가를 못 내게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개인사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 지금 책임님이 윤노아 사원에게 하신 말들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6: 아니 나를 신고라도 했습니까?
5: 결국 참지 못하고 상사에게 질러버린 K. 하지만 차원의 문은 열리지 않고.
7: 아 결국 내일도 출근해야 해? 안 그래도 반복해서 차원 이동하느라 지칠 대로 지쳤는데 사직서를 한번 써볼까? 퇴사를 하면 이 드라마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

0: 그네들이 보기엔 일개 머슴 같은 존재겠지만 저도 한때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입사한 사원입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헌신짝 취급하면 좋습니까?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네 발로 나갑니다. 잘 먹고 잘 사세요, 여러분. 저는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1: 신나게 사직서를 작성하며 탈출을 꿈꾸던 K. 마우스 앞에 익숙한 파란색 노트가 환하게 빛나고 있다.
2: 날바 지금 당장 날바요.
0: 어? 이 노트는 상품 개발 아이디어를 적어놓은 노트인데?
3: 미래에서 왔습니다. 이건 이미 출시. 조금만 개선하면 차 손님의 이 아이디어는 가능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굿. 다음 아이디어도 그레이트.
0: 뭐야? 이건 강책임님 글씨잖아. 까칠하기로 유명한 분이 내 아이디어마다 코멘트를 달아주셨네. 왜 남의 수첩에 함부로 낙서를 해? 감동. 내 아이디어 마음대로 훔쳐가고 여기저기 막말하는 고책임이랑은 달라도 너무 다르네.
1: 자신의 아이디어 노트에 일일이 댓글을 달며 자신을 응원해준 강시우 책임에게 감동한 K. 이번엔 퇴사 말고 내일도 출근할 생각을 해본다.
0: 그래, 세상에 완벽한 상사는 없어. 조금 까칠하지만 나를 인정해주는 상사와 일하게 되면 이 세계를 빠져나갈 차원의 문이 열릴지도 몰라. 그렇다면
1: 그렇게 퇴사 대신 내일도 출근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순간 익숙한 빛과 함께 차원의 문이 열렸다.
0: 여러분, 저 마카야. 상품 기획 1팀 차지윤. 내일도 출근해서 강시우 책임님과 열심히 일해볼게요. 그럼 모두 출근해서 만나요. 안녕. 회사 쉽지 않네요.
4: 와, 이번에 정말 어려운 대사들이 너무 많았는데.
5: 네.
4: 그러게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6: 감상적이십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0: 오늘 좀 뇌지컬을 좀 써봤습니다.
5: 뇌지컬. 네, 미스터리 K 오늘은요, 일상 속 권태기에 빠진 7년차 직장인이 까칠한 원칙주의 상사와 합을 맞추며 일과 사랑의 설렘을 다시 한번 찾아가는 오피스 드라마 내일도 출근에 다녀왔습니다.
0: 네, 이 드라마는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주연 배우 서인국님과 박지현님의 케미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우분들, 우리 두 분은 이 웹툰이나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4: 드라마를 아주 짧게 봤습니다.
0: 근데 항상 짐 씨는 그 드라마 짧게 보시는 거예요.
4: 이게 뭔가 통으로 보려면 완결이 나고 봐야 되는데.
5: 그쵸, 그쵸.
4: 막상 완결을 하면
5: 맞아요.
4: 또 기다려. 봐야 하는데
0: 아쉽죠,
4: 하면서 이게 뭔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6: 전 나중에 길게 보겠습니다.
0: 근데 여기 그 박지현 님이 배우로 하시잖아요. 네. 이거 보고 저희는 박지훈 님이 생각났거든요.
4: 감사합니다.
0: 여기는 박지현이 있다면 아이돌 한국어에는 박지음이 있다.
6: 나는 없다.
0: 이름이 좀 많이 달라가지고.
4: 그렇죠. 아무래도 서인국님.
6: 그렇죠. 네.
0: 다음에 한번 제가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 감사합니다.
5: 네, 드라마 속 설정에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요. 네. 내가 원했던 일이지만 주인공처럼 일에 대한 권태기가 온 적이 있다 하시는 분이 좀 있으신가요?
0: 이런 무조건 일? 한 번에 있을 것 같은데.
5: 네.
6: 두 분은 데뷔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권태기 안 오셨나요?
5: 그렇죠. 저희는 근데 이제 연습할 때 뭐가 안 풀리거나 이제 막 선생님들이 가끔씩 이제 이런 디테일 정도는 너네가 알아서 개인 연습해와라.
6: 네.
5: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진짜 안 되는 동작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가끔 burnout. 뭐라고 맞죠?
0: 맞아요. 네,
5: 그게 와서 이제 모든 걸 내려놓죠, 가끔.
0: 이게, 이게 가끔 또 스케줄이 너무 많고 그러면 무조건 새벽 연습이 필수거든요.
5: 맞아요.
0: 그러면 매일 한 두세 시간 자면서 저희가 계속 그냥 연습을 하고 스케줄하고 연습을 하고 스케줄 하는데
6: 너무 힘드시겠다.
0: 가끔 그럴 때 약간 자고 싶다.
4: 그렇죠.
5: 약간 집중을 잘해야 돼.
0: 이거 내가 뭐 하고 있지? 약간 지금 춤을 추고 있는데 머리는 안 쓰고 있어요.
5: 맞아요.
0: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약간 진짜 약간 집 가고 싶다. 이런 때가 있긴 하죠. 그래도 결국에는 저희가 사랑하는 무대, 우리 사랑하는 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그거를 다시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태기라 하면 약간 뭐 힘들 때, 약간 좀 쉬고 싶을 때, 그럴 때가 좀 권태기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4: 맞아요. 그렇죠. 저도 DJ 두 분의 그 얘기가 너무 공감이 됐어요. 저도 너무 성우가 하고 싶어서 정말

0: 열심히 시험 치고 들어왔지만
1: 그쵸.
0: 어느 순간 너무 잘안 풀리고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약간 아, 내가 뭐 하고 있지?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잠깐은 있는 것
1: 맞아요, 맞아요.
2: 그쵸. 없을 수가
1: 있어요.
2: 없어요. EBS에 입사하기 전에도
1: 네.
2: 이런 녹음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녹음 일을 하다 보면은, 아,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니까 즐겁게 녹음에 임하지만,
1: 네.
2: 아, 막, 순간순간 제가 기계가 된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1: 아.
2: 있어요. 그러면, 아, 진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인데, 이렇게 한숨이 푹푹 쉬어지고, 아,
1: 그럴
2: 나한테
1: 수.
2: 너무 뭐랄까, 열정이 좀 사그라든다 그래야 되나? 그런
1: 그렇죠.
2: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1: 아, 너무 슬퍼.
2: 네.
1: 사랑해서
2: 그쵸.
1: 시작했는데 이게
2: 맞아요. 네.
1: 반복적이게 되다 보니까 뭔가 기계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이거를 또 즐겨야죠. 저는 그게
2: 그쵸.
1: 진짜 정답인
0: 그럼요.
1: 것 같아요.
2: 그쵸.
1: 네, 그 일을 즐겨야 돼요.
3: 이거를 또 극복을 해야 되는데 나만의 극복하는 꿀팁이 있으신가요?
2: 극복하는
1: 저는 뭐
2: 꿀팁.
1: 방금 말했는데 즐겨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즐겨야 일같이 안 느껴져요.
2: 네.
3: 그리고 이게 어쨌든 직업이잖아요.
0: 네.
3: 직업을 안 하고 있을 때 저희 모습이 regular life를 살 때를 생각하지 말자. 너무.
1: 지금 이 일을 좀더 중요시하고.
3: 제가 너무 너무 꼬아서 얘기했네요.
1: 너무 말 못하고 있어요, 지금.
0: 아, 근데 저도 약간 캠디랑 조금 비슷한 의견인 것 같은 게 이게 뭔가 번아웃이나 아니면 권태기가 왔을 때 남들은 이제 아, 그러면 그냥 오히려 더 쉬어. 뭐 침대에 누워서 좀 이렇게 좀 잠도 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 그걸 생각하면 안
0: 근데
3: 돼요.
0: 맞아요. 근데
3: 그걸
0: 그렇게
3: 생각하면 안 돼요.
0: 하는 것보다 오히려 뭐 연기는 안 할지언정 다른 사람의 연기를 듣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3: 그러니까요.
0: 좋은 자극이
3: 맞아요.
0: 되더라고요.
3: 쉬어도 이 직업에 관련해서 쉬어야 돼요. 근데 너무 이 틀을 벗어나 버리면
0: 맞아요.
3: 집중도 흐트러지고.
1: 맞아
0: 맞아요.
1: 맞아.
3: 제가 하고 싶던 그 얘기였어요. 알겠어요?
1: 이제 좀 알아들을 것
2: 방송 끝나고 따로
1: 같네요. 아 근데 뭔 말인지 알아요. 왜냐면
3: 네, 뭔가
1: 되게 약간 너무 쉬면
3: 너무 out of topic이면
1: 내 자신이 좀 약간 한심해 보이기도 하더라고.
3: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된다.
1: 그렇게
0: 맞아요.
1: 들면 안 되니까 항상 발전하자는 그런 모습. 아, 좋은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1: 아 이게 또 저희가 방금 연기를 했었는데
2: 왜?
1: 이게 또 회사원 말투, 직장인 말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어쩔 수 없이 또 막내 뭐 이렇게 입사하게 되면 특히나 생기는 말투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회사에서 일할 때 자주 하는 말 있으신가요?
3: 맞아요. 이 땡땡톡 있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대답하세요?
1: 아, 저도 궁금한 거 있어요.
3: 뭔,
1: 그
3: 뭔데요?
1: 막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0: 네.
1: 그 상사 몰래
0: 네.
1: 약간 동기들끼리
2: 상사를 뺀,
1: 다른 단체 반응.
3: 단체가. 그럼, 네.
1: 앞에서 상사가 뭐라고 하고 있으면 다 이렇게 타다닥 하면서 아, 뭐라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3: 그런 적 있으세요, 바로?
1: 아, 근데 이거 말하면 안
3: 아, 그치, 그치,
1: 되겠네.
3: 그치.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1: 그쵸.
0: 아, 근데 제가 이제 EBS에 입사했을 때 말고
1: 네.
0: 다른 회사를 다닐
3: 오,
0: 때
3: 다행.
0: 그런 게 있었어.
3: 안전하다.
0: 있었는데
3: 이 정도면 된다.
0: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앞에 있을 때 하지는 않고요. 이제 뭐 상사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1: 네.
0: 아니, 예를 들면 뭐 마감이 당장 3시간 후인데 갑자기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좀 별론 것 같아. 이거 다시 좀
1: 와.
0: 만들어 올래? 라고 얘기를 하면 시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럴 때
1: 그쵸.
0: 이제 제 자리에 돌아와서 아,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자리에 돌아와서 뭐라는 거야, 지금? 이런 적은
2: 살아있는 메소드
0: 있었다.
2: 연기.
1: 느낌표가 많이 들어가네요. 일단, 네, 알겠습니다.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게 들어가네.
3: 맞아요. 그래야 딱 열심히 그
1: 그쵸. 저희도 항상 그 단체 채팅방에 넵
2: 넵.
1: 그리고 느낌표.
3: 박하연 씨가 넵 느낌표 엄청 많이 사용해요.
1: 맞아요.
0: 네.
1: 왜냐면 이게 넵 느낌표 없이 하면 되게 하기 싫은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0: 맞아.
1: 있더라고요.
3: 저는
0: 이게
3: 그
0: 내는 너무
3: 저
0: 딱딱하고
3: 그말 되게 싫어합니다.
0: 넵은
3: 전 넵.
0: 너무 가볍고
1: 맞아요.
0: 넵. 약간 이
3: 전 냉 제일 좋아하고요.
1: 맞아요, 냉.
3: 냉도 좋아하고요.
1: 캠디 냉 많이 하고.
3: 저는 냉 굉장히 안 좋아해요. 내 받으면 내가 뭐 잘못했나?
1: 맞아요. 느낌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열정을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좀
3: 맞아요.
1: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3: 특히 제가 이제 형이고 이제 리더다 보니까 무슨
0: 네.
3: 말을 하면 마카시 씨가 넷 느낌표 하면 아이고 기특해라 이런 느낌이 들어요.
1: 아, 효과가
3: 네, 효과 있어. 아니 진짜로.
0: 아우,
3: 아니
0: 효과
3: 진짜로
0: 있네.
3: 효과가 굉장히 있습니다.
1: 맞아. 왜냐면 가끔 다른 친구들이 그냥 넵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되게 하기 싫어 보이는 거예요.
3: 맞아 맞아.
1: 분명 그런 느낌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0: 그쵸.
1: 근데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게
3: 보일
1: 저는
3: 수도
1: 안
3: 있다는 거지. 그치
1: 좋아해가지고
3: 그치 그치.
1: 무조건. 그래서 근데 진짜 좋아하면 느낌표 한 6개 붙여요. 내가 내일 쉽니다. 넵.

0: 오늘 고생했어요.
1: 네.
2: 자, 5분 뒤 체결할게요.
1: 네.
0: 자, 앞에 있어요.
1: 아주 좋습니다.
2: 느낌. 네. 네. 느낌표가 왔네요. 오케이.
0: 좋습니다. 또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 토크까지 재밌게 나눠봤고요. 네? 노래 듣고 와서 오늘의 한국어 이어갈게요.
2: 네, 서인국 날 채워준 한 사람 듣고 오겠습니다.

0: 하루에 하나씩 배우는 오늘의 한국어 시간입니다. 앞서 미스터리 키 넘버2에 이런 표현이 나왔죠.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7년차 직장인.
1: Today's Korean expression is 반복하다. It means to do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And in English, it is similar to repeat.
2: 네, 오늘의 한국어 반복하다.
1: Shall we listen to the exact pronunciation?
3: 반복하다.
4: 반복하다.
0: 예시도 함께 들어볼까요?
3: 나는 한 번 마음에 들면 하루 종일 그 노래만 반복해서 들어.
1: If I like a specific song, I listen to that song on repeat all day.
4: 어려운 한국어도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면 쉬워질 거야.
1: Even Korean that is difficult will become easier if you keep practicing it over and over.
0: 네, 반복하다와 관련된 이야기를 더 해볼까 하는데요. 네? 다른 사람에게 반복해서 하는 나의 말, 습관이나 행동 있으십니까?
4: 오, 궁금해요. 두 분은 어떤?
0: 저는 오!
2: 맞아요.
0: 약간 오!
2: 그리고

0: 신디는 그 오랜만에 사람을 보면
1: 뒷걸음질을.
2: 아, 정말요?
0: 네. 약간 아, 네. 자기 자신이 당황하는 것처럼. 맞죠, 맞죠. 약간 너무 반가워서. 너무 반가운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니까. 오오오 하면서 뒷걸음질.
3: 그렇게 심하게 뒷걸음질 하지 않아요.
0: 조금씩.
4: 맞아, 맞아요. 살살 하고요.
0: 근데 그게 약간 진심이 좀 느껴져요. 아, 저 뒷걸음질이 약간 그리움이 보이는구나.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4: 뒷걸음질의 그리움이 보이는.
0: 오랜만에 본 신남이 저도 참 신기해요. 그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좋아요. 저는 그래도 약간 뭔가 동의 해주는 느낌인데 안 해주는 느낌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5: 그게 뭐예요?
4: 그게 뭐예요?
5: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각, 예를 들어서
0: 어 그래? 그렇게
4: 이거 많긴 해요.
0: 이런 거 좀 많이 하는데. 네, 가끔 뭐 제 친구 이야기인데.
2: 네.
0: 뭐 그 친구가 가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그래?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일단은 동의해줘요. 네, 그래서
4: 근데 이 뜻은 뭐냐면 별로야. 근데 네. 좋게 넘어가려고 그쵸, 그쵸. 얘가 그래?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냥 원래는 별로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가 착해서 얘가
0: 제가 너무 그런 말 못해요. 아, 해야 되는데.
4: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네. 밥을 뭐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얘한테 가끔 이거 먹을래? 이러면 그래요? 그래요? 좋아요. 이를 많이 나오는데 그럼 제가 이제 눈치가 빠르니까 그럼 딴 거 시키자. 그럼 좋아요. 바로 이제 딴 데로. 그럼
0: 약간 이럴 때가 있어요. 오늘 그러면 김밥 어때? 김밥 아니면 떡볶이. 그럼 제가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데. 그럼 거기서 캠디가 아니면 오늘 볶음밥. 그러면 볶음밥 좋은데요?
4: 이 대답을 듣기까지
0: 이런 느낌이에요.
4: 약간 이런 걸 좀 하는 것 같아요.
0: 혹시 우리 성우분들도 약간 있으신가요?
2: 저는 제 말버릇 중에 하나가 그럴 수 있지 거든요.
0: 그럴 수 있지.
2: 네, 그래서 아마 영원님은 엄청 많이 들으셨을 들으셨어요? 거예요. 네. 처음 같이 회사생활하면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약간 이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해서.
5: 저는 그럴 수 있죠를 많이 들었는데요. 네.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토픽의 그 어떤 허들이 저는 되게 높아요.
4: 저는 기준이랑
5: 되게 높아요. 네. 근데 무슨 말을 했는데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럴 수 없다. 그런 걸로 약간 뭐라 그런 싸우진 않았는데 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필요했던 네, 그런 기억이 나네요.
2: 이게 뭔가 그거에 제가 동의를 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럴 수가 있지 않느냐. 0%일 순 없으니까.
0: 맞아요.
2: 네,
0: 저랑 되게 비슷해요. 넌 그럴 수 있지.
2: 난 아니지만.
0: 난 아니긴 한데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약간 나쁜 말 하기 싫으니까. 근데 영호님은 그래도 전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5: 그럼요.
0: 확실하게 하는 거 좋습니다.
5: 칼렌치.
0: 네. 네, 그렇다면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게 생기면 자 반복해서 계속 하는 편이신지 아니면 아무리 좋아해도 반복은 좀 굳이 안 하는 편이신지 궁금한데 그러면 1번, 2번으로 저희가 한번 밸런스 게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좋습니다.
0: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4: 1번.
0: 다 1번. 만장일치. 네.
5: 반복합니다. 반복.
0: 네. 영호님 반복하는 거 뭐 있으신가요?
5: 반복 합니다. 네. 저 안 할 것 같이 생겼나요? 네. 반복하고요. 운동도 물론 반복하고요. 기억에 남는 거 하나는 그 예전에 그 가수 박효신님께서 야생화 앨범을 내셨을 때 정말 하루 종일 들었어요.
0: 이야.
5: 너무 좋아했고 그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서 막 열심히 연습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0: 그 노래 잘 부르시잖아요.
4: 그러니까
5: 날바 막기.
0: 저 그때 좀 그 좋았어요. 왜냐면 음절이 정확했어요. 왜냐면 가끔 살짝 플랫이나 샵이 될 수 있는데 정확하시더라고요.
5: 절대음감.
0: 절대음감 되고 싶다. 찰리 퓨스. 샷아웃 찰리 퓨스.
5: 오 예스.
2: 두 분은 어떤 걸 좀 반복하시는 거예요?
0: 저는 그래도 음악 진짜 반복하고요. 저는 어느 정도로 반복하냐면 좋아하는 음악 한 10곡, 5곡에서 10곡 생기면 플레이리스트를 새로 만들어요. 그 곡들만 들으려고 플레이리스트 새로 만들어서 최근에도 제가 새로 좋아하는 장르가 생겨서 그 연관되어 있는 곡들을 다 넣어놨거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추천

0: 신곡들이 많이 떠요.
1: 오,
0: 그 곡들이랑 비슷한 거니까 그렇게 또 새로운 음악 찾고 되게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캠니는 뭐 반복하나요? 헤어스타일 반복 많이 하는 것 같은데.
2: 헤어스타일?
0: 좋아하는 헤어스타일.
2: 아 있으면 반복 많이 하죠.
0: 그렇죠, 그렇죠.
2: 저는 근데 그거 있어요. 저는 맛 있잖아요. 어떤 네. 음식의 맛이 있잖아요. 뭐 네. 전 쿠킹 크림 맛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되게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단 한 번도 웬만하면 다른 뭐 뉴 플레이버이 나와도 굳이 트라이를 안 해요.
3: 맞아요. 저렇게 맞아. 취향이 명확하신 분이
2: 네,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3: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럴 수 있지 별로 안 좋아해요.
0: 그럴 수 없지. 네. 네.
2: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한국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4: 라도 그 분야에 오래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뜻을 가진 속담은 무엇일까요? 1번 서당께 3년이면 커피를 내려 마신다.
0: 크으, 맛있네.
4: 2번 서당께 3년이면 춤도 춘다.
0: 아우 oh, 예.
4: Yeah. 3번 서당께 3년이면 잔소리도 한다.
0: 아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랬지. 아니 너가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뭐 어떻게 말?
4: 4번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0: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정답 번호 남겨주세요.
2: 추첨을 통해 블루투스 스피커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0: 되게 잘하시는데요?
3: 그러니까요. 아, 서당에서 키우는 개라면 이렇게 풍어를 읊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서당에서 하늘을 천따자고 아, 약간 이런 느낌.
0: 아, 그러네.
3: 네.
0: 아, 재밌네요.
3: 네.
0: 아, 서당계 궁금하다.
3: 그러니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0: 잘 생겼을 것 같아요.
1: 왠지 진돗개일 것 같아요.
0: 어, 그쵸. 네. 왠지.
1: 네. 왠지.
3: 네, 왠지. 황구. 나 백구 아니고 황구 같아.
0: 황구. 황구 좋다.
2: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항공이들이 퀴즈 푸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태연 만찬각.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기업 브리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0: 오늘 하루 나를 제일 잘 챙기는 방법은 바로바로 바로 칭찬받기.
1: This is the time when we are exclusively on your side. Here, you only hear praise.
2: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오세요.
3: 모두 칭찬받을 준비됐나요?
0: 쓰담쓰담
4: 칭찬타임!
0: 쓰담쓰담 칭찬타임은 항공이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고 칭찬을 선물하는 시간입니다.
1: Even small things are fine. Please send us your stories. You can submit them to EBS FM Korean on social media.
0: 그럼 메시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자, 바다좋아 엠포도 하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5: 지난주에 아이돌 한국어에서 해수욕장 개장 소식 듣고 가까운 인천에 다녀왔어.
1: Last week, after hearing the news about the beach opening on Idol 한국어, I went to a nearby beach in Incheon.
0: Oh, yes.
6: 아, 이거 너무너무 좋은 소식인데요. 진짜? 맞아요. 저번 주에 저희가 해수욕장이 이제 점점 문을 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저희의 아이돌 한국어 라디오를 듣고 아, 이렇게 인천 해수욕장에 다녀오셨다고 하네요. Yeah. 아, 이건 무조건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3: 그렇죠.
6: 아, 네. 네. 아, 혹시 수영 좋아하세요, 두 분?
5: 네, 저는 좋아합니다. 네, 다 할 줄 알아요.
0: 오!
5: 네 개.
6: 오, 진짜요? 와, 진짜요?
0: 와, 네. 버터플라이까지.
5: 버터플라이까지.
0: 이야.
5: 제일 어려워요.
6: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일 어려워요. 네.
3: 저는 물은 좋아하는데 네. 수영은 좀 자신이 없어요.
6: 약간
3: 아.
6: 물 장난하는 스타일?
3: 어, 그냥 잠수하고 그냥 네. 물장구 치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6: 아, 너무 좋죠. 아, 최근에 물놀이도 한번 갔다 왔는데
3: 오.
6: 어, 수영 오랜만에 하니까 숨이 차더라고요. 아, 이게 아, 쉽지 않더라고요. 아, 프리스타일 하는데 고글까지 썼어요. 제대로 하려고.
3: 오,
6: 근데 그거 알죠? 수영하다가 갑자기 막 왼쪽 고글이 막 열려가지고 물이 들어가는 거.
5: 맞아, 그럴 수 있어요.
6: 그래가지고
5: 어.
6: 한쪽 눈 감고 수영했거든요. 근데 한쪽 눈을 감고 수영하면 점점 옆으로 가요. 그래서 이게
7: 알죠,
6: 바리,
7: 알죠, 알죠.
6: 알죠? 예, 예. 바리케이드에 제가 인사를 한 거예요.
3: 아.
7: 그래도 머리 안 찧었어요, 다행이네.
6: 아, 맞아요. 손만 찧었어요.
3: 다행이네요.
6: 아, 그래도 어, 물놀이 재밌긴 하더라고요. 또 여름이니까
3: 맞아요.
6: 우리 항공이들 이렇게 물놀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아, 네. 언제 가나.
6: 어, 그럼 한번 칭찬을 해볼까요?
7: 좋습니다. 자, 그럼 이름을 어떻게 할까요?
6: 그러면 바다 좋아.
3: 바다 좋아.
7: 바다 좋아.
6: 바다 좋아.
7: 하겠습니다.
6: 바다
7: 오케이, 좋아. 오케이. 하겠습니다. 5, 6, 7, 8.
4: 잘한다, 잘한다, 바다 좋아. 잘한다, 잘한다, 스탑, 스탑.
6: 네, 아이돌 한국어 너무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스탑, 스탑 칭찬 타임 코너까지 함께 했고요. 헤어지기 전에 퀴즈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3: 네. 어떤 분야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그 부문에 오래 있으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된다를 뜻하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0: 정답은 바로바로바로
3: 바로바로바로
5: 4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였습니다. 퀴즈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세요.
6: 남겨주세요.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영호님 그리고 지음님 감사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끝곡으로 9와 숫자들 웨이크업 들으면서 저희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6: 항공이들아,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살자.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What's your lucky number? Maybe it's your birthday, a special date, or simply a number that brings you good luck. 그런데 오늘은 7월 7일이니까 숫자 7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7, 럭키 세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그만큼 행운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숫자이기도 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7이 두 번이나 들어간 오늘, 여러분은 행운 가득한 하루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직 특별한 행운을 만나지 못하셨다고요? 괜찮습니다. 또 이브닝 스페셜 함께 오늘 남은 행운 모두 가져가시면 되니까요. 그럼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EBS FM 이브닝 스페셜. 오늘 첫 곡입니다. Madonna, Music.
1: Hey, Mr. DJ, put a record on. I wanna dance with my baby.

0: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이 럭키 넘버 얘기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바로 이게 럭키 넘버 관련돼 있는 사연들이 들어옵니다. 송 X님이요. 7월 7일은 제 결혼 기념일이에요. 와, 일부러 맞춰서 하신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재님이요. I have four sevens in my phone number에 있다고 하시는데 전화번호에 7이 4개 있다고요? 이건 일부러 만드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와, 저는 만약에 저한테 럭키 넘버가 뭐냐, What's your lucky number?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저는 좀 최근에 생겨난 거긴 한데요. 32 되겠습니다. 뭔지 궁금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32 제가 한 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그분 소개하는 동안 댓글로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32 왜 럭키 넘버일까? 뭐 근데 맞추신 분 드릴 건 크게 없긴 한데 그래도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왠지 저와 럭키 넘버가 똑같을 것 같은, 하지만 본인도 왜 럭키 넘버가, 본인의 럭키 넘버가 32인지 딱 봐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애매한 표정을 짓고 계신 크리스틴 쌤입니다.
1: Oh, good evening, everyone. Oh, my goodness. At the very beginning of our show,
0: right.
1: I'm really seriously thinking, what could number 32 be? Is it 32 or 32?
0: 32. A date. It's a date.
1: It's March 2nd.
0: Something happened. Something big happened.
1: Oh, yeah. I know what it is. Yeah. Mm-hmm. It's my, you know what?
0: Mm-hmm.
1: Consider it my lucky number too.
0: Okay. 그래서 mm-hmm. 우리 둘이 럭키 넘버 똑같습니다.
1: Okay.
0: 아무도 댓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작가님이 글을 안 올려주셨습니다. 자, 3월 2일은 저희가 이브닝 스페셜 함께 다시 처음으로 진행한 날이었죠.
1: Yes.
0: 네. 아무도 관심이 없는 관계로 계속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BS FM 이브닝 스페셜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국내외 뉴스를 만나보는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요. 6시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게 들여다보는 딥다이브 데일리, 그리고 하루 한 문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만나볼까요?
1: Korea Street symbolizing gratitude and trust towar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be inaugurated in the West Bank, a territory administered by the Palestinian Authority. The move comes 21 years after South Korea established its representative office to Palestine in 2005 and initiated exchanges with the Palestinian Authority.
0: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관할하는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한국 정부에 대한 감사와 신뢰를 상징하는 코리아 스트리트가 조성됩니다. 한국이 지난 2005년 팔레스타인의 대표 사무소를 열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교류를 시작한 지 21년 만입니다.
1: Controversy is growing after President Trump revealed that he personally pressed FIFA's president to reconsider a red card decision ahead of the World Cup round of 16 match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Belgium. The Royal Belgian Football Association vowed to fight to the end to uphold fair competition and the basic principles of sports.
0: 미국과 벨기에의 월드컵 16강전을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축구연맹 FIFA 회장에게 레드카드 판정 재검토를 직접 요청했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벨기에 왕립축구협회는 공정한 경쟁과 스포츠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A new study has found that speaking more foreign languages appreciably decelerates the aging of the brain. Researchers found that people who are proficient in more languages and acquired a second language earlier in life had brain ages up to 13 years younger than their actual age.
0: 여러 언어를 구사할수록 뇌의 노화 속도가 눈에 띄게 늦춰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많은 언어를 구사하고 제2언어를 이른 나이에 배운 사람일수록 뇌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최대

0: 2013년 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The Palestinian militant group Hamas has officially announced the disbandment of the governing body that has administered the Gaza Strip for approximately two decades. However, Israel immediately dismissed the move as a ploy to evade disarmament.
0: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약 20년간 운영해온 가자지구 통치기구를 해산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번 조치가 무장해제를 피하기 위한 속임수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Yes, today's evening headlines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이은미님이요. 삼겹살이 좋아서 삼이 하셨는데
1: that's smart.
0: 굉장한 그 크리에이티비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혜승 님이요. 32 동안인 마유쌤 나이인가요? Well, I wish. 네, 농담이고요. 농담이라뇨. 굳이 또 방송 시작한 날이었군요. 하셨네요. 맞습니다. 그때 이렇게 뭔가 시작됐죠.
1: Yes,
0: 네.
1: that's right.
0: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1: A Korea street symbolizing gratitude and trust towar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be inaugurated in the West Bank, a territory administered by the Palestinian Authority. The move comes 21 years after South Korea established its representative office to Palestine in 2005 and initiated exchanges with the Palestinian Authority.
0: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관할하는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한국 정부에 대한 감사와 신뢰를 상징하는 코리아 스트리트가 조성됩니다. 한국이 지난 2005년 팔레스타인의 대표 사무소를 열고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와 교류를 시작한 지 21년 만입니다. 라는 뉴스를 담고 있습니다. 주 팔레스타인 대표 사무소에 따르면요. 한국 국제협력단 코이카와 함께 스타트업 허브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부지 맞은편 도로를 한국거리 그러니까 코리아 스트리트라고 이름 짓기로 했다고 하네요.
1: It's pretty unusual, right. actually, to be have a street named after a country that provided support because Korea is not the only country that gives support.
0: Okay.
1: There are countries like France, Spain, Japan, United States that offer assistance, but we got a Korea street.
0: 와, 이게 사실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1: Yeah.
0: 어떤 한 나라에 다른 나라의 이름으로 street name이 돼 있다는 거.
1: Yeah.
0: 심지어 그쪽 관련돼 가지고 이런 뭐 그 공적 개발 원조라든가 ODA 사업 같은 거 해온 게 우리나라만이 아닌데.
1: Yeah.
0: 그 중에서 한국
1: Right.
0: 대단한 거 아니에요?
1: Right.
0: 네.
1: And so, you know, the local people have very, they really like us.
0: Mm-hmm.
1: They like Korea and they, you know, they, and of course, I do think that the whole K-wave, the Korean
0: right.
1: wave, the Hallyu
0: uh-huh.
1: is.
0: 그래도 영향이 있었겠죠.
1: Yeah, I'm sure it has some effect.
0: 뭔가 기분이 좋습니다.
1: Yeah.
0: 자, 어떤 표현이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1: A Korea street symbolizing gratitude and trust towar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be inaugurated in the West Bank, a territory administered by the Palestinian Authority.
0: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관할하는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한국 정부에 대한 감사와 신뢰를 상징하는 코리아 스트리트가 조성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A Korea Street인데 이게 it symbolizes gratitude and trust toward this, the South Korean government인 거예요. 일단은 그게 되게 멋있잖아요.
1: Yeah.
0: 한국 정부한테 아 고맙습니다.
1: Thank
0: 그리고
1: you.
0: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느낌인 건데 gratitude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 thanks 같은 게 되겠죠. 그렇죠?
1: Yeah, I would say like a deeper thanks.
0: Right.
1: Deeper appreciation.
0: Okay. 굉장히 깊은 감사. 그거를 나타내는 그런 Korea Street will be inaugurated in the West Bank of Bank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설명해 갈 건데요. 이 부분에 보면 West Bank인데 거기에 거기에서 inaugurated 됐다고 나왔습니다.
1: Okay. Now, usually when we hear this word, we usually think of presidents being inaugurated, right? Inaugurated just means to officially start something, either a job or, you know, a ceremony. And there's a ceremony, right? A position or even the grand opening of something official, right?
0: 그러니까 약간 물건 같은 거가 이렇게 런칭이 되거나 아니면 예전에 배웠었던 어떤 플랜 같은 게 roll out 한다고 얘기가 나오던가 그런 거랑 비슷하게 뭔가 이렇게 확 하고 세상이 나오는 느낌이네요.
1: That is true. So usually with

0: this comes some kind of grand ceremony.
1: Okay.
0: So it has to be a little bit more official, too.
1: Mm-hmm.
0: You, probably maybe related to the government.
1: Uh-huh.
0: Right? So this street...
1: Okay.
0: This is like something that the government did.
1: Mm-hmm.
0: The Palestinian Authority did.
1: Uh-huh.
0: So it is. It has that inauguration.
1: Okay. 약간 뭔가 취임식 ceremony 한다고 상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0: Yeah.
1: 그렇죠? 그래서 inaugurated 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는 뭔가 취임하다 이게 아니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뭔가 공식적으로 출범한다. 이렇게 나온다. 라고
0: right.
1: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것을 이제 지역을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A territory administered by the Palestinian Authority.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0: Yeah.
1: Administered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0: So this area, of course, it's a very geographically the West Bank. There are parts where it's administered by the Israelites,
1: right.
0: and then there's like the Palestinian section.
1: Right, right.
0: So here, this being administered by the Palestinian Authority mm-hmm. means it is managed by, it is run by, operated okay. by the Palestinian Authority.
1: 운영이 된다라는 뜻이네요?
0: Yes.
1: 아, yeah. 그러면 administration,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나온 단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0: Yes, that's
1: oh,
0: right.
1: Okay.
0: And not only is it used in this context, but also it means to give a shot, like mm-hmm. in the hospital, mm-hmm. usually the doctor or the nurse
1: okay.
0: administers a shot. So we can use it in that way too.
1: Okay. 그래서 mm-hmm. 이거는 의료 쪽에서도 쓸 수가 있겠네요.
0: Yeah.
1: 뭐 주사를 이렇게 놓는 그런 걸로
0: That's
1: 쓸 수도
0: right.
1: 있겠고요.
0: 듣기 평가.
1: okay.
0: 영어 듣기 평가
1: right.
0: is actually not administered by the local schools, but administer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 think. Anyway,
1: right.
0: yeah. There's
1: okay.
0: another separate entity that mm-hmm. handles that.
1: Okay. So, 여기서는 administered 됐다는 거 by the Palestinian Authority라고 얘기하면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에 의해서 run을 당하는 한마디로 이렇게 매니지를
0: Manage.
1: 당하는 이렇게
0: mm-hmm.
1: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0: Yes.
1: 그 지역에서 이제 이 Korean Street이 Korea Street이 나오게 된다.
0: Yeah.
1: 이렇게 얘기될 수 있겠네요. 연결해 볼게요.
0: The move comes 21 years after South Korea established its representative office to Palestine in 2005 and initiated exchanges with the Palestinian Authority.
1: 네, 한국이 지난 2005년 팔레스타인의 대표 사무소를 열고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와 교류를 시작한 지 21년 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요. 뭔가 exchanges를 initiate 한 지 뭐 얼마 만에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initiate 한다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0: Well, it simply just means to start.
1: Mm-hmm.
0: But it is a formal
1: okay.
0: word, isn't it?
1: Mm-hmm.
0: I mean, we don't initiate a conversation. You can initiate a conversation.
1: right.
0: But we just start a conversation. That is the word that we use.
1: Right. You wouldn't say, hey, go ahead and initiate a conversation with that the beautiful woman there.
0: Yeah,
1: 이러진
0: right.
1: 않잖아요.
0: No, right. right? Exactly. Exactly.
1: Okay.
0: So it is kind of like to start a plan or mm-hmm. process and, you know, to kind of like get the motion mm-hmm. going.
1: Okay. So mm-hmm. 여기서 exchanges라고 하는 거는 뭐 물건만 주고받는 무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interact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0: Yes. The exchange that we're talking about is the exchange between the Palestinian Authority mm-hmm. and South Korea.
1: Okay. 그래서 뭐 대화가 될 수도 있겠고 정책을 나누는 게 될 수도 있겠고 포괄적이 되겠네요.
0: Or programs. Yeah, mm-hmm. whatever it may be, there is an exchange between
1: okay.
0: the two countries.
1: 그렇게 한 지 21년 만에 이제 뭔가 이런 게 나왔다라고
0: yeah.
1: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A Korea Street symbolizing gratitude and trust towar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be inaugurated in the West Bank, a territory administered by the Palestinian Authority. The move comes 21 years after South Korea established its representative office to Palestine in 2005 and initiated exchanges with the Palestinian Authority.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0: Let's listen to Clean Bandit with Rather Be featuring Jess Glynn.

0: EBS FM Evening Special,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And just a quick correction on the name, it's featuring Jess Glynn.
0: All That's right. The name. Mm-hmm.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Controversy is growing after President Trump revealed that he personally pressed FIFA's president to reconsider a red card decision ahead of the World Cup round of 16 match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Belgium. The Royal Belgian Football Association vowed to fight to the end to uphold fair competition and the basic principles of sports.
0: 미국과 벨기에 월드컵 16강전을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축구연맹 FIFA 회장에게 레드카드 판정 재검토를 직접 요청했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벨기에 왕립축구협회는 공정한 경쟁과 스포츠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 오전 9시에 미국과 벨기에 월드컵 경기가 열렸죠. 그래서 결과는 미국이 1, 벨기에 4. 이렇게 해서 1-4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경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FIFA 회장에게 32강전에서 레드카드를 받은 미국 공격수 발로건에 대해서 이제 판정 재검토를 요청한 사실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요청한 건 맞다. 하지만 지시를 한 거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You know,

0: Did impress them. I was just.
1: I just made a call.
0: Yeah.
1: Yeah.
0: I'm
1: hello.
0: Just saying, you know. Yeah. 약간 이런 느낌인데.
1: Yeah.
0: 자, Infantino FIFA 회장이 뭐라고 그럼 얘기를 했나요?
1: So basically, FIFA president Gianni Infantino said that President Trump had called him directly and said, "Hey, you know this red card decision?
0: Okay.
1: You know, I think you should kind of reconsider.
0: Right.
1: And." You know, maybe delay the suspension and blah, blah, blah. So, or delay the, not delay the suspension. And so basically, you know, Infantino said, well, he wasn't involved.
0: Right.
1: Right. He wasn't involved in the delay.
0: 일단은 연락을 받은 거는 얘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 전화를 받은 건 사실이다. 어,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받았다. 근데 관련 결정이 FIFA 징계위원회가 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내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Yeah, I mean, they said that they delayed his suspension for one year, but they allowed him to play in the round of the 16 match. So, So everyone was upset because they just felt lik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hould not meddle in this type of in sports.
0: Right.
1: Yeah.
0: 아니, 관계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 자체가 이게 대회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럴 뿐만이 아니라 미국 대표팀에 대한 이제 신뢰에도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응원하는 사람들도 아, 어, 저렇게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Yeah, right. That's right.
0: Okay. 자 뉴스 속 표현 살펴볼게요.
1: Controversy is growing after President Trump revealed that he personally pressed FIFA's president to reconsider a red card decision ahead of the World Cup round of 16 match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Belgium.
0: 미국과 벨기에 월드컵 16강전을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 축구 연맹 FIFA 회장에게 레드카드 판정 재검토를 직접 요청했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지금 보면 밝힌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막 controversy 논란이 막 벌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After President Trump가 밝혔죠. Reveal that he personally 여기서 중요한 게 personally 같은데요. Personally pressed FIFA's president to reconsider 해달라. 다시 생각해달라. A red card decision에 대해서 라고 했는데요. 이 press 한 거를 그냥 verb으로 이런 식으로 쓰나 봐요. 진짜 미는 것처럼.
1: Yeah, that is right. So basically it is a stronger version of ask someone.
0: Okay.
1: The idea of pressing is like you ask again and again, and you are kind of putting that pressure.
0: Uh-huh.
1: You are pressing that person, like, you know, not physically, but in the sense that you're kind of just adding that pressure, like, why did...
0: 압박을 계속 주는 거네요.
1: Yeah, that's right.
0: So instead of directly asking for something, 그냥 약간 이거 이렇게 하시오, 이게 아니라 그건 아니지만 살짝 이렇게 압박을 준 거네요.
1: Yeah, was. Yeah, that's right. And the idea that he did this personally, right? So if you do something personally, it means that you do it directly by yourself. So he... got the phone and called him up, you know.
0: 이거는 뭐 어디에서 정식으로 막 그걸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한 것이 아니다. Personally, 개인적으로 압박을 했다. FIFA의 president를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쌤, press 대신에 혹시 push 써도 괜찮을까요?
1: You could, you could. And it's something that you would probably use in more everyday conversations.
0: Okay.
1: But the idea of pressing someone means that usually it's used in a formal context.
0: Okay.
1: Yeah.
0: So press라고 하는 거, 뭐 push도 가능은 하겠지만 압박하거나 강하게 요청한다.
1: So journalists can press the president or, you know, whoever, you know, about certain things that happened during the scandal. Right? They want to get those answers.
0: 어떻게 좀 해봐요.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Right? 자, 연결해볼게요.
1: The Royal Belgian Football Association vowed to fight to the end to uphold fair competition and the basic principles of sports.
0: 벨기에 왕립 축구협회는 공정한 경쟁과 스포츠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The Royal Belgian Football Association이라고 하는 게 이제 벨기에 왕립축구협회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쪽에서 vow를 했어요. 그래서 vow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맹세하는 거잖아요. 약속을 하는데 좀 공식적으로 하는 거죠. 자, 뭐 하겠다고? To fight to the end. 오, 뭔가 말이 멋있습니다.
1: You know, I tell you, this is very much close. It's very close.

0: as to what the Korean translation is.
1: Right.
0: 끝까지 싸우다.
1: 그냥 딱이네요.
0: That, okay.
1: Fight next, to the end.
0: Yeah, next expression.
1: Next. Okay. Okay. 그러면 쌤, right. to 대신에 until을 써도 괜찮을까요?
0: You could. Until yeah, the end. Until the end. You could do that as well.
1: 와, 진짜 so 똑같네요.
0: It's like not giving up, mm-hmm. and even though it's a hopeless situation,
1: right.
0: you are gonna, you know, just fight until mm-hmm. you can fight no mm-hmm. longer.
1: 그런데 mm-hmm. 싸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Mm-hmm. 여기서는 to uphold fair competition.
0: Yeah.
1: 뭔가 공정한 경쟁을 uphold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0: Yeah.
1: 위에 들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0: So it's kind of like this word uphold is very important.
1: Mm-hmm.
0: It means to keep something going, like mm-hmm. a rule or a value or a decision.
1: Okay.
0: You want to make sure that it is that they are getting fair competition.
1: Mm-hmm.
0: So the idea of uphold is to kind of hold something mm-hmm. and make sure it doesn't fall down.
1: 아, 그럼 진짜 뭔가가 oh. breakdown 하지 않게 딱 지키고
0: yeah.
1: 있는
0: yeah.
1: 거.
0: Yeah.
1: 뭔가
0: Because it's an important principle.
1: Okay.
0: It's a very important value.
1: Uh-huh.
0: And you need to
1: we're
0: uphold
1: not gonna
0: that.
1: Back down. 이런
0: yeah,
1: 느낌이에요.
0: Yeah, we're not
1: 뭐 press 하는 거 자기 상관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정의를 위해서 뭔가
0: yeah.
1: fair competition을 위해서 그거를 위에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지키고 있는다가
0: yes.
1: 될 수가 있겠네요. Mm-hmm. So 여기서 uphold라고 하는 건 지키다, 수호하다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Controversy is growing after President Trump revealed that he personally pressed FIFA's president to reconsider a red card decision ahead of the World Cup round of 16 match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Belgium. The Royal Belgian Football Association vowed to fight to the end to uphold fair competition and the basic principles of sports.
1: 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0: A new study has found that speaking more foreign languages appreciably decelerates the aging of the brain. Researchers found that people who are proficient in more languages and acquired a second language earlier in life had brain ages up to 13 years younger than their actual age.
1: 여러 언어를 구사할수록 뇌 노화 속도가 눈에 띄게 늦춰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많은 언어를 구사하고 제2 언어를 이른 나이에 배운 사람일수록 뇌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최대 13년 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스페인의 한 인지 뇌 언어 센터 연구팀이요. 스페인 바스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 언어 경험 그리고 경험과 그리고 뇌 연결성의 관계를 분석 그랬대요. 이 지역은 스페인어, 바스크어, 프랑스어, 영어 등 두 개 이상의 언어를 함께 쓰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이 연구 결과 구사하는 언어가 많을수록 한 가지 언어만 구사하는 사람들보다 뇌 나이가 더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저는 진짜 이 뉴스를 접하고 너무너무너무 기분 좋았던 게
0: So exciting.
1: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0: so
1: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mm-hmm. 학생분들한테 그거 강조하거든요. 이게 mm-hmm. 그냥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뇌가 젊어지고
0: right.
1: 이건 어떻게 보면 진짜 정말 진정한 브레인 워크아웃이다라고
0: yeah.
1: 얘기를 하는데
0: That's
1: 딱
0: right.
1: 나왔네요.
0: Okay. So here's the thing. If you speak two languages,
1: right.
0: your brain appears 6 years younger.
1: Mm-hmm.
0: If you speak three languages, it's about 7 years longer,
1: okay.
0: younger. Now, if you speak four languages, it's 13 years younger.
1: 와, 점점점 젊어지는 거네요.
0: Yeah.
1: 그렇죠? 그래서 두 개 언어를 구사를 하는 사람은 뇌가 한 6년 정도, 그리고 뭐 세 개라면 7년, 그리고 네 개라면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네 개를 단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fluent하게 해야겠죠. 그렇죠?
0: Proficient. Yeah.
1: proficient하게 mm-hmm. 해야 되는데 그 정도 하면은 뇌 노화가 무려 13년이나 늦춰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사실 과학이기 때문에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0: So I guess Sam, you and I both Six years younger, our brain.
1: 어, 그렇군요. 혹시 뇌가 teenagers 아닐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외국어 학습이 진짜 뇌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거의 팩트가 된 것 같습니다.
0: Yeah.
1: 네, 저희가 뇌를 계속 동안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0: Oh, yeah.
1: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0: A new study has found that speaking more foreign languages appreciably decelerates the aging of the brain.
1: 여러 언어를 구사할수록 뇌 노화 속도가 눈에 띄게 늦춰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Speaking more foreign languages. 그러니까 외국어를 더 많이 구사할수록 그게 decelerates를 시킨다라고 했는데 그냥이 아니고요. appreciably decelerates 시킨다라고 했습니다.

0: Yeah, this may, the way we use this word may be very new to you. Mm-hmm. So appreciate, appreciation, okay.
1: Right.
0: So appreciable mm-hmm. comes from that word. It means something that is noticeable and fairly large.
1: Okay.
0: It's not dramatic, mm-hmm. but it's not little either.
1: Mm-hmm.
0: So appreciably decelerates means actually it kind of reduces the aging brain mm-hmm. quite a bit.
1: Okay. 그러면
0: I mean, yeah.
1: 여기서
0: the
1: 그러면
0: aging of the brain. Yeah.
1: 설마 decelerate하는 것이 accelerate의 반대일까요?
0: Yes.
1: 오, 오케이. Yeah. 그럼 결국에는 slow down한다는 얘기네요.
0: It's slowing
1: 그런데
0: down.
1: 요만큼이
0: aging.
1: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0: appreciably.
1: 꽤 된다, 꽤 된다 이런 느낌. 오케이. 이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appreciable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작은 양도 아니지만 너무 큰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꽤 되는
0: yeah.
1: 요 정도. 그래서 눈에 꽤나 띄는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0: That's right.
1: So 눈에 띌 정도, 꽤 띌 정도로 속도를 늦춘다. 근데 뭐를 늦추냐면 the aging of the brain. So 뇌의 노화 속도를 꽤나 늦춰준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0: Amazing.
1: 이거 좋습니다.
0: Okay.
1: 저 언어 공부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네. 자, 연결해 볼게요.
0: Researchers found that people who are proficient in more languages and acquired a second language earlier in life had brain ages up to 13 years younger than their actual age.
1: 더 많은 언어를 구사하고 제2 언어를 이른 나이에 배운 사람일수록 뇌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최대 13년 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People who are proficient in more languages. 일단은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나와 있는데요. 더 많은 이런 언어에 proficient 한 사람들. Proficient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들어봤고 우리가 fluent 한 것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0: Okay, so proficient is that you are good at something mm-hmm. or that you're skilled at something.
1: Right.
0: So it is not just a matter of knowing just a few words and saying, oh, thank you very much. Mm-hmm. How much is it?
1: Right.
0: You know, that doesn't mean that you are proficient in that language.
1: Okay.
0: Proficiency basically means that you have a good hold of that language.
1: 진짜 다른 언어로 사업을 할 수 있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데 큰
0: That's
1: 문제가
0: right.
1: 없고
0: That's
1: 시험을
0: right.
1: 볼 때 좋은 점수를 맞고 이런 것들이 proficient라고 할 수 있겠네요.
0: Yeah, not anyone is proficient. So
1: right.
0: like I learned French mm-hmm. in high school mm-hmm. For 4 years. I'm not proficient.
1: Mm-hmm.
0: I know a little bit,
1: right.
0: but definitely not proficient in French.
1: 그 정도가 되려면 뭐 시험 성적도 그렇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소통이
0: fluency,
1: 어느 정도 될 수가
0: yeah.
1: 있겠네요. Okay, so 여러분들이 만약에 헷갈리신다면 proficient 하는 거는 왜 우리가 proficiency test라는 거가 있잖아요. 그죠?
0: Mm-hmm.
1: 그래서 이것은 좀 능숙한, 굉장히 능숙한 정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소통 크게 어렵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fluent는 거의 mother tongue 수준으로 정말 유창한 것을 또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proficient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multiple languages를 하는 사람들은 actual age보다 더 뇌가 13년이나 더 젊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Mm-hmm. Actual age를 좀 알려주세요.
0: Just basically that is your real age, mm-hmm. your true age.
1: Okay.
0: So you may be, you know, 60,
1: mm-hmm.
0: But That's your actual age,
1: right.
0: but your brain is like 54.
1: 와, 이거는 사실 엄청난 거죠. 딴 yeah. 사람들보다 말이 더 자연스럽고 yeah. 뭔가
0: I'm
1: 생각하는
0: so...
1: 게 빠르고.
0: That, this is the best news ever.
1: 아, 알겠습니다. 우리 한 두 개 정도 공부를 더 해보죠.
0: Let's do it.
1: 아,
0: Let's
1: 오케이,
0: do it.
1: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A new study has found that speaking more foreign languages appreciably decelerates the aging of the brain. Researchers found that people who are proficient in more languages and acquired a second language earlier in life had brain ages up to 13 years younger than their actual age.
1: 네.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언어를 사용할수록 뇌가 더 젊어진다고 하죠. 다음 여러 나라 인사 중에 안녕하세요를 뜻하는 표현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0: Number one, hola, ¿cómo estás? Number two, danke. Number three, Buongiorno.
1: 어서 많이 다들 들어본 것 같은 외국 언어인데요. 자, 다시 한 번입니다. 다음 여러 나라 인사 중에 안녕하세요를 뜻하는 표현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0: Number one, hola. Number two, danke. Number three, buongiorno.
1: 네, 단문 50원, 장문.

0: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 is Whitesnake with Here I Go Again.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다음 여러 나라 인사 중 안녕하세요를 뜻하는 표현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2: That would be, of course, number two, the German word Danke.
1: Danke. Uh-huh. 그렇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었고요. 뭐 Hola, 이거는 뭐 Spanish.
2: Yeah.
1: 로 Hello가 mm-hmm. 되겠고요. Mm-hmm. But you know, 이거는 Italian이
2: yes,
1: 되겠죠.
2: Yes, that's right.
1: All right.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4518님 2번 단케는 독일어로 감사 인사입니다 하셨습니다. That's right.
2: Congrats.
1: 그리고 김희정님이요 독일어는 고등학교 때 배운 이 힐리베 디

0: 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하셨는데 아마 제 생각에 전 국민이 거의 99%는 이것만 기억날 수 있습니다. 네, 이히 리베 디히는 꼭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자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1: The Palestinian militant group Hamas has officially announced the disbandment of the governing body that has administered the Gaza Strip for approximately two decades. However, Israel immediately dismissed the move as a ploy to evade disarmament.
0: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약 20년간 운영해온 가자지구 통치 기구를 해산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번 조치가 무장 해제를 피하기 위한 속임수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하마스가 가자지구 통치 기구를 해산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 따라 전후 행정권을 가자지구 국가행정위원회 NCAG에 넘기겠다고 밝혔는데요. NCAG는 지난해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을 중재하면서 설립한 평화위원회에 의해 창설된 기구죠. 하지만 하마스가 실제로 무기를 완전히 내려놓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발표가 당장 가자 지구의 실질적인 통제권 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해요.
1: Yeah, that's right. So these workers and civil servants will keep their jobs, but basically Hamas says that they're going to control security and police work, which kind of means that they're going to still have military influence. So they're kind of like, okay, what does this really mean?
0: Right. 그러니까 뭔가 없앤다. 뭐 이런 거가 예의가 있지만은 뭐 행정 인력이나 공무원은 또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휴전 협정 이후에도 하마스가 통제하는 지역에 이제 치안 그리고 경찰 업무 계속 맡기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1: Yeah.
0: Alright.
1: We shall see.
0: Al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The Palestinian militant group Hamas has officially announced the disbandment of the governing body that has administered the Gaza Strip for approximately two decades.
0: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약 20년간 운영해 온 가자 지구 통치 기구를 해산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라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disbandment 밴드가 여기 뭔가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Disbandment of governing body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을 지금 공식적으로 announce를 했다라고
1: okay.
0: 했네요.
1: So think of a band.
0: Right.
1: If the band breaks up, they're disbanding.
0: 뭔가 해체하는 느낌인가요?
1: Yeah, that's okay. right. So it's officially breaking up.
0: Okay.
1: So they're saying, what are they breaking up? The governing body. Now, governing body simply means a group of people in an organization
0: okay.
1: that make the rules, that make the decisions. They kind of run, you know, whatever area.
0: Okay.
1: So it could be like a governing body, like in a sport association.
0: Okay.
1: It could be maybe, you know, a school. It's the people who make the decisions.
0: 그러면 government랑은 좀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1: Yeah, well,
0: 정부랑은?
1: So govern. Well, you see the word govern
0: right,
1: in here, right?
0: Right?
1: So it is that same concept, but of course, government is specifically in relation to official government duties.
0: Okay, all right.
1: Governing body doesn't have to be related to the government.
0: Okay.
1: It could just be any sort of group that runs an organization, yeah, and makes the decisions.
0: 뭐 어떻게 보면 government라고 하는 거는 더 나라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더 공식적인이라는 느낌이 강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governing body라고 해서 그거가 꼭 government, 나라 government일 필요는 없다.
1: No.
0: 어떤 작은 지역의 그런 뭔가를 이렇게 운영하는 yeah. 기구의 그런 body가 될 수도 있겠네요.
1: Yeah, I mean, you can have a religious organization,
0: right.
1: and they have a governing body.
0: Governing body,
1: yeah.
0: right, okay.
1: So it doesn't have to be political
0: okay.
1: that way.
0: So governing body, 통치 기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거에 disbandment라고 하는 거, 중간에 밴드가 있는데 그게 깨졌다. 결국에는 해산, 해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disband 한다는 걸 verb로도 쓰잖아요.
1: Yeah.
0: 그렇죠? 어떤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서 disband를 했다라고도 쓰잖아요. 그렇죠?
1: Yeah.
0: All 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1: However, Israel immediately dismissed the move as a ploy to evade disarmament.
0: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번

0: 조치가 무장 해제를 피하기 위한 속임수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Israel immediately dismissed the move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dismiss 시키는 거는 사실 전에도 한번 나온 적은 있지만 뭐 해고하는 게 될 수도 있고 해산시키는 게 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어떤 사람이 의견을 내거나 했을 때 그걸 묵살해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그런 느낌. So 이런 move를 그냥 dismiss, 묵살해버린 거죠. 아니면 피한 겁니다. 회피한 겁니다. As a ploy로서 to evade disarmament 하겠다는 이러고 돼 있는데요. 일단은 ploy라고 하는 거는 무슨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1: A ploy. P-L-O-Y. This is kind of a real clever plan or a trick.
0: Okay.
1: To kind of like you have a hidden purpose, but you pretend that we're doing this.
0: Okay.
1: Right? It's a little bit of trickery. Yeah. So you're saying one thing, but in your heart, you're thinking about something else.
0: 아, 그러니까 뭔가 얼핏 보면 그냥 플랜 같은데 알고 보면은 it's a plan to try to trick someone.
1: Yeah.
0: 이런 느낌인 거네요. 그래서 a ploy라고 하는 거는 속임수 같은 그런 계략이나 술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o 그런 move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To 뭐 하기 때문에 to evade disarmament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evade 하는 것은 뭔가 avoid 하는 거 아닌가요?
1: Absolutely. So it means to avoid or to escape, but you shouldn't be.
0: All right.
1: Okay.
0: Okay.
1: So it's kind of like they need to let go of their weapons and so forth. But Israel thinks, oh, they're trying to avoid doing that when they shouldn't be avoiding doing that.
0: All right.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avoid, 피하다가 아니라 원래 피해서는 안 되는 것. 예를 들어 어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어떤 법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싹 교묘하게 피하는 거네요. 그렇죠?
1: Evade taxes. That's a classic example.
0: Tax evasion이라고 하는 게 세금을 이렇게 회피하는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1: Right.
0: 오케이. 그것은 피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근데 여기 지금 보면요. 쌤, disarmament라는 게 나왔습니다. Disarm 하는 거, army 무기 같은 것을 얘기하지 않나요?
1: Absolutely. So if you, again, disband, break up, opposite of band, here, disarm means get rid of your arms.
0: Right.
1: Meaning, like, let go of your weapons.
0: 무장 해체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교묘하게 피해 가려는 이거는 플로이다라고 해서 이 무브를 그냥 디스미스 시켜버렸다.
1: Yeah, right.
0: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The Palestinian militant group Hamas has officially announced the disbandment of the governing body that has administered the Gaza Strip for approximately two decades. However, Israel immediately dismissed the move as a ploy to evade disarmament.
0: 네, 이렇게 이브닝 헤드라인스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 함께한 헤드라인은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헤비한 것들이 은근히 나왔는데 몇 개만 골라보도록 할게요. Exchanges를 initiate 한다는 거, 이것은 교류를 시작하다가 되겠습니다.
1: The two universities initiated exchanges between their students in 2010.
0: 그 두 대학은 2010년에 학생 교류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자, 그리고 fair competition을 uphold 한다는 거, 이거는 공정한 경쟁을 지키다, 고수하다 정도가 되겠죠?
1: The organization was created to uphold fair competition in the industry.
0: 그 단체는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고요. 어떤 language에 proficient 한다는 것은 언어에 능숙한이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1: All right. My colleague is proficient in three languages, including Korean and French.
0: 내 동료는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포함해 세 개 언어에 능숙해요. 여기까지 마무리해봅니다. All right. That's it for part one. And coming up in part two, New York Times 기사로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자, 어떤 곡 듣고 올까요?
1: We're going to wrap up part one with George Michael's Careless Whisper.
0: Stick around.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tay tuned.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 손님은 전이마을 도서관 장인순 관장님입니다. 평소 우리 아이 독서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을 질문으로 받아봤어요. 아이가 정말 책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해야 책을 좋아하게 될까요?
1: 달에 4개짜리 탁자보다 3개짜리 탁자가 비틀어져 더 안정적으로 잘 쓰는 이유를 아시나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모른다예요. 모르면 질문을 하게 되죠. 왜라는 질문이 인류 역사를 끌어왔고 그 역사를 적은 것이 바로 책입니다. 아이한테 왜를 먼저 선물해 보세요.

0: 어서 오세요. 저는 카페주기 윤고은입니다. 원하시는 차가, 아니 책이 있나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밖에 날씨는 어때요? 소설, 시, 에세이, 과학, 역사, 인문학 종류별로 다 있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이 책이 딱 좋아요. 음악은 이게 좋겠네요. 화창한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기분 좋은 날에도, 울적한 날에도 문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문을 엽니다. 놀러오세요.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1: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KBS FM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2부는 Deep Dive Daily. 매일 하나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매일 뉴스를 뜨겁게 달궜고 지금도 모두의 관심사 중 하나인 바로 오일 가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우선 오늘의 미션 드리고 시작해야죠. 자, 오늘 배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설명을 듣고 어떤 영어 단어를 뜻하는지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1: When something goes down and then comes back up again. When something goes down and then comes back up again.
0: 네.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1: Yeah. 네, I 뭔가, have a hint.
0: 뭔가 내려가고.
1: Yeah, comes back up.
0: Mm-hmm.
1: So think of a ball.
0: Mm-hmm. Okay.
1: Yeah.
0: 농구 막 이런 거. 예. 여기서 더 이상 드리면
1: we cannot give you any more. No, then we would just give you the answer.
0: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 주세요. TOEIC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보내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 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네, 오늘 기사 제목은요.
1: Oil prices return to pre-war levels 4 months later.
0: 그래서 제목을 해석을 해보면요. 오일 가격 전쟁 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다 4개월 만에 이 정도로 바꿀 수가 있겠죠. Pre-war이니까 전쟁 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일부 발췌해서 4개 파트로 나눠서 들어볼 텐데요. 전쟁 초기 이란이 원유 수송의 핵심 항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오일 가격은 배럴당 $118까지 치솟았었는데요. 이제 휴전 협상과 페르시아만의 발이 묶인 선박들을 대피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면서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미국과 이란이 해협을 재개방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이란이 컨테이너 선을 공격하고 또 미국이 보복에 나서는 일이 생기면서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죠.
1: That's right. So we want to let everybody know that this New York Times article was published earlier,
0: mm-hmm.
1: not today.
0: All right.
1: So dates and times mentioned here refer to the original publication date. So 네. just remember that it is not like today.
0: Okay. yeah. So 기사에 나오는 시간하고 날짜는 오늘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들어볼게요.
1: Over the past 24 hours, prices have briefly dipped below the levels not seen since February 27th, the eve of the war in Iran, when Brent crude settled at $72.48 a barrel. It would take something much more meaningful than an isolated ship attack to send oil prices rising again for a sustained period, said Alan Good, director of equity research at the research firm Morningstar.
0: 지난 24시간 동안 오일 가격은 이란 전쟁 전날인 2월 27일 브렌트유가 배럴당 72달러 48센트로 마감된 이후 처음으로 그 수준 아래로 잠시 떨어졌습니다. 리서치 기업 모닝스타의 주식 리서치 담당 이사 앨런 굿은 오일 가격이 지속적으로 다시 오르려면 개별적인 선박 공격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의미 있는 사건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더불어 해협이 이제 완전히 열리면요, 막혀있던 원유가 한꺼번에 시장에 공급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이제 유가를 이제 끌어내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1: Mm-hmm.
0: Right. 그래서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Over the past 24 hours, prices have briefly dipped below the levels not seen since February 27th, the eve of the war in Iran, when Brent crude settled at $72.48 a barrel.
0: 지난 24시간 동안 오일 가격은 이란 전쟁 전날인 2월 27일 브렌트유가 배럴당 72달러 48센트로 마감된 이후 처음으로 그 수준 아래로 잠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0: So over the past 24 hours, 지난 24시간 동안 prices have briefly, 잠깐 어떻게 됐냐면 dipped below the levels not seen since February 27th.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Mm-hmm. 아래로 dipped 했다고 얘기가 나왔네요.
1: So basically if it dips below it reduces, right?
0: Okay.
1: Uh-huh. There's a decrease.
0: Right.
1: However, the feeling is that it's only temporary,
0: mm-hmm.
1: that it's not permanent. It's not like a plunging.
0: Okay.
1: It just slightly
0: 아, 그 우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막 겁이 많이 나잖아요.
1: Fall, right.
0: 그죠?
1: Fall.
0: 특히나 주식 관련해가지고 뭐 아니면 어떤 가격이 관련돼 있으면은 좀 겁이 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쌤 말로는 dip이라고 하는 거는 plunge 수준으로 확 떨어진 거는 아니라는 거죠.
1: No, absolutely not. So to fall, to plunge,
0: okay.
1: it does feel like, you know, kind of a nosedive situation.
0: Okay.
1: Whereas dip below is like,
0: Mm-hmm.
1: You know, you kind of have that little like decrease.
0: Okay.
1: And it may be temporary.
0: Okay.
1: And so we sometimes hear this with weather
0: okay.
1: a lot. Oh, this evening it's going to dip below minus
0: right.
1: five.
0: Mm-hmm.
1: But it's not going to be minus five mm-hmm. forever.
0: All right. Mm. So dip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좀 비교적으로 짧게 떨어지고 그리고 큰 폭으로 떨어진 거는 아니라 살짝 떨어진 것을 우리가 dip한다. 그래서 왜 주식 용어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Buy yeah. the dip, buy the dip. 해서 잠깐
1: yeah.
0: 떨어졌을 때 사라 뭐 이렇게 근데 뭐 이런
1: By
0: 것들이 여러 가 있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1: That's the dip.
0: Okay, okay. So dipped below 그다음에 어떤 수치 가격이 나오게 되면 그 아래로 잠시 살짝 떨어지다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기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Since February 27th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가 the eve of the war in Iran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때가 Brent crude가 settled at $72.48 a barrel 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떤 가격에 settle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원래 settle는 좀 정착해 있고 머무는 거 아닌가요?
1: Yeah, that's right. And that is exactly the case. The mm-hmm. prices are like increasing and then decreasing and increasing, kind of go up and down and mm-hmm. down and up. And so when it finally settles, it kind of comes to a situation where it's stable, it's, you know, not moving, it's
0: okay.
1: staying there and not having these fluctuations.
0: Okay, so 그 가격에 어느 정도 머물다, 정착하다, 아니면 뭐 마감 가격이 그렇게 됐었다. 그럴 때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그 아래로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잠깐 그것도
1: yeah.
0: 얘기가 나왔네요. 자, 지금 Song X님이요. 맞아요, 기름값 내렸어요. 오늘 보니까 1840원대더라고요. 싼 곳은 더 싸겠지만요. 오, 진짜 실제로 내렸군요.
1: It did go down.
0: 제가 체감을 못하고 있었던 게 제가 좀 한참 올랐을 때 기름 을 넣고 차를 많이 안 타고 있었나 봐요.
1: yeah.
0: 오늘에서야 yeah. 그 불이 들어왔더라고요.
1: Oh.
0: 가는 길에 조금 저렴하게 넣을 yeah. 수 있겠습니다.
1: Well, this is good news. Good news for everyone.
0: Okay. 자, 연결해 볼게요.
1: It would take something much more meaningful than an isolated ship attack to send oil prices rising again for a sustained period, said Alan Good, director of equity research at the research firm Morningstar.
0: 리서치 기업 모닝스타의 주식 리서치 담당 이사 앨런 굿은 오일 가격이 지속적으로 다시 오르려면 개별적인 선박 공격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의미 있는 사건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약간 무서운 부분이 좀 있기는 해요. 그렇죠? It would take something much more meaningful than an isolated ship attack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meaningful이라고 하는 건 의미 있고 좋은 의미 이런 느낌이 아니지 않나요?
1: Yeah, that's right.
0: 굉장히 강력한 공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네요.
1: That's
0: 그렇죠?
1: exactly right.
0: right.
1: And that's why context is so important
0: right,
1: when you
0: right.
1: read something. Much mean more meaningful. Oh, that's like a good thing.
0: A meaningful
1: no, no,
0: thing.
1: No, no, no. We're talking a more serious attack.
0: Mm-hmm.
1: And then here it says then an isolated ship attack.
0: Okay.
1: Okay. So an isolated event is it's a one-time situation.
0: Mm-hmm.
1: So something, we say isolated island, you mm-hmm. know, it's kind of far away
0: okay.
1: in the distance. But in this context, an isolated ship attack means like a one-time ship attack.
0: Ah, one time.
1: It's one time.
0: 왜냐하면 보통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다 보면 아마 많은 분들 공감하실 텐데요. Isolated. 돼 있다는 거는 그냥 고립된 저기 가서 혼자 있는
1: yeah.
0: 이렇게 생각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one time 약간 separate 하거나 separated 이런 뜻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네요.
1: Yeah, well, 혼자 you're alone.
0: Yes.
1: So in some case, it's not too different.
0: Right.
1: This

0: is kind of like just a lonely ship attack, mm-hmm. you know? Mm-hmm. It's just that one situation where, like, they had a brief attack, you know, okay. drone and, right, right. and little thing, and then it was gone.
1: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뭔가가 큰 게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자, 뭐 하기 위해서요? To send oil prices rising again for a sustained period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sustained period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기간 동안 이 가격을 훅 올려 버릴 수 있으려면 이렇게 isolated ship attack 그건 안 된다. 그보다 더 강력한 거여야 된다. 그럼 쌤, 그냥 period가 아니라 sustained period는 무슨 뜻일까요?
0: It's basically we learned that expression stretch of time, like stretch. So it's for a while.
1: Okay.
0: Basically, that's what it means. A sustained period means a stretch of time, a period of time.
1: 아, 그러니까 sustain 한다는 것 자체가 유지한다, 지탱한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렇게 된 period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하루 뭐 이렇게 되는 느낌보다는 좀 오랜 기간을 얘기를 하겠네요.
0: So that means we don't really have to worry. That's what they're saying right, is that right. we don't really have to worry
1: okay.
0: that 그러니까, the prices are going to go shoot up again.
1: 이게 한번 어택도 아니라 오랫동안 이렇게 강력한 게 나올 일이 많이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만 가격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 그 정도 걱정은 아닐 수 있겠다.
0: That's right.
1: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Over the past 24 hours, prices have briefly dipped below the levels not seen since February 27th, the eve of the war in Iran, when Brent crude settled at $72.48 a barrel. It would take something much more meaningful than an isolated ship attack to send oil prices rising again for a sustained period, said Alan Good, director of equity research at the research firm Morningstar.
1: 네. 연 님이요. 오랜만에 듣는 어려운 DDD 기사네요. 간만에 승부욕이 올라옵니다 하셨습니다. 가끔은 근데 이렇게 챌린징한 것도 듣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0: Oh, sure. 그렇죠?
1: Right?
0: Yeah.
1: Right. 자, 노래 듣고 파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
0: Here's Tina Turner with The Best.

0: 이브닝 스페셜 2부 딥다이브 데일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 제목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 Oil prices return to pre-war levels 4 months later.
0: 그럼 유가는 떨어지고 있지만 이번에 겪은 에너지 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자, 두 번째 파트 들어볼게요.
1: Still, the economic effects of energy shocks tend to linger, said Ken Watrett, the vice president of global economics at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He warned that it may take months for central banks to rein in inflation caused by the shock. We shouldn't conclude that just because crude prices are back where they were in late February, that the impact on the global economy is over, he said.
0: 그럼에도 에너지 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국제경제부문 부사장 켄 와트렛은 말했습니다. 또 이번 충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들이 잡는 데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덧붙여 원유 가격이 2월 말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이 끝났다고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항상 이제는 괜찮겠다 하고 싶을 때 항상 꼭 뭔가 발생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고 계속 watch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어떤 표현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Still, the economic effects of energy shocks tend to linger, said Ken Watrett, the vice president of global economics at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0: 그럼에도 에너지 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국제 경제 부문 부사장 켄 와트렛은 말했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till, 그래도 여전히 the economic effects of energy shocks tend to linger. 와, tend to linger. Linger이란 단어는 이제 잊어버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1: Yeah.
0: Evening Special에서 여러분들 linger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1: We have
0: right?
1: talked about it, right? Mm-hmm. About that fragrance that lingers in the elevator or you burn something in the kitchen and that smell, that burn or 삼겹살 smell lingers, you know, for a few days.
0: 이상하게 linger하면 냄새만 생각이 나요.
1: It is
0: 아, 냄새가 계속 어디 안 가고 계속 남아있다 할 때 linger.
1: Yeah,
0: right?
1: it is the best way to visualize this expression. So here, in this case, it's saying that there was a global shock.
0: Right.
1: And instead of it going away quickly, it's staying around.
0: Okay.
1: That is the idea of they tend to linger. It doesn't go away right away.
0: Right. 아무래도 그게 바로 사라지진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또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the economic effects of energy shocks 들이 tend to linger 한다는 건 결국에는 그런 에너지 충격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계속 남아있는 경향이 있다. 근데 텐트도 한번 나오기는 했었어요.
1: Yeah.
0: 그렇죠?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했고요. 연결해 볼게요.
1: He warned that it may take months for central banks to rein in inflation caused by the shock.
0: 또 이번 충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들이

0: it will require this amount of time.
1: Okay.
0: In this case, when you have years, months, weeks, we don't know exactly.
1: Right.
0: But it will be probably more than 2 months.
1: Okay.
0: Okay?
1: All right.
0: But less than a year. So if it says take months, I'm thinking in my head, oh, 3 months, 4 months, okay. 5 months, maybe even 6 months.
2: 적어도 짧은 기간은 아니겠구나 하는 게 좀 느껴지게 되는 거네요.
0: There is 그쵸? that, yes.
1: Okay, so months, 뭐 weeks, 뭐 days, 뭐가 됐든 간에 정확하게 며칠이고 몇 개월이고 숫자가 나와 있지 않으면 수개월, 수주, 수일 이 정도 꽤나 긴 시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만큼이 걸릴 것이다. Central banks들이 to rein in inflation 하는데 말이죠 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뭔가를 rein in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0: Okay, you have to think of a horse a long time ago when you had the reins and you go, whoa!
2: 오, 이렇게 고삐를 back. 잡는 거네요.
0: You pull back.
1: Okay.
0: That's right. So you're reining in. You're kind of pulling back on the horse reins. Okay.
2: 그러면
0: so,
2: 이 rein 자체가 원래 그 말의 고삐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0: Yeah,
2: okay.
0: That's right. All right. So as a verb, if you rein in inflation, you're basically trying to kind of control or to limit inflation.
2: 아, 안쪽으로 고삐를 당기는 거네요.
0: Yeah.
2: 결국에는 여기선 inflation을 rein in 한다는 것은 inflation을 오, 가지 마 하고 억제하다, 통제하다가 될 수가 있겠고요. 오케이, 연결해 볼까요?
0: We shouldn't conclude that just because crude prices are back where they were in late February that the impact on the global economy is over, he said.
2: 덧붙여 원유 가격이 2월 말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이 끝났다고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 너무 좋은 패턴이 여러분들 하나 나와 있는데요. Just because crude prices are back, 일단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죠. 원유 가격이 돌아왔다. 바로 앞에 근데 just because가 있어요. 그래서 원유 가격이 돌아왔다고 단지 그랬다고 해서 뭐뭐는 아니다. 이렇게 연결이 될 텐데 이거는 저는 너무 중요한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just because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단지 뭐뭐 했다고 해서 나중에 뒤에다가 뭐 doesn't mean 뭐뭐뭐 뭐뭐라는 뜻은 아니다.
0: And 그래서, you know, oh, sorry to cut you off. Go
2: no,
0: ahead.
2: No.
0: Oh, so in conversations, then, native speakers say, why did you do that? Just because.
2: 아, 그거는 또 아예 또
0: That's a
2: 다른 느낌이죠.
0: That's right. So we have those two usages.
2: Okay. So 방금 제가 얘기한 그 패턴은 just because 하고 나서 문장을 쓰면 단지 뭐뭐 했다고 해서 뭐 뭐뭐는 아니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쌤이 말씀하신 well, just because. 얘만 단독으로 쓰면 그냥. 이런 느낌인 거죠. Right? Okay.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Still, the economic effects of energy shocks tend to linger, said Ken Watrett, the vice president of global economics at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He warned that it may take months for several banks to rein in inflation caused by the shock. We shouldn't conclude that just because crude prices are back where they were in late February, that the impact on the global economy is over, he said.
2: 오늘의 미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을 듣고 어떤 영어 단어를 뜻하는지 맞춰보세요.
0: When something goes down and then comes back up again. When something goes down and then comes back up again.
2: 네, 이게 동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R로 시작한다 정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2: 많이 드렸어요.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0: We have a Toto with Hold the Line.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Oil prices return to pre-war levels 4 months later.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낮아진 오일 가격이 소비자에게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하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1: It's unlikely we're going to immediately see much lower prices at the pump, said Brett House, a professor of economics at Columbia Business School. The United States, he added, is heading into its peak summer driving season at a time when the government's oil reserves have been depleted because of the war.
0: 콜롬비아 경영대학원의 경제학 교수 브렛 하우스는 당장 주유소 가격이 크게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전쟁으로 정부의 석유 비축량이 바닥난 상황에서 여름철 자동차 운행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표현이 나왔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1: It's unlikely we're going to immediately see much lower prices at the pump, said Brett House, a professor of economics at Columbia Business School.
0: 콜롬비아 경영대학원의 경제학 교수 브렛 하우스는 당장 주유소 가격이 크게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It's unlikely 하다는 거는 이게 probable 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안 그럴 것 같다. That we are going to immediately 즉시 see 보인다는 거. 뭐가요? Much lower prices at the pump라고 했는데 훨씬 더 낮은 가격들을 즉시 보게 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했는데 어디서라고 했는데 at the pump가 나왔어요.
1: Yeah.
0: 아니 주유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럼 당연히 모두가
1: gas station?
0: Gas station을 기대를 했을 텐데요.
1: Sure.
0: 펌프를 그냥 써버리네요.
1: Yeah, that's right. Well, the pump is actually, well, the at the pump, this expression just means it's referring to gas prices.
0: Okay.
1: Okay. And the reason why you find the gas pump at the gas station.
0: That's right.
1: But this expression is kind of an expression that people can really relate to. It makes it a little bit more personal. Like it's your...
0: Right.
1: Yeah, it affects you.
0: 더 캐주얼한 느낌이네요.
1: Yeah, 그러니까 yeah.
0: 펌프라는 게 원래 더 펌프라고 하면 그 주유기를 얘기를 하잖아요.
1: Yes.
0: 그래서 can I get $20 on pump 9? 뭐 이런
1: pump
0: 식으로.
1: Pump 9?
0: 예전에 that 그렇게 셀프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1: That is very American of you.

0: 그래서 얼마 넣어주세요. 이런
1: 아하.
0: 그 펌프를 떠올리면서 아, 그러니까 그거를 좀 활용을 해서 gas station이라고 하면 너무 딱딱하니까
1: At the pump.
0: at the pump를 활용을 하면 결국에는 at the gas station이랑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1: That's right.
0: 하지만
1: That's
0: 조금
1: right.
0: 더 부드러운 그런 느낌.
1: Yeah.
0: 오케이.
1: Yeah. It's not so much softer. It's more kind of relatable to everyday people.
0: 아하.
1: 'Cause you
0: 조금 더
1: know,
0: 공감 가죠.
1: yeah, that's right.
0: 거기에서 바로 느끼진 않을 것이다. 얘기 나왔고요. 연결해 볼게요.
1: The United States, he added, is heading into its peak summer driving season at a time when the government's oil reserves have been depleted because of the war.
0: 또한 미국이 전쟁으로 정부의 석유 비축량이 바닥난 상황에서 여름철 자동차 운행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또 하필 이런 상황인 거예요. The United States, 미국이 is heading into its peak summer driving season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왜 하필 peak summer driving season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1: Because Americans like road trips.
0: During
1: And
0: the summer, huh?
1: during the
0: Especially,
1: summer, because
0: okay.
1: the kids are on vacation and they can take a week off, 2 weeks off. You know, you see it in the movie, you pack the car and you just drive.
0: 지금
1: And they sing when they're driving.
0: 눈앞에 그려졌어요.
1: Yeah.
0: 그리고 쌤이랑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그냥 간단히 얘기했었는데 미국은 진짜 학생들의 summer break가
1: It's
0: 길잖아요.
1: very long.
0: Right?
1: That's right.
0: Sometimes like over 2 months, right?
1: Yeah.
0: 2, 3 months, I guess. So 그래서 특히나 사람들이 많이 휴가를 가고
1: Yeah.
0: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1: Yeah.
0: 여기서 어떻게 보면 peak summer driving
1: Driving
0: season이라는 게
1: season.
0: 말이 되겠네요.
1: Yeah. So people do in America like to drive, you know? And America is a very big country. And so that's why they're going to use a lot of gas.
0: 근데 하필 또 문제는 더 여기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right? At a time when the government's oil reserves have been depleted because of the war.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at a time은 여러분 예전에 배웠었던 뭐한 번에 이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그냥 어떤 시기에라는 말이에요. At a time 어떤 시기냐면 when the government's oil reserves가 그렇죠? 이렇게 비축량이 have been depleted. 돼 있을 때 하필 이런다라고 했습니다. depleted이라고 하면 뭔가가 없다는 뜻 아닐까요? 그렇죠?
1: Yeah, it's very close. It
0: Right.
1: means it has been used up.
0: 아, used
1: It
0: up.
1: is not just like it's not there. It was there, but we used it all up.
0: 완전히 고갈된 바닥난이라고 얘기를 할때 depleted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약간 떠올리면 좋지 않을까요? Complete이 뭔가 완전한 느낌인데 그거의 반대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Yeah. And also, too, Sam, our energies can be depleted as well.
0: Right.
1: You know, if we use a lot of, you know, it's interesting. We talk a lot for our jobs.
0: Yes.
1: And really, when we go home, I'm tired.
0: Right.
1: My energy has been depleted.
0: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맛있는 걸로 에너지를 다시 컴플릿하게 만들어
1: 아,
0: 보는 거예요. 네. 자,
1: yeah.
0: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It's unlikely we're going to immediately see much lower prices at the pump, said Brett Howes, a professor of economics at Columbia Business School. The United States, he added, is heading into its peak summer driving season at a time when the government's oil reserves have been depleted because of the war.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All right, let's listen to Glass Animals with Heat Waves.

0: 이브닝 스페셜 딥 다이브 데일리 마스터 유진 앤 크리스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파리에 본부를 둔 다자기구, 국제에너지기구 IEA 분석가들은 보고서를 통해 해협을 통한 선박 운항 증가로 인해 페르시아만 국가들이 5월 하루 1000만 배럴 미만이었던 것에서 현재는 하루 거의 15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하고 있는데 분쟁 기간 소비자들이 에너지 사용을 줄인 탓에 공급 과잉이 올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1: Prices have since eased significantly as demand has fallen sharply, and an increased optimism that a deal would be reached to enable more regular shipping flows through the strait, the analyst wrote. The agency is among those cautioning that a rebound in oil production may create a glut next year that will make oil even cheaper.
0: 분석가들은 이후 수요가 급격히 줄고 해협을 통한 정상적인 선박 운항을 가능하게 할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커지면서 가격이 크게 안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IEA를 비롯한 일부 기관들은 원유 생산이 반등하면 내년에 공급 과잉이 발생해 오일 가격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표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 Prices have since eased significantly as demand has fallen sharply, and on increased optimism that a deal would be reached to enable more regular shipping flows through the strait, the analyst wrote.
0: 분석가들은 이후 수요가 급격히 줄고 해협을 통한 정상적인 선박 운항을 가능하게 할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커지면서 가격이 크게 안정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prices have since 그때 이후로 가격이요 eased significantly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As demand has fallen sharply. 왜냐하면 이런 demand 원하는 것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eased에 있다는 것도 verb으로 쓴 것 같고요. 딱 보니까 그리고 significantly라는 거 얼마 전에 좀 반갑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1: A lot. Right. That's right. So prices have eased significantly. Mm-hmm. So if you look at this context, you think, okay, prices in this case has gone down significantly. To ease something means to become less severe, less intense, and less strong. Mm-hmm. But in this case, the prices were very high.
0: Right.
1: If it eases on the price, it means it goes down.
0: Ah, it dropped.
1: It drops.
0: 결국에는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Mm-hmm. 근데 워낙 이거를 좀 그동안 압박이 있었고 사람들이 이게 부담이 됐었기 때문에
1: yes.
0: ease라는 표현을 쓴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1: Yeah, that's right. Because there was a lot of anxiety and you know a lot of stress about these gas prices,
0: right.
1: and so

0: it kind of eased.
1: Oh, pressure가 너무 있었고 부담이 됐었는데 그것을 좀 풀어줬다. So 원래 ease라고 하는 거가 이제 고통이나 이런 통증 같은 것을 풀어준다라고 완화시킨다라고도 쓰는데 여기서 결국에는 drop, go down이라는 것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0: That's right.
1: 근데 그냥이 아니라 significantly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전에는 significant하다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right? 중대한이라는 뜻이었는데 여기서는 뭔가 important하다는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0: That's right.
1: Right.
0: And that's why, again, context is so important when you're studying a language, right? So eased significantly in this context means it dropped quite a lot.
1: All right. 그러면은 이거는 양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So significantly라고 얘기를 하면 뭐 중요하게라는 뜻도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양을 얘기할 때는 상당히, 상당하게.
0: So, that's right. So when you're talking about amounts or like costs or you know prices, and you see the word significant, it's usually going to be a lot.
1: Okay. All right. So
0: a lot of something.
1: Right. 뭔가가 많다. 라는 뜻으로도 충분히 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And on increased optimism that a deal would be reached to enable more regular shipping flows through the strait. 라는 뭔가 긍정적인 그런 optimism이잖아요. 에 대해 덕분에 이제 좀 더 떨어진다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 지금 enable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게 됐어요.
0: Yeah, okay. To enable something is to make something possible, to make something happen. So here, this like optimism, like people are like, okay, this is great, and there's going to be a deal. So people are like, you know, this is enabling more regular shipping flows through the strait. So
1: 와,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의 flow가 이런 흐름이 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거가 가능하게 뭐 부드러운 좀 shipping flows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것이다. Enable 시켜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게 있으니까 가격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오케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0: The agency is among those cautioning that a rebound in oil production may create a glut next year that will make oil even cheaper.
1: IEA를 비롯한 일부 기관들은 원유 생산이 반등하면 내년에 공급 과잉이 발생해 오일 가격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cautioning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바로 that a rebound in oil production may create a glut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뭔가 rebound가 제가 아까 전에 verb를 얘기했는데 verb로도 쓸 수 있지만 noun으로 쓰인 것 같네요. 어가 있는 거 보니까.
0: Okay.
1: 자, oil production의 rebound가 무슨 뜻일까요?
0: It means to recover quickly, to bounce back.
1: Oh.
0: So oil production has been, you know, it's kind of stopped for a while. Now it's going to recover and you know produce more oil.
1: 아, 리바운드 한다는 거는 그 사실 농구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리바운드를 한다. 뛰어오르는 거 다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원유 생산, oil production의 반등. 떨어졌다가 튕겨서 다시 회복되는 것이라고 할 때 아 뭔가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을 리바운드라고 하는군요. 힌트 힌트.
0: Rebound.
1: 네. 자, 근데 그것이 may create a glut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glut을 만든다는 거 glut이 뭘까요?
0: Okay, glut. This means basically it's too much of something. It's an excess.
1: Okay.
0: Yeah. Comes from like gluttony meaning you have this kind of you know, greed for food.
1: Okay.
0: It's an excess of food.
1: 약간 뭔가의 과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결국에는 shortage의 반대라고 볼 수도가 있겠네요. Okay. So, all right. 자, 네 번째 파트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0: Prices have fallen. Prices have since eased significantly as demand has fallen sharply. And on increased optimism that a deal would be reached to enable more regular shipping flows through the strait, the analyst wrote. The agency is among those cautioning that a rebound in oil production may create a glut next year that will make oil even cheaper.
1: 네, 이렇게 오늘의 Deep Dive Daily 모두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의 미션 정답 알려드릴까요? 자, 다음 설명 듣고 영어 단어 어떤 것을 뜻하는지 맞춰보세요.
0: Alright, when something goes down and then comes back up again, the answer is rebound.
1: 네, 반등, 다시 회복됨이라는 뜻이었죠. TOEIC Speaking 정기시험 응시권은 8286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0: Congratulations!
1: Alright,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0: Let's listen to Earth, Wind and Fire with Let's Groove.

0: 오늘의 Deep Dive Daily 관련해서 하루에 한 문장씩 만나보고 있죠. 우리말 대화 먼저 들어볼까요?
1: 유가가 벌써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니 믿어져?
0: 아, 그러게. 시장에서는 이제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고 보는 것 같아. 뭐, 적어도 지금은 말이야.
1: 어? 너 기름값 때문에 전기차 샀다고 하지 않았나?
0: 전액 할부. 괜찮아. 119개월만 더 납입하면 돼.
1: 와, 자동차 할부를 10년을 받았네.
0: 저기 어? 저는 해주더라고요. 저는 받았어요, 그렇게. 아, 농담이고요. 이거는 저기 상상의 차고요. 와, 119개월이면 그래도 1개월은 냈나 봐요.
2: That's really.
0: 네, 그렇습니다. 아. 자, 그래서 오늘의 하루 한 문장. 시장에서는 이제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고 보는 것 같다를 영어로 바꿔볼 건데요. 자, 어떤 표현을 써볼까요, 오늘은요? 최악이 지나갔다, 뭐 이런 거 얘기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2: Okay, so the worst is behind us.
0: 오.
2: The market seems to think the worst is behind us.
0: 와, 그러니까 최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 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뭔가 went past or something 이런 뜻을 쓸 것 같은 단어를 쓸 것 같은데 영어에서는 그냥 뒤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버리네요.
2: Yeah, it's right over there. It's behind. Right there.
0: 저기 있다. 저기 지나갔다. Yeah, that, 오, 지나간 거네.
2: Oh,
0: 뒤에
2: yeah,
0: 있으니까.
2: That's right. So this is especially when, of course, obviously, it's the worst. So you have gone through something very difficult.
0: Right.
2: So maybe you had some... You know, you had some illness and you had to get some treatment at the hospital, months of treatment. But the doctor says, you know, the worst is behind you. It was very hard, but now it's going to, you know, it's going to be a little bit better.
0: Okay.
2: Right? The company is has lost so much money last year, maybe, and of course, pandemic, post-pandemic. But the worst is behind us. Now we can move forward.
0: 아, 이제부터는 좀 긍정적인 것이 다가올 것이다라는 게 여기 숨어 있네요.
2: Yes, that's right. So when you say this expression, you do feel like okay, now we can kind of things are going to get better.
0: Right. 근데 만약에 반대로 좋을 때는 이제 다 지났다. 이제부터는 안 좋아질 거다. 이런 말을 우리말로는 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영어로 the best is behind us. 이거는 그러니까 제 말은 쓰려면 쓰겠지만 그렇게 보통 쓰진 않죠. 그렇죠?
2: No, we don't. But you know, I mean
0: 굉장히 부정적인 친구가 와 가지고
2: All of a sudden I'm so depressed. The best is behind us.
0: 자, 근데 그렇게는 잘 안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the worst is behind us라고 얘기를 하며 아, 최악은 지나갔다. 혹은 고비는 넘겼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아예 전체 문장을 보자면 The market seems to think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 보여. The worst is behind us라고 말이야.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추가적으로 이제 마유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적어도 지금은 말이야. 지금으로서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으로선 하면 그냥 now 쓰면 안 되나요?
2: No, what you want to add is for now.
0: For now.
2: Yeah, at least for now.
0: Okay. 어, 그러면은 at least now가 아니라 at least for now 하면 뉘앙스가 살짝 다를까요?
2: Yeah, a little bit. For now, at least for now. At this very moment, okay. But then we really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0: 아, 그러면 for 하나 들어간 것만으로도 지금으로선 그런데 앞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가
2: We don't know. So now it's like 지금, but for now, temporary.
0: Oh.
2: Like 지금 and temporary.
0: 그러면 만약에 뭐 이거는 지연해가지고 예전에 뭐 쌤한테 쌤이 젊었을 때 이제 oh, is Kristen, you know, does she have a boyfriend? 이렇게 얘기했을 때 well, she's single for now.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은 싱글인데
2: but
0: 곧 누가 이게 이렇게
2: Maybe there's going to be another guy.
0: 아, okay. 그런 의미로 하니까 확 와닿네요. Okay. 4869님이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들으면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매일 이스 덕분에 건강도 지켜요 하셨는데요. 저도 어제 뉴스에 왜 계속 한 자리에 한 시간 넘게 앉아있으면 암 걸릴 확률이 9%인가 한 시간마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나왔잖아요. Mm-hmm. 저 오늘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2: Did you?
0: 줄을 썼어요.
2: 네. Good for you, Sam.
0: 이브닝 스페셜이 이렇습니다. 영어도 배우지만요. 상식도 oh, 배울 수 있어요.
2: Good info. 네, That's
0: 좋습니다.
2: right.
0: Mm-hmm. 자, 그리고 뭐 무슨 뭐 좀 있다가 only 119 more payments to go. To go라는 게 나올 텐데요. 이거는 음식을 뭐 to go에 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남아 있는 게 그만큼이다. 이 정도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로 정리한 대화문 들어볼게요.
2: Can you believe oil prices are already back to where they were before the war?
3: Yeah, the market seems to think the worst is behind us. Well, at least for now.
2: Wait, didn't you say you bought an EV because of gas prices?
3: I financed the whole thing, but that's okay. Only 119 more payments to go.
2: That's like 10 years of I for know. A car.
4: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M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오늘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크리스틴 쌤 감사합니다.
2: Oh, thank you, Mayu Sam. Hope you enjoy the show. We're going to leave you with our final song. It's Turn, Turn, Turn by the Birds.
0: 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2: And I've been Kristen Cho.
0: All right,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2: All right, see you tomorrow. Bye-bye.
0: Bye.

T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첫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평소 쓰는 이메일 계정과 다르게 설정해 주세요.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주시고요. 둘째, 사무실이나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곳에선 인터넷 뱅킹 사용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은행 서비스를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청소보다 바닥 청소가 싫어요? 네. 오, 진짜요? 네. 신기하네요. 보통 사람들은 설거지나 화장실 청소가 싫을 텐데. 아, 네. 그런데 설거지 같은 거는 약간 차례를 두고 오늘은 내 차례, 아. 내일은 너가 해, 오늘은 내가 요리했으니까 이제 설거지는 너가 해, 약간 그럴 정도로 약간 기피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설거지를 하면서 또 힐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My husband does not let me do the dishes.
1: Really?
0: 네, 우리 남편은요. 제가 설거지하는 거를 못 봐요. 제가 설거지하면 다시 또 하더라고요. He's not satisfied. 만족하지 못해요. 저는 봤을 때 깨끗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그렇게 더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1: Today's expression is,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0: 네, 제가 설거지할 차례예요 라는 표현이에요.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my turn일 것 같아요. 그리고 do the dishes. 자, 그러면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먼저 이 문장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뭔가요?
1: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0: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Okay. 자, it's my turn. 이 문장은 그냥 이대로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It's my turn. 제 차례예요. 내 차례야. 보통 아이들이 놀 때 내 차례야. It's my turn. 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문장은 이대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urn 자체가 차례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my turn은 나의 차례를 뜻하는 거고요. It's my turn. 자, 그런데 이어서 뭘 할 차례인지, 무엇을 할 차례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to do가 와요. 그래서 it's my turn to do 뭐뭐. 뭐뭐를 할 차례야. 내가 뭐뭐를 할 차례야 라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영어권에서는 설거지를 하다 라는 표현이 do the dishes 예요. 물론 do 자체가 뭐뭐를 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설거지를 하다 라고 할 때도 이 do를 쓰거든요. 그래서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라고 하면 이제 내가 설거지를 할 차례야 라는 뜻입니다.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자,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0: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1: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0: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Good job.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1: Well, our sentence was,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그러면 do the dishes 대신에 다른 말로 할게요. It's my turn to 뭐뭐.
0: 어떤 규칙적인 일이나 순번이 정해진 상황에서 이제 내 차례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쓰는 패턴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차례야 라고 할 때 It's my turn to 다음에 그 행동이 오면 돼요. 방금 우리가 연습했던 거는 행동이 설거지를 하다 do the dishes 였잖아요. 그러면 to 다음에 다른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를 넣으면 되겠네요.
1: Let's do a different household chore first.
0: 아, 다른 집안일이요?
1: 네. It's my turn to take out the trash.
0: 쓰레기를 버리다. Take out the trash. It's my turn to take out the trash. 라고 하면 되겠네요. 간단하죠? It's my turn to take out the trash.
1: It's my turn to pay for dinner.
0: 그렇죠. 돌아가면서 밥값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저녁을 살 차례야. It's my turn to pay for dinner. Pay가 돈을 내다 라는 뜻이고요. For dinner가 저녁 식사를 위해 라는 의미겠네요. It's my turn to pay for dinner.
1: It's my turn to pick up the kids.
0: 네, 우리 아이들.

0: 있는 집안에서는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뭐 하원시키거나 하는 당번이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엄마가 집에 계시면 엄마가 매일 할 수도 있겠지만 부부가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It's my turn to pick up the kids. 내가 아이들을 데리러 갈 차례야 라는 말이죠. Pick up이 데리러 가다 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사용이 됐죠.
1: 오늘은 Whose turn is it to feed the dog? 누가 강아지 밥 줄 차례지?
0: It's my turn to do it. 제가 할 차례예요. It's my turn to do it. 어떤 행동이든지 그 내가 할 차례야 라고 할 때는 그냥 이 문장 사용하시면 돼요. It's my turn to do it. 네, 이 예문을 넣은 거는 우리 집에서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네, whose turn is it to feed the dog? 누가 강아지 밥 줄 차례지? 네, it's my turn to do it. 제가 할 차례예요.
1: It's my turn to drive the car.
0: 우리가 장거리 운전할 때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뭐 부산이나 목포를 간다. 그러면 오랜 시간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보는 오래 했으니까 이제 내 차례예요. It's my turn to drive the car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아니면 이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새 차를 샀어요. It's my turn to drive the car. 이제 내가 운전할 차례라고. 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도 쓸 수 있겠죠?
1: It's my turn to clean the kitchen.
0: 내가 주방을 청소할 차례야 라는 말이 되겠네요. Clean the kitchen. 주방을 청소하다 라는 의미죠.
1: It's my turn to do the laundry.
0: 또 다른 집안일이네요. Do the laundry. Do the dishes처럼 do the laundry는 빨래를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 laundry는 깨끗한 빨래와 더러운 빨래를 다 얘기할 수 있는 단어죠. 그렇죠?
1: Oh, sure.
0: 맞아요. 그래서 do the laundry는 이제 빨래를 하다이지만 fold the laundry는 다 깨끗해져서 나온 네. 빨래를 접는 거죠.
1: From the moment the clothes enter the laundry basket to the moment that they are folded and put away, they are laundry.
0: 맞아요. 그래서 옷이 빨래 바구니에 들어간 순간부터 접어져서 옷장에 들어간 순간까지 그냥 그 옷은 다 빨래라고 부르잖아요. 네. 우리도 사실 그런데 laundry라고 다 부릅니다.
1: It's my turn to ride the swing.
0: Ride the swing. 그네를 타다라는 뜻이죠. 이건 아까 It's my turn to drive the car 하고
1: 맞아요.
0: 비슷한 느낌이네요.
1: 보통 그 말투로 나와요.
0: 그죠? 이제 내가 그네를 탈 차례야. It's my turn to ride the swing. 네,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네.
1: It's my turn to put her to bed.
0: Put her to bed. 그녀를 재우다라는 뜻이죠. 이것도 역시 아까 Pick up the kids처럼 부모님들은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재우잖아요.
1: 네.
0: 여기서 her는 Maisie를 뜻하는 거겠네요. It's my turn to put her to sleep. It's 혹은 put her to bed.
1: Which put her to bed.
0: It? Put her to bed.
1: It's my turn to choose the event.
0: Choose the event. 행사를 정하다라는 뜻인데요. Choose the event.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갈지 선택하는 건가요?
1: 네.
0: Do you want to go to the book fair or do you want to go to the exhibition?
1: Right.
0: 제가 갈 그 행사를 정할 차례입니다.
1: How about one more? It's my turn to walk the dogs.
0: Walk the dogs. 산책을 시키다, 강아지 산책을 시키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할 차례입니다. It's my turn to walk the dogs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보통 dogs, plural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두 마리면 두 명이 나가는 게 맞더라고요. 아, 세 마리면 세 명이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자, 그래서 It's my turn to walk the dogs. 여기까지 우리가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연습한 문장들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 텐데요. 여러분, 잭쌤을 잘 따라해 주세요.
1: It's my turn to take out the trash.
0: It's my turn to take out the trash.
1: It's my turn to pay for dinner.

0: my turn to pay for dinner.
1: It's my turn to pick up the kids.
0: It's my turn to pick up the kids.
1: It's my turn to do it.
0: It's my turn to do it.
1: It's my turn to drive the car.
0: It's my turn to drive the car.
1: It's my turn to clean the kitchen.
0: It's my turn to clean the kitchen.
1: It's my turn to do the laundry.
0: It's my turn to do the laundry.
1: It's my turn to ride the swing.
0: It's my turn to ride the swing.
1: It's my turn to put her to bed.
0: It's my turn to put her to bed.
1: It's my turn to choose the event.
0: It's my turn to choose the event.
1: It's my turn to walk the dogs.
0: It's my turn to walk the dogs. Good job. 자, 이제는 오늘의 대화를 할 차례. It's 오늘의 대화's turn. 자, 그러면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도 생각해 보세요.
2: 접시들은 탁자에 그냥 두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3: 아니에요. 오늘은 당신이 요리했잖아요. 제가 설거지할 차례예요.
2: 정말요? 피곤할 텐데요.
3: 걱정하지 마세요. 오래 안 걸려요.
0: 아, 그렇죠. 누군가 요리했으면 상대방이 설거지를 하는 게 더 좋겠죠. 자, 우리 남편이 처음에 접시들은 탁자에 그냥 두세요 라고 했어요. 그냥 두다. 두다라고 할 때는 우리 떠나다 하고 같은 그 단어를 씁니다. 떠나다, 두다 같은 단어죠. 그리고 접시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dish, plate. 그 다음에 탁자에, 식탁에, 식탁 위에입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처리하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아니에요. 오늘은 당신이 요리했잖아요. 당신이 오늘 요리를 했다. 오늘이라는 말은 맨 뒤에 가겠죠? 제가 설거지할 차례예요. 여러분.
1: 아하.
0: 영어로 말씀하셨죠? 정말요? 피곤할 텐데요. 정말요? Really? 도 될 것 같고요. 문장으로는 어떻게 말할까요? 피곤할 텐데, 뭐뭐 할 텐데, 이때는 어떻게 말할까요? 자,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할 때는 우리 다 알잖아요. Don't worry. 그죠? 오래 안 걸려요. 오래 걸리다를 부정문으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오래 걸리다는 take long이라는 표현을 응용해 보세요. 자, 그럼 이거 다 종합해서 한번 영어 표현도 만들어 보시고요. 이제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4: Leave the plates on the table. I'll handle them.
5: No, you cooked today.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4: Are you sure? You must be tired.
5: Don't worry about it. It won't take long.
0: 자,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접시들은 탁자에 그냥 두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4: Leave the plates on the table. I'll handle them.
1: Leave the plates on the table.
0: 그렇죠. Leave를 사용했네요. 그냥 두세요. Leave. 떠나다랑 똑같은 단어죠. 자, leave the plates. 접시들을 그냥 두세요. 어디에? On the table. 그래서 table 위에 이렇게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들은 영어에서는 보통 맨 뒤에 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했죠?
1: I'll handle them.
0: Handle, 처리하다 라는 뜻입니다. I'll handle them. 여기서 them은 the plates를 뜻하는 거고요. 아니에요. 오늘은 당신이 요리했잖아요. 제가 설거지할 차례예요.
5: No, you cooked today.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1: No, you cooked today.
0: 아니에요. 당신이 오늘 요리했잖아요. You cooked today. Cook, ed를 붙여서 과거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1: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0: 제가 설거지할 차례예요. 뭐 이 표현은 여러분이 이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표현일 것 같아요. 정말요? 피곤할 텐데요.
4: Are you sure? You must be tired.
1: Are you sure?
0: 네, really? 정말? 이란 뜻이지만 are you sure? 라고 하면 sure가 확실한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확실합니까? 그렇게 해도 될까요? 라는 의미고요.
1: You must be tired.
0: You must be 다음에 어떤 형용사가 오면 당신은 그런 상태일 거야, 일 수밖에 없어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So you must be tired. 피곤할 텐데 라는 뉘앙스죠.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오래 안 걸려요.
5: Don't worry about it. It won't take long.
1: Don't worry about it.
0: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까지만 말해도 되지만 Don't worry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고요.
1: It won't take long.
0: It won't take long. 자, it will take long이라고 하면 오래 걸릴 거예요인데 will not을 줄이면 won't가 되거든요. 그래서 it won't take long. 오래 안 걸릴 거예요.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화를 다 들어봤고요. 우리 다시 한번 들을 때는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4: Leave the plates on the table. I'll handle them.
5: No, you cooked today.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4: Are you sure? You must be tired.
5: Don't worry about it. It won't take long.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오늘의 미션 문장은 다시 한번
1: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0: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인데요. 여기서는 딱히 연음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turn이라는 단어가 R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우리는 이 단어를 turn 이렇게 발음하는데 으에 더 가깝고요. 모음 소리는 turn 이렇게 R 발음 나면서 은으로 끊어주시면 돼요. turn 이렇게 그거 생각하면서 그럼 연습해볼까요?
1: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0: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1: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0: It's my turn to do the dishes. Good job. 자, 이렇게 해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1: Wonderful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가족의 얼굴에 긴장감이 맴돌 때 시험이나 면접, 상견례 등등 달력에 크게 표시해둔 중요한 날이 다가올 때입니다. 이런 고비를 앞두면 가족은 점점 예민해지고 우리는 혹시 부담이 될까 싶어 하려던 말을 속으로 삼키곤 하죠. 사실 중요한 일이나 새로운 일을 앞두고 어느 정도 긴장을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정신을 바짝 차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불안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가족으로서 돕고 싶다면 당사자가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부담을 주는 말이나 일이 잘못되면 어쩌냐며 상대의 불안을 키우는 말은 삼가고 따뜻한 지지와 응원의 말을 전해보세요. 무엇보다 지켜보는 나 자신부터 의연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려야겠죠? 누군가의 곁에서 그 사람 편이 되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이미 충분합니다.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네, 요즘은 그 이제 출산율 때문에 많은 걱정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한국의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할 때 그걸 영어로 하면 어떻게 말할까요?
1: The birth rate is dropping. We have a low birth rate in Korea.
0: 그렇죠. We have a low birth rate in Korea.
1: Right.
0: 그러니까 출산율이라고 할 때 birth rate 말 그대로 이제 붙여서 단어를 문장을 단어를 만들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It's on the rise again.

0: Yeah.
1: It's like slowly.
0: The birth rate is slowly on the rise.
1: 네.
0: On the rise again.
1: 그러니까 얼마나 right. 참 반가운 일입니까?
0: That's good news.
1: 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제 이번 주 내내 그 아기를 가졌다라는 소식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0: 그걸 구체적으로 they were very, very happy 이렇게도 물론 말할 수 있는데 그 밖에도
1: Right.
0: 또 다른 구체적인 표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1: That's right.
0: 네,
1: Many,
0: 우리말로
1: many
0: 먼저.
1: good expressions.
0: 그렇죠. 우리말로 먼저 듣겠습니다.
1: 야, 너희 부모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어떠셨어?
0: 두분다 너무 좋아하셨지. 엄마는 약간 우시기까지 했어.
1: 아, 뭉클하다. 너희 사촌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0: 잘 지내고 있어. 약간 힘은 좀 들어 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괜찮아.
1: 지금까지 모든 게다잘 되고 있는 것 같아.
0: 그렇죠. 아직까지 모든 게참 순조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 그런 것 같네라는 표현이 sounds like.
0: 네.
1: We will learn that soon.
0: 그렇죠.
1: It's a good expression.
0: 네.
1: Sounds like.
0: Sounds like. 네 말을 듣고 보니 이런 것 같네. Sounds like. 우리가 흔히 이제 looks like는 참 많이 나왔었는데,
1: Feels like도
0: feels
1: 있고,
0: like도
1: right.
0: 있고, 여기서는 오랜만에 sounds like. 자, 조금 이따가 한번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Yes.
0: 자, 먼저, 너의 부모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을 하셨니?
1: How did your parents react to the news?
0: 네. How did your parents react to the news가 되겠습니다.
1: How did your parents react to the news?
0: How did your parents react to the news? 네.
1: 보인쌤 기억나세요? When you had your first baby, how did your parents first react to the news?
0: 그럼요. 기억나죠.
1: How do they react?
0: 굉장히 굉장히 기뻐하셨죠.
1: Very, very happy.
0: 네, super excited, super happy.
1: 우리 며칠 전에 배웠죠? They were
0: They
1: elated.
0: were elated. 언제 한번 교재에 넣어야겠다.
1: Very,
0: elated.
1: very happy.
0: 네, 사실 일상적으로 elated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1: 많이 쓰죠. 엄청나게 해피할 때는. She was elated.
0: Elated.
1: Like your face is like glowing.
0: 그렇죠. 너무 기뻐서 막
1: Yeah.
0: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1: Elated.
0: Elated. ELATED. 며칠 전 저희 방송을 놓치셨던 분들을
1: That's right.
0: 위해서 아주 엄청나게 기뻐해서 막 빛이 사방에서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준다라고 할때 쓰는 단어가 elated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였어요.
1: Incredibly happy.
0: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어려운 단어, 소위 말해서 난이도가 좀 있는 단어에 들어가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 Yeah, a little bit.
0: 네,
1: Yeah.
0: 단어가 단어 자체는 쉬운데,
1: Sure.
0: 그렇죠? 네,
1: Simple word, right? Yeah.
0: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how did your parents react to the news를 보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셨냐라고 할때 이제 키워드가 보통 두개 정도가 떠올려질 수가 있어요. How 어떻게라는 말과 반응하다 react가 되겠죠.
1: React.
0: React.
1: How do they react?
0: How did they react? 그분들이 어떻게 반응했어? 그래서 그분들이란 말을 처음부터 이제 그분들이 누구야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How did your parents react? 그다음에 react to 뭐뭐 원래 이런 표현이 또 있잖아요. 뭐뭐에 대해서 반응하다. React to the news. 그 소식에 대해서 반응하다라는 말이 또 이어졌습니다.
1: Right.
0: 네. How did your parents react to the news?
1: Right.
0: 네.
1: 그래서 the news 하면 다 아는 맥락이기 때문에
0: 네.
1: about the cousin expecting about her pregnancy.
0: Right.
1: How do they react to the news?
0: How do they react to the news? 우리가 이제 리액션이 좋다는 말을 하잖아요.
1: Right, right.
0: 근데 그 리액션이란 말이 바로 이제 리액트에서 나온 거죠.
1: That's right.
0: 네.
1: React is the verb, reaction is the noun,
0: 그렇습니다.
1: right?
0: 자, How did your parents react to the news?라고 했더니 두분다 너무너무 좋아하셨지.
1: They were so excited.
0: They were so excited. 자, 여기까지만 말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얼마나 좋은 문장이에요.
1: They were so excited.
0: They were so excited. 근데 얼마나 excited 하셨는지를 한마디를 더 붙여서 말하는 게 나오죠?
1: My mom even cried a little.
0: 네. 우리 엄마는 글쎄 얼마나 excited 하셨던지 약간 우시기까지 했어. 라고 해서요. My mom even cried a little. 이렇게 말합니다.
1: Yeah, she cried a little.
0: 네, she cried a little.
1: 이런 거를 이제 tears of
0: 그렇죠.
1: 조이라고 표현하죠.
0: 네, 그러니까 기쁨의 눈물.
1: Tears of joy.
0: 근데 그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할때 흘렸다가 shed 아닌가요?
1: She shed tears of joy.
0: 네, 그렇죠.
1: Yes.
0: She shed some tears of joy.
1: 맞아요.
0: 그래가지고 H-E-D, E-D. 맞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다, yeah. 뭐 떨구다 이렇게 말할 right. 때. 자,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꼭 안 가도 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쁨의 눈물을 방울방울 떨구셨어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안 그렇잖아요.

0: 어, 그냥 약간 우셨어라고 해서 she even cried a little. 자, 이때 even이란 말이 들어가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했어라는 말이 되는 거죠.
1: She was excited and also crying at the same time.
0: Right.
1: So excited, woo, happy, and also crying. I'm so happy. So she even cried.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cry a little 하면 약간만 울었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1: Yeah, a little bit.
0: 그렇습니다. 자, my mom even cried a little 까지 들어볼까요?
2: How did your parents react to the news?
3: They were so excited. My mom even cried a little.
0: My mom even cried a little. 그렇습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야, 뭉클하다.
1: Oh, that's sweet.
0: 네, 이 yeah, that's sweet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말로 옮기면 참 좋을까라고 고민을 좀 했는데요. 어, 그 말을 들으니까 참 어머니 마음도 어, 너무나 참 좋다 이런 뜻이 되는 건데 yeah. that's right. sweet, 뭉클하다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1: Yeah, sweet. If somebody is being sweet or acting sweet, that person is, it can be many things, but here, everything is so inspiring, so wonderful, and so happy, all in one. Oh, that's so sweet.
0: That's so sweet. Right.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인성에 대해서 Juch is such a sweet person. 그러면 흔히 우리가 말할 때 다정하고 자상하고 right. 착하다. 보통 이렇게 말할 때 이제 sweet, nice and sweet. 뭐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1: Yeah. 달콤하다가 표현하죠.
0: 그렇죠. Yeah. 달콤하다. 꼭 굳이 그렇게 달콤하다고 해야 되겠어요?
1: 영어로 왜 sweet인지 모르겠어요.
0: 그러니까 맞아. 근데 뭐 oh, sweet girl.
1: 캔디처럼.
0: Sweet, 어, 뭐죠? sweet person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인성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렇게 쓰게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right.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weet sort of situation이 되겠죠.
1: Right. The situation, 네. the whole pregnancy. Pregnancy, expecting a baby. It's wonderful news.
0: 그렇죠.
1: So the news is sweet.
0: 네, 맞습니다. Yeah.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고 어른들이 좋아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눈물까지 흘리고 정말 너무 좋다라는 말이 바로 이제 that's sweet가
1: sweet.
0: 될 텐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아기를 가진 줄리가 너의 사촌이 되는 건데 너의 사촌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니?
1: How is your cousin doing these days?
0: How is your cousin doing these days? 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아까도 어떻게 반응하셨니? How did 누구누구누구 react가 있었는데 right. 이번에는 어떤 상태로 지내니? 라고 하니까 how is 뭐뭐뭐 혹은 누구누구 doing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1: How is your cousin doing these days?
0: How is your cousin doing these days?
1: 네, 여기서 친척을 네. cousin이라고 다 표현하는데 네네. 주로 이제 사촌, 육촌, 팔촌 다 cousin이긴 해요.
0: 네.
1: 한국어는 너무나 좋은 게 정확하잖아요. 아버지의 뭐 형제의 아들, 딸이면 사촌. 우린 촌수가 정확한데
0: 그쵸.
1: 영어로는 약간 한 명 한 명보다는 약간 ring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 immediate family. And then the cousin family is first cousin. The next is second cousin. What third cousin? 이런데. But generally, in the Western culture, we're not very specific in the title. 그냥 다 통틀어서 촌들은 다 사촌, 육촌, 팔촌 cousin이에요.
0: 아, 선생님 방금 first cousin, second cousin 하면서 이제 이게 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1: right.
0: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촌 형제가 있을 때 맨 큰
1: right.
0: 사촌형, 둘째 사촌형, 셋째 사촌형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요? Cousin number one, cousin number two 이렇게 말해요?
1: You put a name to each cousin. yeah, the oldest cousin, 뭐, youngest cousin, 뭐, middle cousin 이렇게 표현하겠죠.
0: 그렇죠. Yeah.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형제 자매가 쭉 있을 적에 나는 몇 번째야, 몇째야 라고 할 때 What number are you? 라고 묻는 경우가 있다는 게
1: yeah.
0: 맞아요?
1: Yeah, all the time, yeah. 보행사, what number are you? Like, I'm the older. 둘만 있을 때는 older, younger 이렇게 하고
0: right.
1: 세 명부터는 oldest, middle, youngest 이렇게 하죠. Yeah.
0: 그렇군요. 그러면 나는 네 번째야. 그럼 I'm number four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 I'm number four or I'm the fourth child.
0: I'm the fourth child.
1: Yes.
0: 그렇군요. 근데 정말 I'm the number four, number five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1: oh, yeah.
0: 그러더라고요.
1: That's perfectly normal.
0: 아,
1: yes.
0: 내가 4번이야, 5번이야 이런 식으로. 자,
1: 많을
0: how,
1: 땐.
0: 네, 많을 땐 맞습니다. How is your cousin doing these days? 그러니까 how is 누구누구 doing 하게 되면 어떻게 요즘 지내고 계시니 특히 건강 상태에 대해서 물을 적에 많이 쓰게 되죠.
1: Mm-hmm.
0: 네.
1: How is she doing these days?
0: How is she doing these days?
1: Right.
0: 자,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2: That's sweet. How is your cousin doing these days?
0: How is your cousin doing these days? 그래서 그

0: 사촌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니? 했더니 그 친구는 잘 지내고 있어.
1: Yeah, she's doing okay.
0: She's doing okay.
1: She's doing okay.
0: She's doing okay. 약간 뭐 힘이 좀 들어가긴 해.
1: Just a bit tired.
0: Just a bit tired. Right.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보면 괜찮아.
1: But overall, good.
0: 네, but overall, good. Right. 정말 딱딱 할 말만 지금 단어를 나열하듯이 말하게 되는데요.
1: She's doing okay. Just a bit tired. But overall good.
0: 네, 정말 구어체 말이 되는 거죠.
1: That's right.
0: 네. 자, she's doing okay. 아까도 how is she doing these days? 라고 물어보니까
1: right.
0: Oh, she's doing okay. She's doing really well.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1: right.
0: 여기서는 뭐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긴 있나 봐요.
1: 그런데 이 상황에서
0: 네.
1: 이미 피곤하고 힘들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 걸 알고 있어요.
0: 네.
1: 그 상황을 알고 물어본다면 doing보다는
0: 네.
1: How is your cousin holding up these days?
0: 그렇죠.
1: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0: 맞습니다.
1: Holding up.
0: Holding up. 어떻게 버티고 있니? 힘들 거는 뭐 기본적인 문제인데
1: right, right.
0: 기본적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잘 버티면서 지내고 있냐?
1: 잘 버티고 있니?
0: 그렇죠.
1: How is your cousin holding up these days?
0: How is your cousin holding up these days? 그러면 she's holding up okay 해도 돼요?
1: She's holding up okay. 뭐 그럭저럭 그냥 okay다. Not good, not bad, just okay.
0: Just okay. 그러니까 okay라는 말이 아주 뛰어나게 좋은 거하고는 분명 차이가 있는 거네요.
1: Right, of course. Yeah.
0: 네, she's doing okay. 나쁘지 않게 잘
1: right.
0: 지내고 있어. 약간은 피곤할 순 있는데 just a bit tired. 그냥 약간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but overall, 전반적으로 봤을 때 overall, good.
1: Yeah.
0: 잘 짓는다는 거죠.
1: Overall good.
0: Overall good. 자, overall, 전반적으로라는 yeah. 말이 되겠습니다.
1: Yeah. Overall, or you can say all in all.
0: All in all.
1: You know, all in all.
0: 그렇죠.
1: All things considered.
0: 맞습니다. 다 따져봤을 때
1: right.
0: all in all things considered. 여기서는 overall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overall은 또 옷 입는 것도 overall이잖아요.
1: The overalls.
0: 그렇죠.
1: Yeah, we call them, yeah.
0: Overalls. 위아래 right. 붙어있는 옷 같은
1: That's
0: 경우
1: right.
0: 또 overall이라고 하더라고요.
1: The people who are doing a lot of painting and housework and they put on overalls.
0: 우리 그거 뽀빠이 바지라 그래요.
1: 맞아, 맞아. 네. 뽀빠이 바지.
0: 뽀빠이 바지. 네. 뽀빠이라고 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1: 파파이.
0: 네, 파파이.
1: The Sailor Man.
0: 네. 예, 뽀빠이라고 못 알아들어서. Overall good. 전반적으로 좋다. 자, 그 말을 듣고 듣고 보니까 네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니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구나.
1: Sounds like everything is going well so far.
0: 네. Sounds like everything is going well so far.
1: Right.
0: 자, 모든 것들이 everything이 is going well. 잘 가고 있는 거구나. So far. 지금까지라고 합니다.
1: 그렇게 보인다. 그렇게 들린다. Sounds
0: 네.
1: like. 겉으로 봤을 땐
0: 네.
1: Boeing Sam is traveling everywhere and she looks like sounds like she's doing really well. 근데 예를 들어서 알고 보니 she's really sad and struggling. So it's like outward appearance is not everything, right?
0: 그렇죠. But what you see is not
1: everything.
0: The reality all the time.
1: Yeah, it's not
0: 그렇죠.
1: The reality, right?
0: 맞습니다. 그래서 sounds like, looks like, feels like 모두 뭐뭐인 것 같구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Everything is going well.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다. Go라고 하는 건 실제 어디 간다는 뜻이 아니라
1: right.
0: 진행된다는 뜻이 되겠죠.
1: Hey, how's your business? How's your restaurant? How's
0: 그렇죠.
1: your cafe? It's going well so far.
0: It's going well so far. 약간 겸손하다. So far가 들어가니까.
1: So far.
0: 네.
1: 아직까지는.
0: 그렇죠. 아직까지는
1: 이런 표현 배웠잖아요 우리 so far so good
0: 네 맞아요
1: 아직까지는 okay
0: 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저도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계시는 많은 외국분 선생님들이 원어민 분들이 계신데 so far so good 꼭 그렇게 물어요
1: so far so good
0: 네 아직까지 괜찮냐고 한국에서 지내는 게 네.
1: So far, so good.
0: 네, 그렇게 물어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That's right.
0: 네, 자, sounds like everything is going well so far. 자, 지금까지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부터는 힘들 거야 뭐 이런 말이 아니라 말 들어보니까 현재까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좋은 뜻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1: Yes.
0: 네, 들어볼게요.
2: She's doing okay. Just a bit tired, but overall good.
3: Sounds like everything is going well so far.
0: 네, 대화 전체 듣겠습니다.
3: How did your parents react to the news?
2: They were so excited. My mom even cried a little.
3: That's sweet. How is your cousin doing these days?

0: days?
1: She's doing okay. Just a bit tired, but overall good.
0: Sounds like everything is going well so far.
2: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3: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2: 네, now you know what to do.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4: Mm-hmm.
2: 큰 소리로 저희와 함께 각 문장 말씀하시듯이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4: Let's go.
2: 너희 부모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어?
5: How did your parents react to the news?
4: How did your parents react to the news?
2: 두 분 다 너무 좋아하셨지.
5: They were so excited.
4: They were so excited.
2: 엄마는 심지어 약간 우시기까지 했어.
5: My mom even cried a little.
4: My mom even cried a little.
2: 어우, 듣고 보니 뭉클하다.
5: That's sweet.
4: Oh, that's sweet.
2: 그럼 너희 사촌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니?
5: How is your cousin doing these days?
4: How is your cousin doing these days?
2: 어, 걔 잘 지내고 있어.
5: She's doing okay.
4: She's doing okay.
2: 그냥 약간 힘은 들어 하는데 전반적으로 괜찮아.
5: Just a bit tired, but overall good.
4: Just a bit tired, but overall good.
2: 어, 듣고 보니까 지금까지 모든 게 다 잘 돼가고 있는 것 같네.
5: Sounds like everything is going well so far.
4: Sounds like everything is going well so far.
2: 여기까지입니다.
4: Mm-hmm. Yay! Good job, everyone.
2: 네, 정말 애쓰셨어요. Mm-hmm. 항상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4: And this was Juch.
2: 영어 배워봐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rely on, 뜻은 의존하다, 기대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A London borough has successfully curbed urban flooding, relying on the animals' dam-building instincts to transform a local river into a water-absorbing wetland system. 여기서 rely on이라는 표현은 어떤 도움이나 능력을 믿고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Many people rely on public transportation.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에 의존합니다. 뉴스에서 rely on instincts, rely on technology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무언가를 의지하는구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Rely on,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태양은 불덩어리 같았다. 장렬하는 남극의 여름이 찾아온 것처럼 느껴졌다. 항구가 보였다. 사람들은 높다란 항구의 방벽 아래에서 어슬렁거린다. 가게들은 모두 활짝 문을 열어젖혔다.

있다. 열대의 과일 향기가 공기를 가득 메운다. 복숭아, 오렌지, 살구, 건포도, 정향, 후추가 매혹적인 향기를 풍긴다. 뜨거운 도로 위에 열을 식히려고 물을 뿌려 수증기가 피어오른다. 페르시아 상인들이 쉰 목소리로 손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아, 그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열대 지방의 공기는 정말 상쾌하구나. 그 순간 발이 스키폴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나는 바로 몸을 고추 세우고 눈을 크게 떴다. 눈이 부셨다. 한동안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없었다. 발레리안 알바노프의 책 위대한 생존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식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비치보이스의 코코모 띄워드렸습니다. 이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네요. 박연경 님도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하면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딴 세상으로

보내주는 주문 가득한 노래 룰루랄라 하셨습니다. 좋죠? 그리고 장영은님도 첫 곡부터 비치보이스의 노래라니요. 20살 무렵 영화 칵테일을 보고 영화 음악에 흠뻑 빠져버렸지 뭐예요. 30년도 넘었어요. 30년도 넘었는데 그런데도 이 곡을 들으면 뭔가 너무너무 풋풋하고 지금이 처음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7906 쓰시는 카페이님도 와, 참 신기하게도 코코모는 여름에 항상 듣는 노래인데도 질리지 않고 언제나 흥겹죠? 마치 윤고은의 북카페처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북카페도 거기에 같이 섞여 들어가는 거네요. 그리고 진수정님은 지금 제주도에 막 도착이요. 오자마자 렌트카에서 북카페 틀었어요. 신나요? 하셨습니다. 와, 제주도 이렇게 가셔서 렌트카 딱 이렇게 바로 시동 걸고 했을 때이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얼마나 타이밍이 잘 맞나 싶으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첫 곡이 아주 상큼했죠? 문장카페. 갈라파고스에서 펴는 발레리안 알바노프가 쓰고 홍한별 번역가가 우리말로 옮긴 책 위대한 생존의 일부로 깔아드렸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의 첫 곡인데 위대한 생존? 문장카페 출처의 제목이 약간 수상하다 싶으시죠? 네, 문장카펫에 보면 뭐 열대 과일 향기, 뭐 복숭아, 오렌지, 살구, 건포도 그리고 열대 지방의 공기 너무 상쾌하다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러고 끝에 발이 스키폴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다라는 구절이 나오고 바로 눈을 뜨니까 눈이 너무 부시고 여기가 어딘지 알수 없는 상황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북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까 완전 정반대 그 따뜻하고 풍요로운 과일들과 꽃들이 막 피어 있는 햇살이 막 폭발할 정도로 많이 흥건하게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것 같은 그 열대 남극의 이미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레리안 알바노프의 생존담인데 그가 직접 겪은 어떤 망상이었던 환각 상태였던 거죠. 몸이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서 봤던 진짜 꿈 같은 그런 순간이었는데, 이책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위대한 생존.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기록이고요. 이 발레리안 알바노프를 포함한 23명의 러시아 사람들이, 선원들이, 그러니까 북극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1912년에 러시아 탐험선이 이제 자원을 얻으려고 출발하기 시작했는데, 배가 유빙에 얼어붙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1년 반을 그배 안에 있어야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사람들의 이제 선택이 갈리죠. 이쓴 작가 발레리안 알바노프는 거기서 배를 버리고 나가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모험인데 그 결과 이 사람은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다른 한 명의 생존자 두 명을 빼고 나머지는 결국 거기서 그냥 갇혀서 죽게 됐고 그러니까 23명이 출발해서 21명이 희생당했고 이제 두 명만 살아남은 사고일 수도 있죠. 이그 위대한 생존이라고 하는 그 기록의 일부. 거기서 너무나 비현실적인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 여름날의 풍경이 있어서 이책 소개도 좀 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문장카펫으로 깔아드렸습니다. 꿈을 꾼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많은 카페인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출석 암호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 암호는 여름날 하면 떠오르는 음악들 너무너무 많지만 초여름 무렵부터 이 음악 저는 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장마철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닐 것 같고요. 들으면 뭔가 눈부신 그 햇살, 그리고 그 일렁일렁이는 어떤 파도든 아니면 강의 그 윤슬 같은 것들이든 이런 게막 떠오르기도 하고, 내 앞에 있는 알코올이 있든 없든, 칵테일 한 잔과 막 이런 미풍, 이런 느낌이 막 드는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름과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바로 보사노바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출석 암호는, 보사노바,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사노바, 보사노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이님들,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셔도 되고요. 그리고 반디 앱도 괜찮습니다. 보사노바, 보사노바 다 요렇게 네, 둘다 인정할게요. 그래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석 암호를 지금 입력하기 시작하신 지가 지금 며칠째죠? 우리가 지난주에 4일 했고 이번 주 오늘까지 이틀 해서 6일째 지금 개근 도전하고 계신 거죠? 3주간의 개근

이벤트 모두 다 완성하신 분들께는 3주 후에 우리 개근상 선물 드릴 예정이고요. 한번 놓쳤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시는 분들께는 아차상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아차차, 아차차차는 없습니다.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카페인 분들 혹시 전화 받으시면 02-1호 시작되는 전화 받으시면 윤고은의 EBS 북카페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일상 꼭잘 들려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방송 시간도 알고 계시죠? 12시부터 2시, 제 방은 저녁 8시부터 10시입니다. 우리 미술관 이벤트도 있는데 음악 듣고 와서 띄워드릴게요. 지금 음악은 두곡 모두 보사노바 음악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장마철이 약간 꿉꿉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느낌 상큼하게 날려보내시죠. 클레멘타인의 시즌 인더 선, 그리고 베벨 질베르토의 핀봄까지 두 곡입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사노바 장르를 사랑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네요. 3308 쓰시는 카페님도 가장 좋아하는 음악 장르라고 하셨고요. 음악 들으시면서 9339 쓰시는 카페님도 이 뜨거운 태양 아래 브라질이 떠오른다라고 하시면서 강목상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강목상체라도 흔들흔들 움직여 본다라고 하셔서 웃었습니다. 네, 음악이 우리를 좀더 말랑말랑해지게 만들어 주는 것 같죠? 연체동물처럼. 5452 쓰시는 카페이님. 오늘도 출첵합니다. 보사노바. 여기는 용인입니다. 비온뒤 햇살이 너무 뜨겁고 습도 죽이네요. 무섭습니다. 북카페와 함께여서 버티네요. 오늘도 화이팅이라고 하셨어요. 비가 잠시 멈춘 것 같아요. 저도 오늘도 우산을 들고 왔는데 해가 쨍쨍하더라고요. 변덕스러운 그런 날들이니까 날씨가 오늘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햇살 아래 북카페로 왔습니다. 최현선님, 보사노바 취향 저격이에요. 여름 내내 함께 한답니다. 하셨습니다. 네, 좋죠. 마음이 막 살랑살랑 흔들리는 느낌입니다. 조금주님, 들려주시는 음악이 진짜 여름 해변에 있는 느낌이에요. 칵테일 한 잔, 캬, 좋습니다. 우리 지금 허공에 너무 예쁜 빛깔의 칵테일 그한 잔을 앞에 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든. 3323 쓰신 카페인으로 여름엔 뭐니 뭐니 해도 보사노바죠.

갖고 있으면 가슴에 사랑이 넘실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사랑이 넘실대면 나눠줘야죠. 흘러나갈 수 있도록. 아, 최유하님도 보사노바 삼바 반짝 출첵 하셨고요. 이근영님 보사노바 하시면서

이제 첫, 이 사회로, 첫 사회인으로서 이렇게 발걸음을 이제 출석이 아니죠? 좀 출석 암호에 너무 제가 이렇게 사로잡힌 나머지 출근을 하실 텐데, 출근길, 나가는 또 퇴근길, 이런 것들 모두 다 너무너무 좋은 일들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벤트 하나 더 있죠?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티켓입니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파주에 있고요. 이 건물 자체가 너무 유명해서 이거 보러 또 가시는 일부러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죠.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에서 준비한 기획전 미메시스 오버필드 7월 26일까지 매일 전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네 분께 모바일 티켓 며칠 후에 전송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의 미션은 이겁니다. 샵 1045로만 티켓 신청 가능합니다.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 미술관 이름이죠. 미메시스 들어가게 하셔서 미메시스 넣고 그리고 신청하시는 분 성함, 이름 넣고요. 그리고 오늘의 질문은 잊지 못할 미술관이 어디였는지. 혹은 미술 전시,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미술 전시의 기억이 있는지 그 추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없어요 하면 소망하는 바를 적어주셔도 되겠죠. 오늘도 방송 말미에 추첨해서 네 분께 티켓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일간 카페인 이번 주 주제는 틈새와 그늘입니다. 틈새와 그늘. 오늘은 뭐 에어컨 바람, 선풍기 바람, 부채질로 일어나는 바람 다 좋지만 가장 최고봉은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맞바람. 맞바람의 맛은 정말 정말 너무너무 시원하죠. 그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뙤약볕이 내리쬐는 오후. 환기가 되지 않은 닫힌 공간에 들어서면 숨이 턱 막히는 뜨거운 공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밀폐된 방 안에 갇혀 갈 곳을 잃은 공기는 묵직하게 가라앉아 불쾌지수를 높이죠. 이때 이 답답한 열기를 단숨에 식히는 방법은 선풍기를 강하게 트는 것도 에어컨의 온도를 끝까지 낮추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공간의 양끝, 마주보는 두 개의 창문을 동시에 열어두는 것입니다. 한쪽 창문만 열어서는 공기가 맴돌 뿐 빠져나가지 못하지만 반대편 창문을 마저 열어 기압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순간 묵묵히 멈춰있던 공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깥에 서늘한 기운이 들이닥침과 동시에 실내에 고여있던 탁한 열기가 반대편으로 밀려나가는 이 맞바람의 원리는 복잡한 장치 없이도 공간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건축의 속깊고 투명한 지혜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내면도 이 밀폐된 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팍팍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속에도 뜨겁고 탁한 감정들이 차곡차곡 고이게 마련입니다. 타인을 향한 뾰족한 분노, 억울함 혹은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에 대한 애틋하고도 답답한 미련 같은 것들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불쾌한 감정들을 밖으로 들키지 않기 위해 마음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곤 합니다. 하지만 배출구를 찾지 못한 감정들은 내면에서 맴돌며 마음의 온도를 숨막히는 수위까지 끌어올립니다. 뒤늦게 답답함을 느끼고 마음의 창 하나를 열어보지만 고집스럽게 쥐고 있는 나머지 창문들을 닫아둔 채로는 결코 그 뜨거운 열기를 밀어낼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고인 감정만을 억울하게 들여다보는 외골수 같은 태도는 결국 스스로를 더 깊은 피로의 굴레에 가두고 맙니다. 마음의 온도를 서늘하게 낮추기 위해서는 기어코 반대편 창문을 열어젖히는 너그러운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옳다는 팽팽한 고집 혹은 상처받지 않겠다는 낡은 방어 기제를 헐렁하게 풀고 바깥의 낯선 시선이나 다른 관점이 내 안으로 훅 불어오도록 기꺼이 허락하는 일입니다. 시원한 맞바람이 통하는 순간 내 안을 꽉 채우고 있던 무겁고 뜨거운 감정들은 집착할 새도 없이 저 멀리 쓸려 내려가게 됩니다.

한여름 정오의 끈적한 더위 속에서 불쾌한 감정에 휩싸여 있다면 스스로를 가두고 있던 마음의 빗장을 풀고 마주보는 두 창문을 활짝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내 안을 묵묵히 관통하며 지나가는 그 투명한 바람결에 뜨겁게 달아올랐던 우리의 마음도 마침내 평온하고 서늘한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수지서의 Feather in the Wind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일간 카페인 통해서 마음에 맞바람이 칠수 있도록 다른 한쪽 창문도 열어두는 그 지혜 배우셨죠? 김지현님이 아, 두 창문을 여는 게 그렇게 어렵네요. 요즘 저에게 필요한 글 내용이라 북카페가 저에게 글을 점지해 준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좋죠.

우리 북카페 수뇌부 작가님 두 분이 이렇게 또 글을 써주시는데 요일별로 써주시는데요. 이 글에 정말 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들으실 수 있어요. 제방도 있으니까요. 권성경님, 저도 맞바람 정말 사랑해요. 2층 살다가 24층으로 이사오고 나서 제일 좋은 것이 시원한 뷰와 맞바람이에요. 남편은 방충망 틈새로 벌레 들어올까봐 창문 다 닫고 에어컨 리모컨을 찾지만 저는 맞바람이 참 좋네요. 제 마음의 창도 거실 창문 열듯 팍팍 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그러운 용기를 내어 불편한 감정을 내보내고 마음의 온도를 식혀봐야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정말 창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이렇게 종이 창문 같아서 손으로 콕 찌르면 구멍이 퐁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창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내 마음, 내 손으로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싶고요. 0515 쓰시는 카페인님, 첫 방문이신 것 같습니다. 군인이에요. 같이 근무하는 병사 염증 수치가 높다고 해서 군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부대에 복귀하는 중입니다. 마음이 꿀꿀했는데 처음 듣는 라디오에서 좋은 음악, 좋은 분위기 너무 좋네요. 매일매일 청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와, 이렇게 우연히 첫 만남 갖게 되는 거죠. 이 기분이 좋다, 분위기가 좋아요 하셨는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찾아오셔서 우리 북카페 애청자는 카페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카페인으로서 열심히 출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간직해도 좋지만 부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겠어요. 부대원들 많잖아요. 함께 들으셔도 우리 단체석이 넓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셔도 좋습니다. 오셔도 좋은 게 아니라 와주세요. 네. 그리고 미메시스 아트뮤지엄 오늘 이벤트 이렇게 정말 많은 카페인들이 사연을 주고 계셔서 재밌어요. 이 내 생에 잊지 못할 미술관 혹은 전시의 기억을 쭉 담아주고 계신데 뭐 제주 현대미술관의 김창렬 물방울 전시부터 시작해서 최근 본 특정 전시들 그리고 전 세계 지금 모든 미술관이 다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뭐 프라도 미술관부터 시작해서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 막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미메시스 말머리도 있어야 되고요. 나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벤트 신청이 유효합니다. 나의 이름도 넣어서 꼭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죠. 클래식화이 프로젝트에서 캣보사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예고드린 것처럼 우리 카페인들 오늘 무리하는 시인들이 준비한 무리하는 여름방학 1탄부터 만나게 되실 겁니다.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3: 상혁 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3: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네.
0: 계속 무리하려고요.
3: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네.
3: 무리하는 시인들 나오셨습니다. 김소연 시인, 김상혁 시인,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잘 지내셨죠?
0: 네.
3: 이번 주 또 이렇게 특집 준비 1탄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네. 좋은 작품들 찾으셨나요? 어떠셨어요?
0: 아, 열심히 했습니다. 네. 우선은 그래도 기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 시기가 우리가 찾아야 될 시기가 1930년대와 40년대다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3: 이번 주는 그쵸?
0: 그건 좀 편했습니다.
3: 오히려 네. 1930년대, 40년대 약간 시간 여행하는 기분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그 당시 그쵸? 기간지를 보는 것 같은 느낌?
2: 네, 그 당시에 작품들을 좀 많이 살펴보게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시간이 이건 너무 유명해 뭐 이건 내가 별로 소개하고 싶지 않아 막 이렇게 저 혼자 생각하면서 읽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3: 네.
2: 오랜만에 그 옛날 작품 읽는 게 되게 저한테 너무 그윽한 시간이었어요.
3: 그윽한 시간도 우리 북카페에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골라오신 작품들이 무엇인지 궁금한데 먼저 상혁 시인님이 고르신 것부터 볼까요?
0: 네, 저는 30년대와 40년대에서 시를 골라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3: 네.
0: 이 책부터 떠올렸어요. 유정호 교수가 한국 근대 시사라는 책을 썼고 그게 아예 부제가 1920에서 35년이라 45년까지 그 기간을 딱 정해놓고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20, 30년, 40년 이때 나온 시를 한번 분석해보겠다. 문학사별로 네. 이런 책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보통 이제 근데 이제 문학사 같은 경우는 좀 유명한 시인들 위주로 들어가잖아요.
3: 그렇죠.
0: 그래서 근데 다행히도 여기에 유종호 그 평론가의 어떤 기조는 그 사람의 이름이 있든 말든 좋은 작품을 소개한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쓰인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딱 한 편이 들어가 있는 시가 있었습니다.
3: 네. 그래서
0: 이시우 시인의 여구가라는 작품을 읽어드릴 건데
3: 네.
0: 그 앞에 평론가의 약간의 해설 같은 것이 붙어 있습니다.
3: 좋습니다. 그러면 해설 포함해서 읽어주실 거죠?
0: 네. 네.
3: 네. 낭독 듣고 갈게요.
0: 별 매력 없는 작품을 정기적으로 찍어내는 시인보다 한두 편이라도 기억할 만한 시편을 보인 시인이 한결 매력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시우의 한 편은 읽어둘 보람이 있다. 공연한 나내의 포즈가 가시지 않는 풍토에서 그의 산문시는 모더니즘의 한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이다. 소멸한 가능성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이 작품이 1935년에 발표된 것임을 유의해둘 필요가 있다. 여구란 털이 검은 말을 가리킨다. 기차를 한때 철마라 불렀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여구가 이시우 행복

에 대한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서 불행의 전부를 뺀댔자 남은 것은 결코 행복이 아니다. 그 여자를 태운 행복의 기차는 10년 같은 산 너머로 떠나는 날이다. 행복은 다른 이에게도 없는 것이니까 필연코 나에게도 없는 것이겠지. 나는 그 여자의 생일날을 외이고 솔밭에는 바람이 부는 날이다. 행복과 같은, 불행과 같은.

0: 유종호 교수의 책 한국 근대 시사에서 발췌한 이시우 시인의 시 여구가 들려드렸습니다. 민음사에서 펴낸 책이고요. 이어서 1936년 노래입니다. 유종섭의 광야의 달밤 띄워드렸는데 음악 나가니까 지금 정경희님이 전주가 나오자 제 주위의 모든 분들이 노래에 집중해서 들어요라고 하셨거든요. 소현시님도 이 음악 나오자마자
1: 네,
0: 푹 빠져드신 듯.
1: 유성기 시대 음악 이 전집을 갖고 있었거든요.
0: 아, 네.
1: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소장만 하고 안 듣거든요, 전 요새.
0: 그쵸. 근데 또 이런 계기로 또
1: 네,
0: 우리가 함께
1: 너무
0: 이렇게
1: 예.
0: 나누게 됐습니다. 진짜 음악이 우리를 정말 한 100여 년 전으로, 한 90여 년 전이라고 해야
1: 네,
0: 될까요?
1: 구한말로.
0: 맞아요. 1936년으로 우리를 지금, 움직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읽어주신 그 해설, 그 평론과 그리고 시에 대해서는 함희경 님이, 어머나, 100년 전에도 감성은 지금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네요. 하셨어요.
2: 그러니까요. 노래도 너무 잘 어울리고 비슷한 감수성을 읽는 이 기분도 너무 좋은데요.
0: 네.
2: 저도 이 노래 들으면서 좀 놀랐는데 그 이시우 작가, 이시우 시인이 시를 많이 쓰지 않고 정말 몇 편의 시만을 남기고 사라진 이유가 작곡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고 많이 아시는 그 곡을 작곡한 작가이고
0: 네.
2: 그래서 결국은 그냥 연예계 쪽 아니면 작곡 쪽, 음악계 쪽에서 계속 있었던 거기서 활동했던 작가입니다.
0: 네.
2: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왜 어쩐지 좀 연관성이 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고요. 그리고 이책그 한국 근대 시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2, 3년 전에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다른 곳이긴 했지만 이 기조나 태도가 일관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책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 저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작품이 좋지 않은데 문학사적으로 가치 있다. 이런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품이 좋지 않은데 문학사적으로 어떻게 가치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0: 네.
2: 태도 안에서 쓰인 어떤 근대 시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 근대 시사나 이런 문학사를 읽으면 보통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 책은 가장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중간중간에 독설이 나오거든요.
0: 그런 느껴져요, 지금.
2: 네.
0: 뭔가 이 강한 어조가.
2: 그래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이 상찬을 받은 이 글은 대체 뭘까라는
0: 네.
2: 생각으로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읽었어요, 뒤쪽으로. 그랬더니 이제 이 시우의 여구가가 나왔고 딱한 편이 실렸고 이걸 읽으면서 지금 함희경 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감수성이 너무 현대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0: 네,
2: 그래서
0: 맞아요.
2: 짧지만 이런 산문시를 소개한 어떤 학자의 어떤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0: 이 상혁시인님도 동의하세요? 그 의견에? 그러니까 문학사적으로 가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좋은 작품이 아니다. 이게 동시에 있을 수가 있느냐? 궁금해요. 이 유종호 이 교수의 의견에.
2: 그게 옳은 건진 모르겠지만 그게 다100% 옳다 이렇게 말하기는
0: 네.
2: 어려워도 문학사를 적을 때 되게 좋은 태도 가질 수 있는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고 어차피 그렇다면 그런 기준에 따라서 문학사를 적으면 이렇게 재밌는 문학사를 우리가 읽을 수
0: 그렇죠.
2: 있으니까요. 네.
0: 네. 어떠셨어요, 소연 시인님?
1: 저는 일단 유종헌 선생님의 이렇게 좀 날카로운 이런 그리고 뭔가 자신의 세계 안에서 뭔가 타협하지 않는 듯한 그런 식의
0: 네.
1: 태도가 옛날부터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면서 늘 따라 읽은 사람으로서 오랜만에 또 요런 이야기를 듣는구나. 뭐보다는 뭐가 한결 매력 있고, 그리고 무엇은 좀더 재고할 가치가 있고, 뭐
0: 네.
1: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자체도 너무 좋았고, 이시우 시인의 여구가라는 이 시가 너무 저의 취향 저격이었어요.
0: 지금 카페인님들은 이렇게 들으시니까 이게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텍스트가 이게 산문시잖아요.
1: 네.
0: 근데 이게 지금 1935년에 발표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형식적인 것도 참.
1: 그죠. 산문시가 아마 뭐 주요한의 불놀이 그 정도서부터 꽤 실험은 되어 있었고
0: 네.
1: 그런데 이 산문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는 작사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제서야 아하 했는데 리듬이 너무 좋은 거예요.
0: 아, 그게 또 느껴지는군요. 예.
1: 이게 또 철학적이고 리듬을 생각해서 쓴 문장이라기보다 자기 생각을 열심히 전하는 데 더 네. 기울였던 정성을 기울였던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산문이 아닌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마지막도 행복과 같은 불행과 같은
0: 그쵸.
1: 이런 방식으로 산문이라면 이렇게 못 끝내잖아요.
0: 그렇죠.
1: 예, 이런 특징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0: 그러니까 행복이라든지 불행이라든지 이런 시어들이 어찌 보면 이 쓰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너무 관념적이어서. 네. 근데 여기서는 그것을 활용하면서도 우리에게 좀 새로운 느낌으로 이렇게 좀 제안을 해주는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일단 행복에 대한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서 불행의 전부를 뺀댔자 남은 것은 결코 행복이 아니다. 정반대 개념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2: 네, 그러니까 이런 너무 재밌었어요. 행복에 대해서 행복에서 불행을 다 뺀다고 해도 거기에 행복만 남는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네.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여자라는 어떤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읽을 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이 여자가 되게 신비합니다. 왜냐하면

0: 나는 이 여자가 떠나서 내가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저렇게 그냥 어떤 여자가
1: 네.
0: 어떤 행복으로 향하는 것 같지만 그 여자도 결국은 인간인 한에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지 읽을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는데 딱히 설명이 붙어 있진 않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나에게도 없다.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은 없다라고 그냥 규정하고 끝나버리거든요.
1: 네.
0: 이런 단호한 면이 너무 멋지고 좀 서늘한 느낌도 있습니다.
1: 그러네요. 그 부분에 밑줄 그었어요. 그러니까 행복은 다른 이에게도 없는 것이니까 필연코까지 붙이면서 나에게도 없는 것이겠지라고 써둔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배경을 또 솔밭으로 이렇게 잡아둔 것도 막 상상하게 돼요. 솔밭에는 바람이 부는 날이다.
0: 그리고 약간의 힌트를 준게 나는 그 여자의 생일날을 외우고 그
1: 그쵸.
0: 여자가 태어난 날을 외우고 있고 그리고 그 위, 다음에 바로 붙은 게 아, 그래서 내가 구구절절 그 여자랑 사실은 어떤 사이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솔밭에는 바람이 부는 날이다라고
1: 네.
0: 간결하게 마무리하고 있어서 진짜 현대적인 느낌이 많이 납니다.
2: 저는 이 시에서 가장 좋은 문장 꼽으라면 이 문장이에요. 지금 상혁 씨님 말씀해 주신. 그러니까 뭐뭐하고 뭐뭐다라고 했을 때
1: 네.
2: 이 뒤에 대꾸가 너무 기묘해서
1: 그쵸.
2: 네.
1: 구구절절 더 설명할 필요도
2: 그쵸.
1: 없이.
2: 네.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0: 그리고 이걸 더 아름답게 지금 평론가가 보는 이유가 35년이라는 시대를 생각해 봐라라고 지정하고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공연이 난해한 포즈가 가시지 않은 풍토였다는데.
1: 밑줄 그었어요.
0: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1: 요철이 느껴지는
0: 네.
1: 그런
0: 아,
1: 문장들.
0: 모더니즘 한답시고 니네들 일부러 어렵게 쓰고 있지. 근데 봐라. 이렇게 솔직한 문장과 정서로도 모더니즘은 충분히 이룩할 수 있는 어떤 것이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 진짜 담백한데 엄청
2: 그쵸.
1: 세련되다는 거.
2: 그쵸,
1: 그쵸?
2: 그쵸. 세련되기 위해서 공연한 아내의 포즈라는 게
1: 네.
2: 사실 어느 시대에도 늘 있어 왔잖아요.
1: 그렇죠.
2: 예, 그거를 우리가 꼭 집어서 말하지는 않는데, 이게 이종호 선생님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저는
1: 네.
2: 생각합니다. 요철.
1: 요철 같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0: 그리고 이런 게 별로 사실은 문학사에서 흔치 않은 기술이거든요. 판단을 잘안 하려고 해요. 어떤
1: 아,
0: 개별 작품에 대해서. 근데
1: 네.
0: 보면은 거의 한 문단에 한 문장씩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1: 그쵸.
0: 네, 그래서
1: 이것도 참 쉽지 않은
0: 재밌게
1: 건데.
0: 읽을 수 있고 그 판단을 꼭 따라한다기보다는 그 판단을 읽고 자기 판단과 좀 견주어 볼수 있는 책이어서 훨씬 재밌었습니다.
1: 좋습니다. 이 지금 들려주신 책 이야기에 많은 카페인이 사연 주셨는데, 우리 2부로 건너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시 님이 시간 여행을 하는 듯 합니다. 이제 오늘 아까 그 유종섭의 광야의 달밤 들으시면서도 경성으로라고 하셨고, 정말 많은 김재희 님이 와, 오늘 선곡 너무 좋아!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보사노바와 시간 여행을 막 아우르면서 가고 있습니다. 아마 1부 끝곡도 좋으실 거예요. 스탄 게츠 주앙 질베르토의 더걸 프롬 이파네마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시죠.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무리하는 시인들 김상혁 시인, 김소연 시인과 함께 오늘부터 이제 8주간 이어지는 우리 시간여행 같은 193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지만 주목하면 좋을 그런 작품들 열어보고 있는데요. 그 1탄을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오수미 님이 저는 북카페에서 진짜 처음 듣는 것들 진짜 많이 배웁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얘기에서도 지금 벌써 홀리신 것 같습니다.
1: 저도 처음 본 작품이었습니다.
0: 그렇죠. 두 분도 거의
2: 처음이죠.
0: 첫 발굴을 네. 해서 오신 거죠. 그리고 또 사연을 보겠습니다. 네.
1: 9908 님이 얼마 전 뮤지컬 사회찬미를 관람했어요. 부르의 명곡 사회찬미를 배우의 라이브로 들으며 저 또한 그 시절을 함께한 듯 했어요. 오늘 방송도 참 좋습니다.
0: 아, 진짜 이 어떤 음악, 어떤 시, 어떤 작품, 어떤 뭐 영화, 뮤지컬 이런 것들은 그냥 잠깐만 접해도 우리를 훅 진짜 그쪽으로 옮겨놓죠.
1: 네, 네.
0: 타임머신이 있다면 이런 거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연도 보겠습니다.
2: 네, 송채원님, 며칠 전 잘 나온 사진 한 장을 보며 나 자신을 안아주고 싶어.

0: 싶어 인별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뻐지고 싶지만 그 순간이 오기 전에 김이 주름이 생겨버린 상태지만 고민도 흔들림도 있지만 그 시간을 지나 여기 이렇게 그래도 웃고 있는 내가 이쁘다 싶더라고요. 이 시를 자꾸 읽다 보니 행복은 불행도 조용히 안아주는 그런 마음인 것 같은 것 같은 시 같아서 자꾸 읽어보고 또 읽어보게 되네요.
1: 우리 앞서 소개해 주셨던 그 이시우 시인의 시 여구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신 거죠?
0: 네. 행복은 불행도 조용히 안아주는 그런 마음. 이 말씀이시네요.
2: 진짜. 그러네요.
1: 행복은 행복과 불행이 있으면 왠지 행복이 조금 더 자그마하지 않을까라고 전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행복이 불행을 안아줄 수 있는 너른 품을 가진 그런 존재인 거예요?
2: 네, 그쵸?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애초 약간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1: 구분이 안 된다? 네, 네. 맞네요. 자, 그러면 이 기대치가 좀 더 높아졌는데 네, 소연 시인님이 처음 이 특집을 제안해 주셨던 소연 네. 시인님이 네, 아마 준비하신 작품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중에 일부는 또 지난주에 그냥 털어버리셨잖아요. 아껴두려고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먼저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작품들을 또 고르셨을지가 더 궁금합니다.
0: 저는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아시고 사랑하고 있는 나혜서 작가의 네. 몇 편 안 되는 그 전해지고 있는 시 중에서 최초의 시 한 편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1: 와 좋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또 나혜석 작가의 소설을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더 궁금해서 막 찾아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0: 네.
1: 오늘도 시를 만나는 시간 기대하면서 낭독 부탁드릴게요.

광 나혜석 그는 벌써 와서 내 옆에 앉았었으나 나는 눈을 뜨지 못하였다. 아, 어쩌면 그렇게 잠이 깊이 들었었는지. 그가 왔을 때에는 나는 숙수 중이었다. 그는 좋은 음악을 내 머리 맡에서 불렀었으나 나는 조금도 몰랐었다. 이렇게 귀중한 밤을 수없이 그냥 보내었구나. 아, 왜 진작 그를 보지 못하였는가. 아, 빛이여, 빛이여, 정화를 키워라. 언제 꺼지든지 내 옆에 있어다오. 아, 빛이여, 빛이여, 마찰을 식혀라. 아무것도 모르고 자는 나를 깨운 이상에는 내게서 불이 일어나도록 뜨겁게 만들어라. 이것이 깨워준 너의 사명이요, 깨인 나의 직분이다. 아, 빛이여, 내 옆에 있는 빛이여.

0: 1918년 3월에 나온 여자계에 실린 나혜석 시인의 시, 광, 낭독으로 만나셨고요. 이어서 베빈다가 부른 내 몸, 띄워드렸습니다. 와, 이 시의 그 느낌과 음악하고도 너무 잘
1: 그러게요.
0: 어울리고요. 그리고 이게 1918년 3월에 쓰인 시라는 것도 또
1: 네.
0: 새삼 놀랍고요.
1: 그쵸. 1918년이면은, 진짜 이 정도 각성 상태의 여성이 한국 땅에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나혜석이
0: 그쵸.
1: 이 시를 안 써놨으면 전혀 몰랐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예. 그리고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나혜석이 1896년생이니까 22살 정도에
0: 네.
1: 쓴 시고, 아마 일본 유학을 끝마치고, 그 즈음에 썼던 시기 때문에, 그 일본 유학을 통해서 얻었던 많은 배움과 각성이 이시
0: 네.
1: 속에 좀 담겨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시가 대단히 저는 훌륭한, 시적으로 훌륭하다 이런 것보다 이때 이런 여성이 있었구나라는 걸
0: 그쵸.
1: 발견한 것만 해도 너무 좋고, 사실 나혜석이 그런 여성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0: 네.
1: 다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찍 하고 좀 느껴지는 대목이 있어서. 그리고 또 나혜석의 시가 너무 안 알려져 있으니까 좀
0: 그러네요,
1: 한
0: 정말.
1: 편이라도 소개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0: 네.
1: 제가 읽어드릴 때 누락한 게 하나 있는데, 원고에 없어서 제가 못 읽었는데요.
0: 네.
1: 부제가 하나 있었어요. h.s.생이라는 부제가 있었어요.
0: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H.S.생?
1: 이니셜이라고 추정들을 연구자들은
0: 아,
1: 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누군가에 대한 헌시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0: 부제가 붙음으로써 더 매력적으로
1: 그쵸,
0: 느껴집니다.
1: 네.
0: 네, 누군가에 대한 헌시라고 하니까 더. 어떠셨어요, 상혁 씨님은?
2: 아, 저는 우선은 우리 요즘 시에서는 뭐 영탄 같은 걸안 쓰니까요. 아, 이런 걸안 쓰고, 그리고 저 어떻게 보면은 시대를 생각하지 않고 보면은 낡았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너무 멋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그쵸, 이 아가.
2: 네, 멋스러워요. 그래서
0: 요즘 아는 이하가
2: 네, 이게
0: 아니잖아요.
2: 아니잖아요.
0: 요즘은.
2: 그러니까 뭔가 정말로 어느 거리에서 혹은 정말로 말하듯이 읽을 수 있는 시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 이때의 감정을 정말로 옮겨 적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아라는 생각이
0: 그쵸.
2: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멋스럽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HS생은 누군가 이니셜이겠지 하고 저도 생각했는데, 해석이네 이런 생각도.
1: 자기 자신.
2: 네, 생 약간 생
0: 생에 대한
2: 삶에 대한 그런 얘기인가 이런
0: 해석이다.
2: 생각도 좀 들었고요.
0: 언어 유희를 그렇게

0: 또 담으셨을 수도 이
1: 네.
0: 가능성도 재밌네요.
1: 네. 그래서 재밌게 좀 봤고, 전체적으로 이 상황이 되게 멋있었는데, 뭐냐면은, 그냥 보통은 그는 벌써 내 옆에 와서 앉아 있었는데 내가 눈을 떠지 못하였다라는 이 구절을 해서 느껴지는 건 처음에는, 아, 연애에 대한 시인가? 이렇게 생각할
0: 네.
1: 가능성이 좀 있는데,
0: 그쵸.
1: 뒤로 갈수록 그거보다 훨씬 더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나를 깨닫게 해준 어떤 순간, 혹은 사랑, 아니면은 뭐 지식, 이런 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뒤에 멋진 부분,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고 있는 나를 깨운 한에는, 깨운 이상에는 내게서 불이 일어나도록 뜨겁게 만들어 다오. 그리고 그게 네 사명이고 내 직분이야. 깬 이후에는 그럴 수밖에
0: 네.
1: 없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대입해 볼수 있는 너가 정말 많거든요. 정말로 빛과 같은 어떤 존재, 어떤 깨달음, 여러 가지를 대입해 볼수 있는데, 요런 구도로 시를 썼다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큰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있구나. 감정을 많이 담아서.
0: 네.
1: 그래서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0: 그러네요. 여기선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이 그좀 아쉽고 약간 무지한 상태? 어떻게 그쵸,
1: 보면 이제
0: 네.
1: 그 인식 이전의 상태처럼 느껴지는데 그걸 또 숙수, 아주 깊은 잠에 이렇게 빗대니까 누구나 읽다 보면 혹시 내가 그 상태는 아닐까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고 좀 즉각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시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0: 그쵸. 나혜석이 본인 자신도 이미 각성한 여성이면서
1: 네.
0: 자기가 미처 다 하지 못한 각성을 또 아쉬워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걸 또 다른 여성 동지들에게 좀 각성을 요청하는
1: 네.
0: 그런 마음으로 또쓴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손을 내밀듯이.
1: 그러네요, 진짜.
0: 그리고
1: 아, 이 시기에 어떤 마음으로 시를 썼을까? 이런 생각도 계속 드는 거예요. 이 시대를 자꾸 떠올려 보게 되니까. 왜냐하면 1918년이면 이제 3.1운동 1년 전이거든요. 1918년
0: 맞아요.
1: 3월. 그러면 국가적으로는 대단히 어쨌든 안 좋은 상황이었고, 개인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뭐 행복하게 지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0: 네.
1: 계속 이렇게 우울함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있었고, 그 안에서 또 자기 나름대로 차별도 받은 시기도 있었을 거고, 인정을 받을 때도 있었을 텐데, 요런 걸다 생각하면서 시대상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일까라고 자꾸 되돌아보게
0: 그쵸.
1: 됩니다.
0: 그리고 처음에는 그라고 이제 지칭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빛이라고 몇 번이나 반복을 하고 제목도 광이잖아요.
1: 네.
0: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약간 이렇게 강조하는 방식, 약간 점층법을 쓴것 같은 이런 구조 이런 것도 참 많이 고민하셨겠다 싶어요. 그죠.
1: 첫 시니까
0: 네.
1: 더욱더.
0: 그렇네요.
1: 첫 시인데, 근데 첫 시고 1918년이라는 거 생각해 보면 너무 놀라운 완성도인 것 같아요.
0: 예, 저는 어쩐지, 뭔가 자기 자신을 깨우는 것과 키우는 것이 빛이다라고 한번 얼핏 태양을 한번 착 노려본 다음, 그냥 일필이지.
1: 그렇게
0: 예, 이 나혜석 정도의 재능이라면
1: 네.
0: 그랬을 것 같아요.
1: 진짜
0: 예.
1: 나혜석 작가가 쓴 글을 시간 순서대로 장르 상관없이 한번 이렇게 쭉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0: 네.
1: 어떤 마음들이 이렇게 또 움직였을까? 이 경로를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나윤선이 부른 아름다운 사람 듣고 그 다음 작품도 열어볼게요.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작품도 열어볼게요.
1: 네, 그 잘 알려진 시인 이용학 시인의 시집 오랑캐꽃 1947년에 나온 시집인데요.
0: 네.
1: 거기서 좀 덜 알려진 작품 다시 항구에 와서라는 작품을 가져와 봤어요. 이 작품은 그러니까 다른 그 항구 작품들이 이용학 시인의 항구 작품이 많이 실려 있는데 교과서에도 요거는 유독 한 번도 실린 적이 없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항구 작품보다 저는 이게 더 좋아요.
0: 네.
1: 그건 좀 길기도 하고 괜히 길고 감상적인 면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게 더 좋아서 이걸 좀 소개해 보고 싶었는데요. 이 처음에 좀 상황을 설명드리면은 일본 항구 공업 도시에 와 있는 조선인 노동자 억압받고 외로운 조선인 노동자가 기폭이 잠잠히 내려앉은 그러니까 깃발들도 펄럭이지 않게
0: 네.
1: 바람 한 점 없는 항구를 쓸쓸하게 걷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0: 47년 작품이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우리 아까는 1935년의 그 나혜석의 시를 만났고 이제는 조금 더 흘러서 네. 47년으로 건너
2: 아까 나혜석 시는
0: 1918년 맞아요. 그 전이 1935년.
1: 네.
0: 죄송합니다. 제가 뒤엉켜 놓고 있어요. 모든 것을 너무 빠른 시간에 지금 시간 여행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1: 근데 이 시는 또 47년에 출간되긴 했지만 작가가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39년에서 42년까지의 작품을 모은 거예요.
0: 아, 그때
1: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시기로는 가장 뒤쪽에 있는 시이긴
0: 네,
1: 합니다.
0: 그럼 낭독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다시 항구에 와서 이용학. 모든 기폭이 잠잠히 내려앉은 이 항구에 그래도 남은 것은 사람이올시다. 한마디에

말도 배운 적 없는 듯한 많은 사람 속으로 어질게 생긴 이마며 수수한 입술이며 그저 좋아서 나도 한마디의 말 없이 우줄우줄 걸어나가면 저리 산 밑에

똑같이 고향이 그리워서 돌아온 이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너무 푸르러 갈매기는 죽지에 흰 목을 묻고 어느 음습한 바위 틈 같은 데 숨어버렸나 본데 차라리 누구의 아들도 아닌 나는 어찌하여 검붉은 흙이 자꾸만 씹고 싶습니까?

0: 열린 책들에서 펴낸 이용학 시인의 시집 오랑캐꽃에 담긴 시 다시 항구에 와서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1953년 노래입니다. 남인수의 고향의 그림자 띄워드렸어요. 아, 참, 이 1947년에 발표되었고, 네. 그보다 훨씬 전에 이제 쓰인 시이긴 한데요. 이렇게도 1953년에 발표된 노래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1: 처음에 여기 시바우라랑 메구로 같은 이런 항구를 설명드리느라고 제가 약간 헷갈리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의 장면은 항구가 맞긴 하지만 고향의 항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의 항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뭔가 정겹게 느껴지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어떻게 정겹게 느껴지냐면, 아, 공업 항구였던 거기서 일하던 시바우라, 일본의 시바우라나 메구로 같은 데서 함께 일하고 함께 잠자며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처럼 보이는, 오랜만에 그 조선의 항구를 걸어봤더니 아, 그런 느낌이 드는구나. 이 사람들 다 고향 사람 같고 고향 그리워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어질게 생긴 이마, 수수한 입술 이런 것이 그냥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게 그냥 아, 감상적이야, 고향 사람.

0: 잘한다, 좋게 봐 이런 느낌이 아니라
1: 네.
0: 타향살이에서 너무 지친, 거기서 너무 고생한 사람이라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라고 이해를 해보면 훨씬 더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1: 맞아요. 지나가는 행인 한명한 명이 다 뭔가 나에게 강렬한 동질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느껴진다는 거, 연민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냥 타인에게, 그렇죠? 어떠셨나요, 소연 시인님?
2: 예, 이게 40년대 후반에 쓰여졌다는 생각을 하면은 해방 직후 그리고 한국 전쟁 전그 사이 시간일 텐데 나라를 겨우 되찾고 그 기쁨과 그 다음에 돌아보니 이제 많은 것을 복구해야 되고
1: 그렇죠.
2: 너무 많은 숙제들이 남아 있는 그리고 고향에 왔지만 이게 고향의 좀 두겹처럼 보이는 그런
1: 네.
2: 순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정서가 좀 시대적으로 그렇게 읽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얼마나 표현하고 싶었을까? 이렇게 계속 계속 이용학 시인은 그 생각이 드네요.
1: 정경희님은 지금 올해 수능 교재에 이용학 시인의 하나씩의 별이 실렸어요. 알려지지 않은 시, 다시 항구에 와서 이 시가 올해 수능에 나올 것 같은 예감이 살짝 들어요.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뭔가 여기서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수험생분들은 이라고 지금 밑줄을 그어주셨습니다.
0: 아, 너무 재밌는 얘기. 저도 이거 보면서 웃었는데, 요게,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독자에게 다가갈 때는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가가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에게는 이제 수능하고 연관돼서 다가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정말로 소연 시인님 말대로 47년에 묶여서 발표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미 45년의
1: 그쵸.
0: 해방이었으니까, 그들에게는 정말 그렇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이 시가, 아, 그런 고향을 되찾은 나의 어떤 처지와 같이 겹쳐져서 느껴졌을 것 같고, 또 이게 쓰였던 때를 시작해보면 또 그게 또 맞기도 하고요. 여기에 있는 그 상황은
1: 네.
0: 아마 광복 직전이었기 때문에 더 억압도 심해지고 힘들었을 때였기 때문에
1: 아무래도.
0: 그좀두 가지, 그러니까 어느 시절에 읽어도 그게 독자에게 잘 다가갔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게 39년, 42년에 나온 시인데
1: 네.
0: 요 슬픔이 되게 단단하고 외로움이 단단하게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냥 아 너무 슬퍼 힘들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돌 깨는 소리 같은 느낌하고 같이 오잖아요. 시가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아 매우 단단하고 좀 다른 느낌의 어떤 되게 고통을 통과해 온 사람, 그걸 잘
1: 그렇죠.
0: 견뎌온 사람의 슬픔 이런 것도 느껴집니다.
1: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 마지막 연에 등장하는 그 뒷부분 보면 차라리 어찌하여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더 마음을 이렇게 심정을 토로하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하나도 참다 생각해서 썼다고 생각하면
1: 그렇죠.
0: 재밌기도 하고 저는 자꾸
1: 뺄수 없는 거잖아요,
0: 이
1: 이게.
0: 시기를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너무 어려웠을 때도 사람들이 계속 시를 쓰고 있었다. 그리고 이때가 또 이영학하고 서정주랑 이영학이랑 오장환 시인을 묶어서 뭐
1: 네.
0: 시단의 3대 천재라고 막 그렇게 호칭하고 있었던 그 시기인데 주목도 많이 받았고
1: 네.
0: 사람들에게 관심도 많이 받았던 시였을 텐데 이런 작품 활동을 계속 해오는 어떤 분들에 대한 어떤 존경심도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지금 박진경 님이 밤빵 때 아빠랑 같이 들어야겠어요. 음악으로만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음악이 좋아요. 라고 하셨는데, 아까 장홍주님은 1부에서 유종섭의 광야의 달밤 들으시면서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떠올랐는데 하셨거든요. 이게 음악만 들어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는데 오늘은 또 시와 거기에 맞는 음악을 또 느낌이 맞는 음악을 같이 이렇게 엮어서 들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특집 너무 좋다고 지금 하시는 분들 사연 많이 보입니다.
0: 그 너무 재밌게 시기를 뛰어넘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게 39년부터 42년에 쓰인 시들이잖아요.
1: 네.
0: 출간은 또 5년 후쯤인 47년에 됐는데 또 노래는 50년대 중반 또 5년 후에 노래를 듣게 되니까
1: 그러네요.
0: 너무 잘 걸쳐 있는 것 같습니다.
1: 약간의 이렇게 시차를
0: 그러니까요.
1: 더하면서 뭔가
2: 그렇죠.
1: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까 장홍주님이 요 사연도 주셨습니다. 점심 식사 후 남인수님의 곡을 다시 듣게 되니 월요일 밤만 되면 가요 무대 고정 팬이셨던 아버님이 늘 애청하셨던지라 TV 채널권이 없는 월요일 밤이 깝깝하고 힘들었던 그런데 이게 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추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친정 아버님이 그래서 더 그립습니다. 하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0: 김완식님은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1: 시를 들으면 눈이 떠지고 노래를 들으니 눈을 감습니다.
0: 이 또한 재미납니다. 이렇게 시를 들으면 눈이 떠지고 노래를 들으니 눈을 감습니다. 그럼 이제 눈을 감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음악을 또 들려드릴게요. 니나 시몬의 절박한 자들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1930년대, 1940년대에 쓰인 우리가 잘 아는 작가들의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 혹은 생소한 작가들 작품 이렇게 다시 재발견하는 시간 누리고 있는데요. 1263 쓰시는 카페인님이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1: 한국 시집 초간본 100주년 기념판 시집들을 앞에 두고 잘 따라갑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너무 가벼워서 가방에 항상 시집을 넣고 다니는 저에게 너무 좋습니다. 김은주?
0: 네, 김은주님이 지금 이렇게 네. 주셨는데.
1: 맞아요. 오랑캐꽃 그 이용학 시인의 시집이 열린 책들에서 나왔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열린 책들이 한국 시집 초간본 100주년 기념판을 내서 그게 정말 예쁘고 가볍고 읽기 좋거든요.
0: 정말 늘 함께 산책할 수 있겠네요. 네. 가방에 넣고.
2: 저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고 선물도 자주 합니다. 한 박스씩.
1: 알록달록해요.
0: 그렇군요. 자, 최유하님은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네.
2: 혼자는 찾아지지도 읽혀지지도 않을 것 같은 시들 읽고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을 지불하고 들어야 하는 수업 같아요.
0: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들어야 되는 수업 같다라고 하셨는데 유하님의 단골 카페 북카페입니다. 이렇게 지금 특집 우리 8주간 이어지니까요. 오늘부터 기대해 주시고요. 1863 쓰신 카페이님, 매주 좋은 시와 작품들 만나지만 오늘 특집도 정말 좋습니다. 뛰어나고 훌륭하고 멋진 작품들이 진짜 많네요. 훌륭한 한국 문학을 더 자주 더 많이 향유해야겠어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좀 같은 마음으로 사연 주시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수미님은 선곡하는 수뇌부 극한 직업 얼마나 듣고 읽고 알아야 하실까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너무 딱딱 흐름이 잘 맞거나 아니면 우리를 조금 더 깊이 이동시켜 주거나 지금 선곡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카페인들이 이제 또 이 뒤에 있는 그 노동의 그 면면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시면서 극한 직업이다라고 네. 하셨는데 언젠가 한번 우리 바게트 PD님이 어떻게 이 선곡하는지를 들려 주신 적이 있죠. 이 시를 접하고 그러니까 텍스트가 있으면 그날 그걸 보고 이미지로 먼저 이렇게 머릿속에 나의 해석을 하는 거죠. 이미지를 띄운다면 그 이미지에 맞는 이제 곡을 고른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러 사람의 머릿속에서 이게 조금씩 다른 이미지로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2: 그쵸.
0: 독자들도 그렇고 지금 청취자분들 마찬가지인 거고요.
1: 근데 이미지를 음악으로 바꾸려면 오수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노래를 많이 알아야 그걸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2: 네. 그렇죠. 예.
1: 저에겐 불가능한 작업이기에.
0: 그렇죠. 저도 그쪽이 그 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네. 시를 읽고 어떤 시를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보다.
1: 네.
0: 네. 박예트 PD님 어떤 구간이 제일 어려우신지 알려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제일 어려우신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마지막 작품입니다. 골라오신 거 어떤 작품인가요?
2: 네, 김구영 시인을 꼭 소개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걸 해보자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는 시인이고 언제든 꺼내 읽어도 좀 놀라운 면이 있는데 하필이면 너무 안 알려져 있는 시인이죠. 네. 이 시인의 시에 그 어떤 시가 한국 시에 이뤄놓은 성과라고 해야 할까요? 그거에 비하면 진짜 안 알려져 있어요. 김구용 시인은 40년대생으로 알고 있고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돌아가신 걸로 알고 네. 있고요. 작품 활동은 꾸준히 그렇게 해왔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문학상 그 얼마 전에 김상혁 시인이 수상하셨던 네. 그 현대문학상 1회 수상자입니다.
0: 와.
2: 약간 우리의 정말 직선배 같은 그러네요. 그런 분이시죠. 모던이즘을 그러니까 한층 차원이 다르게 이렇게 끌어올린 시인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읽어도 아마 다른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오규원 시인이라든가 네. 그런 식의 보는 것이 중요하게 이렇게 영향을 끼친 그 범주에 있는 시인들 있잖아요. 이수명 시인이라든가 그쵸. 그런 시인들에게 많은 영감을 줬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실 겁니다.
0: 보물 같은 작품을 오늘 골라오셨습니다. 네, 우리
2: 40년대 작품 골라와 봤습니다.
0: 네,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김구용. 하늘은 나무들 사이로 열렸다. 숲을 비스듬히 막은 생철 지붕 방부제 빛깔이 눈에 맵다. 엉성한 담에는 잠자리가 석화되어 있었다. 꿀벌 날개의 진폭이 추녀끝 정막과 겨룬다. 삼라만상은 일제히 눈을 껌뻑인다. 하늘은 나무들 사이로 바다였다. 영원이었다. 바다에 일어나 앉으며 부서지는 구름들과 나르는 파도는 어디서 생긴 것일까? 우스운 일이다. 가슴이 삼킨 부르짖음은 오장 구비구비마다 흘러내린다. 현기증은 눈을 감았다. 돛단배는 태양을 떠나 숲과 지붕과 돌담을 지나 시장과 도해지의 집들로 드나든다. 방마다 부엌마다 광속마다 먼지로 떠다니면서 논다. 매미들은 시끄럽게 운다. 송진이 흐르는 오후 2시. 산들은 일제히 낮잠을 잔다.

0: 퓨전 국악 소리에의 꽃잎 날다 띄워드렸습니다. 서울에서 펴낸 김구용 시인의 시집 풍미에 담긴 산속의 오후 2시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아, 한미경님이 오후 2시로 달려가는 이때 딱 맞는 시네요. 일제히 잠을 잘 순 없겠지만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우리 지금 오후 2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 시를 지금 인생 처음으로 지금 만났네? 라고 하면서 놀라고 있었습니다. 한 80여 년 전에 쓰인 시인데요. 네.
1: 1947년 작품이고요. 이 김구용 시인에게는 초기작에 속하죠.
0: 네.
1: 김구용 시인의 시를 저는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무엇을 노래할 거냐가 아니라 어떻게 노래할 거냐를 본격적으로 첫 번째로 연구한 시인 같다?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 시에 가득 담겨 있고 짧은 몇 줄에도 그리고 표현도 표현이지만 이 사물을 대하는 그 시인의 태도, 거리 이런 것들도 무척 새롭고요.
0: 그쵸.
1: 그리고 이걸 찍는다고 생각해 보면 영상물 같은 걸로 찍는다고 생각해 보면 너무 운동성이 있는 거예요.
0: 어우, 맞아요.
1: 그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아주 한바탕 휘돌아서 이제 뭔가 송진이 흐르는 오후를 딱 감지하고 끝내는
0: 네.
1: 이 휘도름이 이 정적인 기조 속에서도 있다는 게 좀, 이런 걸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걸 발견하고 구사했지 싶어요.
0: 맞아요. 지금 삼라만상이 눈을 껌뻑이고 꿀벌 날개의 진폭이 적막과 겨루고 이런
1: 맞아요.
0: 표현들 지금 멈춰 있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2: 네. 그 너무 놀라운 게 이게 어쨌든 너무 이 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건조하고 담담한 어조로
1: 맞아요.
2: 시가 쓰였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지금 이거 김구영 아니고 그냥 현대 시인 아무나
0: 네.
2: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시인 이름 붙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현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김구영 하면 항상 떠올리는 키워드들이 난해함, 그리고 뭐 불교적인 것 이런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런 특징도 다 이미 초창기부터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
1: 네.
2: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왜이 시가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건조하고 담담한 어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어떤 감정에 약간은 아부하듯이 그렇게 언어를 꾸며나가는 게 아니라
0: 네.
2: 정말 자신의 광활한 상상력을 문장에 정확하게 담담하게 담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많이 연구되진 않았어도 당시 그리고 후배 시인들에게 영향은 훨씬 더 많이 줬던 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그러니까 이게 큰 소리로 막 같이 논의하고 연구하고 이랬던 시는 아니지만 몰래 혼자서들 즐겼던
2: 그러니까요.
0: 그런 시인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예, 그리고 문학사라는 게그 시대에 뭐한 10년 단위로든 그
0: 네.
1: 시대에 주류로 형성되어 있던 기조를 가지고 그걸 먼저 건진 다음에 거기에 부합한 시인들을 묶으면서 이렇게 아무래도 분류를 하다
0: 그렇죠.
1: 보면 사실 누락되는 이렇게 약간 단독자 같은 시인들은
0: 네.
1: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좀더 귀한 시인으로 남게 된것 같아요.
0: 여기도 지금 이 소음, 이 정말 많은 이 소음 속에서 또 수면 상태, 잠이 나오잖아요.
1: 네.
0: 사람들의 낮잠. 네. 이 낮잠이 나오는데, 신수아님이 어린이집에서 2시에 일제히 자고 있는 평온한 모습이 떠올라요. 라고 하셨어요.
1: 네.
0: 이 각각의 마음에 또 어떻게 이 시가 다가갔는지를 사연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 저는 오후 2시에 잠을 자는 산이라는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요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오후 2시쯤 되면 특히 어떤 생태를 딱히 따지지 않는다면은
0: 네.
2: 모든 것이 다 피어나고 새롭게 뭐 움직이고 활력 있고 이렇게 끝낼 것 같은데, 아, 오히려 송진이 흐르는 오후 2시에 산들은 일제히 낮잠을 잔다라는 이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0: 그래서 방향숙님은 2시에 산에 가면 잠을 깨울까 봐못갈것 같다고. 이제

0: 네, 그 2시의 산이라고, 산의 낮잠이라는 게딱 머릿속에 박힌 거예요,
1: 네,
0: 이렇게.
1: 그러니까요. 조용히 걸으시면 될것 같아요.
0: 서명희님은 너무 좋네요. 평화롭고 청명한 여름 산골을 바람 타고 한 바퀴 돈
2: 아,
0: 듯한
2: 그죠,
0: 느낌이에요.
2: 그죠.
0: 맞아요.
1: 네. 아니, 예전에는 근데 2000년대 바로 지나서는 연구가 정말 부족했지만 이제는 그래도 뭐 비교 연구도 많이 나오고 현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연구가 예전에 비하면 많이
0: 네.
1: 되고 있는 편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긴 합니다. 네.
0: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막 외우고 싶을 정도로 돛단배는 태양을 떠나 숲과 지붕과 돌담을 지나 시장과 도회지의 집들로 드나든다 하고서 지금 광 속마다 먼지로 떠다니면서 논다. 네. 이 광활한 이동, 이 대이동 너무 놀랍습니다.
2: 네, 그이 돛단배라는 게 사실 뭘까 생각해 보면은 현기증은 눈을 감았다라고 하면서
0: 네.
2: 그 앞에 뭔가 빛의 어른거림 같은 것들도 표현해주고 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돛단배라고 표현한 걸까? 어떻게 돛단배라는 말이 갑자기 나왔지?
0: 그렇죠.
2: 하면서 이게 하나의 난해를 만들면서 오히려 이 시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시인의 신바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정적을 묘사하는 신바람.
0: 네.
2: 그런 거를 딱한 큐에 그 요약하는 그런 한 단어 같기도 하고 그래요.
0: 좀 아이다움처럼 느껴지기도
2: 그쵸,
0: 해요.
2: 그쵸.
0: 어떤
2: 네.
0: 경계가 없잖아요. 꼭이
2: 맞아요.
0: 카테고리 안에서 시어를 골라야 되고,
2: 그쵸.
0: 통일성이 있고, 이런 거 없이, 그냥 흐르는 대로.
1: 아이 같고 정확한 느낌이 현기증에 눈을 감는 게 아니라 현기증은
2: 현기증은 눈을
1: 눈을
2: 감는다.
1: 감잖아요. 그런
2: 그러니까요.
1: 솔직한 표현이 오히려 아, 더 그때 상황을 더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맞아요. 여기서 현기증이 눈이 있구나.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이제 너무 느리, 한발 느린 거고. 아무튼 놀랍게 우리를 휘감은 그런 시입니다. 최현서님이 송진이 흐르는 오후 2시 너무나 평온하고 안온한 시간입니다. 저도 산과 함께 낮잠을 청해볼까 싶네요. 하하 하셨는데요. 오늘 이 시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렇게 1탄, 특집 1탄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어떠셨어요?
1: 저는 벌써 아 1950년대 누가 있지?
0: 다음,
1: 네,
0: 다음을
1: 생각해 보고
2: 넣었어. 예,
1: 있습니다.
2: 그래도 50년대부터는 조금,
1: 네.
2: 그래도 많이 왕성하게
0: 네.
2: 시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0: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미메시스 아트뮤지엄 티켓 당첨자 발표할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불러드릴게요. 8964-1031-7950-9718. 이렇게 네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한 특집 1탄 좋았습니다. 다음 주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두 번째 달에 바다를 꿈꾸다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이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서울 서초구에는 조금 특별한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서초 프렌데디 스쿨. 프렌드에 데디를 더한 이름으로 친구 같은 아버지를 지향하는 초보 아빠들이 다니는 곳인데요. 매주 토요일 다양한 주제로 수업이 열립니다. 갓난아기 아빠는 베이비 마사지 하는 걸 배우고 꼬마아이 아빠는 아이와 함께 과학 실험 놀이를 하거나

크리스데이를 떠나는 시기죠. 수업 만족도는 당연히 최상. 새로 신청을 받을 때마다 금세 인원이 찬다고 합니다. 더 많은 부모가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기록을 자랑하는 기린이 있잖아요. 하루에 얼마나 자는지 아세요? 깜짝 놀라실걸요? 겨우 20분에서 30분 잔다라고 하네요. 와, 사자처럼 자신을 위협하는 동물을 경계하느라 푹 잘 수도 없고 오래 잘 수도 없다고 해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몸은 너무 피곤한데 이상하게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무얼 경계하느라 기린처럼 깊은 잠에 빠져들지 못하는 걸까요? 경계심은 조금 내려놓고 편안하게 잠들고 싶은 밤.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7월 7일 행운의 숫자 7이 두 번이나 들어가네요. 오늘의 첫 곡으로 제로베이스원의 굿나잇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기린의 수면 시간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어요. 기린은 하루에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 잔대. 얼마나 피곤할까요? 이유가 정말 위협 때문이래요. 사자 같은 자신을 위협하는 동물들 때문에 편하게 누워있으면 위험한 순간에 빨리 도망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서서 쪽잠을 자는 경우도 많다 그럽니다. 정말 너무 안쓰러워요. 잠이 없으면 와... 20-30분 나오니까 어떻게 그 깜깜한 밤에 어떻게 버티죠 정말. 그쵸. 혹시 우리 바다님들도 기린처럼 뭔가를 좀 경계하고 걱정하느라 잠에 못 들고 그런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경청과 함께하는 동안만큼은 그 걱정 잠시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쉬었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레눈파님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상어도요, 멈춰서 못 자고 떠다니면서 잔다고. 얼마나 슬플까요? 멈춰서 자고 싶을 건데. 기린은 멈춰서라도 잘 수 있지만 상어는 몸이 뜨게 해준 기관이 없어서 가만히 서서 못 잔대요. 계속 헤엄친대요. 너무 다행이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쵸. 가우디 가우스님은 겨우 20분에서 30분밖에 못 자고 내내 경계해야 하는 삶이 얼마나 고달플지 제가 지켜주겠다라고 기린에게 따뜻한 잠을 안겨주고 싶네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생선님, 저 목 감기 걸려서 힘들어요. 이러셨네요. 자니님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저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 말하는 거 좋아하는데 어떡하죠? 맞아요. 저 이비인후과 가면 의사 선생님이 말하지 말래요. 저 직업이 말하는 직업인데 어떻게 말을 안 해요. 맞아요. 최장서인님은 생선님 저 다음 주까지 하면 되는 숙제를 이번 주까지 해야 되는 줄 알고 이번 주까지 해야 되는 걸 안 하고 다음 주까지 해야 되는 걸 하고 있었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해야 되는 숙제를 이번 주까지 해야 되는 줄 알고 이번 주까지 해야 되는 걸 안 하고 다음 주까지 해야 되는 거라고 싸우 복잡해. 임효정님, 비도 오고 무더웠던 하루 집에 와서 시원하게 샤워하고 에어컨 바람 쐬면서 경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이렇게 평범한 순간이 오늘 가장 큰 행복이네요. 경청과 함께 바다님들도 편안한 밤 되세요. 맞아요. 어디선가 제가 읽었거든요. 행복이라는

있는 것은 그렇게 에어컨 바람 쐬는 에어컨 바람 없더라도 샤워하고 나면 되게 시원하잖아요. 그쵸? 그런 자그마한 것들이 모여서 행복을 느끼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행복과 쾌락은 구분되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행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경청 초대석 있는 화요일이죠. 와, 오늘은 가수분이 아니에요. 셰프가 오셨어요. 중식 여신, 중식 퀸카, 박은영 셰프와 함께 합니다. 우와,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질문들 미리미리 보내주시고요. 그리고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청취율 조사 온대니까 받아주세요. 받으신 다음에 얘기를 잘하시면 돼요. 어떻게? 어떤 라디오 들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망설이지 말고 저는 EBS 라디오 정승재 경청과 매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좋아요 눌러달라는 얘기 해본 적 있습니까? 구독을 원했습니까?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 뭐라고요? 정승재 경청 듣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이해서 장르불문 생선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특집으로 소개되는 모든 분들께 커피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꼭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경청은 유튜브와 반디앱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도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메시지, 유튜브 댓글도 좋고 반디앱 반디톡도 좋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AI가 해독한 새소리입니다. 새소리. 참 아침에 새소리 나면 참 행복하잖아요. 참새는 우리 어떻게 울죠? 짹짹 그러고 뻐꾸기는 뻐꾹뻐꾹 그리고 이렇게 우리 귀에는 새소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 짹짹 소리도 다 같은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UC 버클리 대학의 어떤 박사 한 분이 15년 동안 금화조라는 새 울음소리를 연구를 했대요. 15년 동안이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소리를 내는지 우리 귀에는 똑같은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그 소리를 AI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금화조의 울음소리가 무려 11가지나 된대요. 11가지. 각기 다른 상황에서 그 상황에 맞는 울음소리를 낸다 그래요. 멀리 있는 동료한테 나 여기 있어 하고 위치를 알리는 소리도 있고요. 둥지를 지을 때 짝을 부르는 그런 소리도 있고요. 위험을 경고하는 소리도 있고요. 친한 친구랑 수다 떠는 그런 소리도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귀에는 똑같이 들렸었는데 그 안에 나름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니까 어떤 외계인들도 우리 인간들 얘기하는 거 들으면 다 똑같이 들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의미가 다 다르잖아요, 말하는 게. 그것처럼 새들도 언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흘려들었던 그 새소리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었을까요?

정승재의 경청, 미니 리퍼튼의 노래 러빙 유, 새소리와 함께 들었습니다. 노래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뭉클해지네요. 최연우님이 이렇게 보내주셨고, 원리님은 저 느껴봤어요. 고양이 때문에 위험할 때 새가 내는 소리는 뭔가 긴박하고 쨍쨍해요. 집에 있다 그 소리를 들으면 후다닥 마당으로 나가서 고양이를 다른 데로 보낸다고. 정말 그렇구나. 완전 다르구나. 장서영님은 새소리 말고도 강아지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의 소리도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바로 병원에 달려갈 자신 있는데,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진짜 그 강아지 소리를 번역기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분명히 사람만 언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물들도 분명히 언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 생각의 재료에서 했었던 이야기, AI가 해독한 새소리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다 짹짹하고 우는 것 같은데, 15년 동안 와, 새가 우는 소리를 녹음해서 AI로 분석을 했다 그러니까.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15년 동안 대부분은 AI 없이 분석했을 거 아니에요? AI가 나타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막 너무 낑낑대면서 분석하다가 AI가 딱 나타나니까, AI 딱 하니까 곧바로 쫙 11가지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이 연구가 조금 더 발전을 하면 언젠가는 새소리뿐만 아니라 우리 바다님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죠? 강아지 소리도 고양이 소리도 모두 다 조금씩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승재쌤, 저 알바한다고 사연 보냈던 재수생이에요. 이번 달에 알바 그만뒀다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하은님. 맞아요. 재수생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쵸? 9월 모의 평가도 있고 열심히 준비하세요. 보람이유의 산책 듣고 와서요. 청취율 조사기간 특집, 여러분에게 선물 나눠드리는, 커피 나눠드리는 장르불문 생선물 함께 하겠습니다.

친해지고 선물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시간 장르불문 생선물.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오늘부터 본격적인 청취율 조사기간이 시작되었다고. 02로 시작되는 번호가 갑자기 떴어요. 그러면 일단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떤 라디오를 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EBS 라디오 정선재 경청을 들었다고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요. 막상 전화를 받으면 너무 떨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이름이 기억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르불문 생선물은 연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바다님들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경청을 듣고 계신지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사연 보내주실 때 말머리에 정승재의 경청이라고 붙여놓고, 예를 들어서 칙칙칙 정승재의 경청 칙칙칙 이렇게 가로 닫고 저는 독서실에서 문제 풀면서 듣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이름 잊지 않게, 잊을 수 있거든요. 뒤에도 써있긴 하지만 연습해보자라는 거죠. 말머리 달아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쏴드릴 텐데요. 선물을 문자로 보내드려야 해서 휴대폰 번호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문자로만, 특집이니만큼 문자로만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들은 샵 10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기다리는 동안

데이식스의 노래 댄스 댄스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장르불문 생선물에서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면서 듣고 계신지 단 사연 말머리에 정승재 경청이라고 꼭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소개되는 모든 분들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번호가 나오는지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소개해드릴게요. 2700님이에요. 정승재의 경청을 코 자는 조카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사진까지 같이 보내주셨는데 어머 물고 잔다. 어떡해. 너무 예쁘다. 6552님은 정승재의 경청이라고 달아주시긴 했는데 제 자가 틀렸어요. 그래도 커피는 드릴 테니까 앞으로 정승재 할 때 제 자 여기 뒤에 보이세요? 어에 이 제주도 할 때 그 제 자 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관 갔다가 오는 길에서 차에서 듣고 계시는구나. 반갑습니다. 6552님. 7960님은 정승재 경청해 주시고요. 야근 후 퇴근하는 차 안에서 듣고 계신다. 와, 차 안에서 많이 듣고 계시네요. 너무 피곤해요. 아직 화요일이나니. 맞아. 내일 그래도 벌써 수요일 되잖아요. 목요일 정도 되면 또 기분 되게 좋아지고. 4492님은 퇴근 후에 집에서 시원한 음료 마시면서 듣고 계시다고. 4023님.

님은 책 읽으면서 듣고 계시다고? 와, 10시에 켜지도록 했더니 매일 듣게 되네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죠? 루틴이라 그러나? 루틴 설정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10시에 이 반디 앱 켜지도록 설정해 두셨나 봐요. 7419님은, 이렇게 보내는 게 맞을까요? 야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양치하면서 경청 듣고 계신다고. 학생분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경청 들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려요. 5993님, 독서실에서 금방 집에 도착한 아이 밤참 차려주면서 같이 듣고 있어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요. 요리할 때는 누구보다도 진지하고 이야기할 때는 누구보다도 유쾌한 중식 여신, 셰프 박은영 셰프 모시고, 경청 초대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븐틴의 노래 듣고 오죠. 손오공.

2년 전 홍콩의 한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던 한 수 셰프는 이런 꿈을 꿉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홍콩

0: 에서 새로운 영감을 많이 얻어서 언젠가는 한국에서 내 이름을 건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싶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꿈은 현실이 됩니다. 오늘 경청 초대석의 주인공이 바로 그 꿈을 이룬 분인데요. 중식 여신 박은영 셰프입니다. 박은영 셰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셰프 박은영입니다.
0: 와, 반갑습니다. 정말. TV에서만 보다가.
1: 아, 네. 반갑습니다. 저 엄청 팬이에요.
0: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러세요? 정말. 와, 진짜 딱 이런 느낌이구나. 정말. 항상 TV에서만 보다가 네. 또 제가 또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먹는 거 너무 좋아해서.
1: 근데 드시는 거 되게 한정적이신 것 같아요. 그 김치볶음밥이랑
0: 어떻게 하세요?
1: 만둣국.
0: 네. 진짜 너무 좋아해요.
1: 네. 아, 진짜 근데 맛있어 보이더라고. 딱 심플하면서 예. 베이직하고 딱 클래식.
0: 진짜요?
1: 그런 음식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셰프께서 그런 얘기를 해 주시니까 저는 너무 또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김치볶음밥 카레도 저 되게 좋아하는데
1: 카레도 네. 어떤 식의 카레를 좋아하세요?
0: 카레를요? 네. 어떻게 하냐면
1: 신나셨어
0: 그 닭으로 먼저 육수를 만들어요.
1: 육수를 직접 내세요?
0: 예, 닭으로 그런 다음에 살코 그 닭가슴살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나중에 퍽퍽해져서 네. 그냥 닭다리살이랑 그 다음에 삼겹살이랑 앞다리살 좀 섞은 걸로 맨 처음에 막 구워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막 그 위에 감자 넣고 거기에다가 양파 넣고 그런 다음에 물 살짝만 넣고 뿌얘지면 거기에다가 카레 넣고 네. 거기에 그 스위트콘 있죠.
1: 네.
0: 스위트콘 살짝 넣고 청양고추 한 7개 정도 썰어서 넣고 근데 딱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1: 본인만의 그 레시피가 딱 있으시네요.
0: 예. 그것도 조금씩 조금씩 할 때마다 약간씩 약간씩 좀 다르게도 좀 해보고 네. 그러면 진짜 좋은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지금이 버전 3 버전이거든요.
1: 발전된 거구나.
0: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먼 곳까지 지금 레스토랑에서 오신 거죠?
1: 네, 레스토랑에서 저녁 서비스 하고 왔습니다.
0: 그럼 지금 몇 시까지 해요? 그 레스토랑은?
1: 저희가 9시 반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0: 진짜? 그거 끝나고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매일 출근하세요, 그러면?
1: 이제 스케줄이 없을 때는 가 있고 이렇게 일정이 있을 때는 못 가고.
0: 진짜요?
1: 네.
0: 수셰프로 있으실 때랑
1: 네.
0: 지금 레스토랑을 차리신 지 얼마 정도 됐죠, 지금?
1: 지금 이제 6개월이 조금 넘었어요.
0: 그러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1: 네.
0: 그렇죠. 결혼하신 지도 얼마 안 됐죠?
1: 결혼한 건 이제 두 달쯤 됐어요.
0: 그러면 결혼 생활이 더 설레요? 아니면 내 이름으로 만든 레스토랑에 출근하는 게 더 설레세요?
1: 이제 초반에는 레스토랑 예. 초반에 제가 레스토랑에 출근할 때랑 이제 비교를 하면 예. 조금 나만의 레스토랑 생긴 게 더 설렜던 것 같아요.
0: 진짜?
1: 네, 그 레스토랑에 대한 갈증이 이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나만의 레스토랑에 대한
0: 그렇지.
1: 네.
0: 너무 행복하시겠다.
1: 그렇죠.
0: 수셰프로 계실 때랑은 일하는 방식이 완전 다르겠어요.
1: 그렇죠. 수셰프로 일할 때는
0: 예.
1: 굉장히 단순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이제 그냥 접시에 딱 들어가는 그 재료들이라든지 예. 음식 어떻게 하는지 뭐 스킬 이런 거에 좀 한정적이었다면
0: 예.
1: 지금은 이게 뭔가 음식이 잘 안 나왔을 때
0: 예.
1: 저 친구가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런 생각보다는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0: 그렇지 맞아 네. 전체적으로 진짜 이름 걸고 하는 거니까 완전히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저 느낌도 좀 다르겠다. 손님들 막 표정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보고 막 그러겠네요.
1: 맞아요. 저희 레스토랑이 또 거의 100% 다 그 오픈 키친이었다 보니까 손님들 얼굴이 표정이 다 너무 잘 보여요.
0: 소리도 막 들려요?
1: 소리까지는 안 들리는데 네. 뭔가 그 갸우뚱하는 그런 모션만 봐도 뭔가 심장이
0: 뭐지? 진짜로? 네. 그렇구나. 하나하나 다 평가받는 느낌이겠구나.
1: 그렇죠.
0: 정말.
1: 그래서 레스토랑에 가면 실제로
0: 예.
1: 초반에 이제 레스토랑 준비할 때는 굉장히 설렜는데
0: 예.
1: 약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0: 그럴 것 같아요. 네. 매번 스트레스일 것 같아. 저도 지금 찍다 왔는데 네. 1분 1초가 다 평가받는 직업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셰프도 똑같은 직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 냉부 왕팬입니다. 어머 송현지님. 매력둥이 은영 CF 반가워요. 결혼도 축하드려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예.
0: 이하음 바다님은 저는 흑백요리사 냉부 보고 완전 입덕했다고. 저 수능 끝나고 꼭 운영하시는 식당 갈게요. 아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1: 네, 기다리겠습니다.
0: 김정원님은 오늘 두 분이 각각 흑백으로 오. 그러네요. 흑백 요리사 생각도 난다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 또 너무 아름다우시다고 아유. 7321님 언제부터 아름다우셨어요? 그게 좀 기억이 나세요?
1: 아 근데 예. 그렇게 아 뭐 예쁘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해봤고 예. 근데 그냥 학교 다닐 때부터
0: 그냥,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1: 그냥 반에 저를 좋아하는 남학생이 한두 명고 있었던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네. 진짜요? 언제부터? 중학교 때부터요? 아니면 초등학교 때부터?
1: 중학교 때부터?
0: 중학교 때부터? 네. 한 반에 그 같은 반에 한 두 명 정도씩?
1: 두 명 정도, 네.
0: 그럼 고백을 했어요 그 친구들이?
1: 네 고백도 하고 뭐 선물도 많이 받고
0: 오, 진짜? 어,
1: 그랬던 것 같아요.
0: 지금까지 너무 그러면 되게 쉽게 사셨네요 인생을.
1: 아, 뭐 그런 점에서는 좀 이득 본 것들도 있죠.
0: 그렇구나. 예. 너무 행복하시겠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신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출근하실 때 음식에 크게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 쳐다볼 거 아니에요. 네. 더군다나 오픈 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어 그러면 좀 약간 좀 외모 체크도 좀 하고 막 그러셔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도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1: 그렇죠. 항상 그 네. 주방 들어갈 때 거울을 네. 꼭 한 번씩 보고 네, 조금 그렇죠. 더 이제 메이크업을 신경을 쓴다던가 그렇긴 하죠.
0: 그러시구나. 오늘 경청은 중식 여신, 수학 남신은 뭐 괜히 붙여준 거죠. 젖비칠까봐 함께 하네요. 최연우님이 또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작년 12월에 신사동에 네. 그렇죠. 중식 파인 레스토랑이면 흔히 얘기하는 좀 이렇게 짜장면 짬뽕을 단품 메뉴로는 안 파나요?
1: 아 저희가 짜장 짬뽕 뭐 탕수육 이런 것도 단품으로 팔고
0: 팔아요. 너무, 네. 너무 좋다.
1: 왜냐 이제 코스도 이렇게 좀 파인하게 팔기도 하는데 예. 이제 너무 코스만 팔면 그 예. 오시는 분들이 좀 부담을 느끼시기도 하고
0: 맞아요.
1: 자주 못 오시니까 아, 단품 메뉴들도 있습니다.
0: 캐주얼한 것도 파시는구나. 네. 너무 좋다. 와가지고 그러면 짜장면 하나 짬뽕 하나요 이래서 두 분이서 드시고 가기도 해요.
1: 어 그렇게 드시는 분들도
0: 아,
1: 있어요.
0: 그렇구나. 네. 그러면 막 그 흔히 볼 수 있는 볶음밥, 잡탕밥 뭐 이런 것도 다 있어요?
1: 아 잡탕밥 이런 것까지는 없고
0: 기본적인
1: 네.
0: 거.
1: 네 기본적인 것.
0: 탕수육. 네. 그 정도로 그쵸. 어 그렇구나. 어 너무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1시간 동안 제가 또 음식에 대해서도 질문할 게 너무 많고 차근차근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1: 어, 여경 저희 스승님이신 여경래 셰프님이랑 유튜브 한 거는
0: 예.
1: 꽤 됐어요. 한 5, 6년 정도 됐고.
0: 5, 6년 됐고.
1: 이제 최근에 이제 개설한 밥은영 예. 개인 채널은 이제 뭐 몇 개월,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0: 그랬는데 아니 제가 아까 들어가 보고 조회수 보니까 막 일주일 전께 150만 회 막 그래요.
1: 아, 그 이제 굉장히 그렇게 좋았던 조회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아닌 건 또 안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0: 오, 그래도 2시간 전에 올린 게 보통 한 4만 5만 이상 나오던데요. 아니다 10만 이상 나왔었구나.
1: 아, 네 재민도 최근 거는 그쵸? 또 조회수가 잘 나왔더라고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구독자 수에 비해서
1: 맞아요. 구독자 수는 잘 안 오르는데
0: 안 오르는데 그죠. 네. 와 그거 좀 그 홍보는 하세요? 그 구독자 좀 구독 좀 눌러달라 좋아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시나 보다.
1: 그런 거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달라고 해도 네.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게.
0: 아 그래서 그러시구나. 와 평상시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1: 저는 진짜 평상시에 너무 못 먹기는 해요. 근데 모든 셰프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0: 아 네. 그냥 평상시에는 완전히 갇혀진 식사는 안 하시고.
1: 그렇죠. 오늘도 그 치즈버거. 치즈버거 세트를 먹었는데
0: 예.
1: 차에서 되게 급하게 그냥
0: 그렇구나.
1: 먹었습니다.
0: 직업이 셰프라 그래도 그쵸? 네. 그거 다 챙기기는 또 힘들죠.
1: 그죠. 동료 셰프들 대부분이 뭐 그냥 집에서 햇반에 뭐 아, 김이랑 진짜? 이렇게 먹는 친구들 많고.
0: 오, 그냥 즉석밥으로 그냥 해결을 하시는구나.
1: 그렇죠. 뭐 이렇게 나를 위해서 뭔가 차려 먹는다는 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0: 그런데 5월에 신부잖아요.
1: 네.
0: 그럼 보통 셰프가 아닌 사람도 네. 그 인별그램에다가 오늘 신랑과 뭐 막 했다 그러면서 딱 꼭 한 3개월 정도 막 차리고 막 이러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거는 할 딱 시기는 추운데 지금 7월이니까 두 달도 안 됐잖아요.
1: 그죠. 이제 남편이

0: 있으니까
1: 예.
0: 이제 혼자 있을 때랑은 조금 다르긴 해요. 네, 남편이랑 저녁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1: 예.
0: 그런 만둣국도 해 먹고 뭐
1: 네.
0: 그런 게 이제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낫긴 낫죠. 해 먹는 게.
1: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탁 갖춰서 이렇게 하는 편은
0: 그렇죠.
1: 아니라는
0: 그냥 한
1: 거죠.
0: 그릇 뭐
1: 그치.
0: 이런 식으로 그냥
1: 아,
0: 빨리 해
1: 진짜.
0: 먹을 수 있는 것들.
1: 그럼 일반인이랑 비슷한 식사를 하시는 거네요.
0: 그죠. 어떻게 보면 일반인보다도 더
1: 덜 그쵸?
0: 열악하게 먹는 거죠.
1: 와, 저런 것도 좀 신경 쓰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식 쪽이시다 보니까 요즘 아파트나 이런 데는 가스 안 들어오고 인덕션으로만 돼 있는데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화력이 또 없잖아요.
0: 네, 그렇죠. 또
1: 그쵸?
0: 특히 중식은 좀
1: 예.
0: 불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하는 요리다 보니까
1: 예.
0: 이렇게 인덕션은 불이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1: 맞아요.
0: 그게 이제 불의 감을 잘못 잡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의외로
1: 맞아요.
0: 태우기도 많이 태우고요. 네,
1: 그렇겠다.
0: 그럴
1: 그래서
0: 때가
1: 그게 좀
0: 많아요.
1: 불편하고 막 그러겠다. 그쵸?
0: 네.
1: 맞아요. 그러면 지금 레스토랑에서는 불을 직접 쓰시는 거죠?
0: 그렇죠. 그 중식
1: 제가
0: 화구가 있으니까.
1: 어디서 듣기로는 어떤 건물은 아예 가스가 안 돼서 그 중식용 인덕션이 따로 나온다면서요? 그런 것도
0: 아,
1: 아세요?
0: 중식용 인덕션을
1: 예.
0: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중국이나 홍콩에서 봤고 한국에서는 못 봤습니다.
1: 한국에서는 한 번도 안 보셨고, 직접 불로 이렇게. 불맛이라는 게 직접 불이 있어야지만 맛을 내는 그 맛이 나오는 거죠?
0: 그렇죠. 그 기름이랑 재료가 불이랑 만났을 때 나는 맛이 불맛이기 때문에 불이 조금
1: 오.
0: 올라와야 이제 재료로 덮으면서 나는 맛이라서
1: 예.
0: 불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불이 있어야 불맛이 납니다.
1: 보이는 불이 있어야지만 그게 진짜 다 가지고 나는 맛이군요.
0: 네, 그렇죠.
1: 불이랑.
0: 재료에 닿으면서 불이 닿으면서 나는 맛이라서.
1: 그렇구나. 와.
0: 근데 요즘은 그런 불맛 오일 같은 것도 많이 나와서
1: 그러니까
0: 네,
1: 그런 거막
0: 꼭, 네,
1: 있잖아요. 불맛.
0: 그걸로도 뭐 불맛을 낼수 있죠.
1: 그 배달 음식점에서 뭐 불맛 제육 이거는 불이랑 닿은 건 아니겠지. 직화는 아니겠죠, 그거는.
0: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 예.
0: 직화로 하는데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그러면 충분히 그 맛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구나. 보통 여기도 이제 방송국이지만 녹음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그 신입 사원이라 그럴까? 처음으로 이제 내가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 그러면 처음에는 기계를 못 만지잖아요. 미용실에서도 절대로 처음에는 손님 머리 만질 수 없고
0: 그렇죠.
1: 청소부터 시작하잖아요. 와, 중식을 시작하는데 짬뽕을 8년 후에 처음으로 만들어 보셨다고요?
0: 네.
1: 원래 그래요?
0: 원래 그 짬뽕을 볶는다는 게
1: 예.
0: 그 후라이팬을 이제 잡는 파트가 가장 이제 마지막 파트예요.
1: 아, 팬을 잡는 게?
0: 네. 그래서 그 짬뽕을 볶는다는 게 굉장히 기본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냥 그 후라이팬을 잡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1: 그럼 후라이팬 전에는 뭘 잡아요?
0: 후라이팬 전에는 이제
1: 예.
0: 크게 중식이 세 파트가 있는데 이제
1: 예.
0: 면판, 칼판, 불판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가장 막내가 이제 면을 관리를 해요. 뭐.
1: 아, 막내가 면이야. 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면이구나.
0: 맞습니다. 그래서 뭐 면을 반죽하고 면을 뽑고 뭐 이렇게 하는데
1: 예.
0: 그리고 이제 그 면판 다음이 이제 칼판. 이제 칼판은 이제 예를 들자면 짬뽕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손질하고 그 재료를 관리하고 뭐 발주도 하고 이런 이제 파트가 칼판.
1: 칼판, 그걸
0: 네.
1: 칼판이라 그러는구나.
0: 네. 뭐
1: 면판 다음에 칼판.
0: 그죠. 칼판은 이제 뭐그 주방의 엄마 같은 역할이에요. 뭔가 다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이고
1: 예.
0: 이제 불판으로 올라가면 이제 그때야 비로소 짬뽕을 볶을 수 있는 거죠.
1: 그게 이제 팬을 잡는다라는 표현을
0: 네.
1: 쓰는구나. 그러면, 와, 8년 만에 팬을 잡으신 거네요.
0: 그렇죠.
1: 그러면 그 사부님이 이렇게, 자, 이제 너에게도 팬을 잡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네.
0: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파트가 올라가는 거니까, 네,
1: 공식적으로
0: 이제 선배들도 인정을 해주고,
1: 와, 그러면 사람들이 딱 모인 데서 이제 드디어 불판으로 올라간다.
0: 네.
1: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언을 해요.
0: 선언을 한다기보다 이제 스케줄표에 이제
1: 예.
0: 그 파트로 올라가 있는 게 이제 이게 보이죠. 그 스케줄표에 파트 사람들끼리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거기에 제 이름이 올라가는 거죠.
1: 그렇게 올라가는구나. 자그마치 8년. 와, 제가 너무 재밌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음악 들을 시간을 아~ 5분이나 지나쳤어요. 어머머. 일단 음악을 먼저 듣고. 근데 네. 박은영 셰프 그러면 지금 계속 올라오는데 춤출 때 안 부끄러우세요? 시작해서 춤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렇죠. 정말. 그래서 아이돌의 퀸카라는 노래, 박은영이라는

이름을 검색하면 옆에 곧바로 뜬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퀸카 그 노래를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영 셰프에게 궁금한 이야기 하고 싶은 말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댓글 반디엠 메시지는 무료고요. 샵 1045 문자는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듭니다. 아이들의 노래입니다. 퀸카.

0: 아이들의 퀸카 듣고 왔습니다. 춤을 진지하게 배워본 적은 있으십니까?
1: 제가 나름 그래도 그춤 유학파예요. 댄스 유학파.
0: 진짜. 아니, 저
1: 네,
0: 지금
1: 들어봤어요.
0: 봤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얼마나 잘 추시는가 해가지고 지금 확인해봤는데 무슨 이게
1: 아,
0: 유학파예요.
1: 실제로 저희 댄스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제가
0: 댄서님이 계세요?
1: 아,
0: 진짜로?
1: 있습니다.
0: 아니, 막
1: 실제로.
0: 이렇게 춘다는데 이걸 배우신 거라고요?
1: 아, 그 선생님이 어디 가서 본인한테 배웠다는 말을 하는 걸 원치 않으시지만 제가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녀요. 그 선생님이 홍콩에 계시는데 타샤니 아시죠?
0: 예.
1: 타샤니 애니 선생님.
0: 애니 선생님이
1: 애니 그
0: 뭐예요?
1: 타샤니의 애니 아세요? 타샤니의 이제 그 윤미래 씨랑 그
0: 예.
1: 애니 그두 분이시잖아요.
0: 아,
1: 거기에
0: 그래요?
1: 이제 그 윤미래 씨 말고
0: 윤미래 님말
1: 네
0: 알아요.
1: 거기에 애니 그 댄서 하신 분이
0: 어,
1: 애니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홍콩에 사시고 실제로 제가 춤을
0: 예.
1: 몇 개를 가르쳐 주셨어요. 홍콩에 있을 때.
0: 아니, 그 춤을 배워서 TV에서 추신 거예요? TV에서 추다 보니까 잘 추고 싶어서 배운 거예요.
1: 아닙니다. 제가 먼저 배웠고 그러고 나서 한국에 가서 춤을 춘 거예요.
0: 아, 배운 거를 이제
1: 아,
0: 써먹어야겠다.
1: 그렇죠.
0: 진짜로?
1: 네, 진짜입니다.
0: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춤에 관심이 있으셨던
1: 아,
0: 거네요.
1: 어렸을 때는 그런 게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는데 그냥 제 주변에 그런 춤을 추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0: 예.
1: 근데 그 친구들 보면서 항상 너무 멋있고 예쁘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0: 아, 진짜 홍콩에서 진짜 춤을 배우신 거네요,
1: 아, 맞습니다. 그럼
0: 정식으로.
1: 하루 이틀 배운 게 아니야. 몇 개월 배웠어요, 제가.
0: 몇 개월을?
1: 네.

0: 나름 유학파예요.
1: 그러면 아니 어차피 댄스로 되게 유명해졌으니까 본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음원 조금 이렇게 만든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음악적으로도 데뷔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세요?
0: 실제로 제가 그런 데뷔가 하고 싶다. 뭐 나는 큰 무대 원하지 않고 무슨 마을회관도 괜찮고 학예회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도 해주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1: 아, 춤을 추고 싶어서?
0: 네.
1: 아니 그러면 지금 치세요. 아니 일부 끝곡 제가 틀어드릴 테니까. 아니 그렇게 치고 싶은데 쳐야지. 아, 사람은 진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돼요 진짜.
0: 아니 근데 승재쌤도 네. 실제로 그 네. 앨범을 내지 않으셨어요?
1: 앨범 저 3주 후에 또 녹음해요 하나.
0: 아 아니 네. 어떻게 그렇게 꿈을 이루신 거예요?
1: 꿈을 이룬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강사 쪽으로 유명해지니까 하고 싶고 막 좀 자금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아... 했는데 그냥 한 거죠 뭐. 야 이거 아... 만드는데 얼마 들어요? 그러게 얼마 든다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뮤직비디오는 얼마 들어요? 얼마 든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 거죠. 저랑 되게 비슷하시네요 그러면.
0: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셰프가 요리나 하지.
1: 어, 춤을 저도 그래요.
0: 아,
1: 저도.
0: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1: 강사가 수학이나 가르치지 뭐 하는 짓이냐고.
0: 아 그래서 제 너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 앨범을 내신 거예요? 그냥 좋아만 하셔도 되잖아요.
1: 좋아서.
0: 아니? 좋아서. 그냥 좋아만 해도 되잖아요, 사실. 노래를.
1: 아니, 좀 뭐 저에게 갑자기 제가 게스트인 것처럼 물어보고 그러세요. 그 얘기는 그러면 제가 네. 왜 앨범을 냈는지, 네. 앨범이라기보다 음원을 냈는지는 잠시 후 2부로 아, 네. 건너가서 왜 춤을 추고 왜 노래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1부의 꾹꾹. 트와이스의 Yes or Yes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갑니다.
2: Hey boy, look, I'm gonna make this simple for you.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첫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평소 쓰는 이메일 계정과 다르게 설정해주세요.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주시고요. 둘째, 사무실이나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곳에선 인터넷 뱅킹 사용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은행 서비스를 신청해주세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경청 초대석이고요. 오늘은 중식 여신 셰프 박은영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중식 여신으로 불리는 그분. 그런데 어떤 느낌인지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우리 벌써 반이나 지났지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 매력이 저는 완전히 느껴지네요. 아. 되게 뭐라 그러지? 오, 되게 그렇다 진짜. 되게 매력적이시네요 정말. 와, 저한테 왜 음악을 하셨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혼자만 즐기실 수도 있는데 뭐라 그러지? 그거를 남기고 싶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결혼도 지금 못하고 있고 뭐를 이렇게 유전자를 남길 수는 없잖아요. 네. 현재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20대 때부터 취미가 뭐였냐면 새벽에 그 홈 레코딩 하면서 MR 다운받아가지고 노래 녹음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했어서 네. 진짜 한번 그 만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으로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느낌이었네요. 박은영 셰프도 똑같이 댄스 쪽으로 너무 춤에 대해서 예전부터 유학까지 할 정도, 유학까지 한 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음식으로 유학을 했다가 거기에서 만나신 그렇죠. 거죠? 네. 댄스 선생님을. 그래서 언젠가는 이걸 가지고 좀 이렇게 방송 쪽이나 이쪽으로 그러니까 네. 두 번째 직업으로 삼고 싶다라는 생각도 약간은 하셨어요?
2: 아, 이제 그렇게까지 뭐 두 번째 직업 이렇게는 생각을 안 했지만 사실 그 춤을 잘 추는 사람에 대한 동경이 늘 있었어요. 아, 되게 멋있다.
1: 그러네. 저도 제일 부러운 사람이 노래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제일 부러운 사람이 춤 잘 추는 네. 사람인 거예요.
2: 세상에 제일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아,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우연한 기회로 제가 그런 사람들을 흉내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은 뭔가 이렇게
1: 지금 현재
2: 네 뭔가 뭐 데뷔라든지 어떤 그런 식으로 뭔가 완성을 한번 해보고 싶은
1: 지금
2: 네 지금 지금 나오
1: 그러니까 그러면 그 계획이 있으세요?
2: 아, 계획이 지금 뚜렷하게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뭐 앨범을 만들고 저의 곡으로 데뷔를 한다는 것 자체가

0: 사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 전문가들 도움을 이제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죠. 도와달라.
1: 노래 좀 하세요?
0: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은 한다고 생각해요.
1: 저랑 뭐 하나 하실래요? 그러니까 아니
0: 진짜
1: 재밌잖아요.
0: 네.
1: 저는 노래하고 셰프님은 저거 하고
0: 춤을
1: 춤추고.
0: 추고
1: 네.
0: 아.
1: 중간중간에 랩 같은 것좀 하세요.
0: 아, 랩은 안 해봤는데 또 배우면 좀 곧잘 하는 편이에요.
1: 제가 요즘 들어보니까 이 음악계랑 댄스 이쪽도 무슨 사연이 있는 사람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뭉치면요.
0: 네.
1: 꽤 괜찮을 것 같은데?
0: 댄스곡도 괜찮으세요?
1: 아니 같이 하려면 뭐든 못하겠어요. 해야지.
0: 아,
1: 예. 네.
0: 그럼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1: 그쵸?
0: 네.
1: 그래서 왜 노래를 하는지 모르는 사람과 왜 춤을 추는지 모르는 사람 둘이서
0: 네.
1: 한 명은 노래를 하고 한 명은 춤을 추면
0: 그런 거 좋을 것
1: 얼마나
0: 같은데요?
1: 황당해요.
0: 아,
1: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0: 네, 저는
1: 진짜로.
0: 좋을 것 같아요.
1: 제가 조만간 레스토랑 찾아갈 테니까요.
0: 네.
1: 그때 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죠.
0: 네, 그때 좀 시간 여유 있을 때 오셔가지고 저랑 조금
1: 예.
0: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1: 무슨 요일이 편하세요?
0: 대중이 없긴 한데 주로 평일이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1: 평일이 좀
0: 네.
1: 낫죠. 월요일부터 그 연중 무휴인가요?
0: 연중 무입니다.
1: 아, 그러면 월요일날 한번.
0: 네.
1: 제일 바쁠 때가 금요일, 토요일이죠?
0: 그렇죠.
1: 그러면 월요일이나 화요일 그 정도로 해서
0: 네.
1: 제가 한번 찾아서 같이 음악 같이 한번 해보죠, 뭐 진짜.
0: 네, 너무 좋은데요.
1: 그쵸?
0: 네, 이런 러브콜을 기다리고
1: 아,
0: 있었어요.
1: 러브콜을 내가 한 거야? 와, 어떡하면 좋아요. 기다렸더니 정승재가 러브콜을 한 거예요. 그쵸? 뭐
0: 네.
1: YG도 아니고,
0: 그렇죠.
1: 저쪽도 아니고,
0: 예. 아, 근데
1: 하이브도 아니고.
0: 오랜만에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런 느낌을.
1: 뜨거워지는 느낌. 너무 재밌다, 진짜. 진짜. 음식 얘기도 좀 할까요?
0: 네, 아, 그렇죠. 저의 본업이 또 있죠.
1: 중국집을 가십니까? 정말 궁금하다.
0: 아, 맛있다고 하면 궁금해서 한 번씩
1: 아,
0: 가요.
1: 궁금해서?
0: 네.
1: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고
0: 네, 사람들은
1: 싶구나.
0: 이런 맛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이제 궁금해서
1: 맞아요.
0: 갑니다.
1: 저도 누가 수학 잘 가르친다 그러면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0: 아,
1: 그런 느낌이랑 똑같다라는
0: 맞아요.
1: 거잖아요. 가서 먹어보면 진짜로 맛있었던 집도 있을 거고, 뭐 그냥, 뭐 괜찮네, 뭐이 정도도 있었을 거고.
0: 네. 대부분은 너무 기대를 하고 가니까
1: 예.
0: 그거보단 좀 실망스러운데, 근데 그
1: 아.
0: 안에서 아, 사람들이 이 정도를 좋아하는구나. 이 정도의 퀄리티, 이 정도의 가격이면
1: 그치.
0: 이렇게 오시는구나. 이런 거를 조금
1: 아, 그런 걸
0: 파악하려고 가요.
1: 거기서. 아,
0: 네.
1: 그렇구나. 저는 예전부터 항상 주장했었던 게 짜장면과 피자는 가서 먹어야 된다.
0: 아.
1: 배달이면 느낌이 너무 달라요.
0: 아, 근데 그거는 좀 저랑 다른 것 같아요. 저는
1: 진짜?
0: 짜장면은 배달이라고 생각합니다.
1: 진짜요?
0: 네.
1: 그러면 저는 그냥 그렇게 외울게요. 이해가 안 되면 외워야 돼요. 아니, 중식 여신님이 말씀하시는데, 아, 짜장면은 배달이에요?
0: 그게 저는 왜 그러냐면은 그
1: 예.
0: 짜장면에 대한 기억이 되게 그 우리가 배달로 처음 접했잖아요.
1: 예.
0: 짜장면을 사실은.
1: 그렇지.
0: 근데 그 짜장면 랩에
1: 예.
0: 그 짜장면의 열기가 만나서 나는 그 냄새 알죠?
1: 아,
0: 달짝지근한데 약간
1: 예.
0: 그랩 냄새 있잖아요.
1: 그치. 랩에 또 물기
0: 맞아,
1: 묻어 있고.
0: 수증기 차면서. 근데
1: 예.
0: 그 냄새가 처음에 이제 짜장면 배달이 왔을 때 일단 그 냄새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1: 아, 맞아. 비닐 냄새와 물 냄새가 같이
0: 네.
1: 뭉쳐지고 짜장 향이 딱 올라오는 그 느낌.
0: 네. 퀄리티 자체는 가서 먹는 게 좋지만
1: 네.
0: 옛날의 추억이라든지 진짜 우리가 기억하는 짜장면 맛은 그 배달 랩 냄새로 먼저 시작을 하고 거기서 이제 랩을 막 급하게 뜯어서 먹었을 때그 느낌.
1: 어떻게 비비세요? 이렇게 돌리세요? 아니면 랩 따로 뜯고 직접 비비세요?
0: 직접 비빕니다. 랩을 뜯고. 왜냐면
1: 그렇게 해야
0: 랩 위에 그
1: 되는구나.
0: 소스 묻는 게 싫고
1: 아,
0: 아까워. 네.
1: 진짜. 소스 아까워서. 그러면 약간 늦게 배달됐을 때 보통 짬뽕물 한 두세 그 숟가락 넣고 비비잖아요.
0: 네.
1: 그건 어떻게 하십니까? 약간 불었어.
0: 저는 그냥 뿐 상태에서 꾸덕하게 어떻게든 비벼요. 비비고
1: 진짜.
0: 집에 이제 식초가 있으면 식초 조금
1: 아,
0: 넣고,
1: 그건
0: 네,
1: 팁이다. 아,
0: 고춧가루 넣어서 비벼먹는 거 좋아해요.
1: 고춧가루
0: 네.
1: 넣는 거 맞죠? 배운 사람들. 아우, 진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그 중식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0: 네.
1: 보니까,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이렇게
0: 네.
1: 딱 먹는 것까지는 정확하다. 그다음에 또두 번째 질문이 짜장라면
0: 짜장라면.
1: 드십니까?
0: 짜장라면 좋아해요.
1: 좋아하십니까?
0: 네.
1: 그게 짜장라면의 그 맛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중국집이랑. 네. 난 그

0: 맛이 또 너무 맛있잖아요.
1: 그죠. 또 다르게 맛있죠.
0: 그거를 그러면 중식 그러니까 중국집에서 하는 방식으로 막 양파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재해석하십니까? 그대로 레시피대로 드십니까?
1: 그냥 레시피대로 먹어요.
0: 그쵸?
1: 네, 짜장라면은 또 짜장라면의 맛이 있기 때문에.
0: 그러면 또 여기서 질문. 네. 그거를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네. 레시피는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불 끄고 물 약간 그 뿌연 국물 혹시 모르니까 비상용으로 약간 옆에다가 덜어놓고 거기에다가 그 분말 스프 뿌려서 거기 비비라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비벼 먹어요.
1: 네.
0: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졸여서 네. 스프를 냄비에다 넣어서 먹거든요. 네. 어떤 방식으로 드십니까?
1: 저는 저는 예. 조금 졸여서 먹는 방식을 합니다.
0: 졸여서는 먹는데 계속 비비면 그 그러니까 냄비에서 졸여지느냐
1: 네.
0: 아니면 그 그릇에서 졸여지느냐의 느낌인데 냄비에서 졸인다.
1: 냄비에서 아. 그것까지 감안해서 물량을 조금 더 남기는 편이에요.
0: 아, 좀 더 남겨서 네. 거기에서 어차피 불이 들어가면 조금 더 빨리 졸여지니까.
1: 네. 그게 또 그 마지막에 스프를 넣어서 그냥 비비시는 분들 있잖아요.
0: 예.
1: 그게 저는 약간 짜장면 맛을 조금 해친다고 생각해요. 비비는 행위가.
0: 아, 저 같은 행위가?
1: 네. 그래서 그 짜장면이랑 조금 더 비슷하게 드시고 싶으면
0: 예.
1: 마지막까지 불에서 끝내야 된다.
0: 불 안에서 네. 끝내라. 아, 제가 지금 틀린 점이 하나 있었네요. 그걸 다시 한번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진짜. 아,
1: 대신에 그 포인트는 조금 스킬이 있어야 돼요. 물량을 조금 더 하고 또 면에 삶는 것도 어느 정도 조금 덜 삶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스킬이 있긴 있어야 돼요.
0: 아, 스킬이 약간 필요하구나. 물량은 처음에는 그러면 처음에 많이 넣었다가 일반 라면 끓이듯이 많이 넣었다가 물을 버리십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조금만 넣고?
1: 처음부터 조금만 넣어요.
0: 조금만 넣어서 네. 그것도 버리는 거는 또 느낌이 다르죠.
1: 그렇죠.
0: 면발도 좀 느낌이 다를 거고.
1: 네, 그리고 그 찐득하게 있는 그 전분기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굉장히 그렇죠. 좀 담백해져요. 또
0: 그렇죠.
1: 맛이.
0: 그렇지. 물에 헝건하면 안 예. 되지. 유성 스프는 맨 마지막에 넣는 건 네. 맞고 그렇게 드시는구나.
1: 맞습니다.
0: 거기에다가도 혹시 고춧가루 살짝 드십니까? 아니 그건 그냥 드십니까?
1: 그건 그냥 먹어요.
0: 아, 그건 그냥 예. 먹고 거기다도 뿌렸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집에서 그리고
1: 네.
0: 진짜 저 라면 두 개 못 먹거든요.
1: 아, 그러세요? 네. 네.
0: 의외로 배가 작아요. 그런데 짜장라면은 두 개 끓였을 때랑 하나 끓였을 때 맛이 다릅니다.
1: 아, 어떤 게 더 맛있어?
0: 두 개 끓였어.
1: 두 개 끓였을 때.
0: 네. 그래서 무조건 저는 두 개 끓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근데 사실 중국집에서 네. 네. 짜장 하나 볶는 것보다 두 개 볶는 게 더 맛있어요.
0: 그쵸.
1: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종업원들이 네. 짜장을 하나 받아오면 주방장이 이제 화를 좀 내요. 아, 하나 볶음 맛없는데 두 개씩 받아오란 말이야.
0: 아니 근데 어쩔 방법이 없지. 강매할 수
1: 그렇죠.
0: 없잖아요.
1: 그러니까 두 개 볶을 때 이제 볶는 사람도 조금 안타까워요.
0: 그러면 제가 느꼈었던 그게 그냥 저게 없는 게 아니 근거가 없는
1: 그렇죠.
0: 게 아니네요.
1: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0: 있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민감한 혀를 가지고 네. 있어서 아, 두 개를 한 다음에 먹는 게 훨씬 더 맛있다는 건 맞죠. 훨씬
1: 네,
0: 더 뭐라 그래야 되지? 하나 넣었을 때보다 훨씬 더 꾸덕해지고
1: 네.
0: 그렇죠?
1: 네.
0: 그 또 기름기도 자르르 흘리고 네, 네. 그 느낌이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거
1: 맞아요.
0: 그거는 옳게 한
1: 네,
0: 거네요?
1: 네. 옳게 하신
0: 거예요.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와, 그러시구나. 볶음밥 쪽은 어때요?
1: 아,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게
0: 예.
1: 보통 중화볶음밥을 해드시는 분들이 좀 예. 착각하시는 게
0: 예, 예.
1: 파기름을 먼저 내고 예. 그렇게 해야 파기름 예. 그러니까 파향 나는 중화식 볶음밥을 해먹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0: 예, 예, 예.
1: 근데 그게 좀 잘못됐어요. 진짜 중식당에서는
0: 예.
1: 파기름을 먼저 내지 않아요.
0: 그럼 어떻게 해요?
1: 일단 기름에 그냥
0: 예.
1: 계란을 넣어서
0: 예.
1: 일단 스크램블처럼 이렇게 계란을 잘 먼저 익힙니다.
0: 아.
1: 익히고 나서 밥을 넣고 그다음에 약간 마지막쯤에 파를 넣어요. 중식당에서는.
0: 아, 여기서 살짝 질문. 즉석밥밖에 없을 때 전자레인지 안 돌리고 넣습니까? 그냥 돌린 다음에 넣습니까?
1: 안 돌리고 넣는 게
0: 그쵸?
1: 맞아요.
0: 안 네. 돌리고 넣는 게 지금까지 저 그렇게
1: 네.
0: 했습니다.
1: 돌리고 넣으면 그 비빔밥이 돼요.
0: 그렇죠.
1: 네.
0: 뭐 이거 완전 그리고 너무 질어져.
1: 맞아요. 그 전분화가 갑자기 되면서 그렇게 되면은 잘못돼요.
0: 그렇죠.
1: 네.
0: 그렇게 하는 게 맞고.
1: 맞습니다.
0: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러면 그 스크램블처럼 돼 있는 데다가 밥 넣고 빡 비비면 점점 꼬들꼬들 그러니까 그 계란이

0: 그 원래는 액체 상태였던 게 점점 고체로 변하면서 이렇게 밥이랑 이렇게 엉켜지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그러면 파를 넣어요?
1: 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일단은 계란을 완전히 익혀요. 아. 완전히 익히고 거기에 완전히 익혀야 돼요. 그 아. 나중에 밥이랑 같이 익는 게 아니에요.
0: 아, 밥 넣기 전에?
1: 네. 완전히 익히고 밥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이랑 같이 파를 넣으셔도 돼요, 사실은.
0: 아, 네. 그런 다음에 파를 넣어서 볶아서 먹는다.
1: 네.
0: 아, 그 다음에 정말 정말 중요하고 우리나라에서 되게 민감한 질문. 저는 소신 발언.
1: 네.
0: 탕수육은 찍먹 부먹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먹만 있고 찍먹은 파생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소신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돼지고기 튀김과 소스라는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 탕수육은 부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저의 소신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이거는 굉장히 그 근본이 있는 얘기예요.
0: 그렇죠?
1: 네. 근데 여기서 조금 잘못된 게 있다면 예. 그 말씀하시는 탕수육 소스를 부어 먹는 행위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볶아 먹는 게 맞아요. 부어 먹는 것이 아니라
0: 아,
1: 팬에 볶아서
0: 돼요?
1: 먹는 것이
0: 원래 탕수육?
1: 네, 그게 원조입니다.
0: 아, 진짜로?
1: 네. 근데 이제 원래는 탕수육이란 요리가 고급 청요리이기 때문에
0: 예.
1: 팬에 그러니까 고급 이제 호텔이나 그런 데서 예, 예. 이제 팬에 소스를 넣고 잘 튀긴 이제 튀김을 넣어서 이렇게 볶아서 줬는데 이게 배달 음식이 되면서 볶아서 주니까 눅눅하다고 하니 소스랑 튀김을 따로 준 거예요.
0: 아, 원래 볶는 게 원조예요?
1: 원래 볶는 게 원조예요.
0: 아,
1: 구워 먹고
0: 그렇구나.
1: 찍어 먹는 게 아니라 볶아서 먹는 게 원조예요.
0: 그럼 저는 그래도 원조에 조금은 그러니까 배달된 상태에서 그러면 제대로 먹고 싶으면 만약에 웍이 있어 집에.
1: 네.
0: 그러면 그 이거 뭐야? 그 고기 튀김 넣고 그 소스 살짝 넣고. 부어서 볶아서 먹는 게 더 나아요?
1: 아, 그게 맞죠. 차라리 그게 아, 맞는데
0: 그게 배운 사람이네.
1: 네, 그게 배운 아. 사람이에요.
0: 예.
1: 그래서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어서 먹는다는 행위가 맞다고 판단하시는 게 저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0: 네. 그러니까 그거를 왜 탕수 아니 왜 탕수육에서 바삭을 뭐 그러니까 아. 탕수육은 바삭으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1: 아.
0: 근데 바삭하면 느낌이 그 느낌 그러니까 눅눅해질까봐 따로 좋은 거를 가지고 이게 진짜인 양 그쵸?
1: 네, 근데 아. 바삭하게 이제 볶아서 먹는 것도 맞는 게 원래는 이제 고급 호텔 중식당 요리였기 때문에 볶아서 먹어도 바삭했어요.
0: 바삭했어, 네. 진짜 그래요.
1: 근데 이제 예. 그게 배달 음식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같이 볶아서 줬더니 시간이 배달한 시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눅눅해지잖아요.
0: 선생님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 탕수육은 호텔에서 먹는 거구나 그것도 우리 바다님들이 엄마 아, 탕수육 먹게 호텔 가자 그럴 수 있잖아요.
1: 아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네. 중화 요리를 배달로 접한 배달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0: 아 그렇네.
1: 그래서 그런 맛 뭐 부어서도 드시고 뭐 찍어서도 드시는데 한 번쯤은 저는 이제 그런 고급
0: 볶아서.
1: 중식당에서 한 그런 탕수육을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0: 저 먹어봤어요.
1: 아 너무 다르죠.
0: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코팅된 느낌.
1: 네.
0: 그쵸? 반짝반짝 빛나요. 그리고 딱 씹었는데도 바삭해.
1: 바삭해. 네.
0: 그게 진짜 탕수육이라는 얘기죠.
1: 그게 진짜 탕수육이에요.
0: 근데 그거를 그대로 랩에 싸가지고 가면 완전 눅눅해지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따로 주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찍먹과 부걱이 파생되어서 나오기
1: 네.
0: 시작했다라는 아 정확한 탕수육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 교육방송에 맞게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244님 그쵸 탕수육은 복먹이죠. 맞네 복먹이네. 가우디가우스님은 짜장면은 두 개 동시에 주문 메모하겠다고. 두 분 엄청난 심층 논의. KFT 사모님 문지영님은 생선님이 이렇게 진지하신 게 웃기다고. 아, 그 다음에 김민정님은 음식에 대한 열정이 느껴진다고. 전 진짜 음식은 정말 먹는 거는 더 정말 한정돼 있잖아. 평생. 그러니까 제 수명은 저는 모르지만
1: 네.
0: 수명이 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3밖에 못 먹고 요즘은 또 살도 빼야 되고 그래서 새끼 다 못 먹는단
1: 못
0: 말이에요.
1: 먹죠.
0: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끼 한 끼가 저에게는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런 느낌.
1: 네.
0: 군만두, 물만두.
1: 하, 굉장히 어렵네요.
0: 네. 저는 이렇게 그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물만두의 생명은 날개다.
1: 아.
0: 물만두를 찬물에 씻는 것보다

0: 체를 넣고 얼음물에 씻어야 된다.
1: 아...
0: 그래서 속은 뜨겁지만 겉에 그 날개는 완전 차가워서 쫄깃쫄깃한 아, 상태에서 네. 그 상태로 딱 간장에 딱 찍어서 딱 넣었을 때 차가움과 그 뭐야 뜨거움의 조화. 끝에는 살짝 그 만두 특유의 그 약간 말라있는 쫄깃쫄깃함.
1: 아,
0: 그걸 느껴야 된다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물만두는 뜨겁게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 물만두는 한번 그 얼음물에.
0: 예, 얼음물에 아. 헹궈서 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저는 그 말 동의 네. 동의합니다.
0: 어, 동의하십니까?
1: 네, 실제로도 제가 호텔 아 이게 왜냐면은 정승재 선생님께서 음식을 대하는 그 태도.
0: 아.
1: 저 그 모습이 제일 감동스러운 거 같아요.
0: 어, 진짜요? 네,
1: 그 한 끼를 먹 드시더라도 그 그럼요. 그 굉장히 단촐한 음식일 수도 있어요. 물만두라는 게 왜냐면 냉동식품이고 그치. 우리가 그렇게 접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렇죠. 근데 그거 하나를 드시더라도 그 안에서 최대한의 맛을 내보시려고 하는 그 노력.
0: 행복을 느껴야죠. 네. 그렇죠.
1: 그 날개가
0: 예,
1: 낭창낭창 하잖아요. 근데 그게
0: 귀엽잖아요.
1: 이제, 맞아요. 얼음물에 들어갔을 때 순간 이렇게 울쭉대다가
0: 네. 맞아요.
1: 그게 이제 간장이랑 만났을 때
0: 아, 진짜
1: 근데 차가운 줄 알았는데 씹으니까 또 뜨거워.
0: 그러니까 네. 겉에 날개만 차.
1: 아.
0: 쫄깃한 내가 날개만 차고 거기에 살짝 그 간장 양조 간장에다가 네. 그 고춧가루에 살짝 넣고 고춧가루가 이제 좀 뻑뻑하게 만들어주잖아요.
1: 네.
0: 거기에 식초 살짝 넣고 거기에다가 저는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넣고 막 섞으면 네. 처음에는 그 들기름이 위에 있으니까 간장이 안 찍히니까 처음에는 그 섞었던 그 티스푼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발라줘야
1: 아,
0: 되거든요. 그래야지
1: 그렇죠.
0: 간장이 묻거든요.
1: 네.
0: 그래서 딱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1: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그 물만두를 한번 삶으시잖아요.
0: 네.
1: 그 네. 차갑게 한번 네. 씻으시고
0: 네.
1: 접시에 담잖아요.
0: 네.
1: 그때 그 만두를 삶았던 물 있죠.
0: 예.
1: 그 물을 그 만두에 조금 부으시고 참기름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0: 아!
1: 나서 그거를 이제 소스에 찍어 드시면
0: 아 중국집에 그렇게 주죠.
1: 네.
0: 거기에다가 참기름을 뿌리는 게 낫구나.
1: 네. 그런 스타일이 바로 약간 하얼빈 이제 북방
0: 아!
1: 북방 쪽 물만두가 요건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0: 아!
1: 그게 또 진심 이제. 근본이라고 볼 수 있죠.
0: 그게 근본이구나.
1: 네.
0: 그러면 물만두는 젓가락하기에는 너무 미끌거리니까
1: 네.
0: 포크를 쓴데 그거 괜찮습니까?
1: 그것도 괜찮습니다.
0: 나무젓가락이 배운 사람입니까? 포크 쓴 게
1: 아,
0: 배운 사람입니까?
1: 사실 이제 근본으로 따지자면 나무젓가락이죠.
0: 나무젓가락,
1: 사실은.
0: 나무젓가락
1: 네. 왜냐면 이게
0: 반성합니다.
1: 포크로 찌르면
0: 예.
1: 그 안으로 또 이렇게 흐르잖아요.
0: 아,
1: 그것도 그러네요. 사실 좀 아까운 일이거든요.
0: 그러네요. 그러네요.
1: 네.
0: 나무젓가락으로 미끄러지지 않게 괜찮아서, 넣어서 이렇게 살짝
1: 네.
0: 먹는 그 느낌. 아 오늘 진짜 너무 많이 배웁니다. 정말
1: 아.
0: 너무 유익한 교육방송에 걸맞는 정승재의 경청되고 있습니다. 나유림님이 생선님 이렇게 신나신 거 처음 본다고. 김민정님은 생선님 묘사가 너무 만두랑 사랑에 빠진 사랑 같아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또 하다 보니까 또 계속 음악 들어야 되는데 계속
1: 아,
0: 얘기했었네요.
1: 네.
0: 박은영 셰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질문들. 저만 계속 질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빨리 남겨주세요. 샵 1045 문자는요.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들고요. 유튜브 댓글, 반디 앱, 반디 톡으로도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박은영 셰프는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추천곡을 제가 부탁드렸었는데
1: 네.
0: 어떤 곡을 가져오셨을까요?
1: 아, 제가 뭐 두 곡 드렸는데
0: 예.
1: 성시경 씨의 선인장이랑
0: 예.
1: 디어 바르셀로나 이렇게 두 개 드렸습니다.
0: 디어 바르셀로나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0: 밀레나의 노래네요. 이거는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
1: 이거는 제가 최근에
0: 예.
1: 늦게까지 여는 카페에서 책을 읽다가
0: 아,
1: 이게 곡이 나왔는데
0: 좋아하시는구나.
1: 너무 듣기가
0: 너무
1: 좋더라고요. 네,
0: 오,
1: 그
0: 정말.
1: 분위기랑 이런 게 좋아서
0: 와.
1: 네,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0: 오, 이 밤에 어울리는 노래. 밀레나의 노래, 디어 바르셀로나 듣고 오겠습니다.

0: 박은영 셰프의 추천곡이었어요. 밀레나의 노래, 디어 바르셀로나 함께 들었습니다. 최종은님이 오늘 아무 생각 없이 들었는데 너무 웃기네요. 두부 음식의 근본과 진심 어린 말씀들이 너무 웃깁니다. 이게 웃긴 게 아니라 되게 심각한 얘기를 우리 했어요.
1: 그렇죠.
0: 그죠?
1: 예.
0: 잘못된 상식들, 그쵸?
1: 안타까움이 많이
0: 그쵸?
1: 있었어요.
0: 안타까움이
1: 네.
0: 많이 묻어났어요. 진짜 탕수육은 거론도 안 하고 그걸 부어 먹냐 찍어 먹냐라는 근본 없는 것들의
1: 에,
0: 싸움을
1: 아.
0: 보고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저못 배운 것들 둘다 틀렸는데 그러셨겠네. 와, 나저 이제 너무 제대로 배워서 너무 행복합니다. 주리안님이 짜장면 먹을 때 가위로 면을 자르면 맛없는데 이게
1: 네.
0: 맞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아, 저는 근데 짜장면뿐만 아니고 모든 면을 가위로 자르는 행위를 좋아하질
0: 아,
1: 않아서,
0: 천박한
1: 예.
0: 행위군요. 가위 제가 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냉면은 너무 질기면 어떡해요?
1: 아, 그럴 때는 뭐 이제
0: 네.
1: 이게 한번 정도 자르면 되는데,
0: 한
1: 그걸
0: 번
1: 막
0: 정도.
1: 촥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0: 야,
1: 있더라고요.
0: 십자 긋지 말고
1: 네.
0: 한번
1: 한번 정도.
0: 정도만. 아, 그리고 짜장면은 충분히 그안 잘라도 되잖아요,
1: 네,
0: 저는. 네,
1: 충분해요.
0: 짜장면은 가위 넣지 마라.
1: 네.
0: 또 저의 질문. 곱빼기보다 보통이 맛있잖아요. 그게 곱빼기는 면을 더 넣고 양념도 더 들어갑니까?
1: 아, 근데 이게 실제로 소스 면이 더 들어가니까 소스를
0: 더
1: 더
0: 넣어야
1: 주는 게
0: 돼.
1: 맞잖아요.
0: 근데 안
1: 근데
0: 주는
1: 그렇게
0: 거야.
1: 안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주는 데가
0: 그래서
1: 있어요.
0: 그렇구나.
1: 네,
0: 싱거워,
1: 왜냐면 면값은
0: 약간.
1: 싸잖아요. 네, 밀가루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0: 아,
1: 네, 근데
0: 그렇구나.
1: 장을 더 준다는 것은 뭐 양파도 더 들어가고
0: 그렇지,
1: 원재료
0: 고기도
1: 값이
0: 더
1: 더
0: 들어갈 거
1: 들어가니까. 네.
0: 아니야.
1: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거 조금 덜 주게 되는 심리가 있어요.
0: 그러네.
1: 네.
0: 그러니까 곱빼기 해봤자 보통 한 2,000원 더
1: 네.
0: 받으니까 그거를 그 원재료 그거를 그 소스를 집어넣기에는 조금
1: 네.
0: 그렇구나. 그래서 곱빼기 또 없앨 수도 없고 사람들이
1: 그쵸.
0: 찾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인 맛이라기보다 절대적으로 소스가 부족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는
1: 있다,
0: 거.
1: 네.
0: 그러네요. 레눈파님이

0: 중식 중에 초보자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메뉴는 뭐가 있을까요? 볶음밥 제외하면 중식은 만들기, 그러니까 집에서 만들 때 볶음밥이 제일 편하긴 하겠네요.
1: 볶음밥이 제일 편하기는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아요. 뭐, 튀김도 어렵고, 사실은. 그래서 중식 중에서 집에서 그나마 할수 있는 요리라고 생각하는 건 고추 잡채. 의외로
0: 고추잡채.
1: 고추 잡채가 그 피망이랑 양파, 그리고 고기만 있으면 충분히 만들 수 있고, 그 불맛이라는 것도 사실은, 좋아하시면 그 불맛 기름을 좀 넣으셔도 되는데, 사실 불맛 기름을 안 넣고도 그냥 집에서 할수 있는 최대의 화력으로 잘 굴소스 넣고 잘 볶으시기만 하면
0: 그게
1: 중식당이랑
0: 나와요?
1: 비슷한 맛이 나요.
0: 아니, 저거는 뭐예요? 그 잡탕밥 시켰을 때좀 꾸덕꾸덕한 소스 같은 그게 전분 느낌이에요?
1: 네, 전분을 넣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네.
0: 그러면 고추잡채는 그건 필요
1: 필요
0: 없어요?
1: 없어요.
0: 아, 고추잡채는 그냥 이렇게 집에서도 충분히
1: 네.
0: 피망, 그러면 고추, 거기에 양파.
1: 네. 양파랑
0: 양파,
1: 고기.
0: 다진 고기.
1: 아니요. 다진 고기 아니고 그냥 고기를 채로 썰어서 네. 잡채처럼.
0: 아,
1: 네.
0: 잡채처럼. 그럼 고기는 돼지고기 넣으면 되나요?
1: 돼지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0: 돼지고기
1: 네.
0: 넣고. 어우, 시간이 다 끝났어요. 어떡하냐. 아니, 물어볼 게 이렇게 많은데. 큰일 났네, 진짜. 원리님이 박은영 셰프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1: 저는 떡볶이를 가장 좋아합니다.
0: 떡볶이 지금
1: 떡볶이
0: 얘기하고
1: 중에서도
0: 싶어.
1: 즉석
0: 미치겠다.
1: 떡볶이.
0: 즉석떡볶이.
1: 네.
0: 그럼 저쪽에서 파는 거예요? 그 신당동 쪽에
1: 아,
0: 즉석떡볶이
1: 네.
0: 그런
1: 그런 거 좋아요.
0: 것처럼.
1: 네.
0: 아, 거기에 이렇게 그 뭐라 그래? 그 가스불
1: 네,
0: 켜가지고
1: 가스불로.
0: 그거를 이렇게
1: 네.
0: 해가지고 먹는 거
1: 예.
0: 그거 좋아하시는구나. 매운 거잘 드세요?
1: 매운 것도 잘 먹어요.
0: 매운 거 좋아하시고. 저 다음에 우리 그아 우리 어차피 저거 했을 때 우리 음원 낼
1: 아,
0: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거 특집으로 또 해야 되고
1: 예.
0: 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다음번에는 여기에서 살짝 짜장라면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1: 네.
0: 딱 하는 것도 재밌을 것
1: 아,
0: 같아요.
1: 너무 좋은데요.
0: 그쵸, 그쵸.
1: 네.
0: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저 진짜 너무 보내기 싫다. 근데 가셔야 돼요. 어떡하면 좋아요, 진짜. 얘기 나눠봤는데, 오늘 한 시간 동안 얘기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1: 아, 저 이렇게 음식의 진심인, 그한 끼의 진심인 이런 분들을 만날 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해요.
0: 그러니까 제가
1: 우리가 진짜
0: 그렇죠.
1: 물만도 하나에도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눴고, 그렇잖아요. 아, 저도 진짜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아니.
0: 그쵸.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먼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늦은 시간. 우리 청취자 바다님들에게도 마지막 인사 좀 해주실래요?
1: 아, 네.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야심한 밤에, 아, 이렇게 음식 얘기를 나누니까, 저도 새삼 제가 음식을 하는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즐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또 초대를 해주시면 그때 또
0: 진짜요?
1: 음식에
0: 진짜 오실
1: 대한
0: 거예요?
1: 네, 깊이 있는 대화를 또 근본과,
0: 근본,
1: 네, 그게
0: 그래.
1: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0: 우리 대중들의 천박함을 없애주십시오.
1: 근본이 무엇인지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것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네,
0: 맞습니다.
1: 그런 걸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0: 너무
1: 네.
0: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고생
1: 아유,
0: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즐거웠습니다.
0: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1: 네.
0: 고맙습니다. 박은영 셰프 보내드리면서 우리는 노래 듣고요. 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잔나비의 노래, 사람들은 다 그래. 맛있는 걸 먹을 때와 여름의 바닷가에서는 악뮤의 프라이의 꿈, 태연의 만찬가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내가 겪은 허탈한 일, 속 터지는 일, 어이없는 일 또는 간절하게 바라는 일 무엇이든 얘기 나눠요. 말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7140님 등하굣길에 배차 간격 15분 정도 되는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요. 오늘따라 학교 갈 때도 집에 올 때도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타야 하는 버스가 딱 오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이게 뭐라고 종일 행복한 거 있죠. 버스 기다리는 거 은근히 시간 참 걸리고 지루하잖아요. 그런데 제깍제깍 오면 정말 하루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기분 들잖아요. 그쵸? 완전 럭키데이 맞습니다. 8285님

요즘 포장지에 거북이 그려져 있는 과자에 완전 빠졌어요. 봉지 뜯어서 한두 개 먹다 보면 한 봉지를 금방 비워요. 하루에 열 봉지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을까봐 더 먹고 싶어도 꾹 참고 있다고. 생선님도 이렇게 과자에 꽂혀본 적 있나요? 이러셨네요. 저 저거 있죠. 그 버섯 모양인데 끝에가 초콜릿으로 돼 있는 거. 한동안 그거를 냉동실에 넣었다가 탁 꺼내 먹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냉동실 탁 꺼내 먹으면 그 초콜릿 부분 되게 차갑거든요. 아, 그것도 물만두 크기네요. 생각해보니까. 1842님. 오늘 공부할 때 쓰던 펜 하나를 끝까지 다 썼습니다. 잘 나오던 펜이 갑자기 안 나오는데 아쉬우면서도 뭔가 뿌듯했습니다. 저 공부 많이 했나 봐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맞아요. 보통 잃어버려서 못 쓰게 되지 끝까지 다 쓰는 거는 흔치 않아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는 며칠 동안에 그 가장 싼 볼펜 있죠. 하는 그 볼펜 그거 다 쓰는 친구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를 다 썼다라는 거 얼마나 뿌듯하시겠습니까. 다음 볼펜도 다 쓸 때까지 1842님 공부 파이팅입니다.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에서는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바다님들의 이야기로 꽉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반디엠 메시지, 유튜브 댓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저 금방 올게요. 아일릿의 노래 럭키걸 신드롬, 페더 엘리아스의 노래 Nevertheless.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44년 역사를 지닌 양념치킨 브랜드 주식회사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는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정승재의 경청 7월 7일 화요일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7915님이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오늘 새벽에 딴 단내 진동하는 옥수수를 찌면서 경청을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선 옥수수는 냉동실에 비축해두는 1년 양식입니다. 와, 옥수수 정말 맛있어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옥수수를 사랑하는 집안에서 보내주셨고요. 1925님은 아이 뒤에서 누워서 경청을 들었습니다. 아이는 내일 학교에서 문예대회가 있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너도 듣고 싶었을 텐데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또 준비해야죠 뭐. 안보나님은 오늘 음식에 진심인 두 분이 신나게 대화하시는 모습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좋은 밤, 평안한 밤 되세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조금 전에 돌아가실 때도, 집에 가실 때도 우리 음원 작업 같이 하기로 확실히 약속하고요. 연락처 주고받았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윤혜정 선생님과 혜정승재 크로스 코너 함께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저랑 윤혜정 선생님이랑 우리 바다님들 매주 전화 상담 연결하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바다님들 신청해 주시는데 경청 인별그램에 들어가시면 인별그램에서 경청 검색하시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자세하게 참여 방법 소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아이유의 노래 무릎,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바다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코 안녕히 잘 주무세요.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 손님은 전이마을 도서관 장인순 관장님입니다. 평소 우리 아이 독서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을 질문으로 받아봤어요. 아이가 정말 책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해야 책을 좋아하게 될까요?
1: 다리 4개짜리 탁자보다 3개짜리 탁자가 비틀어서 더 안정적으로 잘 쓰는 이유를 아시나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모른다예요. 모르면 질문을 하게 되죠. 왜라는 질문이 인류 역사를 끌어왔고 그 역사를 적은 것이 바로 책입니다. 아이한테 왜를 먼저 선물해 보세요.

0: 클래식 클래식.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중국은 지금이 졸업 시즌입니다. 중국 광둥성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학생 슝 씨도 며칠 전 졸업식을 했는데요. 이 특별한 손님을 초대하면서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가 초대장을 보낸 사람은 7년 동안 단골로 다닌 식당 주인 부부였습니다. 특이한 건 통상적인 초대장 대신 음식 배달 주문서에 요청사항을 기입하는 메모 기능을 이용했다는 점인데요. 학부생 때부터 박사과정을 마칠 때까지 7년 동안 저를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졸업과 함께 이곳을 떠나려니 많이 아쉽네요. 혹시 저와 함께 졸업사진을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주문서 요청사항에서 이 메시지를 읽은 식당 주인 러나 씨는 깜짝 놀랐고요. 만사 제치고 슝 씨의 졸업식에 달려갔답니다. 남편과 함께 두 자녀까지 데리고 갔고요. 꽃다발도 준비해서 축의금이 담긴 빨간 봉투, 홍바우까지 챙겨서 말입니다. 학교 앞 식당 덕분에 이 몸도 마음도 든든했던 시절,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혹시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7월 7일 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첫 곡은요, 1990년대 중국의 대학가에서 이른바 캠퍼스 포크송으로 유행한 노래였습니다. 지금도 졸업식 시즌이면 많이 불린다는데요. 중국의 싱어송라이터 라오랑의 노래로 통수어 더니, 나의 짝꿍. 예, 이었습니다. 의대를 다니셨네요. 이 오늘 스토리의 주인공 슝, 닥터 슝이 되겠죠, 이제. 10년이 넘는 의과대학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니 가장 큰 은혜는 아무래도 예, 밥을 해서 자기를 예, 서포트한 이 식당의 주인이었나 봅니다. 이 식당의 대표 메뉴는 돼지 내장 채소볶음. 이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주변에서 의사 선생이 보증하는 돼지 내장 볶음은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들 우스개를 한다고 하네요. 대학에서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동시에 전공을 해서 이제 의사 생활을 할 텐데요. 이 사장 로나 씨께서는 10대 때 학업을 그만두어서 이번에 이렇게 졸업식에 초대받는 게 좀 생소하긴 했다라면서 졸업하는 닥터 슝에게 덕담을 했답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열심히 돌볼 테지만 스스로를 돌보는 것도 절대 잊지 말고 식사를 제때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네요. 20년째 성업하는데 이렇게 인맥, 사람 관계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 돈 버는 것보다도 그게 뭐 재산이겠죠. 이렇게 7, 8년 동안 같은 데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그러면 뭐 포인트 적립했으면 이게 상당하겠다는 생각도 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예, 포인트 적립 같은 것도 해주셨을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인생이 밥인데 7년이라니 감사할 만합니다. 오수미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사회 초년 시절에 사무실 앞에 작은 식당, 거기 그 할머니 사장님, 할머니가 생각나신다면서 외할머니 집밥처럼 맛있었고 계란말이를 잘 먹는다니까 뚝딱 만들어주시고 술이라도 마시는 날에는 김치도 볶아주시고 지금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5775호님께서 그러고 보니까 저도 30대 초반에 그 제가 살던 동네에 한 6년 살았는데 한 분 생각나네요. 식당 상호도 기억이 나면서 말이죠. 오징어찌개를 그렇게 맛있게 끓이셨던 기억이 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고요.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셔도 됩니다. 생방송 실시간 시청은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음악 두 곡 듣고 오죠. 작년 발표 스페인 팝 두 곡입니다. La La Love You의 La Mitad de la Mitad, 절반의 절반. 역시 스페인의 그룹 아마랄의 Dolce Vita, 달콤한 인생.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스페인 그룹 아마랄의 돌체 비타, 달콤한 인생 방금 들었고요. 먼저 역시 스페인 아티스트 랄라 러브 유의 라 미탓 데 라 미탓, 절반의 절반이었습니다. 7월 7일 화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1970년 5월의 어느 날 서독 뮌헨의 카페 유로파 앞에서 통기타를 맨 일본인 청년이 거리 공연을 펼쳤습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번쩍거리는 장식물을 걸친 그는 중얼거리다가 괴이한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했죠. 그게 그의 노래였답니다. 통기타, 그것은 무용지물처럼 보였죠. 이 카페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독일 청년 두 명이 이 일본 히피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록밴드의 멤버였는데요. 마침 그날 저녁에도 공연을 할 예정이었죠. 그러나 보컬리스트가 신경쇠약에 걸려 미국으로 가버린 후 새 보컬리스트를 열심히 찾던 중이었습니다. 청년 중 한 명이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우린 실험적인

록 음악을 하는 밴드예요. 당장 오늘 밤에 공연을 해야 하는데 보컬이 필요하죠. 혹시 우리 무대에 서줄 수 있나요? 일본인 청년은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리허설도 하지 않은 채 클럽 무대에 올랐답니다. 이 일본 청년의 무대는 낮에 거리 공연과 다르지 않았죠. 매진이었던 공연은 파국을 맞았습니다. 관객 대부분이 그들의 해괴한 무대와 음악을 듣다 질려서는 속속 자리를 떴습니다. 1960년대 말 현대 전위 음악의 실험정신으로 록의 관습을 파괴한 크라우트 록 밴드 캔, 그리고 밴드의 황금기를 견인한 아이콘 나모 스즈키는 그렇게 처음 만났습니다. 캔을 결성한 키보디스트 일민 슈미트, 베이스 기타 사운드 엔지니어링 담당의 홀거 추케이, 기타 담당의 마이클 카롤리, 퍼커션 담당의 야키 리베차이트는 나모 스즈키를 영입하면서 그간 꿈꾸었던 즉흥 음악을 제대로 구현하게 됩니다. 나모 스즈키의 정형화되지 않은 가창은 그들에게 새로운 악기, 나아가 기존 록 음악의 구조를 벗어날 수 있는 해방구로 다가갔습니다. 나모 스즈키의 노래는 의미 전달 기능을 가차 없이 폐기했죠. 그는 영어와 일본어 가사를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교차했고, 여기에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방언처럼 쏟아냈습니다. 켄에게 언어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런 우연성의 개입은 켄의 연주 방식을 직관적 상호작용과 집단 즉흥 작곡의 단계로 끌어올렸죠. 곡을 먼저 쓰고 연주하는 일반적인 록밴드와 달리 켄은 스튜디오에서 몇 시간 동안 중단 없이 즉흥으로 연주하면서 동시에 녹음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홀고 추케이가 가장 밀도 높은 순간들을 잘라내고 이어붙여 하나의 트랙으로 완성하는 이 독창적인 제작 방식을 취했습니다. 특정 멤버의 주도권을 배제하고 멤버 모두가 작곡가, 연주자, 보컬리스트가 되어 함께 소리의 풍경을 빚어나가는 이런 과정은 켄이 처음부터 꿈꾼 무정부주의 음악 이상향이었고요. 나모 스즈키 시대에 이르러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유럽 전역에 학생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1968년에 결성되었습니다. 밴드의 공동 창립자 일민 슈미트는 밴드의 기원이 68혁명의 정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그들의 창작 방식은 분명히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암묵적 슬로건은 그 순간 함께하는 것이 옳다였습니다. 함께하는 순간 이 완전히 새롭게 탄생하는 사운드를 위해서 캔은 공연에서 정해진 세트리스트를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앨범 수록곡을 무대에서 온전히 재현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의 집단이 동시에 우연히 발생하는 소리를 무한히 반복하는 구조는 지상의 모든 음악을 파편적으로 섞어 융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켄의 음악이 펑크, 재즈,

나아가 서구 중심주의를 벗어난 세계 음악에 처음부터 열려 있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 비결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미국과 영국의 록 음악을

글로벌 팝 역사의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전쟁 이후 이 서독에서 탄생한 크라우트록, 그 밴드의 황금기를 이끈, 네, 그리고 크라우트록 그 사조의 대표 밴드 캔을 만나봤습니다. 그 실험정신으로 가장 충만했던 시절을 견인한 2대 보컬 다모 스즈키를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사실 캔 하면 주변 사람들도 이 시절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편이었던 것 같은데요. 게라지록을 하는 밴드로 출발을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크라우트록의 정점, 71년부터 73년, 그리고는 보컬리스트 탈퇴 이후, 다모 스즈키 탈퇴 이후 앰비언트 시절이 있었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70년대 중후반으로 갈수록 디스코나 펑크 쪽으로 움직였다, 변해갔다, 뭐 이런 밴드 역사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정점인 크라우트록 시절의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평가지만 좀 파퓰러한 사운드 같은데 라고, 예, 평단에서도 평가하는 두 곡이었습니다. 뭐 사람들, 일반 청자들도 그렇게 느꼈을 만한 두 곡이었고요. 72년 발표한 음반에서 비타민 C였습니다.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여보게, 당신은 지금 활력징후가 안 좋아. 비타민 C 부족으로 생기를 잃어가는 중이야. 예, 지인에게 건강을 좀 챙기라. 조언이죠. 그 멤버들 중에서 배경이 다양한데 재즈 배경, 특히나 프리 재즈 씬에서 드러머로 활동했던 야키 리베차이트 관련해서 그의 드러밍에 대한 평가가 상당하죠. 거의 인간 드럼 머신이라는 평을 들었고요. 이렇게 편집으로 또 나중에 이어붙이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을 겁니다. 그리고 프리재즈인데 이렇게 드럼 머신적이라고? 이 괴리가 있죠. 근데 프리재즈 씬에서 활동하면서 그에 반하는 연주를 발견하게 됐다고 하네요. 주변에 지적이 있었다죠. 너무 프리하다, 너는 지금.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집단

연주를 통한 작곡 과정도 그 재즈, 특히 프리재즈 씬에서 시도한 집단적 컬렉티브 임프로비제이션 즉흥 이런 것과도 상당히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재즈는 그래도 즉흥을 들어가기 전에 뼈대는 만들어 놓고 접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후에 프리재즈 씬에서도 이들처럼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저돌적인 자유의지가 있었죠. 그리고 편집으로 나중에 그 채집된 그런 스케치들을 이어붙인다라는 접근도 이 멤버 중에서 또 키보드를 담당했던 이르민 슈미트 같은 경우는 초기 프로토 전자음악이나 그 현대음악 씬에서 가장 뭐 거성으로 알려진 슈토카우젠의 제자였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은 채집한 이 음원을 이어붙이는 이런 작업도 그런 쪽의 영향이겠거니라는 생각도 들죠. 아무튼 오늘은 그나마 파퓰러한 사운드의 켄의 두 레퍼토리 들어봤고요. 뭐 시간 되시면 좀더 자유로운 그런 실험 정신이 빛나는 그들의 나머지 레퍼토리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세아라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새로운 아티스트 만나보겠습니다. 음악 두 곡, 이번에는 프랑스어권 음악 두 곡입니다. 퀘벡 캐나다 출신의 셀링 디옹의 올해 최신곡이죠. 넝송 함께 춤을 추어요. 먼저 듣고요. 프랑스의 이서의 꼬 육체라는 곡까지 두곡 듣고요. 세 음행이 전한 노래 이어갑니다.

노래를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조르디 뱅이 부르는 바이스 트로피카오, 열대의 나라입니다. 독창적인 기타리스트이자 가수, 싱어송라이터의 1969년 발표곡입니다. 당시 브라질에서 한창 기세를 떨쳤던 음악운동 트로피칼리아 스타일을 잘 살린 곡입니다. 열대의 나라, 이것은 당연히 그의 조국 브라질을 뜻하는데요. 노랫말 틈틈이 등장하는 추임새에서 브라질을 상징하는 키워드가 조르디 뱅이 만든 재미난 줄임말의 형태로 속속 등장하죠. 먼저 Some Baby라고 외치는 대목, 삼바와 베이비를 합쳐 줄인 거라죠. 또 비비라고 외치는데요. 이게 미캄페아옹 문지아옹, 2회 우승을 줄인 말이래요. 그 뜻은 월드컵 2회 우승이랍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브라질 월드컵 5번을 우승했는데요. 1969년 기준으로 2회 우승이 맞죠. 마지막으로 아 꾸이킹냐라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삼바를 대표하는 타악기 꾸이카를 울려라 라는 뜻이랍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난 열대의 나라에 살고 있지. 신의 축복을 듬뿍 받은 나라, 아름다운 자연을 타고난 나라지. 2월이 되면 카니발이 열리지. 나에게는 폭스바겐과 기타가 한 대씩 있지. 나는 플라멩고 축구팀 팬이야. 나에게는 테레사라는 이름의 흑인 여자친구가 있어. 삼베이비 삼베이비. 난 신의 축복을 받은 열대의 나라에 살고 있지. 비비, 아름다운 자연을 타고난 나라야. 비비 비비, 월드컵에서 두 번이나 우승한 나라란 뜻이지. 꾸이카를 울려라.

앞선 세아라의 주인공 켄, 그리고 나무 수즈키 못지않은 독창적 작사가네요. 오늘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주인공 브라질의 조르지 뱅크의 69년 발표곡 바이스 트로피카오, 열대 나라였습니다. 그가 또 피우 마라빌리아라는 곡에서 축구팀, 축구클럽 플라밍고팀에 대한 그 사랑을 또 설파했었죠. 저는 이 곡을 이베치 쌍갈루 버전, 아시아 버전으로 새 음행 DJ 시작하면서 처음 들었었는데 이 원곡의 모습은 이런 거였군요. 자,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 월간 재즈 피플의 김광현 편집장과 함께하는 재즈 노트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살사입니다. 구바의 여왕님 세리아 크루즈가 부르는 구임바라.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이어갑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회 오늘 2부 첫 곡은요 미국의 재즈 보컬리스트의 노래로 버전으로 미셸 르그랑의 원곡 La Valse de Lila 라일락의 왈츠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의 2부 순서 월간 재즈 피플의 김광현 편집장과 함께하는 김광현의 재즈노트 바로 시작합니다.

0: 그가 사랑을 바치는 대상은 재즈입니다. 고고하게 살아남을 재즈의 미래를 확신하는 월간 재즈 피플 편집장 김광현의 재즈 노트 시작합니다. 편집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김광현입니다.
0: 반갑습니다. 헝가리 네. 출장 어떠셨나요? 이 무사히 돌아오신 거를 축하해 네. 드려야 할 정도로 이 살인적인 더위로 유럽이 지금 고생 중인데 네네. 어떠셨어요?
1: 제가 가 있을 때가 이제 외신 뭐 특보 같은 걸로 뉴스로 네. 나올 정도로 폭염이 아주 기성을 부릴 때였는데요. 한 제가 8일 정도 있었는데요. 한 5일, 6일 정도는 그야말로 찜통 더위
0: 정점에 계셨어요.
1: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비가 한번 내리고 난 다음에 날씨가 좀 풀렸는데요. 네. 뭐 원래는 그렇게 이제 더운 나라는 아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뭐 프랑스부터 해가지고요. 다 이제 뭐 40도, 네. 42도 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도 헝거리가 이제 40도여가지고요. 네. 이제 한국은 보통 이제 막 덥다 그러면 이제 35도 정도 되잖아요. 이제 대신 이제 습한 거는 좀 덜해서
0: 습긴 좀 덜하고요.
1: 예, 덜했지만 네. 거의 뭐 머리 위에 태양이 뜬 것처럼 이제 그늘이 없거나 아니면 양산이 없거나 그러면 좀 다니기 어려웠는데요. 예. 그러더라도 또 뭐 그 자국민들은 양산 없이 잘 다니시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1: 예, 이렇게 길에서 보면은 양산 쓰고 계신 분 보면 한국 관광객이신 것 같더라고요.
0: 그렇구나. 네. 그 취재 과정은 어렵지 네. 않게 괜찮게 그러면 뭐 지장 없이 하신 거예요?
1: 네, 그 부다페스트 네. 재즈 페스티벌로 이제 예, 갔었는데 그것도 이제 약간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돼서 없어진 네. 공연도 있고 아, 네. 그래서 다시 다른 공간에서 대체돼서 열리기도 했는데요. 네, 네. 어쨌든 초대받아서 공연을 한 한국 연주자들은 무대가 좀 바뀌긴 했지만 공연은 다 네. 했습니다. 그래서 네. 큰 역 앞에 상설 무대에서도 하고요. 조금 이동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그리고 문화원 안에 있는 극장에서도 하고
0: 실내 공연도 하시고
1: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낮에 한 4시 정도의 공연을 한번 했는데요.
0: 열기 때문에
1: 예, 더워서 너무 뜨거워서요. 대신 이제 관객분들도 보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늦은 시간에 이렇게 하는데요. 뭐 음악 공연이 뭐 재즈뿐 아니라 다양한 공연이 헝거리에서 많이 열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동유럽의 약간 가운데에 있는 내륙 네. 국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유명한 밴드나 락 밴드, 재즈 밴드, 뭐 클래식 연주자들도 그렇고요. 이렇게 다니면서 한 번씩 그 헝거리에 내려서
0: 궁금한데 거기 찬 음식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은 냉면이라도 있어서.
1: 네. 네.
0: 헝가리 음식 중에서 좀 찬 음식이 있었다면 뭐
1: 콜라
0: 헝가리 콜라 많이 드셨어요?
1: 네, 뭐 뭐 네. 마실 뭐 음식을 먹을 때마다 예. 다닐 때마다 물 뭐 탄산 음료 많이 먹게 되고요. 우리처럼 뭐 아무래도 이제 먹던 음식이 아니니까 예. 입에 잘 맞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0: 따뜻한 국물 있는 음식이 있고,
1: 네.
0: 그리고 그 터키 지배를 또 오래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케밥
1: 케밥류가
0: 같은,
1: 많아요?
0: 이제 케밥인데 이제 헝거리에서는 다른 말로 부르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타코와 비슷한 그런 것들이죠. 이제 고기를 이런 이제 면 밀가루 같은 데다가 이렇게 싸서 먹는 것들. 그리고 그 따뜻한 탕 같은 게 이제 굴라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 갈비찜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0: 갈비찜과 된장찌개 뭐그 어느
1: 섞어 놓은
0: 중간,
1: 듯한
0: 예, 고기도 있고 국물도 있고요. 뭐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리고 한국 식당도 잘돼 있더라고요. 예, 의외로 분식점도 있고 뭐 김밥,
1: 그럼 냉면도 팔았을 텐데.
0: 쫄면이
1: 아,
0: 있더라고요.
1: 쫄면이요?
0: 예,
1: 그나마
0: 쫄면이
1: 찬
0: 있고
1: 음식이네요.
0: 뭐 삼겹살, 이제 한국 식당에서는 한국 음식도 많이 팔고 당연히 이제 한국 음식, 케이푸드도 인기가 있어서
1: 그렇군요.
0: 주요 번화가에 아주 큰 한국 식당이 있어서 한국식, 중국 그래서 이제 자장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떡볶이도
1: 케이프도
0: 팔고
1: 다
0: 뭐
1: 대단하네요.
0: 그렇더라고요. 네.
1: 아무튼 뉴스에서 보니까 신호등도 이렇게 녹아내리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봤는데
0: 네.
1: 상당히 고생 많으셨네요. 잘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오늘 또 선곡 어떤 테마로 해주셨을지 궁금한데요. 소개해
0: 네.
1: 주시죠.
0: 더운 여름을 좀 저부터 잊고 싶어서 아직 우리는 여름이 두달 남았잖아요. 이제 시작인데 장마가 왔다가 간건 아니죠, 아직.
1: 6월이 통상적으로
0: 그렇죠.
1: 그런데 좀 밀려가지고 7월에 뭐
0: 7월에요.
1: 시작된다, 뭐 이제 시작이다, 뭐 이런 보도가
0: 예,
1: 있더라고요.
0: 한두 번 아마 비가 또올것 같긴 한데요. 우리에게는 아마 9월까지 여름이 좀 남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좀 여름을 잊고자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는 뭐 바람과 함께 여름을 좀 잊고 싶은 마음으로 경쾌한 재즈곡을 골라봤습니다.
1: 더위를 좀 많이 사시는 것 같다 생각 오늘 특별히 하게 된게 오늘 카메라에는 안 나오지만
0: 네네.
1: 반바지를 입고 오셨어요.
0: 네.
1: 그래가지고 정말 시원한 차림으로 오셔서 시원한 바람 같은 재즈 골라오셨는데요. 첫 번째 곡부터 만나볼까요?
0: 네. 브리즌이라는 곡을 골랐는데요. 이 곡은 이제 조지 벤슨 곡으로 유명하죠.
1: 맞아요.
0: 이제 산들바람, 경쾌한 바람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또 제가 헝가리를 갔다 온 것도 있고 해서요. 이 곡의 처음 이 곡을 처음 연주한 어떻게 보면 원작자라고 볼수 있겠죠. 물론 작곡자는 바비 어맥이라는 이제 흑인 기타리스트가 곡을 만들었지만 이 곡을 처음 발표한 아티스트는 바로 헝가리 출신의 기타리스트 이 가보르스 사보라는 아티스트입니다. 이 헝거리 재즈도 분명히 있죠. 거기에도 유명한 자국 연주가 있는데 미국이나 전 세계로 알려진 아티스트 극히 드문 편이긴 합니다. 물론 뭐 클래식에서는
1: 많이 있죠.
0: 있죠. 뭐 일단 그 헝거리 부다페스트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요 동상이 많은데요. 그 동상의 대부분이 리스트 동상이더라고요.
1: 아,
0: 그러니까
1: 그렇구나.
0: 리스트가 어쨌든 헝거리를 가장 대표하는 클래식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이죠. 뭐 현대 음악에서도 굉장히 강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재즈는 그거보다 좀 덜하지만 그래도 헝거리를 가장 대표하는 재즈 연주자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가보르 사보를 얘기를 할 듯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전에는 이제 그 헝거리 그 철자가 영어식으로 이렇게 발음이 돼서 보통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보 스자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요번에 한번 갔을 때 물어봤습니다. 그
1: 어떻게?
0: 음반샵 주인한테
1: 네이티브한테.
0: 예, 이 발음을 어떻게 하냐 그러고 보니까 가보 스자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1: 스자보가 맞군요.
0: 네. 그 사보 스자보는 우리식 발음이고요. 그 가보 사보 가보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제 가보로 사보가 맞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Z가 무음이군요, 여기서.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Z 발음을 해서 자보라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이제 가보로 사보가
1: 사보가 맞는
0: 예,
1: 걸로.
0: 사보가 이제 그쪽에서 발음하니까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서 가보 사보로의 곡을 골랐는데요. 뭐이 조지 벤슨 연주에서 큰 히트를 했지만 가보사보의 연주에는 좀덜 알려졌지만 오늘 원곡을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71년에 하이 컨트라스트라는 음반에 실려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듣고 오죠. 일단 듣고 와서 또 저도 지금 여쭤볼 게 생각났는데 듣고 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르 사

0: 헝가리 태생의 기타리스트 가보르 사보의 1971년 음반에서 브리즌 함께 들어봤고요. 바비 워맥과 함께 만든 곡이고 원곡자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원곡자의 연주였습니다. 우리는 뭐 조지 벤슨의 오리지널 같은 커버로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그게 더 히트를 쳐가지고
1: 엄청나게
0: 또
1: 됐죠. 예.
0: 많이 팔렸을 텐데
1: 뭐 임자가 또 있는 거죠.
0: 네
1: 곡이라는 게 이제 처음 연주했더라도 조지 벤슨이 아마 77년에 발표했으니까요.
0: 네
1: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0: 네
1: 이 곡이 한번 다시 히트를 했습니다. 그뭐 바비 오맥은 이제 아니죠. 이제 이 곡을 연주한 가보르 사보는 이제 부다페스트 출신인데요. 예, 어쨌든 그쪽이 또 사회주의로 혁명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오스트리아 바로 위에 있는 오스트리아를 거쳐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0: 그렇군요.
1: 미국 버클리 음대를 좀 늦게 들어가게 된 거죠.
0: 네네네.
1: 그래서 이제 시코 해밀턴 같은 미국의 레전드 연주자들과 같이 연주하면서
0: 네.
1: 미국에서 쭉 활동을 하고요. 나중에는 또 돌아와서 헝가리에서도 연주를 했습니다.
0: 요번에 헝가리 취재 가셔가지고
1: 예.
0: 또 LP샵을 또 탐방을 안 하셨을
1: 네,
0: 리
1: 몇분
0: 없잖아요.
1: 나왔습니다. 네.
0: 그래서 또뭐 헝가리 출신의 프로그록
1: 네.
0: 밴드의 음반을 또 어렵게
1: 네.
0: 구매하셨다고.
1: 국내에서는 조금 구하기 어렵지만 또그 자국에서는 또 발매가 됐었으니까요. 이 오메가라는 팀이 있습니다. 뭐 흔히들 이제 헝거리의 산울림이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오랜 세월 활동하고 음반도 많이 냈는데요. 예, 그들의 이제 주요작 몇 장을 국내에서는 좀 고가에 사야 되지만 거기서는 좀잘 저렴하게
0: 국내
1: 샀습니다.
0: 뭐 심야 방송에서도
1: 맞아, 많이 나왔었죠.
0: 소개가 됐다 그러는데
1: 예.
0: 이런 음반을 참 어떻게 구하셨을까?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도
1: 예전에
0: 들고.
1: DJ 아니면 이제 프로듀서 하셨던 분들은 이제 그 나라에 가서 구하기도 하고요. 이제 가기 좀 힘들면은 뭐 미국이나 일본 가서 이렇게 전에 온 것들 갖고 와서 한국에 소개해 주셔서요. 우리 이제 저희가 학생 때는 그 라디오에서만 들을 수 있었으니까 아주 귀하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0: 오늘 첫곡 다녀오신 헝가리 출신의 또 대표적인 재즈 기타리스트 가보르 사보의 연주로 시작해봤습니다. 자, 시원한 바람 같은 재즈. 이제 선곡하신 두 번째 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마이클 부블레의 노래를 골랐는데요. 캐나다 출신의 스탠다드 재즈를 구사하는 아주 기분 좋은 보컬리스트죠. 목소리도 그렇고요. 외모도 아주 말끔한 청년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Summer Wind라는 노래인데요. 아주 오래된 스탠다드로 뭐 이런 스탠다드 팝의 거장이죠. 프랭크 시나트라도 아주 즐겨 불렀던 곡 중에 하나입니다. 떠난 연인을 여름바람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아주 멋진 스윙곡이 되겠습니다. 뒤에 밴드도 소규모 캄보 밴드가 아니고 프랭크 시나트라가 구사했었던 스윙 빅밴드 아주 대규모 편성으로에 맞춰서 여유롭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0: 제가 마이클 부블레 목소리도 좋아합니다만 서머 윈드 이게 시나트라 버전도 오늘 참고하려고 들어봤는데
1: 네.
0: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시나트라 버전 대신 마이클 부블레 버전으로? 왜냐하면 느낌이 상당히 다르던데요.
1: 네네.
0: 템포도 상당히 시나트라 버전이 좀 느긋하면
1: 네.
0: 그런 느낌인데 마이클 부블레는 뭐 이게 데이비드 포스터 뭐 프로덕션이라고 하던데
1: 네.
0: 좀더 경쾌하긴 한데 좀 너무 급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1: 그렇지.
0: 감히
1: 뭐
0: 해봤는데 왜 이게 더 취향이세요?
1: 아니 저도 이제 누구를 더 좋아하냐고 물은다면 당연히 이제 프랭크
0: 아,
1: 시나트라가
0: 그래요?
1: 되긴 할 텐데요. 근데 대중분들이 이제 마이클 부블레의 몇 곡들은 약간 팝 넘버로 알고 계시고 또뭐그 그야말로 이제 팝 싱글 차트로 해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가수들도 처음에는 약간 재즈한 스타일을 불렀다라는 것도 좀 소개해 드릴 겸또이 앨범이 1집입니다. 데이 포스터의 데뷔작이니까요. 2003년
0: 데뷔작이군요.
1: 예, 데뷔작에.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 신인의 그것도 미국 출신이 아닌 캐나다 출신의 네. 가수가 아, 스탠다드 팝을 부르는 것도 쉽지 않죠.
0: 네.
1: 뭐 2000년대, 2003년이면 2000년대 초반에는 아직까지 힙합이 맹위를 떨칠 때이잖아요.
0: 그런데 네. 이 사람 등장할 때 약간 혜성처럼, 혜성처럼 데뷔한 등장했죠. 것 같아요.
1: 굉장한 네. 핫 이슈였습니다.
0: 네, 네, 네.
1: 아, 그래서 아, 이런 아티스트가 그 이후에는 또
0: 별로
1: 없더라고요.
0: 없었죠.
1: 예. 예, 마이클 블레 예. 같은 이런 스타일을 구사하는 백인 남자 가수가 없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조금 그 한 보통 이제 30년 주기로 예. 이 음악신이 좀 바뀐다고 하니까 예. 조금 지나서 20년대 후반 30년대 되면은
0: 예.
1: 또 뭐 마이클 블레 아들뻘이 아티스트가 하나 등장하지 않을까
0: 그러네요.
1: 그런 의미로 예. 선곡을 했습니다.
0: 빅밴드 음악 같은 거는 연주 그냥 위주의 뭐 이런 지휘자들 뭐 각광받는 그런 음반도 몇 개 근자에 뭐 이렇게
1: 네.
0: 잡지를 통해서 소개받은 것 같기도
1: 네.
0: 한데 이렇게 보컬리스트가 빅밴드 반주에 맞춰서 이렇게 부르는 거는 약간 좀 특히나 재즈 영역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음악처럼 들리거든요.
1: 그렇죠. 아주 네. 예전 스타일인 네. 거죠.
0: 네.
1: 뭐 그 스타일도 예전이지만
0: 네.
1: 실은 음반 제작자 입장에서는 제작비도 많이 들게 되죠.
0: 네.
1: 오케스트라 이렇게 만약에 녹음이 된다면 현악기도 이제 등장하잖아요. 네.
0: 인원이 많이
1: 30인조, 뭐 40인조가 되니까요. 네. 비용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그들 이제 북미 지역에서는 자신들의 고전 팝이잖아요.
0: 네.
1: 우리의 전통 음악처럼. 그러니까 이제 연장자분들은 자신들이 어릴 때 들었던 뭐 듀크 엘링턴, 베니 굿맨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50, 60년대 스탠다드 팝을 2000년대 21세기 다르듯 다시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뭐 매력적인 선택이 아닌가 합니다.
0: 그래서 2003년, 23년 전에 마이클 부블레 이후 등장 이후 아, 여성
1: 보컬리스트들은
0: 좀
1: 있죠.
0: 많이 좀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화요일 2부 코너죠. 김광현의 재즈노트 월간 재즈피플의 김광현 편집장의 선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원한 바람 같은 재즈의 선곡 테마로 골라오신 곡들 들어보고 있고요. 방금은 마이클 부블레 캐나다의 재즈 보컬리스트의 데뷔 음반에서 Summer Wind 전해주셨습니다. 이 가사 그러니까 그 fickle friend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시나트라 버전에서도 이 fickle이라는 단어에 한동안 꽂혀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이 단어 하나에서 오는 쾌감도 노래 그 어떤 재미인 것 같아가지고 오늘 또 잘 들었습니다. 마이클 부블레, 데이비드 포스터 사단의 대표적인 아티스트 맞죠? 71908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뭐 조시 그로번이 저는 일단 떠올랐는데 그 외에도 셀린 디옹, 안드레아 버첼리 등등이 있다고 하네요.
1: 네, 그 마이클 부블레 픽업 과정을 조금 특별한데요.
0: 아, 에피소드가 있나요?
1: 네, 특별한 그 결혼식장에 연애에 갔다가 거기서 노래하는 아직 프로로 데뷔하기 전에 마이클 부블레를 보고
0: 웨딩 싱어로 노래하는
1: 거기 이제 데이 포스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0: 보석이다.
1: 예, 그리고 데이 포스터도 캐나다 사람이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이제 자기 나라의 하여튼 이제 델성부를 떡잎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냥 팝 가수로도 키울 수 있었지만
0: 그러게요.
1: 이제 데뷔 음반을 약간 재즈 색채를 확 풀어서 재즈 가수로 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또 팝 완전 또 팝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요. 근데 지금은 조금 예전 초기 활동만큼은 덜한 것 같습니다.
0: 자, 오늘 세 번째 아티스트 시원한 바람 같은 재즈의 주인공 또 소개해 주시죠.
1: 네, 서머 삼바라는 곡입니다. 아, 그 소나이스로 많이 알려졌는데요.
0: 네네.
1: 예, 보통 이제 브라질 곡 같은 경우는 원제로도 워낙 많이 알려져 있고요.
0: 삼바지 베라웅.
1: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0: 그걸 영어로 거의 다 개사하고 번안해서 소개돼서 영어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월터 완더레이라는 브라질의 오르간 연주자입니다. B3 하몬드 오르간 연주자인데요. 그 하몬드 오르간은 60년대 이제 소울 재즈에서 많이 연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음악인 보사노바가 재즈에 소개될 때는 이제 기타가 중심인 연주였는데요. 이 월터 완더레이는 하몬드 오르간으로 아주 경쾌한 또 다른 보사노바를 미국에 소개한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 그가 1966년에 발표한 레인 프레스트라는 음반인데요. 여기에 이 서머 삼바가 실려 있습니다. 뭐 보사노바 하면은 원픽 하면 아무래도 이제 걸프롬 이파네마가 되겠죠. 이 곡도 여기에 연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빔과 그다음에 주앙 질베르 또 스탄게츠가 연주했던 그 걸프롬 이파네마하고는 조금 다른 현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는 좀 빠져 있죠. 오르간 연주하다
1: 연주
0: 보니까
1: 버전으로만.
0: 연주곡으로 되어 있는데요. 약간 정통 보사노바 그렇다고 또 50년대 쿨 재즈 그것도 아닌 브라질의 색채가 있으면서도 재즈한 느낌이 잘 살아있는 아티스트가 아닐까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브라질의 오르가니스트, 재즈 아티스트 월터 반달레이의 Summer Samba, So Nice 듣고 오겠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화요일 2부 코너 김광현의 재즈 노트 월간 재즈 피플의 김광현 편집장의 선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 같은 재즈 오늘 세 번째 선곡 브라질의 재즈 아티스트 오르간 B3 하먼드 오르간 연주자 월터 반델레이의 썸머 삼바 So Nice 삼바 지 베라옹의 연주 버전.

0: 전 잘 들어봤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한국 가요사에도 좀 저희가 깊으시니까 그 비스디 연주가 한국 가요사에서 처음 탁 대중한테 소개된 사례가 혹시 있어요?
1: 그 이제 미국에서도 60년대 초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사용됐거든요.
0: 네네.
1: 이제 그 전에도 뭐 오르간의 역사를 본다면 뭐 당연히 이제 교회나 성당에서
0: 그렇죠.
1: 파이프 오르간 큰 게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축소되고 소형화되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B3라는 오르간 전에 B2, B1 이런 모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필드에서 자주 사용되고 용이했던 악기는 이제 B3 하모니 오르간입니다. 그래서 그게 60년대이니까요. 아마 대중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진 락 밴드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팀은 이제 디퍼플이 있죠.
0: 네.
1: 디퍼플의 이제 존 로드가 비스리 하모니 오르간을 썼거든요. 네. 근데 그때쯤 국내에서도 60년대는 락 밴드에서
0: 도입을 하기 시작한
1: 도입을 해서 연주를 하고 그 당시 음악을 들어보면은 몇몇 비스리 하모니 오르간 소리가 등장하는데요. 그게 이제 정확한 비스리 하모니 오르간일지 아니면 이제 뭐 그 전자 오르간 아니면 신세사이저의 소리를 조금
0: 변형한 건지
1: 변형한 건지는 확실치 않은데요.
0: 확인할 길은 없네요.
1: 네. 근데 뭐 80년대 후반인가요? 그때 이제 비스리 하모니 오르간 연주하는 아티스트로 딱 앨범에 표기돼서 나온 아티스트가 있는데 이제 김효국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0: 예, 가요 세션계의 또 전설적인
1: 11월이라는 밴드가 있거든요. 네.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음반은 한 정규장은 두 장 정도 라이브 한 장 내는데 이제 거기에 멤버 중에 한 분이 김효국 씨가 이제 오르간 연주자로 많이 알려져서
0: 그렇군요.
1: 그 당시 음악 신에서는 이제 오르간 연주가 몇 개 등장했죠.
0: 비스리 해먼드 오르간
1: 맞습니다.
0: 연주를요.
1: 예. 비스리 해먼드 오르간은 이제 오르간뿐 아니라 그 옆에 이제 웨슬리 앰프가 또 있어야 한 세트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완벽하게 구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0: 소위 말하는 포터블한 악기는 아니니까.
1: 맞습니다.
0: 예.
1: 네.
0: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원한 바람 같은 재즈 이제 다음 아티스트 만나보겠습니다.
1: 네, 네 번째 아티스트의 연주는 피아노 트리오 곡을 골랐는데요. 앞에 연주들이 다 좀 다양한 컨셉 편성의 연주였는데요. 또 재즈하면 피아노 트리오 빠질 수 없어서요.
0: 네네네.
1: 피아노 트리오의 경쾌한 연주 골랐습니다. 그 보사노바 처음에는 리듬을 좀 감췄다가 도입부가 지나면은 보사노바 리듬이 이렇게 등장하는 케니 베론 트리오의 연주 매직 댄스라는 곡입니다. 2016년 케니 베론의 거의 이제 최근작 중에 하나인데요. Book of Intuition이라는 음반에 실려 있고요. 여기 베이스 주자가 키요시 기타가와라는 일본 베이스 연주자입니다.
0: 네네.
1: 그 아마 지난번 지지난주 때 이제 세상 떠난 아티스트 소개하면서 제가 아마 언급만 하고 이 연주는 안 들었는데요.
0: 네.
1: 이 키요시 키타가와가 올 5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케니 베론이 한국에 올 때 키요시가 못 오고 다른 연주자가 와서 연주를 했는데요. 일본을 넘어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했었던 연주자인데 그의 어떻게 보면은 거의 마지막 참여작이 아닐까 합니다.
0: 알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케니 베론 트리오의 2016년 음반에서 고르신 매직 댄스 오늘 네 번째 선곡 함께 들어보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화요일 2부 코너 월간 재즈 피플의 김광현 편집장과 함께하는 재즈노트. 오늘의 선곡 테마는 시원한 바람같은 재즈, 그렇게 고르신 네 번째 곡 방금 듣고 왔습니다. 케니 바론 트리오의 매직 댄스 함께 들어봤습니다. 편집장님 덕분에 이번 여름을 함께 이겨낼 플레이리스트 만들고 계시다. 최영경님도 글 올려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곡이네요. 선곡해 주신 아티스트 그리고 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미국의 컨템포러리 재즈 퓨전 밴드고요. 네. 캐리비안 재즈 프로젝트라는 밴드입니다. 아, 코모 우노 볼레로라는 곡인데요. 예. 캐리비안 재즈 프로젝트면은 이제 우리는 캐리비안 하면 느껴지는 연상이 있잖아요.
0: 네. 예. 이게 놀이
1: 놀이동산 때문에.
0: 네. 예. 아, 무슨 베이.
1: 예,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캐리비안이 약간 바다 아니면 휴양지 뭐 놀이 뭐 그런 것들이 아주 경쾌한 느낌이 있죠.
0: 네네.
1: 근데 이 캐리비안 재즈 프로젝트는 딱 거기에 맞는 음악을 구사합니다. 네. 아, 우리의 이런 상황을 알고 곡을 만든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스틸펜 연주자인 앤디 나렐과 비브라폰 연주자인 데뷔 사무엘 그리고 클라리넷 연주자인 파키토 드 비에라 이렇게 세 명이 주축이 돼서 네. 연주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하고 조금 독특하죠. 뭐 피아노 베이스 드럼 물론 베이스와 드럼 연주자가 있지만 여기 이제 주축은 스틸펜이 되겠습니다. 스틸펜은 그 서아프리카의 전통 악기로요. 이렇게 그 드럼통에 세부치를 놓고 예. 그 쇠로 연주하는 거에서 아주 예. 맑은 소리가 나죠. 실로폰 예. 소리 같은.
0: 실제로 그 40년대 뭐 이쯤에는 그 석유 담는 드럼통을 그렇죠, 잘라서 맞습니다. 만들었다.
1: 예. 그걸 반으로 예. 잘라서 예. 그거를 이제 치기 시작했는데 예. 그거를 이제 개명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 여러 가지 쇠 조각을 붙여서
0: 마치 축구공을 이렇게 까놓은 듯한
1: 축구공이 네. 그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네. 듯이 그래서 드럼통을 안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 스틸펜만 연주하는 앤디 나렐이 여기서 그 스틸펜 소리로 경쾌한 느낌을 만들고요. 또 비브라폰도 실로폰 이제 쇠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제 스틸펜과 비브라폰이 잘 조화를 이루는 네. 팀이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관악기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들의 데뷔 음반 1995년 동명 타이틀 앨범에서 한 곡을 골랐습니다. 타악기들이 뭐 스틸펜도 그렇고요. 비브라폰도 그렇고 타악기들이 있지만 아, 뭐 라틴 재즈 정통도 구사하지만 여기서는 약간 우수 가득한 볼레로를 멋지게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0: 클라리넷 연주자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이렇게 리드에 나가는 뭐 솔로라든가 이런 선율은 클라리넷 중심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 비브라폰 소리랑 스틸펜 소리랑 살짝 헷갈릴 수도 있겠다는 그쵸, 생각이 드는데. 뭐.

0: 조금 더 윗소리, 네. 조금 더 높은 소리가 이제 스틸밴 소리일 그렇군요. 것 같고요. 네. 이 특히 이 클라르넷 연주하는 파키토 드비에라는 쿠바 출신의 연주자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이제 다양한 국적과 악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섞여서 네. 이 캐리비안 그 지역의 음악적인 요소들, 인종들이 섞였다라고 볼 수 있죠. 아마 파키토 드비에라를 여러분들이 영화상에서 보셨다면요. 그 리빙 하바나 네. 아르톨 산도발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아르톨 산도발의 절친으로 나오죠. 쿠바 안에서도 절친이었고 나중에 이제 아르톨 산도발이 미국으로 망명하고 난 다음에 또 파키토 드비에라도 결국에 미국으로 망명해서 지금 다 두 명 다 쿠바 출신의 미국인으로 재즈를 휘어잡는 예. 한 사람은 트럼펫터, 한 사람은 클라리넷 이렇게 연주가 되고요. 특히 이 파키토 드비에라는 알토 색스폰도 연주하지만 이 클라리넷을 주력으로 네네네. 연주하고 클래식까지 섭렵하는 아티스트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마지막 질문은 네. 함께 유럽으로 떠났던 우리 임희훈 네. 뮤직 저널리스트는 지금 행방불명인가요? 어떻게 또 잘 같이 돌아오신 건가요?
0: 네, 헝거리에 같이 쭉 있다가요. 네. 네, 마지막에는 헝거리 위에 있는 나라인 오스트리아로 가서 거기서 또 음악 축제가 있고요. 네. 또 K-팝 아티스트들도 공연을 해서 거기에 이제 합류해서 네. 거기서 오스트리아의 와인과 음식을 먹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1: 예, 웜 와인, 따뜻한 와인을 많이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건강하게 무사히 또 귀국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잘 들었고요. 예, 더위 드신 건 아니죠?
0: 네, 괜찮습니다. 예, 예.
1: 또 두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커리비안 재즈 프로젝트의 연주로 꼬모 온 볼레로, 볼레로처럼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이 음악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조선의 4대 왕으로 한글 창제라는 큰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 어릴 때부터 엄청난 독서광이었던 세종은 눈병이 났는데도 책 읽기를 멈추지 않아서 아버지 태종이 책을 모두 압수할 정도였다는데요. 그런데도 병풍 뒤에 숨어 몰래 책을 읽었다고 하죠. 그런 세종이 실천했던 독서법은 백독백습. 100번 읽고 100번 쓰는 거였습니다. 백독백습의 유래는 삼국지 위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 후한 말기 동우라는 유명한 학자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동우는 이렇게 말하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책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알았다고 해서 쉽게 넘기지 않고 모르는 건 깨칠 때까지 거듭거듭 곱씹어보는 백독백습.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멈추지 않았던 세종대왕의 독서법이었습니다.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 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 일본어 이음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카페니 이키마센카?
0: 카페에 가지 않을래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하지 않겠습니까? 뭐뭐 하지 않을래요? 라고 권유나 제안을 나타내는 마센카? 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걷다.
1: 아르크. 아르크.
0: 아르크. 걷다 혹은 돌아다니다 라는 뜻을 가진 1그룹 동사입니다. 선생님, 우리 1그룹 동사 지금까지 배운 정중형 활용 연습 해봐야 되겠죠?
1: 하이.
0: 걷습니다.
1: 아르키마스. 아르키마스.
0: 걷지 않습니다.
1: 아르키마센. 아르키마센.
0: 걸었습니다.
1: 아르키마시타. 아르키마시타.
0: 걷지 않았습니다.
1: 아르키마센데시타. 아르키마센데시타.
0: 여러분, 1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 연결합니다. 아르크, 걷다. 아르키마스, 걷습니다. 아르키마센, 걷지 않습니다. 아르키마시다,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르키마센 데시다, 걷지 않았습니다. 가 되겠습니다. 시골길을 걸었습니다.
1: 이나카미치요 아르키마시다.
0: 이나카미치요 아르키마시다. 역까지 걷지 않았습니다.
1: 에키마데 아르키마센 데시다.
0: 에키마데 아르키마센 데시다. 여러분, 아르크, 아르키마스, 아르키마센, 아르키마시다, 아르키마센 데시다. 금방 따라

0: 하실 수 있죠.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괜찮으면
1: 요카따라, 요카따라.
0: 하나의 표현으로 알고 계시면 정말 유용한 표현이에요. 괜찮으면 요카따라. 다음 단어 볼게요. 생선에
1: 오 사시미, 오 사시미.
0: 원래 사시미라고 해도 생선회인데요. 주로 오라고 하는 접두어를 사용해서 오사시미 이렇게도 많이 사용해요. 가공하지 않음, 날 것이라는 단어는요?
1: 남아, 남아.
0: 남아입니다. 여러분들, 남아 듣는 순간 남아비를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남아비를 생맥주가 되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단어 앞에 남아 붙여서 사용되는 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1: はい.
0: 생방송
1: 남아호소.
0: 남아호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초콜릿 좋아하시나요?
1: 남아초콜릿.
0: 남아초코레토 혹은 줄여서 남아초코라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크림
1: 남아크림.
0: 남아크림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봤던 남아비르, 남아호소, 남아초코, 남아크림 이건 아예 하나로 굳어진 단어인데요. 뭔가 남아, 가공하지 않음이라는 의미로 뒤에 명사를 수식할 때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날 생선은요.
1: 나마노 사카나.
0: 나마노 사카나. 육성, 현장의 목소리는요.
1: 나마노 코에.
0: 나마노 코에 생음악은요?
1: 나마노 온가크.
0: 나마노 온가크와 같이도 사용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1: 민나데. 민나데.
0: 민나데 다 같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야기하다
1: 하나스. 하나스.
0: 하나스 여러분 여기서 퀴즈입니다. 하나스 몇 그룹 동사죠? 그렇죠. 1그룹 동사입니다. 루 아닌 다른 음으로 끝나는 건 무조건 1그룹 동사. 루로 끝난 경우에도 앞에 모음이 아, 우, 오인 경우에는 1그룹 동사 하나스. 스로 끝났으니까 당연히 1그룹 동사 하나스. 우리 정중형 연습해 볼게요. 이야기합니다.
1: 話します. 話します.
0: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 話しません. 話しません.
0: 이야기했습니다.
1: 話しました. 話しました.
0: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1: 話しませんでした. 話しませんでした.
0: 다음 단어 볼게요. 목.
1: 喉. 喉.
0: 목이 아프다.
1: 喉が痛い. 喉が痛い.
0: 목이 마르다.
1: 喉が渇く, 喉が渇く.
0: 가와크, 마르다란 의미의 1그룹 동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 볼게요. 들어오다, 들어가다.
1: 入る, 入る.
0: 하이르, 들어오다, 들어가다란 의미의 1그룹 동사입니다. 여러분, 형태는 2그룹 동사예요. 루루 끝났는데 앞에 모음이 이잖아요. 원래라면 2그룹 동사인데요. 예외 1그룹 동사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르, 알다라고 하는 예외 1그룹 동사 여러분들 외우셨죠? 플러스 오늘 배운 하이르, 마찬가지로 1그룹 동사라고 하는 거꼭 기억이요.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권유나 제안을 나타내는 마세인까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마세인까는요, 우리말로 뭐뭐 하지 않겠습니까? 뭐뭐 하지 않을래요? 라는 뜻이에요.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함께 하기를 권하거나 제안할 때 사용합니다. 어디에 연결할까요? 당연히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겠죠? 왜냐고요? 마세인까. 여러분, 어떤 표현이에요? 마스의 부정형이 마생이고요. 거기에 까 연결된 형태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마스형에 연결해야 되겠죠? 단어 싹 틔우기에 나온 단어로 연습하겠습니다. 먼저 1그룹 동사예요. 걷다.
1: 아르크, 아르크.
0: 걷지 않겠습니까?
1: 아르키마센카, 아르키마센카.
0: 아르키마세인까? 걷지 않겠습니까? 혹은 걷지 않을래요? 권유나 제안의 표현입니다. 아르크, 1그룹 동사죠? 1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에 연결해요. 아르키마스, 부정형은요? 아르키마생.

0: 여기에 까 연결해요. 아르키마센까? 걷지 않겠습니까? 걷지 않을래요?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이 그룹 동사입니다. 먹다.
1: 다베르. 다베르.
0: 먹지 않겠습니까?
1: 다베마센까? 다베마센까?
0: 다베마센까? 먹지 않겠습니까? 먹지 않을래요? 라는 뜻이에요. 다베르, 먹다, 이 그룹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 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르만 떼고 마스 연결하면 되잖아요. 다베마스, 먹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다베마생, 이 뒤에 까 붙입니다. 다베마생까? 먹지 않겠습니까? 먹지 않을래요? 권유나 제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살펴볼게요. 괜찮으면 같이 공원을 걷지 않을래요?
1: よかったら一緒に公園を歩きませんか?
0: 요깟따라 하나의 표현으로 알고 있으면 좋다고 했습니다. 괜찮으면 一緒に 같이 함께 公園を歩きませんか? 공원을 걷지 않을래요? 公園を歩く 공원을 걷다 公園を歩きます 공원을 걷습니다. 公園を歩きません 공원을 걷지 않습니다. 公園を歩きませんか? 공원을 걷지 않을래요? 하나 더 볼게요. 점심은 학생 식당 카레를 먹지 않을래요?
1: お昼は学食のカレーを食べませんか? お昼は学食のカレーを食べませんか?
0: お昼は 점심은 学食のカレーを食べませんか? 학생 식당 카레를 먹지 않을래요? 食べる 먹다 食べます 먹습니다 食べません 먹지 않습니다 까 붙입니다 食べませんか 먹지 않을래요 이렇게 권유나 제안을 나타낼 수 있어요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마센까 라고 하는 표현에 권유 제한 용법을 배우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마센까는요. 문맥에 따라서 뭐뭐 하지 않습니까? 뭐뭐 하지 않아요? 와 같이 부정의문의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마센 뭐뭐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까 붙이면은 뭐뭐 하지 않습니까? 라는 의미도 자연히 가지겠죠. 그러니 마센까가 나올 때는 단순히 부정의 의문을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은 권유나 제안의 의미를 나타내는지 여러분들이 문맥을 통해서 파악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문맥을 보면 어떤 의미인지 모두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부정의문으로 사용된 마센까 예문 한번 살펴볼까요? 회식에서 동료가 생선회를 먹지 않고 있는 장면이에요. 생선회는 안 먹어요?
1: お刺身は食べませんか?
0: お刺身は食べませんか? 이때 食べませんか? 라고 하는 건 먹지 않아요? 안 먹어요? 라는 의미겠죠? 대답해 볼게요. 네, 날것을 좀 잘 못 먹어서
1: はい、生のものがちょっと苦手で
0: 네, 生のものが ちょっと苦手で 날것을 좀 잘 못 먹어서 苦手だ 앞에 대상은 가 사용하는 거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권유 제안을 나타내는 마센까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한잔하다.
1: 이빠이스루.
0: 이빠이스루. 한잔합니다.
1: 이빠이시마스.
0: 이빠이시마스. 스루의 정중 형태는 시마스. 기계적으로 암기하셨죠? 한잔하지 않습니다.
1: 一杯しません.
0: 一杯しません. 한잔하지 않을래요?
1: 一杯しませんか?
0: 一杯しませんか? 일 끝나고 다 같이 한잔하지 않을래요?
1: 仕事の後みんなで一杯しませんか?
0: 仕事の後, 일 후이지만은 자연스럽게 일 끝나고 みんなで 다 같이 一杯しませんか? 한잔하지 않을래요?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게요.

0: 오븐인데요. 혹시 발음 디비실까요?
1: 하이, 토스터라고 할 때는 토가 아니라 타 발음이고 끝에 자음이 있으니까 주의해 주세요.
0: 랜덤박스 지식, 통함 기능? 공부를 하거나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 교과서나 대본을 조사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외우는 통암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통암기, 일본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1: 마르암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르라는 단어는 곤처럼 둥근 형태를 뜻하기도 하지만 전부, 통째로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즉, 내용의 뜻을 이해하기보다는 문장이나 숫자 전체를 그대로 외워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0: 혹은 마르고토 암기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 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도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お疲れ様でした。

프랑스 작가 르 글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1: EBS 초급 중국어.
0: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老师.
0: 복습 많이
1: 살길이다.
0: 두 문장 여쭤보겠습니다. 여동생은 나보다 어린데요. 그냥 어린 게 아니라 세 살 어리다. 하나, 둘, 셋.
1: 妹妹比我小三岁.
0: 오, 지금 왕 선생님 답을 듣고 아 맞다 그랬었지라고 하면 복습이 안 되는 거예요. 여유 있게 입 밖으로 나왔어야 됩니다. 하나 더 할래요. 오늘이 어제보다 훨씬 덥네.
1: 今天比昨天热多了.热多了.多了
0: 대신에 뭘 쓸 수 있었죠? 하나, 둘, 셋.
1: 今天比昨天热得多.热得多.
0: 아,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 분명히 배웠습니다. 술어多了.술어得多. 에? 뭐라고요? 라고 하신 분들 꼭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멀어요?
1: 离这儿远吗?
0: 간단해 보이죠? 그런데 역시 쉽지 않은 문장 구조입니다. 천천히 살펴보시죠. 단어부터 오먼 이치라이 카인샤. 지금 이 순간, 지금, 현재.
1: 现在.
0: 现在. 이 现在는 여러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중국 사람들이 요즘이란 뜻으로도 많이 쓰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요즘을 중국어로
1: 最近.
0: 그렇죠. 最近도 있지만 선생님 그죠? 现在가 요즘으로도 해석이 많이 되더라고요.
1: 가끔씩.
0: 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ant, need. 저 지금 영어한 거예요. 원하다, 필요하다로 쓰이려면 뒤에 명사가 와야 돼요. 일단 보시겠습니까?
1: 要.
0: 난 콜라를 원해. 뭐 의역하면.

0: 그러면 콜라 주세요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1: 我要可乐.
0: 지금 可乐 이건 명사잖아요. 그건 이제 要 자체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want, need. 그런데 要 뒤에 동사가 왔어요. 그럼 要는 조동사로 바뀝니다. 뜻은 하려하다, 해야 한다예요. 要 뒤에 동사가 올 경우 말이죠.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나 중국 가려고.
1: 我要去中国.
0: 한번 더.
1: 我要去中国.
0: 취 가다 앞에 야가 있으니까 가려하다, 가야 한다. 둘다 되는 거죠?
1: 嗯哼,
0: 좋습니다. 친구.
1: 朋友,
0: 발음이 좀 어려워요. 朋友. 朋友. 왜 어렵냐면요. 남자친구.
1: 男朋友,
0: 여자친구는 보통 이렇게 발음하세요. 니 朋友, 니 朋友. 아니죠. 삼성이성. 니 朋. 들어볼게요.
1: 女朋友,
0: 니 朋友. 남자친구와 발음이 달라요. 성조가. 남朋友. 니 朋友 아닙니다. 남朋友, 니 朋友, 그죠? 요거 말씀드린 거예요.
1: 还有老朋友.
0: 아, 늙을 노자를 썼어요. 老朋友, 삼성이성, 니 朋, 老朋, 老朋友, 뭐예요? 오래된 친구.
1: 没错.
0: 에? 친한 친구로도 의역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1: 是的.
0: 그래요. 한번더 괴롭히고 싶어요. 남자친구, 시작.
1: 男朋友.
0: 여자친구, 니 朋友 아니에요?
1: 女朋友.
0: 니 朋友, 오래된 친구?
1: 老朋友,
0: 그렇지요. 집
1: 家,
0: 가져다도 되고 가져가다도 되고 들다도 되고 너무너무 많이 쓰는 말.
1: 나,
0: 한국어랑 똑같아요, 발음이. 나.
1: 那个 나,
0: 한국어에 있는 나잖아요. 너무 쉬운 발음이고 정말 많이 씁니다. 나. 물건.
1: 东西,
0: 오,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먹다, 吃 뒤에 있으면 이게 음식으로 바뀌기도 하죠.
1: 没错.
0: 자,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 리라는 글자인데 요건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1: 这儿,
0: 혹은
1: 这里,
0: 저리 혹은 저 다 됩니다. 멀다.
1: 远,
0: 위엔. 자, 위엔으로 발음하시고요. 위엔. 가깝다 여러분 아십니까? JIN 사성 검색해 보세요.
1: 近,
0: 좋아요. 있다가
1: 一会儿,
0: 그 유명한 말 동사 앞에 있으면 있다가 잠시 후에로 씁니다. 이따 봐요.
1: 一会儿见.
0: 그렇죠. 이회见. 이회 플러스 동사는 있다가 잠시 후에 꼭 필기하세요. 이런 걸 필기하셔야 돼요. 찌우 찌우 하지 마시고 아이유 사이에 오 넣어서
1: 就,
0: 뜻이 뭐 워낙 많죠. 내가 바로 한국 사람이다. 내가 바로 네 엄마다. 바로의 뜻도 있죠. 我
1: 对,
0: 就是. 찌우 뒤에는 명사가 오면 안 돼요. 就是 동사가 와야죠. 오늘도 그 뜻인지 보겠습니다. 도착하다.
1: 到,
0: 따오도 뜻이 많지만 오늘은 도착하다 뜻이 있나 봐요. 베이징에 도착하다는 베이징 따오예요. 따오 베이징이에요.
1: 到北京.
0: 그렇죠. A 따오 B, A가 B에 도착하다. 그렇게 써야 안 헷갈립니다. 어순이. 동사를 배우시면 A 동사 B, A가 B를 동사하다. 이런 식으로 꼭 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33페이지 보신 거 아니겠죠? 보지 말고 우리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면 이치 라이 팅이샤.
2: 第四课，离这儿远吗？
3: 你现在要去哪儿？
2: 我去朋友家拿点东西。
3: 离这儿远吗？
2: 不远，一会儿就到了。
3: 你现在要去哪儿？
2: 我去朋友家。拿点东西。
3: 离这儿远吗？
2: 不远，一会儿就到了。
0: 앞으로 본문 나올 때마다 사랑의 잔소리 하겠습니다. 귀에서 피가 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 보고 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보시고요. 너 지금 어디가도 되지만 어디 가려고 하니? 하려하다 해야 한다. 야오 집어넣어서 해볼게요.
1: 你现在要去哪儿?
0: 그래요. 现在는 시간 명사예요. 오늘, 내일, 작년, 두시 이런 것들은 시간 명사로서 문장 맨 앞에 올 수도 있고 주어 뒤에 올수 있지만 보통 이렇게 주어 뒤에 많이 옵니다. 친구 집에 물건 좀 가지러 가. 어, 좀이 있죠?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DR, 얼화 빼고 DN. 자, 나옵니다.
1: 我去朋友家拿点。

0: 엔동시.
1: 동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건이네요. 나는 손에 쥐다, 가지고 오다, 가지고 가다 다 됩니다. 근데 문맥상 앞에 쥐가 있죠? 가서 좀 가져오려고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선생님?
0: 시다.
1: 그래요. 그럼 앞에 반대로 라이를 집어넣었어요.

0: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에서 미국은 멀다.
1: 한국离美国远.
0: 괜찮아요? 그럼 이건 어때요? A를 보통 안 쓰거든요. 뻔한 대상일 때는요. EBS까지 너무 멀어요. 자, EBS까지 너무 멀어요.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1: 리 EBS 太远了.
0: 이렇게 가는 거예요. 리 뒤에 있는 B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A는 생략 가능하고요. 지금 문맥상 사실 여기서는 제 집이 빠진 거예요. 我家 리 EBS 太远了.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1: 是的.
0: 그래요. 아, 그럼 여기서 멀어요? 여기서니까 여기를 먼저 써야겠다. 그게 아닌 거죠. 리가 먼저 와야 됩니다.
1: 离这儿远吗?
0: 안 멀어.
1: 不远.
0: 잠시 후면 바로 도착해. 이게 직역이네요. 의역하면 금방 도착해.
1: 一会儿就到了.
0: 一会儿就到了. 티오는 내가 바로 네 엄마한테 할 때 바로가 아니었어요. 시간의 빠름, 곧바로의 뜻이었어요.
1: 没错.
0: 그리고 러 있으니까 오, 도착했다네. 여러분, 안 좋은 소식이에요. A, 티오, B, 러. 패턴 잡으시고요. A, 티오, B, 러는 뜻이 두 개예요. A가 바로 B 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완료가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임박태. A는 곧 B 할 예정이다. 오늘은 후자에 속하죠. 문맥상. 이따 곧 도착해. 이거죠, 선생님?
1: 没错.
0: 완료가 아닌 거에 포인트를 두세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어렵다고. A는 바로 B 했다. A는 곧 B 할 예정이다. 오늘은 후자에 있는 패턴이죠. 한번 더 들어볼게요. 이회부터.
1: 一会儿就到了.
0: 좋습니다. 원어민 선생님 발음 다시 들어보시면서 눈을 감고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이치 라이 팅이샤.
2: 你现在要去哪儿?
3: 我去朋友家拿点东西。离这儿远吗? 不远，一会儿就到了。你现在要去哪儿? 我去朋友家拿点东西。
2: 离这儿远吗?
3: 不远，一会儿就到了。
0: EBS 초급 중국어. 어퍼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잡다, 쥐다, 들다 다 되죠? 휴대폰 좀 잠깐만 들고 있어봐.
1: 请拿一下手机.
0: 여기서는 문맥상 잠깐만 들고 있어봐 이럴 때 쓰는 거죠?
1: 是的.
0: 어, 저 신발끈 풀려가지고 쌤, 아유. 잠깐만, 빵워나이샤, 빵을 앞에 말했어요.
1: 可以的.
0: 도와주다란 빵, B-A-N-G 검색해보세요. 빵워나이샤 하면은 나 대신 잠깐만 들고 있어줄래?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는 저 책을 가져오고 싶어.
1: 我想拿那本书.
0: 어, 여기선 가져오다의 뜻으로 되는 겁니다. 삼성이성, 샹나, 아아, 我想拿那本书. 발음 중요하잖아요. 워 올라가야죠. 삼성, 삼성이니까 我想拿 나나나本书 좋아요. A는 B에서 멀다. A는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 안 하고 해볼게요. 학교는 우리 집에서 매우 가깝다.
1: 学校离我家很近.
0: 그렇죠. 마트 중국어로 아셨습니까? 마트는 여기에서 멀어요?
1: 超市离这儿远吗?
0: 그렇죠. 회사에서 아주 멀어.
1: 离公司很远.
0: 다시 한번 강조. 회사에서 아주 멀으니까 공스를 먼저 떠올리면 안 된다고요. 멀다 가깝다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리를 떠올려라.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아요. 고수가 되는 지름길. 아까 설명드렸던 야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머니 이치라이 카인샤. 네. 동사 앞에 쓰이면 조동사로서 하려 하다 해야 한다. 나 커피 마시려고.
1: 我要喝咖啡.
0: 동사 앞에 야오니까 하려 하다죠.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문맥상으로는 我要喝咖啡, 나 커피 마셔야 해도 되는 거죠?
1: 可以的.
0: 어, 이런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중국어는. 우리는 그냥 마셔야 돼, 마시려고, 이게 다 구분돼 있잖아요. 야오가 중국어는 이게 문맥에 따라 다르다. 이런 것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헷갈린 적은 없나요, 선생님? 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중국인끼리 말할 때.
1: 因为有情况当时的상황이있으니까 헷갈리지 않아요.
0: 왜냐하면 그런 당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는다. 결국
1: 对的.
0: 문맥에 따라 파악하는 거와 일맥상통하네요.
1: 是的,我觉得 한국人也一样吧.
0: 그 중국어가 사실 이런 게 좀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1: 어, 是吗?
0: 네, 저는 좋아요. 너 중국어 잘 배워야 해. 아이고.

0: 받고 밑에 거는 해야 한다네요.
1: 你要学好汉语.
0: 뭐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결과보입니다. 学好, 잘 배우다, 学好입니다. 이런 거는 통째로 암기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너 일본어 잘 배워야 돼. 일본어 중국어를 아십니까? 두 글자예요. 일어.
1: 日语.
0: 너 일어 잘 배워야 된다.
1: 你要学好日语.
0: 이거 우리 외우는 거 취소하시죠. 그냥 중국어로 하시죠. 중국어 수업이니까. 你们要学好汉语. 요거 외우세요. 괜찮죠, 여러분? 좋아요. 일본어도 재밌어요. 동사로 쓰일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원하다, 필요하다. 때에 따라서는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주세요라고도 됩니다. 나 빵 두 개를 원해. 좀 딱딱해 보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빵 두 개만 주세요. 야올양금이엔바오. 일상생활에서 워 빼고 쓸 수 있습니다. 워 넣어서 발음해 볼게요.
1: 我要两个面包.
0: 빵을 중국어로.
1: 面包.
0: 너 이 펜 필요하니?
1: 你要这支笔吗?
0: 支 대신에 제일 만만한 양사. 这个. 这个 비마 괜찮아요. 근데 펜의 양사라 支. 펜 한 자루라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게 이제 어휘량의 차이예요. 支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초급 중국어 청취자분들 꼭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야오 동사, 조동사 용법 배워봤습니다.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오늘 이 시간에 칸이샤.
1: 好的, 이제 진로 생화 연습.
0: 네. 식당 중국어를 아십니까? 중국어의 식당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도 뭐 많아요. 사실 한국어도 식당, 레스토랑, 밥집 많잖아요.
1: 시다.
0: 네. 오늘 판디엔 가져왔습니다. 식당은 서점에서 멀지 않다. 갈게요.
1: 판디엔 리书店不远.
0: 의사가 그의 상태를 보려고 한다.
1: 医生要看他的状态.
0: 상태. 어려운 단어네요. 상태 들어볼게요.
1: 状态.
0: 이 状态는요. 일상생활에서 영어로도 해석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컨디션.
1: 状态. 我们常说啊,今天我状态不好.
0: 이렇게. 컨디션이 좀 안 좋아. 状态不好. 이거 외우세요, 여러분. 맞아요. 状态를 컨디션으로 쓸 때 정말 재밌는 건 선생님께서 지금 예문 드신 것처럼 안 좋은 상황에 많이 쓰더라고요.
1: 아,
0: 무조건은 아니지만.
1: 是诶,你这么一说,好像是.
0: 지금 선생님께서 제가 그렇게 말하고 말하는 걸 들어보니 그런 것 같다라고 하시네요. 오. 맞아요. 状态很好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컨디션이 좀 안 좋네.
1: 就是啊, 성쌤,今天你的状态不太好.
0: 칭찬하는 줄 알았더니 성쌤,今天你的状态不太好. 컨디션 별로 안 좋아 보이네요. 정말 실제로 저도 중국에 있으면서 状态很好를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1: 아하.
0: 네, 어쨌든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방 좀 잠깐만 들어줘. 기억나십니까? 도와주다, 빵 집어넣어서.
1: 帮我拿一下包.
0: 그렇죠. 여기서 굳이 생략된 주어를 말씀드리면 앞에 생략된 주어가 뭐죠? 하나, 둘, 셋.
1: 니.
0: 그렇죠. 생략된 주어가 뭔지는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빵은 도와주다라는 말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대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기 사람 너무 많다.
1: 这里人太多了.太多了.러
0: 빼고 한번 해볼게요.
1: 这里人太多.
0: 또 괜찮습니다. 아까 예문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따 보자.
1: 一会儿见.
0: 저와 PD님과 우리 왕 선생님과 단톡방이 있잖아요.
1: 是的.
0: 아침에 인사하잖아요. 이따 봬요.
1: 一会儿见.
0: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실력 따지기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무조건 담아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본문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38페이지 연동문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매번 강조 드리는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동사가 한 문장에 두 개 이상 있는 걸 어려워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만 해볼까요? 그는 바다에 가서 수영해 바다를 하이변 배웠는데?
1: 学过.
0: 수영 바다를? 수영?
1: 游泳.
0: 그럼 그는 바다에 가서 수영한다?
1: 他去海边游泳.
0: 여기 동사가 뭐뭐 있어요, 여러분?
1: 去.
0: 또 뭐 있죠?
1: 游泳.
0: 그렇죠. 나 과일을 좀 사 먹으려고. 잘 보세요. 야오는 벌써 보셨죠? 야오는 동사 앞에 쓰여서 조동사 하려하답니다. 저희 지금 38페이지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과일 좀 사 먹으려고.
1: 我要买点水果吃.
0: 여기서 吃 안 써도 전혀 문제 없지만 중국 사람들이 여기서 나 과일 좀 사서 먹으려고 먹다까지 쓰는 이런 완전체를

0: 보여주십시오. 마이 디알, 마이 이 디알. 숫자 1이 빠진 거죠? 숫자 1 집어넣어서 해볼까요?
1: 我要买一点水果吃。
0: 당연히 선생님께서는 뭘더 많이 쓰십니까?
1: 省略的。
0: 생략해서 마이
1: 네.
0: 네, 마이 디알을 쓴다. 연동문이라고 합니다. 동사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습, 복습, 상태, 컨디션.
1: 状态。
0: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쫑타이 부타이하오 기억하시면서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离这儿远吗？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
0: 不散。
1: 不散

0: 해발 1125m,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가장 높은 곳엔 아주 특별한 커피가 있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손길로 탄생하는 와레보 마을의 커피입니다. 옅은 초록빛 커피콩들을 골고루 휘저으며 볶다 보면 어느새 타닥타닥 맛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1: 커피가 좀 까매지기 시작하니까 커피 볶는 향이 아주 향긋합니다.
0: 볶아낸 까만 원두를 절구로 빻고 채 거르면 고운 커피가루가 됩니다. 여기에 물을 부어 섞기만 하면 와레보 커피 완성! 기다린 보람이 입안 가득 번집니다.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2: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3: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2: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3: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팅에서 만나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응 심한정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7월 8일 수요일입니다. 파트 4의 날이죠. 여러분 저와 친해지면 토익 점수 잘 나와요. 우리 교재 맨 앞쪽에 기본적으로 우리 방송 듣는 방법이 있죠. 시간이 나오고 그리고 서로 교류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단톡방을 통해서 공부했다 인증하고 그리고 카페도 있어요. 카페로 가서 단어 정리한 거, 그림으로 정리한 거, 여러 학습 이런 걸 보시고 또 너튜브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 토익 강의도 하고 숲 TV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이 우리 방송을 가급적 좀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하니까 함께 거기 참여하세요. 그러면은 재밌습니다. 재밌게 공부하고 성적 많이 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재 지금 47쪽을 보십시오. 그러면 파트 4 문제가 나옵니다. 전체 71에서 76 함께 듣습니다.
1: Question 71 through 73.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2: Hello, this is Yuna Choi from Bright Path Language Center. I'm calling about your 2:30 placement interview today at our River Street campus. Unfortunately, an electrical problem has forced us to close that location until repairs are completed. However, if you don't mind traveling a little further, we can still meet with you at the same time at our Westbrook branch. To make up for the inconvenience, we'd be glad to cover your transportation cost for today's visit. Please call me back to let us know whether you'd like to keep the appointment there or reschedule for another day. Thank you.
1: Number 71. What field does the speaker most likely work in? Number 72. Why does the appointment need to be changed? Number 73. What does the speaker offer as compensation for the inconvenience? Questions 74 through 76

0: Refer to the following podcast.
1: Welcome to the City Garden Podcast. I'm Mina Carter. If you've been thinking about making better use of a small balcony or rooftop space, this is a great time to turn those ideas into a thriving garden. Today, I'm joined by Olivia Bennett, a respected gardening writer, who will be sharing practical advice on creating beautiful and productive urban gardens. Let's begin by congratulating Ms. Bennett on her new book, Green Above the Streets. Her publisher is offering a special promotion to our listeners. Just visit the publisher's website and enter the code GROW20 at checkout.
0: Number 74. What is the main topic of the podcast? Number 75. According to the speaker, what did Olivia Bennett recently do? Number 76. What are the listeners eligible to receive?
2: 잘 들어보셨죠? 71번 보면 어느 분야에서 일하냐? What field work in? 이게 키워드죠? 밑줄을 그어두세요. 그리고 약속이 왜 변경돼야 하냐? Why? Appointment changed. 요 정도가 이제 키워드죠. 이제 be changed 하면 더 정확하고 수동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화자는 이 보상으로 뭘 주냐? 이 불편함에 대한 보상으로. 그러면은 what as a compensation for the inconvenience. 그게 키워드예요. 무엇? 불편함의 보상으로 뭐? 이게 이제 뭘 주는지 이렇게 핵심을 알 수 있게 하죠. 그러면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Hello. 여러분, this here my hour 뒤에 답 준다 그랬죠. 여기 this is 하면 여기 답 주는데요. This is Yuna Choi from Bright Path Language Center. Language Center예요. 그럼 여기 무슨 어학원이죠? Bright Path 어학원에 Yuna Choi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학원에서 전화했네요. 어학원. 그래서 이 71번 Language Education에서 일하는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죠. A번이죠. 그 여러분 저 영어 발음 안 되고 힘들 때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원어민이 최도 발음 잘하는 분이 있어요. 최. 근데 초이 이렇게 읽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최 발음 못하는 한국인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우리 발음 어려워요. 나름 어려운 게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발음 우선 잘하니까 기본은 됐고 영어 뭐 따라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I'm calling about your 2:30 placement interview. 제가 당신의 2시 반 레벨 배정 인터뷰 때문에 전화드립니다. Today, 오늘 있을 이 인터뷰 at our River Street campus에서 있을 Unfortunately는 행운의 단어라 그랬어요. 이 단어는 뜻은 불행이던데 토익에서 이 뒤에는 무조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단어는 행운의 단어입니다. 불행히도 an electrical problem, 전기적인 문제가 has forced us, 우리로 하여금 to close that location, 그 지점을 문 닫게 했습니다. Until repairs are completed, 이 수리가 끝날 때까지. 그러면 지금 고장났어요. 그렇죠? 72번. 왜 약속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C번. One branch is temporarily closed for repairs. 한 지점이 수리 때문에 임시로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죠. However, 그러나 if you don't mind traveling a little farther, 당신이 조금 더 멀리 여행하는 걸 꺼리지 않으신다면 We can still meet with you. 우리가 여전히 당신을 만날 수 있어요. At the same time at our Westbrook branch. 똑같은 시간에 Westbrook 지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부사나 부사구로 시작하는 문장은 답의 단서를 준다. 그래서 to make up for the inconvenience. 이 불편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We'd be glad to cover your transportation costs for today's visit. 오늘의 방문을 위한 당신의 그 수송 비용을 커버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교통비는 미안하니까 우리가 보상해 줄게요. 이런 얘기죠. 교통비는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0: 73번 정답이 B번이죠. Payment for transportation expenses. 해서 이제 B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는 다 풀었어요.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다 풀었으면 답안지에 빨리 색칠하고 다음 문제 듣고 읽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질질 끌고 이러면 안 돼요. 시험은 경쾌하게 즐겁게 냉정하게 봐야 돼. 알았죠? Please call me back. 저한테 다시 응답 전화 주세요. To let us know, 알도록. Whether you'd like to keep the appointment there. 거기서 약속을 당신이 그 지킬지 or reschedule for another day 다른 날로 잡을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전화 주십시오 이런 거죠. Let me know 뭐 알려달라는 게 이제 전화로 알려달라는 거죠. 여기서는 Thank you 감사합니다. 71에서 73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Hello, this is Yuna Choi from Bright Path Language Center. I'm calling about your 2:30 placement interview today at our River Street campus. Unfortunately, an electrical problem has forced us to close that location until repairs are completed. However, if you don't mind traveling a little further, we can still meet with you at the same time at our Westbrook branch. To make up for the inconvenience, we'd be glad to cover your transportation cost for today's visit. Please call me back to let us know whether you'd like to keep the appointment there or reschedule for another day. Thank you.

EBS 김대균 토이킹 파트 4 진행 중입니다. 방금 읽으신 성우님 이분은 아주 최 발음을 너무 정확하게 해주셨네요. 자, 그 다음에 74번부터 보죠. 이 팟캐스트의 주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나왔고요. 그 이제 메인 토픽, 이건 앞부분에 답을 줄 테니까 첫 문장 잘 듣자 이렇게 마음을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75번 화자에 따르면 올리비아 베넷은 최근에 무엇을 했냐. 화자에 따르면 아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파트4는 어차피 한 명이 읽어서 말하죠. 그러니까 what Olivia Bennett do, 뭐 최근에 뭘 했냐, 이제 이게 포인트죠. 키포인트고. 그리고 76번 청자들은 이제 결국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eligible to receive what,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Welcome to 하면 이제 긴장해야 돼요. Welcome to City Garden Podcast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I'm Mina Carter. 제 이름은 미나 카터고요. If you've been thinking about making better use of a small balcony, 당신이 작은 발코니를 더 잘 사용하고자 생각한다면, or rooftop space, 아니면 그 결국은 옥상 그 공간을 잘 활용하고자 원한다면 This is a great time, 지금이 참 좋은 때입니다. To turn those ideas, 이런 아이디어를 into a thriving garden, 아주 번창하는 정원으로 바꾸기에 아주 좋은 때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creating urban gardens, 그래서 도시 정원 만들기죠. 이 D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74번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today, 오늘날 I'm joined by Olivia Bennett. 저는 이제 올리비아 베넷과 함께 하는데요. 이분은 a respected gardening writer, 아주 존경받는 정원 가꾸기 작가입니다. Who will be sharing practical advice? 이분이 실용적인 조언을 공유할 거예요. 뭐에 관해서? On creating beautiful and productive urban gardens. 아름답고 생산적인 그런 도시 정원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Let's 뒤에 답죠. Let's begin by congratulating Ms. Bennett을 축하하면서 시작해 봅시다. 뭐에 대해서? On a new book, 새 책, Green Above the Streets라는 새 책 출간을 축하함으로써 시작합시다. 여기 new의 동그라미죠. New. New가 recent예요. 최근에 그럼 뭐 했냐? 책을 출간했네. 책을. 그래서 75번 recently 질문에 나오는 말이 new고 바로 C번 she published a new book. 이게 C가 답이 되는 거죠. 그죠? 새 책을 출간했다. 이것부터 축하하고요. 그 다음 계속 이어지는 문장 her public

0: Publisher is offering a special promotion. 그녀의 출판사가 특별한 프로모션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프로모션은 뭔가요? 할인입니다. 보통 할인 혜택을 프로모션으로 디스카운트랑 프로모션이 같은 말로 패러프레이징 되는 게 많아요. 기억하세요. 이거 몰랐으면 안 돼요. 지금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to our listeners, 이 고객들에게, 이 청자들에게 특별한 프로모션을 한대요. 어떻게 하냐? Just visit the publisher's website를 가시고 enter the code GROW20를 입력하세요. 네, 체크아웃 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76번이 바로 B번이 되는 거예요. A discount on a purchase. Special promotion이 a discount로 paraphrasing 된 거예요. 이 정도가 리스닝에 나와요. 요즘에 2도 어렵지만 3, 4, 4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걸 그래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시험 매번 보면서 지금 그 계속 가까운 시험 문제에 가까운 문제를 정리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74에서 76 함께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Welcome to the City Garden Podcast. I'm Mina Carter. If you've been thinking about making better use of a small balcony or rooftop space, this is a great time to turn those ideas into a thriving garden. Today, I'm joined by Olivia Bennett, a respected gardening writer, who will be sharing practical advice on creating beautiful and productive urban gardens. Let's begin by congratulating Ms. Bennett on her new book, Green Above the Streets. Her publisher is offering a special promotion to our listeners. Just visit the publisher's website and enter the code GROW20 at checkout.
0: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5월, 6월 토익 만점 강의 노트의 하단 2026년 4월 토익 기출 단어 정리 부분을 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convincingly를 보시죠. 설득력 있게 She explained the plan convincingly. 그녀는 그 계획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 이런 게 이제 시험의 답이었어요. 이런 단어를 이제 물론 이제 문장은 시험보다 이게 짧지만 좀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 겁니다. Repetitive, 반복적인. Automation can reduce repetitive tasks. 자동화가 이 반복되는 업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eimbursement, 환급이나 상환, 보상 이런 뜻이죠. Please submit receipts for travel reimbursement. 이 여행 출장비 환급을 위해 영수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Submit, 이거 저 6월 13일 토익 101번 정답이죠. Submit, 이런 것도 애정을 갖고 보세요. 저도 이제 기억력 관리를 위해서 제가 그래도 술, 담배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장기적으로 맞아요. 이제 기억력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조금 이제 또 자기 관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막 눈이 잘 안 보여요. 이런 분도 계시고요. 집중이 한 30분 지나면 떨어져요.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럴 때 이제 좀 몸에 좋다는 뭐 약이나 삼계탕 이런 거 좀 드세요. 그런 걸 또 체중 관리한다고 물론 이제 안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점수는 우선 따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 하셔도 됩니다. 알았죠? We must resolve this issue today.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럴 때 resolve, 해결하다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 다음 recyclable, 재활용이 가능한 이런 뜻인데 The cups are made from recyclable materials. 이 컵들은 재활용 가능한 재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propose, 제안하다. 원래 저런 거 있었죠. 여러분 저 be made of는 재료가 변하지 않을 때 be made from은 뭐 화학적 변화가 있을 때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제 원래 그게 이제 원칙적인 구분이지만 요 정도 할 때 be made from 쓰죠. 이 재료로 컵을 만든 게 from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propose 하면 제안하다. The council will propose a new budget. 이 의회가 새 예산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Saturated

동그라미. 아, 이걸 잘 모르는 학생 많아요. 포화된, 흠뻑 젖은. The market is already saturated with similar products. 이 시장은 이미 유사한 제품들로 포화 상태다. 이럴 때 이걸 또 쓸 수가 있어요. 알았죠? 자, 그 다음 건 너무 중요한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어요. 이거는 시험 기출변형으로 여러분에게 드린 거고요. Saturated는 오늘 꼭 암기하세요. Be saturated with. 뭐뭐로 포화 상태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같은 걸 사진이나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개인 메일이나 웹하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PC보다 USB 외장하드처럼 이동 저장 장치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연결해 사용하세요. 또 보안카드를 갖고 다니기보다 핸드폰 문자 서비스, OTP 카드를 통해 그때그때 일회성 인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So, 선생님, 네. we have been talking about the movie Vanilla Sky.
1: Yes. 자, 오늘은요. page number 44. Vanilla Sky의 한 장면이 있어요. 바로 David 네. 그리고 소피아의 특별한 만남인데요.
0: 네.
1: 사실은 그 David이 그 줄리 right?
0: Mm-hmm.
1: 와 사이가 좀 애매해요.
0: 네.
1: 그러니까 줄리가 되게 좋아하는데 집착하는 mm-hmm. 수준이란 말이에요. Mm-hmm. 그래서 그 줄리를 따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0: yeah.
1: 어떤 파티 같은 데서
0: uh-huh.
1: 소피아라는 여성한테 다가가가지고 mm-hmm. 저 뒤에 저 사람이 나를 좀 스토킹하는 것 같다.
0: Yeah.
1: 그래서 우리 좀 친한 척 해달라.
0: Uh-huh.
1: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벌어지거든요.
0: Uh-huh.
1: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Al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conversation between David and Sophia from Vanilla Sky.
1: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take a listen.
2: I'm sorry to bother you, but I've got a stalker across the hall.
3: You don't sound desperate enough to be followed by a stalker.
2: Could you play along with me? Like we're having a fun conversation? She's probably burning a hole in my back.
3: She is. I've never seen a girl hold a martini with such a sad face.
0: And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데이빗과 소피아 사이의 대화인데요. 제가 죄송하지만 탐프루즈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소피아가 이제 역할이
0: 네, 페넬로피 크루즈네요.
1: 크루즈인데 oh. 하셔야 돼요. 가능하시죠?
0: Oh, 네, I'll try. She has kind of like that Spanish accent,
1: 아,
0: right?
1: 그렇습니다.
0: 네.
1: 약간 좀 약간 노래가 막 나오고 있어요.
0: 네. 네.
1: 성가하시게 해서 미안하지만 그 홀 맞은편에 스토커가 있어서요.
0: 스토커한테 쫓기는 정도로 절박하게 들리진 않는데요.
1: 아, 우리가 재밌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좀 저랑 맞춰줄 수 있어요? 아마 지금 제 등에 레이저를

0: 쏘고 있겠죠.
1: 맞아요. 저렇게 슬픈 표정으로 마티니를 들고 있는 여자 본 적이 없네요.
0: 저 죄송한데요. 그 스페니쉬 액센트의 느낌보다는 그 세봉의 냄새가 나는데요.
1: I tried. You know, 선생님, I'm not a professional actor.
0: 알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연기 잘하시니까 많은 네. 걸 계속 또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1: I know your expectations are so high.
0: 자, 오늘의 도전 문장에서 핵심 표현이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러니까 둘이 재밌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좀 나랑 맞춰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 연기를 하면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따라와 줄 수 있냐 네. 이런 느낌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누군가와 맞춰주다 어떻게 할까요?
1: Play along with 목적어. Play along with someone.
0: 네. Play along with someone.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장난을 치려고 C라고 하는 친구한테 장난을 치려고 A하고 B하고 짠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야 내가 연기할 테니까 너 좀 알아서 맞춰서 같이 연기해 줘. 이런 느낌을 할 때 play along with someone이 되겠죠.
1: 네, right. 맞아요.
0: 자, 예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냥 나랑 이렇게 맞춰서 연기를 하면 돼. 이러면서 그냥 따라서 연기해.
1: Just play along
0: 나와.
1: With me. Hey, just play along with me.
0: 네. 우리 마유의 프라이 치킨 먹은 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자.
1: Yes.
0: Just play along with me. 막 이러면서. 자, 두 번째 예문은요. 마유는 세리나의 농담에 같이 맞춰줬어. 마유는 따라서 연기했어.
1: Mayu played along.
0: 세리나의 농담과
1: with Serena's joke. Mayu played along with Serena's joke.
0: 네. 자, 세 번째는요. 당신 혹시 그가 사라질 때까지 나랑 좀 맞춰서 연기해 줄 수 있어요? 자, 당신은 따라서 연기할 수 있나요?
1: Can you play along
0: 나와
1: with me
0: 그가 사라질 때까지
1: until he is gone? Can you play along with me until he is gone?
0: 네, 보통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 딱 보면 이러고 나서 이제 둘이서 사랑에 빠지죠.
1: 네, 맞아요.
0: 거의 정석입니다.
1: Yes. 네.
0: So play along with someone 이렇게 되면 이 someone이라는 사람의 상황이나 요청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행동을 해준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Here today's keywords.
0: 네, 오늘의 핵심 단어 여섯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을 귀찮게 하거나 신경 쓰이게 하다 어떻게 쓸까요?
1: Bother. Bother.
0: Bother. 오에 좀 오를 발음할 때 이 모양 좀 많이 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 맞아요.
0: Right. Bother. Am I bothering you? 이런 식으로 많이 쓰지 않나요, 그렇죠?
1: 맞아요. 그리고 이 표현도 있죠. Don't bother.
0: 신경 쓰지 마. 네. Right. So 신경 쓰다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자, 스토커는 어떻게 쓸까요?
1: 네, 발음 주의하세요. Stalker. 끝까지 R 발음을 힘을 주셔야 돼요. Stalker.
0: 입 모양을 좀 벌리고요. Stalker. 네. 잘못해서 아 스토커구나. 그러니까 S-T-O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죠.
1: 네,
0: 스펠링이.
1: Stalker.
0: A-L입니다. S-T-A-L-K-E-R. 자, 다음은요. 홀이나 통로.
1: 네. Hall입니다. 이것도 발음 주의하셔야 돼요. 이 외래어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발음에 약간 영향을 줘요. 그래서
0: 맞아요.
1: 조심해야 돼요. 영어로는 홀 이렇게 입술이 동그래지지 않아요.
0: 그러면 네. 구멍이란 뜻이 돼버리잖아요.
1: 네. 턱이 그냥 내려가는 느낌으로 hall.
0: 음흠.
1: Hall.
0: 얼에 더 가깝네요.
1: 네.
0: 그렇죠. Hall. 자, 다음은요. 간절히 원하는 뭔가 절박한.
1: Desperate.
0: 음흠.
1: Desperate.
0: 오, 지금 발음 들으니까 desperate이 아닙니다.
1: 네.
0: Desperate. 이렇게 해서 ate가 동사 빼고는 다 어에 가깝게 발음하는 게 맞죠, 그렇죠?
1: 네, 맞아요.
0: So, 아, 뭐 예를 들어서 뭐 he's really desperate to
1: get like, a promotion.
0: Yeah. Mm-hmm. 뭔가 승진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절박하다 이런 mm-hmm. 식으로 쓸 수 있다든가.
1: 그리고 이거는 원어민들은 주로 이음절로 이렇게 발음해요. 그래서 desperate. Sprit.
0: Mm-hmm.
1: Desperate.
0: Sprit. 이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1: 네.
0: 진행이 되네요.
1: Mm-hmm.
0: 자, 다음은요. 태우다라고 할 때 동사 뭐가 있죠?
1: Burn.
0: Mm-hmm.
1: Burn.
0: 네, 이거는 뭔가가 타다도 되지만요. 다른 것을 태우다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Burn something.
1: Mm-hmm.
0: Alright. 자, 마지막으로 마티니. 우리 마시는 마티니 있죠? 어떻게
1: 네.
0: 할까요?
1: 이거는 martini.
0: Mm-hmm.
1: Martini.
0: 네, 강세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0: T-I 쪽에 강세가 가고요. Martini. 그리고 니라고 해서 NY인가? 이게 아니고 NI입니다.
1: 네.
0: 네. 자, 이렇게 여섯 단어 가볍게 짚어봤고요.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0: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1: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뭐뭐해서 죄송해요. 동사원형에서 죄송해요.
0: I'm sorry to 동사원형. I'm sorry to do something.
1: 네, 이거는 막 그 행동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사과하거나 약간 양해를 부탁한다는 느낌이 좀 강해요. 그렇죠?
0: 네.
1: 근데 이미 한참 전에 끝난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할 때는 사실 to do something 이렇게 쓰는 것보다 to have done something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아, 이거는 지금 방금 벌어졌거나 아니면 지금 막 하면서 그러니까 양해해 달라고 할 때 좀 중요하죠.
0: 네.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을 걸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뭐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저기 방해해서 좀 죄송한데요. 이거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자, 전 죄송해요.
0: I'm sorry.
1: 당신을 방해해서.
0: To bother you. I'm sorry to bother you.
1: 네. 이거는 무슨 뭐 한 3년 전에 방해했다라는 뜻이 아니죠. 그렇죠? Right. 자, 다음은요. 너 연락한 거 아는데 그거 놓쳐서 미안해. 이렇게 하면은 나 미안해.
0: I'm sorry.
1: 네, 너의 연락들을 놓쳐서.
0: To have missed your calls. I'm sorry to have missed your calls.
1: 네, 이런 경우는 이미 한참 전에 끝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미스한
0: 네.
1: 거가.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할 때는 I'm sorry to have missed your calls가 원래 정확하게 되죠. 그렇죠?
0: 맞아요.
1: Right.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명사 건너편에 혹은 맞은 편에
0: across 명사 across 명사
1: 네. 쌤 이거 발음할 때 across인가요? cross인가요?
0: across.
1: across. 입 모양을 좀 벌려 줘야겠네요.
0: 네, 맞아요. 그쵸? 그리고 강세는 cross에 들어가니까 어는 짧고 약하게 across.
1: Alright. 이거 그럼 쌤 만약에 반대편이라고 했으니까 on the other side of something이라고 써도 괜찮을까요?
0: 그럼요. 뭐 on the other side of the road. On the other side of the street.
1: Okay. 자, 예문 만들어 볼게요. 길 건너에 괴상한 사람이 서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시커멓게 쳐다보고 있어요.
0: 왜 저한테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1: 자, 괴상한 사람이 서 있어.
0: A weirdo is standing.
1: 네, 그 길 건너에.
0: Across the street. A weirdo is standing across the street. 마유? Is that you?
1: 그럴 줄 알았어요. 느낌이 뭔가. 자, 두 번째입니다. 내 남편이 저기 홀 건너에 기다리고 있어. 내 남편은 기다리고 있어.
0: My husband is waiting.
1: 그 홀 건너에.
0: Across the hall. My husband is waiting across the hall.
1: 네.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뭐뭐 할 정도로 형용사한. 어떤 행동을 할 정도로 형용사한.
0: 형용사 enough to 동사원형. 형용사 enough to 동사원형.
1: 네,
0: 뭐 이거는 예문을 좀 많이 만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1: 예문 좀 많이 만들어봐야 네.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거죠, 그렇죠? 뭐 너는 뭐 이 시험을 패스할 정도로 충분히 똑똑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던가.
0: 그러면
1: right?
0: smart enough to
1: right.
0: pass.
1: 그래서 이거 진짜 방금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공식처럼 보이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어순대로 쓰는 걸 도와주려고 있는 것이지 이걸 공식을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예문을 많이 써보라는 얘기입니다.
0: 맞아요.
1: 자, 예를 들어서 그 가수는 솔로 활동을 할 정도로 충분히 성공을 했다. 자, 그 가수는 충분히 성공적이야.
0: The singer is successful enough
1: 솔로로 갈 정도로
0: to go solo. The singer is successful enough to go solo.
1: 네, 여기서 go solo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솔로 활동을 시작하다라는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요. 너 있잖아, 네가 스스로 돈 벌 정도로 충분히 나이 들었어. 넌 충분히 나이 들었어.
0: You are old enough.
1: 네, 너만의 돈을 벌 정도로.
0: To make your own money. You are old enough to make your own money.
1: 네.
0: When your child, your grown child, keeps coming to you for money. 이런 말 하면 되죠.
1: 엄마 용돈 이번 주에 미스했어요. 막 이러면서. 너 나이가 몇이니? 막
0: you are old enough to make your own money.
1: 오케이. 아직은 그렇게 말 안 하셨죠?
0: 그죠. 아직은요.
1: 아직은.
0: A few more years.
1: 자,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봤고요. 어순 영작 가보겠습니다.
0: Let's go. 알라이트 에브리원 조인 어스 온 페이지 47. Let's start writing.
1: 네, 오늘의 어순 영작 가보겠습니다.

0: 자, 데이빗이 성가시게 해서 미안하지만 홀 맞은편에 스토커가 있었어요. 자, 전 미안해요.
1: I'm sorry.
0: 당신을 귀찮게 해서.
1: To bother you.
0: 하지만 전 스토커를 가지고 있어요.
1: But I've got a stalker.
0: 홀 건너에.
1: Across the hall. I'm sorry to bother you, but I've got a stalker across the hall.
0: 네.
1: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이 표현 정말 많이 써요.
0: Mm-hmm.
1: I'm sorry to bother you.
0: Mm-hmm.
1: 근데 뭔가 질문이 있어요. I'm sorry to bother you, but can I get your autograph, 선생님?
0: 아, 오, 그 얘기를 딱 하고 나서 하면은,
1: 네.
0: 오, 당연히 해드려야죠. 이런 게 절로 나오죠, 그렇죠?
1: Yeah.
0: So, 죄송한데요, 뭐 실례지만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I'm sorry까지만 하는 건 조금 아쉬운 감이 있죠.
1: Mm-hmm.
0: 그래서 to bother you,
1: yes.
0: 특히나 상대방이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그렇죠?
1: Yeah.
0: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더니 소피아가 스토커한테 쫓기는 정도로 절박하게 들리진 않는데요. 살짝 도도함이 있어요.
1: 네. 네.
0: 자, 당신은 충분히 간절하게 들리지는 않아요.
1: You don't sound desperate enough.
0: 쫓김을 당할 정도로는.
1: To be followed.
0: 스토커에 의해.
1: By a stalker. You don't sound desperate enough to be followed by a stalker.
0: 이번 거 깜짝 놀랐어요. 여봐요. 잘하시잖아요.
1: 네네. 근데 그거를 한국말로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0: 우리말에다가 이제 약간 그쪽 액센트를 섞는 거
1: okay.
0: 작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나중에. 네. 좋아요. 그래서 충분히 desperate하게 들리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So sound 뒤에는 형용사가 오게 되면 여기선 desperate이 형용사죠. sound 형용사면 형용사하게 들리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enough까지 추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1: Yes.
0: 그래서 충분히 desperate한 상태로 들리지 않는군요. 이렇게 돼 있죠.
1: You don't sound desperate enough to be followed by a stalker.
0: 자, 그랬더니 데이빗이 우리가 재밌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저랑 맞춰줄 수 있어요? 자, 당신은 따라서 연기해 줄 수 있을까요?
1: Could you play along
0: 저와
1: with me?
0: 우리가 재미있는 대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1: Like we're having a fun conversation. Could you play along with me? Like we're having a fun conversation?
0: 네. 자, 여기서 could you 하면서 왜냐면은 아직 친하지 않은 상황인데
1: mm-hmm.
0: 이런 걸 부탁하기가 좀 그럴 수 있죠.
1: 맞아요. 네. 그래서 can you보다는 좀 더 공손하게
0: That's
1: Could
0: right.
1: you play along with me?
0: 아, 훨씬 예의가 이제 느껴지죠.
1: 네.
0: 자, 그러면서 데이빗이 아마 지금 제 등에 레이저를 쏘고 있겠죠. 막 쳐다보는 거예요. 자, 그녀는 아마 구멍을 태우고 있을 거예요.
1: She's probably burning a hole
0: 제 등에
1: in my back. She's probably burning a hole in my back.
0: 네.
1: 선생님 조금 전에 레이저를 쏜다고 하는데 네. 영어로는 이렇게 말 많이 하죠. Burn a hole in my back.
0: 등에다가
1: 네.
0: 그걸 한다. 그러니까 뭔가 째려보고 있거나
1: 맞아요.
0: 계속 쳐다보고 있거나
1: 그래서 실제로 이게 태우는 거예요.
0: 무섭네요.
1: 네.
0: So 여기서 burn a hole이라고 하는 건 정말 계속 쳐다봐서 태워서 구멍이 나다가
1: uh-huh.
0: 되겠네요. 자, 소피아가 맞아요. 저렇게 슬픈 표정으로 마티니를 들고 있는 여자는 본 적이 없네요. 자, 그녀는 그러고 있어요.
1: She is.
0: 전 절대 소녀를 본 적이 없어요.
1: I've never seen a girl.
0: 마티니를 쥔
1: Hold a martini.
0: 그렇게 슬픈 얼굴과 함께
1: With such a sad face. She is. I've never seen a girl hold a martini with such a sad face.
0: Ooh, very nice. 새로운 제 캐릭터를 좀 하나 생각해내야겠습니다.
1: Yes.
0: 좋아요. So, 여기서 girl이라고 하는 건 어린 소녀를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여자들을 좀 캐주얼하게 부를 때 쓸 수가 있겠죠?
1: Yes, that's right.
0: All right.
1: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logue one more time.
2: I'm sorry to bother you, but I've got a stalker across the hall.
3: You don't sound desperate enough to be followed by a stalker.
2: Could you play along with me? Like we're having a fun conversation? She's probably burning a hole in my back.
3: She is. I've never seen a girl hold a martini with such a sad face.
0: 귀찮게 하다, 신경 쓰이게 하다.
1: Bother.
0: 간절히 원하는, 절박한.
1: Desperate.
0: 태우다.
1: Burn.
0: 핵심 표현으로 갔어요. 목적어와 맞춰주다.
1: Play along with 목적어.
0: 주요 표현으로 갔어요. 뭐뭐 해서 죄송해요.
1: I'm sorry to 동사원형.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0: 네, 오늘의 Easy Writing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0: 여자친구를 이제 모르게 모르게 서프라이즈 파티 같은 걸 준비를 한 거예요. 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네. 좀 같이 좀 이렇게 연기 좀 해달라.
1: 오케이.
0: 온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온다. 나랑 맞춰줘. 그녀가 온다. 나랑 맞춰줘.
1: 오, 오늘 배우신 액션 표현 play along with 목적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0: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방송은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오디오 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유진,
1: 세리나였습니다.
0: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1: All in one Easy Writing.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1: 귀가 트이는 영어.
2: Thank you very much for tuning in to 귀가 트이는 영어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I'm Peter Bint.
3: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귀가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여러분, 우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그 차량 공유 플랫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2: 그렇죠.
3: 우버 이츠로 확대를 했고요. 그럼 뭐 미국에서 가장 큰 음식 배달 서비스로도 일단 발전을 했단 얘기예요.
2: 음흠.
3: 자, 그 다음 단계가 지금 우버가 어떻게 더 발전을 하고 있냐면 그 배송 서비스, 즉 물류 회사로서 이제 거듭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온디맨드 물류 서비스라고 해서 고객이 뭐 필요한 요구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뭔가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즉 생활의 모든 물류를 해결해주는 배송 서비스 쪽으로 확대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종합 온디맨드 플랫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What do you think?
2: Well, the interesting part that they're addressing is not so much the first delivery to the customer, but customers wanting to return goods, which is always an awkward thing. It's an annoying thing as well. But its network of drivers will now pick up, say, an item of clothing that didn't fit you from your house. So there's no need to have any hassle about returning items.
3: 그래서 오늘 기사에서 이제 어떤 서비스에 관련된 얘기를 하냐면 지금 피터쌤 얘기 중에 그 반품 서비스 얘기하는 거거든요.
2: Mm-hmm.
3: 우리도 온라인 쇼핑하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밖에 내놓잖아요.
2: 네.
3: 그럼 바로 이제 수거에 간단 말이에요.
2: 그렇죠.
3: 근데 이제 반품에 대한 어떤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2: 네.
3: 자, 근데 이제 우버가 우버이츠 앱을 이용해서 내가 어디 온라인 쇼핑에서 뭘 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그 반품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것을 론칭을 한다는 얘기예요.
2: Yeah, I think in Korea we already have a great service for returns from most companies. So maybe it's not that amazing, but in the West, this kind of thing is very difficult and very complicated in terms of how you need to pack the items. But Uber's taking care of all of that for 맞아요. a small fee.
3: 미국에서는 그 온라인 쇼핑 반품이 상당히 까다롭고 그랬었나 봐요. 근데 이것을 정말 획기적으로 바꿔주는 거여서 지금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기사를 다뤄볼게요.
2: Here is part one, page 44 of our July book.
4: Uber Eats introduces new package return service for retail deliveries.
5: Uber recently debuted a feature to eliminate frustrations of returning retail items purchased through their digital delivery platform. This update allows consumers to summon a courier who collects unwanted goods from their home for a fee. Customers can use the Uber Eats application to handle returns without visiting any physical storefront or local office.
3: 그러니까 집으로 배달시킨 물건이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을 시키면 이제 우버이츠에서 앱 클릭 한 번으로 그 택배 기사를 호출해서 그걸 수거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2: Mm-hmm. Let's listen. Uber recently debuted a feature to eliminate frustrations of returning retail items purchased through their delivery platform. So debut something means to show it to the world for the first time. Of course, a singer can debut themselves, but you can debut even a feature on an app.
3: 새로운 기능을 선보였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feature가 여기서는 기능을 의미하는 거라고 봐야 되고요.
2: 네.
3: To eliminate frustrations of returning retail items. 자, 중요한 단어가 return이에요. 그냥 주문하는 게 아니라 반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2: 그렇죠.
3: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샀는데 그것을 반품할 때 그 고객들이 느끼는 frustrations, 불만, 불편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기능을 출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상품들이냐면
2: Those that are purchased through their digital delivery platform.
3: Okay.
2: Yeah, so any items that you purchased on that.
3: 그러니까 우버가 제공하는 디지털 배달 플랫폼 상으로 뭔가 물건을 구매했었던 그런 상품들입니다.
2: 음흠.
3: 그러니까 뭐 뜬금없는 상품들이 아니라
2: 그쵸.
3: 기존에 이걸 통해서 배달을 받았던 걸 아주 쉽게 반품할 수 있게끔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좀 너무나 당연하게
2: 여긴
3: 서비스인데
2: 맞아요.
3: 미국이 살짝 한 박자 늦은 거라는 느낌은 듭니다.
2: Yeah, it's not quite as convenient yet in other parts of the world. Uber recently debuted a feature to eliminate frustrations of returning retail items purchased through their digital delivery platform. This update allows consumers to summon a courier who collects unwanted goods from their home for a fee.
3: 자, summon a courier.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courier는 택배 기사를 말합니다.
2: 그렇죠. Summon, it used to be when you authoritatively request someone, like I summon your presence, you have to come and see the king or something like that. But it can now just mean to call upon something, like to request.
3: 뭐 법정에 소환될 때도 summon 된다고 하잖아요. 네. 출두 명령을 받는다거나. 근데 여기서는 그냥 호출한다는 의미예요.
2: 그렇죠.
3: 네. Summon a courier. 자, 뭐 우리가 경력, 커리어 얘기할 땐 career 뒤쪽에 강세인데 이건 앞에 강세예요. Courier, 발음이요?
2: Courier.
3: Courier, who collects unwanted items from their home for a fee. 자, unwanted goods란 건 결국에는 내가 시켰는데 마음에 안 드는, 나 이거 반품하고 싶은 그런 상품들을 말하겠고.
2: 그렇죠.
3: 반품 상품들을 집 앞에서 이제 수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for a fee, 무료는 아니네요.
2: Exactly. You have to make a payment for this service.
3: 비용은 right? 지불한다는 얘기입니다. Okay?
2: This update allows consumers to summon a courier who collects unwanted goods from their home for a fee. Customers can use the Uber Eats application to handle returns without visiting any physical storefront or local office.
3: 자, 고객들은 can use the Uber Eats application, Uber Eats 앱을 이용해서 to handle returns without visiting any physical storefront or local office. Handle returns는 말 그대로 반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2: 그렇죠. And what do you not have to do without visiting any physical storefront or local office? A storefront is just talking about the entrance of a retail store or the facade, but it's just meaning that store. You don't have to go in person.
3: 그렇네요. Store 하면 그냥 매장인데 storefront 하면 매장 앞을 얘기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굳이 뭐 오프라인 매장 앞까지 가거나 아니 뭐 지역 뭐 물류 사무소 local office까지 갈 필요 없이 바로 집에서 그냥 앱으로 반품 처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기사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2: All right, one more time. Customers can use the Uber Eats application to handle returns without visiting any physical storefront or local office. Here's part two.
5: Partners like Best Buy and Petco are participating in this initiative to streamline the post-purchase experience for shoppers. One benefit involves immediate reimbursement for eligible products, which addresses anxiety regarding long waiting periods for various refunds. Additionally, Dick's Sporting Goods helps facilitate efficient pickups for various athletic and household goods within the region.
3: 자, 참여

0: 기업들 얘기가 나오네요. 베스트 바이, 펫코라든가 딕스 스포팅 굿즈 전부 다 협력 기업들입니다.
1: Partners like Best Buy and Petco are participating in this initiative to streamline the post-purchase experience for shoppers.
0: 결국 이제

0: 참여하고 있는데 To streamline the post-purchase experience for shoppers. 이건 문맥상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구매 경험이 아니라
1: no.
0: 구매하고 나서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Post-purchase란 건.
1: Yeah, post meaning after. So everything after the purchase, including delivery and returns, right?
0: 그러네요. 구매 시점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달 혹은 배송, 그 다음에 반품 이슈가 있을 수 있거든요. Mm-hmm. 우리 그냥 일반 기기로 말하면 post-purchase experience는 물건을 우리가 예를 들어 핸드폰을 샀어요.
1: 네.
0: 고장났네. 근데 after service가 너무 좋아. 그게 post-purchase experience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그 회사 제품을 또 사고 안 사고를 결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1: Of course.
0: 자, 그래서 이것을 좀 streamline하기 위해서 이런 기업들도 참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반품을 조금 더 쉽게 해주기 위해서.
1: Yeah, remember streamline making the process simpler and smoother, right?
0: Right.
1: Partners like Best Buy and Petco are participating in this initiative to streamline the post-purchase experience for shoppers. One benefit involves immediate reimbursement for eligible products, which addresses anxiety regarding long waiting periods for various refunds.
0: 이 반품이 다 좋은데 분명히 상품은 돌려보냈는데 환불이 2주 동안 안 돼. 이럴 때 이제 소비자 불안하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그것을 좀 해소해 주는 서비스도 있는 모양이에요. 네.
1: Yes, immediate reimbursement. Reimbursement is the repayment of money.
0: 그러니까 reimbursement는 이제 기존에 어떤 사용했던 돈에 대해서 그걸 다시 역으로 환불해 주는 배상을 말하는데 즉각적인 환불 보상이 가능하게끔 했다는 얘기예요.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for eligible products. 다는 아닌 것 같고요.
1: No.
0: 어떤 요건을 갖춘 일부 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즉각 환불 보상. 이게 이루어지게끔 했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좋죠.
1: Of course, 네. yeah. If it's eligible, if it meets the requirements, mm-hmm. which addresses anxiety regarding long waiting periods for various refunds. Mm-hmm. Yeah, it addresses that feeling of worry.
0: 다양한 어떤 상품들에 대해서 장기간 환불 대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소비자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Okay.
1: One benefit involves immediate reimbursement of eligible products, which addresses anxiety regarding long waiting periods for various refunds. Additionally, Dick's Sporting Goods helps facilitate efficient pickups for various athletic and household goods within the region.
0: Dick's Sporting Goods도 결국엔 Best Buy나 Petco처럼 이제 참여한 그 기업이에요.
1: Mm-hmm.
0: 8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그 스포츠 상품 같은 거 파는 그런 회사인데 자, 이 회사도 이 우버이츠와 이제 협업을 함으로써 facilitate efficient pickups. 이건 이제 수거를 얘기하는 거죠.
1: Mm-hmm.
0: 효과적인 수거를 이제 도울 것이고 다양한 스포츠 생활용품들에 대해서 그럴 거라는 얘기입니다. Within the region 같은 경우는 이제 우버이츠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지역을 말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 지역 내에서 그럴 거라는 얘기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1: Yeah, athletic goods just meaning sporting goods, another way to say that, right? Additionally, Dick's Sporting Goods helps facilitate efficient pickups for various athletic and household goods within the region. Here's part three.
2: This expansion helps solve hurdles like finding packaging or printing labels that many individuals find stressful and overwhelming. While previous versions required sealed parcels, this iteration permits collection of unpackaged items from a customer's front doorstep. Such innovation underscores a strategy to transform the delivery giant into a comprehensive hub for on-demand needs.
0: 반품할 때 또 다른 불편 중에 하나가 그 포장재를 준비해야 되고 반품 라벨을 직접 소비자가 다 출력을 했어야 되나 봐요.
1: Mm-hmm.
0: 이게 That's 상당히 right. 큰 허들이 되거든요.
1: Yeah, in Korea, you just write 반품 on the box, right?
0: right?
1: But in the West, it's much more complicated. This expansion helps solve hurdles like finding packaging or printing labels that many individuals find stressful and overwhelming.
0: 자, 이번 이제 서비스 확대 자체가 우버이츠의 서비스 확대를 말하겠죠. Expansion은 help solve hurdles, 어떤 장애물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거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 finding packaging or printing labels. 뭐 반품할 물건의 포장재를 준비하거나 반품 라벨을 이제 출력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미 박스를 버렸을 수도 있거든요.
1: Of course.
0: 라벨은 다 찢었고
1: yeah.
0: 그럼 이제 직접 이걸 다시 출력하려면 얼마나 그 개인적으로 부담이 되겠어요.
1: Yeah.
0: 이게 불가능한 경우도 많고.
1: Many people don't have printers as well for mm-hmm. a start. So this is what many individuals find stressful and overwhelming. Yeah, if something's overwhelming, something you almost can't deal with, right?
0: 너무 번거롭고 mm-hmm.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한 번요.
1: This expansion helps solve hurdles like finding packaging or printing labels that many individuals find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Welcome aboard.
3: 입이 트이는 영어.
2: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반갑습니다. 저는 Jennifer Clyde입니다.
3: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 이연석입니다. 살다 보면 그 예민함의 어떤 정도가 사람마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2: I would think that I'm pretty sensitive.
3: You are.
2: Yeah, I catch things pretty easily. I notice things pretty easily.
3: MBTI가 어떻게 되세요?
2: INFJ.
3: INFJ.
2: Yeah.
3: F 때문에 그런가?
2: It's the F. The feeling.
3: Feeling. 공감력이 되게 강하세요. 약간 emotional하시기도
2: yeah.
3: 하고 감정의 기복이랑 그 깊이가 되게 깊으신 편이에요.
2: Yeah, 저도 maybe that's why.
3: 저도 20년 정도 제임스 선생님을 겪어보니까
2: 네.
3: 그걸 느끼거든요.
2: Uh-huh. 네. 쌤은요?
3: 저는 ESTJ? 좀 약간 무감각한 것 같아요. 네, 열심히 그냥 사는데 감정의 기복이 이렇게 기복
2: 같지 않고. We're all different.
3: 자, 오늘 주인공께서 이 초예민자라고 이제 사연을 보내주셔서 저도 이제 원문을 여러 번 읽어봤어요. 어떤 얘기를 해주시는 건가? 근데 너무 재밌게 글을 잘 써주신 거예요.
2: 네.
3: 이 예민함의 정도가 정말 높으신 분들은 이 세상을 정말 선명하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느끼는데 그 미묘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감정 변화 다 읽어내고 보이지 않는 그 긴장감도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2: 그럼 힘들 수도 있을 것
3: 그렇죠.
2: 같아요.
3: 촉이 네. 워낙 좋으니까.
2: Yeah.
3: 네. 뭐 심지어 뭐 방 안의 온도의 미세한 변화도 다 느끼고 22도인지 23도인지도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 예민한 덕분에 좋은 점도 많다고 해주셨어요. 작은 친절에도 큰 감동을 받고 그다음에 그만큼 세상의 아름다움도 더 깊고 풍성하게 느낄 때도 많다.
2: 아,
3: 통찰력, 공감
2: 그러네요.
3: 능력 이런 거 상당히 좋다.
2: Yes.
3: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그래서 저희가 너무 재밌어서 영어를 한번 그대로 옮겨보면서 이럴 때는 또 좋은 영어 표현 뭘 쓸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2: 네. 사연 보내주신 분 소개해드릴게요. 초예민자로 사는 삶이 많이 버거운 아름다운 청취자님의 사연입니다.
3: 본인이 이런 성향이시구나.
2: Yeah. Okay, let's begin by listening.
4: Highly sensitive people. Highly sensitive people experience the world much more intensely than others. They notice light changes in temperature and pick up on subtle emotions in someone's facial expression. They can sense tension in a room before anyone else. People often say, "Why are you so sensitive?" But it isn't something they choose. It's part of who they are. This sensitivity

0: gravity allows them to notice things other people miss. They can be deeply moved by small acts of kindness. They may feel the noise of the world more strongly, but they also experience its beauty in a deeper and richer way. Highly sensitive people are easily affected by stimulation, but they also have strong insight and empathy. Albert Einstein, Steve Jobs, and Abraham Lincoln are people who turned their sensitivity into a strength. In the end, they all rose to the top of their fields.
1: 자, 오늘은 보세요. 이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느끼다에 대한 동사들이 많이 나오겠죠. 지각 동사들 오늘 잘 챙겨주세요. 오늘 거기 지각 동사의 날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뭐 feel, notice, sense, pick up on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전부 다 동그라미 쳐서 본인이 뭔가 느낄 때, 뭔가 감지하고 인지할 때 그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지 오늘 그 연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늘 글 써주신 글쓴이 덕분에 우리가 이 연습을 하게 됩니다. 자, 초예민자는 남들보다 세상을 훨씬 더 선명하게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2: Highly sensitive people experience the world much more intensely than others.
1: 그렇죠. 일단 experience를 동사로 쓸 수 있다는 거를 먼저 인지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So highly sensitive people, 초예민자들은 experience, 동그라미, 경험한다. 이게 이제 느낀다. 그 의미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Experience the world much more intensely than others. 선명하다고 해주셨는데 그 뭐 사실 더 강렬하게 느끼는 게 그만큼 더 선명하게 다가온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intensely라고 하는 강도의 부사를 썼습니다. 다시 한번요.
2: Highly sensitive people experience the world much more intensely than others.
1: 자, 미세한 온도 변화를 감지하고요. 누군가의 표정에서 미묘한 감정을 읽어냅니다. 자, 동사들 잘 챙기세요.
2: They notice slight changes in temperature and pick up on subtle emotions in someone's facial expression.
1: Okay.
2: All right. They notice, 감지한다, slight changes in temperature.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온도 변화에도 굉장히 예민해요.
1: 1도만 올라가도 하는 거죠.
2: 맞아요. Slight 네. change니까 정말 그 작은 1도. 뭐 0.5도의 차이도 느낄 수도 있겠죠.
1: 그렇죠. 네. Notice 동사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이제 바로 뭘 감지하다라고 하는 그 동사고요. 자, 그 뒷부분.
2: And pick up on subtle emotions in someone's facial expression.
1: 그렇죠.
2: 자, pick up on something도 약간 notice하고 비슷하긴 하죠.
1: 이게 이제 결국에 우리말에도 감지하다 대신에 쓰는 읽어낸다. Pick up on. 어떤 분위기를 인지한다는 느낀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2: 캐치한다? 약간 그 느낌에 가깝죠. 네.
1: 근데 구동사 중에 이거보다 더 좋은 구동사는 없어요. 감지하다 쪽에. Pick up on, subtle. 자, B는 묵음이죠?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2: Subtle.
1: Emotions in someone's facial expression. 누구의 표정을 보고 미세한 그 감정 변화도 느낀다. 읽어낸다. 자, 그 다음에 공간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도 가장 먼저 알아차립니다.
2: They can sense tension in a room before anyone else.
1: Sense 동사 동그라미 이것도 감지하다, 느끼다의 뜻이고 알아차린다. They can sense tension in a room before anyone else.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1, 2초의 침묵이 있어서 거기서 많은 걸 읽어내는 거죠. They read between the lines much better than other people. 자, 그래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민해?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예민함은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타고난 결입니다.
2: People often say, why are you so sensitive? But it isn't something they choose. It's part of who they are.
1: It's part of who they are. 이건 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성향이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2: Yeah. 네.
1: 그래서 오늘 사실 그 이 문장을 통한 기문장 1번으로 지정을 할 건데 태어날 때부터 원래 그랬다. 그런 의미로 쓸 수 있는 또 다른 문장을 대화문에서 통한 기 2번으로 지정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통한 기문장 두 개는 의미가 사실 같아요. 비슷하거나. So it's part of who they are. 원래 타고난 기질이야. 이렇게 이 문장 외울게요. 갑니다.
2: It's part of who they are.
1: 한번 더요.
2: It's part of who they are.
1: 그 사람들이 why are you so sensitive? 아니 왜 그렇게 예민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it isn't something they choose. 뭐 고르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it's part of who they are. 본인 얘기면 they를 그냥

0: 아이로 바꾸면 되죠?
1: 맞아요. 누군가 나한테 Why are you so sensitive? 라고 말한다면 I would say It's just part of who I am.
0: It's part of who I am.
1: Yeah.
0: 이게 나야. 나 원래 그래. 타고난 모습이야. 이런 의미로 쓰세요. 일단 they로 외우셔도 돼요. It's part of who they are. Okay. 자, 이런 예민한 덕분에 물론 초예민자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도 볼 수도 있습니다.
1: This sensitivity allows them to notice things other people miss.
0: 그렇죠. Notice 동그라미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뭔가를 읽어낼 수 있게 해주기도 한다. 뭐가 이 예민함이? Sensitivity. 발음이요?
1: Sensitivity.
0: 아까 형용사형 발음.
1: Sensitive.
0: 명사형 발음.
1: Sensitivity.
0: 강세 바뀌죠? This sensitivity allows them to notice things other people miss. Okay. 자, 예를 들어. 작은 친절에도 큰 감동을 받습니다.
1: They can be deeply moved by small acts of kindness.
0: Small acts of kindness. 뭔가 작은 친절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에도 정말 깊은 감동을 받는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신발을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놔 준 거. 뭐 그것도 별거 아닌데.
1: Yeah.
0: 오, 여기서 음식점에서 이렇게 신발을 해주셨네. 이게 이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도 약간 그럴 때 있어요. 네. 되게 작은 건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They can be deeply moved by small acts of kindness. Okay. 세상의 소음을 더 크게 듣지만 그만큼 세상의 아름다움도 더 깊고 풍성하게 느낍니다.
1: They may feel the noise of the world more strongly, but they also experience its beauty in a deeper and richer way.
0: 동사 다 잡으셨어요, 여러분? 자, feel 동사 동그라미, experience 또 나왔죠? 동사로 쓰인 거. 자, 그래서 소음을 더 강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they may feel the noise of the world more strongly. 자, but
1: they also experience its beauty in a deeper and richer way.
0: 소음은 좀 안 좋은 거라고 봐야겠죠?
1: 네네. 네.
0: 여러 이제 noise, 소음도 크게 듣지만 세상의 아름다움도 그만큼 더 깊고 풍성하게. 풍성하게는 richer 하면 좋죠? rich 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가 풍성하고 풍부하다의 의미로도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문장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They may feel the noise of the world more strongly, but they also experience its beauty in a deeper and richer way.
0: 자, 초예민자는 자극에 민감하지만 동시에 깊은 통찰력과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Highly sensitive people are easily affected by stimulation, but they also have strong insight and empathy.
0: Break it down for us, please.
1: So, highly sensitive people are easily affected by 자, 뭔가 좀 민감하다라는 거잖아요.
0: 그쵸.
1: 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나 하는 건데
0: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니까.
1: Right. By stimulation. Okay. 자극에 좀 쉽게 영향을 받고요. 하지만 but they also have strong insight and empathy. Insight, 통찰력이라고
0: 그쵸?
1: 하죠. 그래서 뭐 공감 능력이나 이런 통찰력은 뭐 대단하다.
0: Empathy.
1: Strong insight and empathy.
0: 이거 empathy 이단어 꼭 외워둬야겠네요. 공감 능력, insight는 우리도 많이 쓰는 insight 혹은 통찰력. 자, 아인슈타인, 스티브 잡스, 링컨은 자신들의 예민함을 강력한 무기로 승화시킨 인물들입니다.
1: Albert Einstein, Steve Jobs, and Abraham Lincoln are people who turn their sensitivity into a strength.
0: Turn something into a strength 하면 무엇을 강력한 무기로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본인의 어떤 기질이나 특성 중에 하나를 본인의 장점으로 잘 개발을 했다면 you 네. turned it into a strength.
1: Yes.
0: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쓰시면 아주 유용하죠. 자, 마무리. 이들은 결국 각 분야의 정점에 우뚝 섰습니다.
1: In the end, they all rose to the top of their fields.
0: 그렇죠. They rose to the top of their fields. 자기 분야의 가장 높은 정점까지 다 올라가신 분들이다. 그 말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in the end.
1: In the end, they all rose to the top of their fields. Let's listen one more time.
2: Highly sensitive people. Highly sensitive people experience the world much more intensely than others. They notice light changes in temperature and pick up on subtle emotions in someone's facial expression. They can sense tension in a room before anyone else. People often say, "Why are you so sensitive?" But it isn't something they choose. It's part of who they are. This sensitivity allows them to notice things other people miss. They can be deeply moved by small acts of kindness. They may feel the noise of the world more strongly.

0: but they also experience its beauty in a deeper and richer way. Highly sensitive people are easily affected by stimulation, but they also have strong insight and empathy. Albert Einstein, Steve Jobs, and Abraham Lincoln are people who turned their sensitivity into a strength. In the end, they all rose to the top of their fields.
1: Pattern practice.
2: 자, 46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세 가지 패턴. 아까 백갑번. 그 감지하다 읽어내다 쪽에 구동사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이거 그대로 잘 쓸 수 있으면 좋아요. 자, 빈칸 재워 보세요.
3: They can pick up on subtle emotions in someone's facial expression.
2: 자, 백갑번. 우리 모두 뭔가 좀 이상한 점이 있음을 감지했다.
3: We both picked up on something strange.
2: Picked up on something strange. 업에 힘 잘 주시고. 자, 그녀는 내가 놓치는 미묘한 신호들을 잘 읽어내는 편이다.
3: She can pick up on subtle signals that I miss.
2: Subtle. 발음 다시 한번요.
3: Subtle.
2: 비발음 없는 것처럼 subtle signals. Okay. 자, 타고난 본질의 일부, 타고난 성향이다 이럴 때 part of who someone is.
3: It's not something they choose, but part of who they are.
2: 그렇죠. 자, 그래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뭔가 타고난 결이다. 그렇죠? It is part of who they are. 오늘 우리가 외웠었던 통한기 문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게 그녀의 타고난 성격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3: You have to accept that it's part of who she is.
2: 바꾸려 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one more time.
3: You have to accept that it's part of who she is.
2: 이게 부부간에 이제 살다 보면은 너무나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꾸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You have to accept that it's part of who she is or who he is 이런 식으로. 자, 무엇에 상당히 좀 민감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할 수 있어요. 뭐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3: Be easily affected by. Highly sensitive people are easily affected by stimulation.
2: 나 예전에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을 많이 했었다.
3: I used to be easily affected by what other people say.
2: 자, 다시 한 번요.
3: I used to be easily affected by what other people say.
2: 문장도 상당히 좋은 문장이니까 잘 그대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Good job,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4: I get completely drained when I'm around too many people.
0: Same here. Even the noise in a cafe can give me a headache.
4: People say I'm too sensitive, but I can't help it.
0: Yes, some people are just born that way.
4: Sometimes I envy people who are more easygoing.
0: Maybe, but you also notice beauty that other people miss.
3: The man says, I get completely drained when I'm around too many people.
2: 아, 그 사람 많은 데 가면 좀 힘 빠진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3: 에너지를 뺏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2: 그렇죠. Drained는 말 그대로 이제 기운이 빠져나가다. 원래는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하수구에 많이 쓰는 단어인데 기운 빠지다에도 많이 쓰죠. So I get completely drained. Okay.
3: Woman says, same here. Even the noise in a cafe can give me a headache. 초염이 난 사람이군요.
2: 그렇죠. 카페 소음만.
3: 맞아요. 소음도 카페 소음도 머리가 지끈지끈해. People say I'm too sensitive, but I can't help it. 아니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심하게 좀 유난히 예민하다고 하는데 but I can't help it. 이거 내가 컨트롤이 되는 게 아니야. 어쩔 그렇죠. 수 없어.
2: Help 동사가 돕다 말고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잖아요. I can't help it 하면 나도 어쩔 수 없다.
3: Right.
2: 그러니까 뭐 어떻게 바꾸려고 해도 바뀌어지는 게 아니다. Okay?
3: Yes, some people are just born that way.
2: 이거예요. 이 문장. 오늘 통학 2번입니다. 원래 그렇게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 원래 처음부터 그냥 그랬던 사람들이 있어. Some people are just born that way. 이거 오늘 통학 2번으로 그대로 외우세요. One more time.
3: Some people are just born that way.
2: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It's part of who they are와 비슷한 결의 문장입니다. Okay?
3: And then the man says, Sometimes I envy people who are more easygoing.
2: 좀 무던한 그런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다. 이걸 이제 easygoing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 네. And then the woman says, Maybe, but you also notice beauty that other people miss.
2: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그런 아름다움을 더 잘 볼 수도 있잖아. 장점도 있다는 얘기라는 거죠. 자, 여러분 교재 48페이지 5개 영작 꼭 다 해보시고 2번과 5번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이번 주는 설거지 week입니다.
1: 설거지 week.
0: 네.
1: Every week is 설거지 week.
0: Yeah, that's true. Every day is 설거지 day, 네. too. 하지만 설거지를 하면서, 물론 무료할 수 있겠죠. 배웠던 영어 표현들을 설거지를 하면서 영어까지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여러분?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배웠던 표현들을 쓸 수 있을 때 딱 영어 표현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상황인가요?
1: Well, today is a little bit of bad news.
0: Oh, why?
1: We ran out of dish soap.
0: Oh, no! 그럼 빨리 편의점 가서 사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we ran out of dish soap 이라고 하면 주방 세제가 다 떨어졌어요 라는 뜻입니다.
1: 네. Now, run out is an interesting verb there.
0: 그러게요.
1: If you run out, 빨리 나가는 뜻이 아닙니다.
0: 아니죠.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Hey,
1: sure.
0: run out! 네. 그러면 어서 뛰어나가! 이겠지만.
1: Ran out of the room.
0: 맞아요. 네. 하지만 이 경우는 dish soap에서부터 나갈 수가 없잖아요. We weren't in the dish soap in the first
1: right.
0: place.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떨어지다, 바닥이 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휴지가 다 떨어졌다, 뭐 이렇게 치약이 다 떨어졌다 mm-hmm. 이럴 때도 쓸 수 있지만 가게 같은 경우는 더 이상 팔 물건이 없을 때 저희 지금 재고가 없어요. 이럴 때도 we ran out of 뭐뭐를 쓸 수 있거든요.
1: Or you could run out of energy.
0: 그러게요. 사람의 경우는 에너지가 바닥이 났어라고 할 때도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가 패턴으로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고요.
1: Uh-huh.
0: 우선은 we ran out of dish soap. 주방 세제가 다 떨어졌어요. 이 문장을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1: We ran out of dish soap.
0: We ran out of dish soap. 입니다. 자, 일단 우리 집에서는 물론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동으로 사는 집에서 뭔가가 없어졌잖아요. 그럴 때는 we를 쓰죠. 그래서 we.

0: we로 쓴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run out of 뭐뭐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게 떨어지다, 뭐 다 소진됐다. 그럴 때 쓰는 게 run out of 뭐뭐입니다. 근데 이미 다 소진된 상태이니까 ran out of 과거 형태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we ran out of 뭐뭐는 우리 뭐뭐가 다 떨어졌어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We ran out of, we ran out of. 자, 그럼 뭐가 다 떨어졌을까요? 그릇을 닦는 세제를 보통 dish soap 이렇게 부르죠. dish가 그릇이고 soap가 비누잖아요. 그래서 주방 세제를 dish soap이라고 하고요. 뭐 이 밖에도 사실 다른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detergent라고도 많이 말하죠. detergent. Dishwashing liquid? Maybe?
1: Maybe.
0: Maybe you could use that. The dish soap를 아마 일상적으로는 가장 많이 쓰지 않을까. Detergent도 많이 쓰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1: I think you use that more for the stuff that you put in the dishwasher, though.
0: 아, 그쵸. Dishwasher 안에 넣는 거를 detergent라고 더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네, 식기 세척기 안에 넣는 거를 보통 detergent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거지할 때 쓰는 주방 세제는 dish soap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we ran out of dish soap. 한번 연습해 볼까요?
1: We ran out of dish soap.
0: We ran out of dish soap.
1: We ran out of dish soap.
0: We ran out of dish soap. Okay, good job.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뭘까요?
1: We ran out of 뭐뭐.
0: 네, 그래서 필수 재료나 뭐 살림살이나 뭔가가 다 소진돼서 없어졌다. 그럴 때 쓰는 거죠. We ran out of 뭐뭐. 자, 그럼 뭐뭐가 다 없어졌는지, 다 떨어졌는지 한번 예문 만들어 볼게요.
1: Okay, let's start with something that might happen when you're cooking.
0: Mm-hmm.
1: We ran out of onions.
0: 네, 요리할 때 재료가 소진됐을 수도 있죠. We ran out of onions. Onion은 양파입니다. 그런데 양파가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왜 복수로 쓸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보통 이렇게 복수로 대표해서 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we ran out of onions. 양파가 다 떨어졌어요. 라는 말입니다. We ran out of onions.
1: We ran out of garbage bags.
0: Garbage bag. 쓰레기 봉투잖아요. 여기도 역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bags, plural, 네, 복수를 사용해 줘야 되겠죠? We ran out of garbage bags.
1: We ran out of batteries.
0: 배터리가 다 떨어졌어요 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배터리는 특히 사이즈별로 진짜 다양하잖아요, 종류가. We ran out of batteries.
1: Hmm, is there any coffee left? 남은 커피 있어?
0: No. 아니, we ran out of coffee beans. 커피 원두가 다 떨어졌어.
1: 아이고.
0: I'll go get some right now. 네, 지금 가서 바로 사오겠습니다. 네, so we ran out of coffee beans. 커피 원두가 다 떨어졌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1: We ran out of salt.
0: Oh, no. 언니는 없는 것보다 더한데요. We ran out of salt. 소금이 다 떨어졌다라는 말이죠.
1: Salt보다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0: 네, 있어요?
1: We ran out of shampoo.
0: 어떡해요. 샤워하러 딱 들어가서 머리에 물을 이미 적셨는데 샴푸가 없어요.
1: Oh, no.
0: 샴푸가 다 떨어졌어요. We ran out of shampoo. 샴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제가 20대 때요.
1: 네.
0: 샴푸하고 컨디셔너, 그 린스를 하고 다 이제 씻고 나왔어요. 그리고 방송을 하러 갔어요.
1: 네.
0: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방송 헤드폰을 꼈잖아요.
1: 네.
0: 잠시 쉬려고 헤드폰을 내렸는데 헤드셋이 뭔가 이상한 게 묻어.

0: 되는 거예요. Creamy. 뭐지?
1: Oh, no.
0: 컨디셔너를 헹구지 않고 rinse를 rinse 안 하고 나왔어요.
1: You didn't rinse the rinse.
0: 네, 그래서 네, 큰일 날 뻔했죠. Other expressions
1: yeah,
0: we ran out
1: of?
0: More.
1: We ran out of toothpaste.
0: Toothpaste. 치약이죠. We ran out of toothpaste.
1: We ran out of flour.
0: Flour. 자, flour는 꽃이잖아요. 꽃이 아니죠.
1: 아닙니다, 이제는.
0: 꽃일 때는 flowers S를 붙여야 돼요. 네. 여기서 S를 안 붙은 거는 밀가루이기 때문이죠.
1: 네.
0: We ran out of flour. F-L-O-U-R. Mm-hmm. 밀가루죠.
1: We ran out of bubbles.
0: Bubbles?
1: 네.
0: Oh.
1: You know, the bubble mix.
0: 그쵸.
1: Maybe you have a bubble wand or a bubble gun. We ran out of bubbles. So we came home.
0: 그쵸.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품 부는 거. 뭐 총으로도 거품을 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거품을 쏠 수 없을 때 we ran out of bubbles 라고 하면 됩니다. 그때는 bubble liquid 라고 안 해도 돼요?
1: Oh, 사실, sure. Yeah.
0: 사실 버블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액체가 없어서 버블을 더 못 부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1: 조금 더 재미있게 말해서 we ran out of bubbles.
0: 네. 그렇게 해도 되고 bubble
1: either,
0: liquid.
1: 아이들 그렇게 생각하죠.
0: 아, 그렇죠. 네. 맞아요.
1: We ran out of clean socks.
0: 오, 빨리 빨래를 해야 되겠네요. We ran out of clean socks. 깨끗한 양말, 빨래해놓은 양말이 다 떨어졌다라는 말이죠. 네.
1: 그리고 아까 ran out of energy 또 말할 수 있다고 하셨죠?
0: 그렇죠.
1: You can say we ran out of steam.
0: We ran out of steam. Steam은 증기라는 뜻이잖아요.
1: Mm-hmm.
0: 근데 우리 증기 기관차, steam engine 기억나시죠? 옛날에
1: 네.
0: 그 기차들. 그런데 증기 기관차가 증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It can't move.
1: Mm-hmm.
0: 그래서 거기에 빗대어서 사람이 we ran out of steam이라고 하면 아까 we ran out of energy처럼 기운이 빠져서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Did we run out of steam? Not yet.
1: Not yet. We still have some steam.
0: 아, okay.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
1: Okay. 마지막으로 we ran out of stickers.
0: Oh, bad news for kids.
1: Yes.
0: 스티커가 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애들은 울 수 있어요. We ran out of stickers. 네,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집에서 뭐든지 있어야 되는데 다 떨어진 물건이 있다. We ran out of 뭐뭐.
1: Mm-hmm.
0: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1: We ran out of onions.
0: We ran out of onions.
1: We ran out of garbage bags.
0: We ran out of garbage bags.
1: We ran out of batteries.
0: We ran out of batteries.
1: We ran out of coffee beans.
0: We ran out of coffee beans.
1: We ran out of salt.
0: We ran out of salt.
1: We ran out of shampoo.
0: We ran out of shampoo.
1: We ran out of toothpaste.
0: We ran out of toothpaste.
1: We ran out of flour.
0: We ran out of flour.
1: We ran out of bubbles.
0: We ran out of bubbles.
1: We ran out of clean socks.
0: We ran out of clean socks.
1: We ran out of steam.
0: We ran out of steam.
1: We ran out of stickers.
0: We ran out of stickers. Daddy, buy me some more. 네. 자, 이렇게 해서 We ran out of 뭐뭐 같이 연습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보세요.
2: 저 좀 도와줄래요? 주방 세제가 다 떨어졌어요.
3: 싱크대 아래 수납장을 찾아봐요. 리필용이 있을 거예요.
2: 찾았어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3: 전만 해요. 다른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줘요.
0: 안에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자, 그래서 저 좀 도와줄래요? 라고 질문을 했죠. 이거는 좀 쉬울 것 같아요. 그쵸? Help 들어가는 거. 주방 세제가 다 떨어졌어요.
1: 아하.
0: 다 떨어지다는 run out of 들어간 표현이 있었죠. 과거 형태로. 아, 싱크대 아래 수납장을 찾아봐요. 자, 싱크대. 영어이긴 합니다. 근데 영어는 그냥 sink라고 하죠. 근데 싱크대가 장소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맨 뒤에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수납장은 cabinet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리필용이 있을 거예요.

0: 생각해 보세요. 찾았어요. 찾았다. Find의 과거형 됐으면 될 것 같고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알려주다. Letting me know.
1: Thanks for telling me.
0: 아니면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You're welcome.
1: You're welcome.
0: 또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방법들도 많을 것 같아요.
1: Mm-hmm.
0: 다른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줘요. 말해주세요. 나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떤 표현들이 있었는지 그럼 이제 영어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Can you help me? We ran out of dish soap.
3: Oh, look in the cabinet under the sink. There should be a refill.
2: I found it. Thanks for the tip.
3: No problem.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else.
0: 자, 처음에 저 좀 도와줄래요? 주방 세제가 다 떨어졌어요. 라고 말했죠?
2: Can you help me? We ran out of dish soap.
1: Can you help me?
0: 도와줄래요? 라는 말이고요.
1: We ran out of dish soap.
0: 주방 세제가 다 떨어졌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완벽하게 잘 들리고 말할 수 있겠죠? 이어서, 아, 싱크대 아래 수납장을 찾아봐요.
3: Oh, look in the cabinet under the sink.
1: Oh, look in the cabinet under the sink.
0: 좀 생소한 표현들이 나오죠. Look, 보다죠. 근데 어디를 봐야 돼요? 수납장 안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look in the cabinet. 근데 이 수납장이 어디에 있어요? 싱크대 아래, under the sink. 그래서 순서는 바뀝니다. Look in the cabinet under the sink. 그러면서 리필용이 있을 거예요 라고도 했네요.
3: There should be a refill.
1: There should be a refill.
0: There should be 뭐뭐는 뭐뭐가 있을 거예요 라는 뉘앙스의 표현이에요. A refill. 리필 하나를 뜻하는 거죠. There should be a refill. 리필용이 있을 거예요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어서 남편이 찾았어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2: I found it. Thanks for the tip.
1: I found it. Thanks for the tip.
0: 찾았어요는 I found it. Find의 과거 found를 쓴 거고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Thanks for the tip. Thanks for the tip. 물론 thanks for letting me know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팁이 여기서는 그냥 알려준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info,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1: Yeah, a tip is usually a small piece of information that's very helpful.
0: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에 아내가 천만에요. 다른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줘요.
3: No problem.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else.
0: 천만에요.
1: No problem.
0: 네, 뭐 you're welcome도 되지만 no problem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다른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줘요.
1: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else.
0: 자, 이 문장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let me know, 저에게 알려주세요. If you need anything else, 만약에 당신이 다른 게 필요한 게 있다면 이라는 말입니다. 네, 이 문장 나중에 또 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If it's easier, you could say it the other way around. If you need anything else, let me know.
0: 그쵸, 두 개를 바꿔서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의 대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2: Can you help me? We ran out of dish soap.
3: Oh, look in the cabinet under the sink. There should be a refill.
2: I found it. Thanks for the tip.
3: No problem.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else.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발음 연습해 볼게요. 오늘은 ran out of, 여기 연음을 주의하시면 돼요. ran out 하면서 T 발음은 모음 소리 사이에 껴서 리을처럼 부드럽게 발음이 되죠. ran out of. 그리고 dish soap. 여기 sh, s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천천히 발음해 주시면 돼요. 연습해 볼까요?
1: We ran out of dish soap.
0: We ran out of dish soap.
1: We ran out of dish soap.
0: We ran out of dish soap. 많이 많이 연습해주세요.
1: We ran out of time, everyone. Good job.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자키였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슬픔을 나누면 정말 반이 될까요? 속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가족이 늘어놓는 불평불만을 듣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도 우울해집니다. 가까운 사이니까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라지만 일방적인 하소연은 고민 상담과 다릅니다. 이야기를 듣는 게 버겁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날이 선 가족과 마주치고 대화하는 상황부터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쁘니까 이따 보자는 식으로 상대가 감정을 가라앉힐 때까지 자리를 피하는 게 좋고요. 내가 느끼는 불편함을 솔직히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화제를 돌려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힘들었겠네, 그렇구나 정도로 상대와 나의 감정을 분리해 대화를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사랑한다고 상대의 기분마저 늘 맞춰줄 필요는 없어요. 건강한 관계는 나를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저는 이보영이고요.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e.
0: 네, 자 이번 주 내내 그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에 대해서 가족들은 어떻게 react 그 말로 반응했는지 실제 이제 그 아기를 가진 입장에서는 a bit tired but overall okay. Overall right. good. 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1: Overall good.
0: 네, 약간은 조금 힘들긴 하지만.
1: Right.
0: 네.
1: Just a bit tired.
0: 네, 그렇죠. Yeah. 자, 오늘은요. 7월호 4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 Right.
0: 이제 그 제리는 줄리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덧이 약간 있고요. 조금 힘들어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상태라고 하는지 들어볼까요?
1: Mm-hmm. 아니 요즘 줄리는 어떻게 지내?
0: 약간 피곤해하고 입덧이 있어.
1: 그거 꽤 큰 일인 거지.
0: 응, 그렇지. 하지만 더 잘 먹고 좀 쉬려고 노력 중이야.
1: 스스로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네.
0: 네, 아주 그냥 뭐 일상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걔는 어떻게 지내니? 라고 말하면서요.
1: Yeah, how's she doing? How's she feeling these days?
0: 그렇습니다. Right? 바로 어제 했던 표현 중에서 How is your cousin doing these days? Right. 라는 문장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How is 누구누구 doing these days? 하면은 누구누구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 중이냐? 보통
1: right.
0: 이제 건강 상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궁금할 때 물을 수 있는 말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How is she feeling these days? 같은 뜻인 거죠.
1: Feeling, 느낌이잖아요.
0: 네.
1: 근데 어제 내용에서 이제 이어서 어제 좀 힘들었다, 좀 이렇게 어려웠다. 근데 뭐 OK라고 이제 반응을 했는데
0: 네.
1: 그걸 알고 있으니까 요새는 어때?
0: 어.
1: How's she doing? 해도 되고
0: 어.
1: How's she feeling these days?
0: How's she feeling these days?
1: Is also okay.
0: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뭐 마음 상태라든지 뭐 정신 상태 이런 걸 feeling이라고 해서 꼭 말한다는 것보다는 그 그냥 안부를 묻는 거죠.
1: Right.
0: 그러니까 임산부인 줄리의 몸 상태 등 안부를 묻는 거라서 feeling these days라고 바꿔 묻는 건데요. How is she feeling these days? 그랬더니 약간 피곤해하고 입덧이 있어.
1: A bit tired and she gets morning sickness.
0: 네. A bit tired. 바로 이제 어제 나왔던 표현이 그대로 똑같이 나온 건데 a bit tired. 조금 피곤해해. 그러니까 she's feeling a bit tired. 이런 말이 되는
1: right.
0: 거죠.
1: 어제 배웠죠.
0: 네,
1: Just
0: 맞습니다.
1: a bit tired.
0: Just a bit tired.
1: Same context.
0: 네. But over

0: overall good.
1: Overall good.
0: 그렇죠. 그게 어제 말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드디어 입덧 얘기가 나왔습니다.
1: 입덧.
0: 입덧.
1: Morning sickness.
0: Morning sickness가 바로 입덧을 가리키는 거군요.
1: Right.
0: 네.
1: You know, in this situation, you know, she's a bit tired and she gets morning sickness. 그래서 gets 하면 I don't think it's like every single day, but pretty often.
0: Yes.
1: Yeah. Right.
0: It gets more and more often.
1: More and more often
0: as
1: right.
0: you go along, right?
1: 여기서 입덧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있다. She is struggling with morning sickness. 해도 괜찮아요.
0: She is struggling with morning sickness.
1: Yes.
0: 아 그렇구나. Yeah. 그러니까 morning sickness. 그 motion sickness에 대해서 여러 번 말했었죠.
1: 그쵸.
0: 그러니까 뭔가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좀 미슥미슥거리는 거 네. 이런 게 이제 멀미라고
1: 멀미.
0: 말할 때
1: 그쵸.
0: motion sickness. 뭐 배 멀미는 seasick, 뭐 비행기 멀미는
1: airsick,
0: 자동차 멀미는 carsick.
1: Car sick.
0: 근데 train sick는 없어요.
1: 그러니까 그건 못 들어봤어요.
0: 그렇죠.
1: 트레인에는 뭔가 이렇게 좀 안전하게 갇혀 있어가지고
0: sickness가
1: 멀미가 없나 봐요.
0: 네, 그런가 봐요. 자, 그래서 뭐뭐 이제 sick해가지고 이제 이 sick는 단순히 아프다라는 뜻보다도 약간 울렁거림을 사실은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특히나 그런 증상이 저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증상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지 morning sickness가 바로 입덧이 되겠고 she gets morning sickness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반적인 상태를 가리켜서 gets를 쓴다는 건데요. She has morning sickness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1: She has 하면 거의 매일매일 있는 거고 She gets morning sickness 하면 자주 있는데 매일은 아니에요.
0: 아 그렇구나.
1: 네.
0: 그러니까 이렇게 morning sickness를 느끼게 될 때가 있는 거군요.
1: 그쵸.
0: 그렇게 되어진다는 말이 get가
1: right.
0: 되니까요. 근데 이걸 바꿔 말할 때 지금 47쪽을 보시면 조금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임신에 관련해서 She gets nauseous in the morning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 Nausea.
0: Nausea.
1: Nauseous.
0: 네.
1: 와, 너무 어지럽고 막 토할 것 같고.
0: 맞아요.
1: 결국 입덧이죠.
0: 네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she gets nauseous in the morning 하면 아침에 메스꺼워하는 때가 있다. 혹은 she has 그때 말씀하신 cravings라는 단어를 또 쓸 수가 있어서
1: cravings.
0: she has a lot of cravings 하게 되면 특정 음식이 계속 당겨한다.
1: That's right.
0: 네, 그때 또 has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1: So she also has unusual cravings 라고 표현할 수 있죠.
0: Unusual cravings.
1: 그때 뭐였죠?
0: Pickles and ice cream.
1: I want some pickles and ice cream. You want to eat them together? Like, yes.
0: 아,
1: unusual cravings.
0: 그건 좀 신기하다.
1: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데
0: 네.
1: 그 표현 자체가 정말 평소에 안 먹는 그 음식들을 막 이렇게 막 땡기니까 they're very weird and strange and unusual.
0: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unusual 하게 되면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 좀 희한하게 네 그래서 gets와 has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1: 제 친구가 있는데 옛날에 그 평생 채식만 하던 친구가 한 번도 치킨 먹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Honey, I want some chicken 이러더래.
0: 어머.
1: 그래서, What? You're a vegetarian. I know, but I need chicken right now. 그래서 평생 처음으로 임신했을 때 치킨을 먹었대요.
0: 아,
1: 너무 그래서, 땡겨가지고.
0: 어머, Then what happened after that?
1: And then she went back to being vegetarian. 너무나 이상하지 않아요?
0: 아니, 한번 맛보면 다시 돌아가기 어려울 텐데.
1: 그러니까요. I would be eating it all the time.
0: 그러니까요. 오, 그렇구나. 자, 여기서는요. She gets morning sickness. 그러니까 how is she feeling these days? 이 말에 대해서 a bit tired and she gets morning sickness. 이제 입덧이 시작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1: Yes.
0: 자,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2: How is she feeling these days?
3: A bit tired and she gets morning sickness.
0: And she gets morning sickness. 자, she has morning sickness라고도 보통 말할 수 있다곤 하지만 아까 우리 말씀드리신 것처럼 그거는 그런 증상이 늘 있다. I have a cold. 나 지금 감기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1: right.
0: 이럴 때 이제 have는 그런 의미에 가깝겠고 여기서처럼 she gets morning sickness 하면은 from time to time 뭐 이제 때로 종종 이런
1: right.
0: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데 가깝습니다.
1: Yes.
0: 자, 그 말을 듣고 morning sickness라고 하니까 그거 꽤 흔한 거 맞지?
1: That's pretty common, right?
0: 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입장에서 morning sickness 하니까 굉장히 심각하고 뭐 이런 거 아닌 거지? 라는 뜻으로 That's pretty common, right?
1: right.
0: 그거 꽤나 흔한 거 맞지? 라고 하네요.
1: Yeah, that's pretty common. So if something is common, that it's like everywhere. It happens all the time.
0: Right.
1: It's common.
0: It's common.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C-O-M-M-O-N, common, 흔하고 일반적인 거다.
1: That's right.
0: common, 그렇죠. 그럼 그거 흔한 일이야. That's pretty common, 그 꽤 흔한 거야. Right? 내 말이 맞지? 라고 하는데 선생님, common 하면 늘 떠오르는 단어가

0: 그 상식은 common knowledge라고 되더라고요.
1: 뭔가 이렇게 과학적인 요소들은 knowledge라고 표현해요.
0: 네.
1: sense는 말 그대로 감각이잖아요.
0: 네.
1: 이게 100%다, 100%가 아니기 때문에 salt melting in water, it's 100% scientific fact. 근데 sense는 fact가 아니잖아요.
0: 네.
1: 그래서 fact는 무조건 knowledge로 표현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냥 흔히 뭐뭐 대중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뭐 반응한다고 할 때는 common sense로 표현하고
0: common sense.
1: 솔직히 common sense도 100%는 아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긴 한데
1: right.
0: 아,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상식 그러면 무조건 common sense라고 외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어떤 밝혀진 지식에 대해서 말할 적에도 common knowledge라고 해야 된다라고 누가 이제 고쳐준 적이 있었는데
1: 맞습니다.
0: 그, common sense라고 하는 건 조금 잘못된 말이 되겠군요.
1: 엄밀히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0: 그렇죠. 엄밀히 따지자면 꼬치꼬치.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Common이 나와서 말씀드렸고요. That's pretty common, right? 그렇게 she gets morning sickness 하면은 that's pretty common. 그 꽤 흔한 일인 거 맞지? 라고 했더니요. 하지만 잘 먹고 더 쉬려고 걔가 노력을 하더라고.
1: Yeah, but she's trying to eat well and rest more.
0: 네, 그렇습니다. She's trying to eat well and rest more. 라고 하는데 right. 자, 두 가지를 지금 노력 중인 거예요. 잘 먹어야겠다, 더 많이 쉬어야겠다 라고 해서 She's trying to eat well and rest more. 자, 잘 먹는다, 특히 영양을 생각하면서 잘 먹는다, eat right. well이 되는군요.
1: Yeah, are you eating well? We often ask as a parent. You would ask your children, are you eating well?
0: Are you eating well?
1: Are you exercising and eating well?
0: 그
1: 잘 먹고 다니냐?
0: 그냥 밥은 먹고 다니냐? 할 때 are you eating well은 좀 아닐 것 같고 그때는 잘 먹고 다니냐 이런 경우는 이제 스스로 영양 생각하면서 챙겨 먹느냐라는 그쵸. 말이 are you eating well이 되겠군요.
1: Yeah. Basically, are you eating healthy, a good and healthy food every
0: right.
1: day?
0: 아 그렇습니다. Yeah. So she's trying to eat well.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보다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신경을 쓴다. She's trying to eat well and rest more. 그러니까
1: right.
0: 더 일부러 쉬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1: So trying. In English, we like to use the word trying a lot.
0: Yes.
1: Because we don't want to guarantee somebody. 확실히 이렇다 저렇다라기보다는
0: 네.
1: 시도, 너 노력하고 있다, 뭐 시도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I'm trying,
0: 그렇죠.
1: I'm doing my best.
0: 맞습니다. Yeah. 그 trying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써서 힘들지만 내가 애를 쓰고 있다는 말이 trying이 된다는 거예요.
1: That's right.
0: 네, 자 그래서 뭐 그 여기서 잘 먹고 더 쉬려고 애쓴다. I'm trying to eat well and rest more 라고 그분이 얘기했겠죠. 여기서는 she's trying to eat well and rest more 라고 합니다.
1: That's right.
0: 자, pretty common 그리고 eat well and rest more 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들어보세요.
2: That's pretty common, right?
3: Yeah, but she's trying to eat well and rest more.
0: But she's trying to eat well and rest more. 자,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오, 듣고 보니까 스스로 잘 알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네.
1: Sounds like she's taking good care of herself.
0: 네, sounds like 자, 어제 대화에도 나왔던 표현이잖아요.
1: Sounds like.
0: 그렇죠. 듣고 보니 그런 것 같네. Sounds like. 그다음에 she's taking good care of herself.
1: Yes.
0: 그 줄리라는 친구가 스스로 알아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1: Sounds like.
0: 네.
1: I'm not 100% sure, but. It appears. Sounds like.
0: 듣고 보니, 네 말 듣고 보니 그런 것 같다. She's trying to eat well and rest more 라고 하니까.
1: Right.
0: 자, take care of 라고 할 때는 누구누구를 돌본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1: Right. Take care.
0: Take care 까지만 말하기도 하잖아요.
1: 그건 이제 누구랑 인사할 때. 작별할 때 bye bye, take care.
0: Take care. 너 잘 지내라 라는 말인데 사실 그 말은 take care of yourself.
1: Right.
0: 그래서 너 자신을 스스로 잘 좀 돌봐라. 즉, 잘 챙겨서 먹고 잘 지내라라는 말이 될 텐데
1: right.
0: take good care of yourself 라고 하니 스스로를 잘 돌본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 Yeah. Take good care of yourself.
0: Take good care of yourself. Yeah. 그렇죠.
1: 이렇게도 표현하죠.
0: 네.
1: Take good care of each other.
0: Take good care of each other.
1: If you're talking to a husband and wife, you know, boyfriend, girlfriend, or even friends, siblings, take good care of yourself.
0: 근데 yeah. 그렇게 말하려면 내가 나이가 좀 있고 좀 어린 친구에게 말하거나 좀 이렇게 어른 같은 입장 아니에요?
1: Not always, no.
0: 선생님이 친구한테 그런다고요?
1: Sure. 좀 오랫동안

0: 안 볼 친구들한테는 너희들 잘 돌보면서 잘 살아. 나중에 봐.
1: 그럼
0: 아,
1: 너나 잘해 이러면 어떡해?
0: 그러면 나도 잘할게.
1: 아예 그렇지 않겠죠. 제가 여쭤본 이유는 너희 둘이 서로 잘해주고 잘 그렇게 사이좋게 살아? 뭐 이런 말이 된다는
0: That's right,
1: 거잖아요.
0: that's right, that's right.
1: 아,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죠.
0: Sure, yes.
1: Take good care of each other. 맞다. 결혼식에 갔을 때, 친구 결혼식
0: Yes.
1: 갔을 때왜 친구들, 오신 친구들 한마디 하라고 이렇게 비디오로 찍는
0: Ah,
1: 경우
0: that's right, that's
1: 있거든요.
0: right.
1: 그럴 때 Take good care of each other. 그렇게 말하면
0: Yeah,
1: 좋겠다.
0: that's perfect.
1: 네, 그죠?
0: Yeah, congratulations on your wedding. Please take good care of each other.
1: Please take good care of each other.
0: Yes.
1: 서로 서로에게 잘해 주시기 바래요.
0: Right.
1: 좋은 말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0: You're wishing them good luck, good
1: 네.
0: fortune, blessings. Sure.
1: 그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I wish you all the blessings in the world. 아, 그래도
0: Absolutely.
1: 돼요?
0: Of course.
1: 이 세상 모든 복을 다 받기
0: 다
1: 바래.
0: 가져가.
1: 네. 네. 자, sounds like she's taking good care of herself. 자, 이 부분입니다. 들어보세요.
2: Sounds like she's taking good care of herself.
1: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화에서는요. How is she feeling these days? 그다음에 gets morning sickness? Pretty common. 그리고 trying to eat well and rest more. 마지막으로 taking good care of herself까지 보셨습니다. 자, 이제 전체 대화 듣죠.
2: How is she feeling these days?
3: A bit tired, and she gets morning sickness.
2: That's pretty common, right?
3: Yeah, but she's trying to eat well and rest more.
2: Sounds like she's taking good care of herself.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0: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1: 네, 이제 큰 소리로 저희와 함께 각 문장을 두 번씩 말해 보세요.
0: Let's go.
1: 그래, 요즘 줄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How is she feeling these days?
0: How is she feeling these days?
1: 약간 피곤해 하는데 입덧이 있어. A bit tired and she gets morning sickness.
0: A bit tired and she gets morning sickness.
1: 오, 그거 꽤 흔한 거지? That's pretty common, right?
0: That's pretty common, right?
1: 하지만 잘 먹고 더 쉬려고 노력 중이더라. Yeah, but she's trying to eat well and rest more.
0: Yeah, but she's trying to eat well and rest more.
1: 오, 들어보니까 스스로 알아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네. Sounds like she's taking good care of herself.
0: Sounds like she's taking good care of herself.
1: 여기까지입니다.
0: 예! Ooh, good job, everyone.
1: 아유, 잘하셨어요. 그 take care of 하게 되면 물론 여기서는 oneself가 되니까 뭐 myself, herself 이런 식으로 자기
0: Right.
1: 자신을 돌본다는 말이 되지만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도 있죠.
0: Yeah, take care of someone. Like take care of your mother. Take care of Diane.
1: Right.
0: She's sick and she's alone. I'm taking care of her.
1: 그렇게.
0: Right.
1: 그러니까 알아서 이제 돌봐준다. 근데
0: Yeah.
1: take care of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나 일을 가리키는 말이 올
0: Yeah.
1: 수도 있지 않나요? Let
0: Right.
1: me take care of it. 하면 내가
0: Right.
1: 알아서 처리할게.
0: Yeah. Fix the problem, fix the issue.
1: 네.
0: Yeah, I'll take care of it.
1: I'll take care of
0: 내가
1: it.
0: 해결할게.
1: 그렇죠. 그러니까 take care of가 어떤 것을 solve the problem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0: Take care of something. That's a good point.
1: 네.
0: Take care, 돌보는 것도 care이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다. 내가
1: 네.
0: 뭐 마무리할게. 라는
1: 네.
0: 차원에서도 take care.
1: Take care.
0: Go home. I'll take care of the rest.
1: 아,
0: I'll take care of this project.
1: 먼저 집에 가. 내가 나머지는 알아서 내가 할게.
0: Yes.
1: I'll take care of the rest.
0: Right.
1: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퀴즈 내주실까요?
0: Okay. 그분은 아침에 어지러워요.
1: 오, gets dizzy, dizzy 하는 그 gets dizzy를 활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0: Dizzy.
1: 네,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세요.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0: And this was Juch.
1: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0: Easy
1: Easy English.
0: English.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steadily. 뜻은 꾸준히.

준희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The obesity rate among Korean adults has risen steadily over the past decade to nearly 35%, with more than half of men in their 30s and 40s now obese. 여기서 steadily라는 표현은 어떤 변화가 급격하지 않고 일정한 흐름으로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Housing prices have risen steadily over the past 5 years. 주택가격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뉴스에서 steadily increasing, steadily improving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꾸준히 변화가 이어지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Steadily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sentences.
1: Right.
0: But we don't. We don't.
1: You know what? When it comes to language learning, though, there's a big difference between fluency and accuracy.
0: Yes.
1: And if you want to be fluent, that just means you're flowing like water. Mm-hmm. You know, you're not stopping.
0: Yeah.
1: And that also means you can make mistakes.
0: Of course.
1: Whereas if you want to speak accurately, then there should be no mistakes.
0: Yeah.
1: But that also means sometimes it won't be that fluent.
0: Yeah.
1: So if you're really looking to improve your spoken English, at least, you know, then maybe just go for the flow of things.
0: Mm-hmm.
1: Don't worry about making mistakes.
0: Yeah. And I think that is why we have that conception that you have to live abroad or you have to live in that country and be immersed in that culture in order to become fluent. But I think these days,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ways that you can get around that.
1: 네. 유창하게 영어를 한다는 거, 뭐 아니면 다른 언어를 한다는 것이랑 정확하게 하는 것은 사실 달라요. 우리가 뭐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그 언어로 된 아주 전문적인 직업을 갖는다든지 할 때는 정확성을 추구해야 되겠지만
0: yes.
1: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여행을 할 때 언어를 쓴다든지 외국인 친구를 사귄다든지 할 때의 요 유창성을 추구한다라고 하면은 실수는 얼마든지 해도 돼요. 원어민도 해요.
0: Yeah,
1: 계속합니다.
0: Course.
1: 네, 중간중간에 문법 구조도 바뀌어요. 말하다가 더듬기도 하고 아니면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기도 하고
0: Yeah, as a native speaker, I mean, how many of us speak grammatically correct
1: 그래요,
0: sentences
1: 그래요.
0: in full sentences all the time?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흐름을 이어가는 것을 좀 더 중시한다면은 더 유창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이렇게 외국어로 말할 때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잡아봤습니다. 얼굴에 철판 깔고 일단 해야 돼.
0: Oh, this is very important.
1: 철판 깔고
0: yeah.
1: 일단 해야 된다. 이거 영어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외국어 공부 이 여정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고요.
0: Yes.
1: 그다음에 오늘 날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0: Yeah.
1: 아, 새벽에 또 천둥, 번개가 치면서 아, 저는 여러 번 깼는데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0: I since I've moved, it's a much older apartment. We don't have the windows that block out all the noise.
1: Mm-hmm.
0: I hear everything.
1: Yeah, exactly.
0: So I hear not only the cars and the screeching tires, but also the birds, and I hear nature.
1: Yeah.
0: And the rain and the lightning and thunder. So I've been. It's hard to sleep.
1: Exactly. Yeah. It was, you know, raining cats and dogs yesterday.
0: Yeah.
1: I think we're expecting the same today.
0: Yeah.
1: I mean, this whole week.
0: Yeah, and I noticed that there are a lot more cars on the road. So if you are driving, be careful.
1: Absolutely.
0: Maybe
1: the roads are slippery.
0: Leave a little bit earlier this morning.
1: Yes, yeah. Yes. Traffic does tend to get more congested when it's rainy. So keep that in mind. Let us know what the weather is like in your region. 여러분이 듣고 계신 곳의 날씨도 알려주시고요. 사연 또 무모한 문장 모두 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핸드폰으로 바로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무료인 EBS 반디 애플리케이션 또 EBS 라디오 공식 채널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채팅창으로 참여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무모한 문장은 일부 마지막에 같이 살펴보는데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도전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모닝 헤드라인스 시작합니다.
0: 8 major global investment banks have raised their average 2026 economic growth forecast for Korea to 3%, with the upward revision largely attributed to record-breaking June semiconductor exports.
1: 해외 주요 투자은행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가 전보다 오른 3.0%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상향 조정에는 지난달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0: The first fully annotated English translation of Samguk-yusa has been published by the University of Hawaii Press under the title Vestiges of the Three Kingdoms of Ancient Korea, capturing a monumental work that has profoundly shaped Korean historical and cultural identity.
1: 한국인의 역사적 또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기념비적인 저작 삼국유사를 방대한 주석과 함께 처음으로 영문으로 전부 번역한 완역본이 미국 하와이 대학교 출판부에서 고대 한국 삼국의 흔적

0: that are provided for these texts or images or data sets.
1: 네, annotated라는 게 주석이 달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세한 설명이 다 이렇게 있을 겁니다.
0: Yeah.
1: 아무래도 우리말을 하지 않는 외국인이 이 삼국유사를 읽었을 때는 부연 설명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0: Right.
1: 그런 것들이 붙어 있는 거죠.
0: Yeah, so like if you don't know the language, for example, if there's something that was written in the Korean language, it might have a little annotation that explains what that is.
1: 그렇죠. And the book itself is being described as being very monumental.
0: Right. So this means that it primarily describe something that is of massive size, scope, or enduring historical significance.
1: 네, 그래요. 삼국유사가 굉장히 기념비적인 그런 책이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책이다. 이게 monumental이 되겠습니다. 이 번역 작업도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0: Yep.
1: 3대에 걸쳐서 60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0: yeah.
1: 3명이 같이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 The first fully annotated English translation of 삼국유사 has been published by the University of Hawaii Press under the title Vestiges of the Three Kingdoms of Ancient Korea, capturing a monumental work that has profoundly shaped Korean historical and cultural identity.
1: All right, well, let's take a break. 자, 사연 보겠습니다. 이은미 님이요. 어제 저녁에는 매미 소리가 들리더니 오늘은 하늘에 구멍이 난 듯해요. 변덕스러운 날씨, 마음 잘 다잡고 잘 지내봐요 하셨습니다.
0: Yeah.
1: It's really hot one day and it rainy
0: is.
1: The next. Today it's going to be both rainy and
0: hot
1: in the afternoon. 정경희 님은요. Learners can make mistakes. Anyone can make mistakes. If you're afraid of being wrong, you'll never grow. 네, 맞습니다.
0: Very true.
1: Not just learners, but as I said before, native English speakers make mistakes all
0: always
1: the time.
0: Always make mistakes.
1: But that's not a problem.
0: Mm-hmm.
1: Native Korean speakers, don't we make mistakes?
0: All the time.
1: In Korean,
0: yeah.
1: Because we're not, you know, trying to aim for perfect Korean sentences. We're just trying to say what's on our minds.
0: Mm-hmm.
1: And that's the same with English.
0: Yeah.
1: 박희숙님, 남편과 함께 인도네시아 여행 왔는데요. 여기는 건기라
0: oh.
1: 아침 날씨는 쌀쌀하니 너무 시원합니다. 모두들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2시간 늦어요 하셨습니다.
0: Oh, okay.
1: 아, 그러면 지금 한 아침 6시가 조금 넘었겠네요. 맞나요? 아, 아니다. 아, 예, 맞나요?
0: Yeah,
1: 네,
0: yeah.
1: 그렇군요. 네.
0: Yeah, it's still very early morning.
1: Very early in the morning,
0: yeah.
1: Yes. Well, thank you for tuning in from Indonesia.
0: Oh, I would have imagined it would have been wet there as well, but it's dry.
1: No? Yeah. 김태은님은 작년에 영어 회화 공부 시작한 56세 아저씨입니다. 일하면서 늘 모스 듣는 걸로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어 표현도 나아지더라고요. 방법도 모르고 그냥 해요. 아직 답답하긴 하지만 포기는 안 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0: I think that's the spirit.
1: Exactly.
0: Yes.
1: And there is no such thing as being too old to learn.
0: And I think there's no such thing as there being a way to do something.
1: Exactly.
0: Yeah.
1: You can find your own way of doing it. All right. Well, today's 무모한 문장 is 얼굴에 철판 깔고 일단 해야 돼. 우리 외국어 배울 때도 이런 자세 좀 필요하죠.
0: Oh, yes.
1: Ed Sheeran의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Shape of You.

0: Ed Sheeran, Shape of You 들으셨습니다. Well, here's another reason you should learn another language. This is headline number three.
1: A recent study finds that multilingual individuals tend to have a younger estimated brain age with earlier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higher proficiency, leading to a slower brain aging process.
0: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의 나이가 더 젊은 경향이 있으며, 특히 제2 언어를 이른 나이에 배우고 능숙하게 익힐수록 뇌 노화가 더디게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How interesting.
1: Yeah, I'm happy to know at least one part of my body is a little bit younger okay. or staying young. But I have heard that when you translate shift between two different languages, that helps to prevent Alzheimer's or dementia later on in age. Okay. So that might also be related, a little bit related to this. But yeah, a new study suggests that speaking multiple languages may help to keep your brain a little bit younger. Researchers found that the estimated brain age of people who spoke 2, 3, and 4 languages appeared 6, 7, and 13 years younger. So maybe the more languages you speak, the more younger your brain is. Mm-hmm. And the study also found that learning a second language at an earlier age and achieving greater proficiency were linked to slower brain aging. While the findings point to potential cognitive benefits, researchers did caution that other lifestyle factors may have also influenced the results.
0: Exactly. 730명 정도의 사람들의 뇌 활동을 이제 연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스페인어, 바스크어, 프랑스어, 영어 이런 다양한 언어들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두 개, 세 개, 네 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언어만 구사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뇌의 나이가 많게는 6년, 7년, 13년 더 젊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입니다. 1, 2년도 아니고요. Yeah. 다만 이 사람들의 생활 습관은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또 뭔가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그게 이 연구의 한계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1: Well, it's an entry.

0: point for more studies
1: exactly.
0: in the future.
1: 맞아요. 그래도 이 7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연구했을 때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언어를 많이 할수록 뇌의 나이가 젊다는 거 이거 유의미한 것 같아요.
0: Yeah.
1: Let's have a look at 제2외국어 습득
0: Yes.
1: in English.

0: 있는 자켓을 얘기하고요.
1: It's a nice jacket.
0: Is it?
1: Yeah.
0: 아, 그렇군요.
1: It's an expensive jacket.
0: 어,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it's expected to fetch around $60,000. 경매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낙찰가가 이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고 할 때 it's expected to fetch 얼마 얼마.
1: I think it might fetch more.
0: It could do. We don't know. This is just an estimate. Yeah. 어, 한 17일 정도면은 이제 최종 낙찰가 발표되는 것 같아요.
1: Yeah, it just started, 그죠? so we'll find out. We'll 그래요. find out later this
0: 네,
1: month. Yeah.
0: 맞아요. 7일부터 17일까지 이제 낙찰이 진행이 되니까 그 final bid price는 그때 되면은 나올 것 같고요. Mm-hmm. The proceeds will be going to this what was it? Non-profit.
1: Yes, non-profit. So proceeds refers to the money or profit that's been generated from a specific activity. In this case, it was a fundraiser, basically. Yeah. But it can be from like a sale of an asset or a specific event. Mm. So in business terms, when a company sells something or like sells a business division, you can say that was the proceeds from that sale as well.
0: 수익금을 proceeds라고 합니다. S 붙여서요. Mm-hmm. 그래서 proceed 아니고 이건 또 다른 단어인데 P-R-O-C-E-E-D-S, proceeds, 수익금이 it will go to a non-profit.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Online bidding has begun at Sotheby's for NVIDIA CEO Jensen Huang's autographed iconic black leather jacket, which is expected to fetch around $60,000, with proceeds benefiting a non-profit that supports innovators and artists. Now let's move on to the final headline.
1: A study by the University of Copenhagen finds that adolescents who get insufficient sleep face a higher risk of diabetes and obesity as each additional hour of rest stabilizes blood sugar levels and reduces daily fluctuations that can trigger inflammation.
0: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않는 청소년은 당뇨병과 비만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염증 유발의 원인이 되는 1일간 혈당 변동폭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o, all the teenagers out there, you should sleep early.
1: Yeah, it's so hard though because they have so much to do.
0: Tell us more.
1: Yeah, so this new study, it suggests that teenagers who get more sleep have more stable blood sugar levels, which may lower their risk of obesity and type 2 diabetes. So researchers found that each additional hour of sleep reduced daily blood sugar fluctuations, which is an important marker of metabolic health, even though average blood sugar levels rose slightly. And the researchers said that adequate sleep can reduce sugar cravings and help regulate metabolism over time. And they emphasize that simply going to bed earlier could be an effective way for young people to improve their long-term health. And I think this might apply not just to adolescents, but to adults as well.
0: Yeah, definitely. 자, 수면 시간이 그러니까 한 시간 늘어날 때마다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니까 거꾸로 말하면은 수면이 부족해지면은 요 혈당의 안정성을 우리가 좀 보장받지 못하겠죠.
1: Yep.
0: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히 이제 10대들에 대한 연구긴 한데 청소년들 너무 늦게 자면은요. 나중에 이제 당뇨 뭐 관련된 그런 질병들 네,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혈당이 많이 오르니까요. 근데 물론 지금 이제 청소년, 아주 건강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당뇨병, 혈당 이런 거는 나랑 뭐 관련이 없는 너무 먼 미래
1: right?
0: 얘기 아니에요. Yeah.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관리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되겠는데 수면이 부족할 때 우리가 You don't have enough sleep. Mm-hmm.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또 뭐라고 할 수 있죠?
1: You say you have insufficient sleep. Insufficient means it's not enough, not sufficient. So you're getting a shorter duration, or it could also be lower quality of sleep. So that means you're waking up a lot during the night, or maybe waking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or just tossing and turning a lot. Mm. Although you may think that you are sleeping, so it's lower quality of sleep than what is required to maintain normal daytime alertness, health, and cognitive function.
0: 자, insufficient가 불충분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insufficient sleep라고 했을 때는 수면 부족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What about to stabilize?

0: 자, 오늘 모닝 헤드라인즈에서 뽑은 주요 표현 5개를 이제 캐런 선생님의 예문과 함께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ttribute A to B.
1: When you're attributing A to B, it means that you're regarding something as being caused by

0: something. Mm-hmm. So this is used when you're identifying like the creator or the source or origin of something.
1: A를 B의 결과로 본다. A의 원인을 B에 있다고 본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0: The temperature drop is being attributed to a cold front moving in from the north.
1: 기온이 이렇게 뚝 떨어진 것은 북쪽에서 내려온 한냉전선 때문인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Mm-hmm. Attribute A to B. B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monumental.
0: Monumental. So this is an adjective that primarily describes something of massive size, scope, or enduring historical significance. So it can be used to describe literal structures built as memorials or to emphasize the extreme scale of something.
1: 기념비적인 이런 뜻인데 예문 보겠습니다.
0: The scientist made a monumental contribution to the field of medicine.
1: 그 과학자는 의학계에 아주 의미 있는 기념비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세 번째 표현은 proficiency.
0: Proficiency, the state of having great skill, competence, or expertise in a specific area or task. So this is proficiency would typically be gained through training, practice, and familiarity.
1: 네, 무언가를 아주 능숙하게 잘하는 것을 얘기하죠. 예문 보겠습니다.
0: The job requires a high level of proficiency in written and spoken English.
1: 그 일은 영어 쓰기와 또 말하기를 아주 유창하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이제 요건이다라는 mm-hmm.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proceeds.
0: Proceeds. So this would be the money or profit generated from a specific activity, event, or the sale of an asset.
1: 자, 수익금. 자, 예문 보겠습니다.
0: A portion of the book's proceeds is donated directly to environmental charities.
1: 그 책의 일부 수익금은 환경 그런 charity, 그런 이제 단체에게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to stabilize.
0: To stabilize. This means to make something steady and prevent it from fluctuating or deteriorating.
1: 안정시키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0: The diplomatic talks helped stabilize relations between the two neighboring countries.
1: 네. 그 외교적인 이제 회담으로 인해서 두 인접한 국가의 관계가 안정화됐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오늘 Morning Headline Expressions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얼굴에 철판 깔고 일단은 해야 돼 이겁니다. 우리가 특히 외국어를 배울 때라든지 이럴 때는 실수하는 게 좀 무서울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아니야. 실수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얼굴에 철판 깔고 그냥 해. 이런 yep. 느낌의 문장. 자, 여러분 어떻게 쓰셨나요? 정경희 님이 Don't care about what others think and just start.
0: Yeah.
1: 좋은 것 같은데?
0: Yeah, yeah.
1: 네, 네, 괜찮아요. Just start. 뭐 다른 동사가 와도 되지만 이것도 그대로 괜찮은
0: yeah.
1: 것 같습니다.
0: Yeah, in the context of this can be not just in languages but you know just starting something new, anything yeah. new.
1: Exactly. 좋습니다. 자, 박광실 님은요. Just go for it with a thick skin placed on your face.
0: I would just say with thick just go for it with thick skin. Being thick skin. We usually say
1: someone is thick skinned.
0: Yeah.
1: Yeah. With a thick skin?
0: With a thick skin. Just go for it.
1: Just go for it. 좋고요. Yeah. 네, 뒷부분은 placed on your face. 이건 좀 어색해요. 왜냐하면 진짜 그러면 두꺼운 무언가를 얼굴 위에다가 놓으라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그렇게 yeah. 놓으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just go for it. Be thick-skinned.
0: Be thick-skinned.
1: 이렇게
0: yeah.
1: 할까요? 예, 네, 형용사로. 자, 김경미님. Go ahead. Don't be shy.
0: Don't be shy.
1: Shy겠죠?
0: Yeah. Yeah, that's good.
1: Yeah. Go ahead는 좀 의미가 다르죠, 근데.
0: Go ahead is kind of like go ahead, you can go ahead.
1: 하세요.
0: Yeah.
1: 이런 뜻이죠.
0: I would add go ahead and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Wednesday, the 8th of July. I'm your host, Chesu Jin. We have Karen Choi in the studio with us. And in the second hour, we're going to read the New York Times together. It's all about not having enough time as a parent and, of course, a working parent at that. 자, 오늘은 미국의 맞벌이 부모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퀴즈 드릴게요. 다음 캐런쌤이 드리는 이 휴가와 관련된 퀴즈 잘 들으시고 정답 맞춰주세요.
1: Okay. Which of the following types of leave can be taken in the capacity of being a parent? Number one, sick leave. Number two, maternity leave. Number three, annual leave.
0: 네, 우리가 회사에 신청하는 휴가를 영어로 leav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which of the following types of leave can be taken as a parent? 다음 중 직장에서 부모의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휴가는 몇 번일까요? Number one, sick leave. Number two, maternity leave. Or number three, annual leave. Let us know what you think the answer is. #1045 and Pandy and YouTube are open right now. You can use the text messaging service, 451 for short messages and 101 for longer ones. The rest of the methods you can use are free of charge. 조영욱 님이요. 평택도 새벽에 억수로 천둥번개 쳤어요. 오늘은 좀 더 안전운전에 신경 써야겠어요. 하셨습니다. Yes. Indeed. 네, 4417님은요. 광명인데 국지성 호우가 왔다 갔다 합니다. 다들 빗길 조심해서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Yep. 하셨어요.
1: Yep.
0: Yeah, sporadic showers. Yeah, it just comes and goes.
1: Yeah.
0: And
1: keep your distance with the cars in front of you. Yes. Drive safe. It's slippery out there. Yeah.
0: 5384님은 오늘도 출근길 잘 듣고 있습니다. 인천은 비는 잠깐 그쳤는데요. 바람이 강해요. 모두들 비바람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It's rainy, it's windy. And yeah, it's just all of these kind of unwelcome, you know, things
1: weather.
0: When it comes to
1: yeah.
0: the weather. Yeah.
1: yeah.
0: 히카리님이요. 일본 후쿠오카는 어제부터 더워지고 완전히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물 챙겨야겠어요.
1: Yes. 하셨습니다. Yeah, stay hydrated.
0: 거기는 그래도 완전히 여름 날씨인가 봐요. 비는 말씀 안 하신 거 보니까 안 오는 모양이죠.
1: Yeah.
0: 좋네요. 또 너무 예쁘잖아요, 거기 후쿠오카.
1: Yeah. It's south, right? So I would assume that
0: 가본 적은 없지만.
1: Hot.
0: 네. 자, 크리스티나 윤 3102님이요. 캐나다도 어제만 해도 우박이 떨어졌는데
1: Hail.
0: 오늘은 더워요. 여름이 짧으니 저도 즐겨보려고 합니다. 저는 영어, 한국어, 일본어, Spanish 씁니다 하셨어요.
1: Multilingual,
0: yeah.
1: young brain.
0: Exactly. 뇌가 젊으시겠군요. 오늘 배운 바에 의하면 좋습니다. 자, 박준용님, 제 언어 학습의 여정은 언제나 EBS와 함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연히 듣게 된 파워 잉글리쉬를 시작으로 20여 년 넘게 EBS를 들어오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놀이처럼 배우고 있습니다. 아, 물론 모스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윙크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Wow, 20
0: Great.
1: years.
0: Yeah.
1: That's amazing. And all these different languages. We have many, many listeners with very, very young brains.
0: Yeah, multilingual. Oh, 너무 좋네요. 이렇게 가볍게 배우면 돼요.
1: Yeah.
0: 사실 언어를 우리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배울 때는 또 그거에 맞게 하면 되지만